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40mm, 강원 충청 5에서 2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0: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주말은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너무 더워서 일하기도 놀기도 잠자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였는데 오늘도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5도 안팎,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실내외 환경에 따라 40도 가까이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1: 어제는요, 낯선 용어까지 들었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들어봤어도 폭염중대경보라는 말, 당당이님들도 처음 들어보셨죠? 어제 경상북도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요, 올 여름에 처음 도입됐고 이번에 처음 내렸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아주 묵직한 용어까지 새로 만들 정도로 우리 땅이 더워진 이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하늘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쪽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도 고기압이 거대한 뚜껑처럼 덮고 있으니까 아, 이 열이 빠져나가질 못한대요.
0: 그러니 우리가 찜통 안에

0: 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싸고 다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죠. 종전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지구촌 여러 나라와 동료와 선후배, 이웃들 서로의 체온을 높이는 행동 당분간은 금지입니다. 다행히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내려간다니까 오늘을 안전하게 잘 보내야겠습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3: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수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기업은행,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4: 으라차차차! 예. 양손 하늘 높이 올리고 컨디션 끌어올려! 온몸을 위아래 다 길게 길게 늘리면서 뭉친 근육, 불필요한 긴장 다 푸세요. 월요일은 무조건 심호흡이죠. 길게 천천히 해주시면서 마음의 평화, 몸을 릴렉스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6초간 길게 내뱉기. 4, 2, 6입니다. 네. 내 호흡에만 정신을 집중해서 네, 4초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참고 6초 동안 내뱉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 이 심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셨죠? 왜냐? 제가 지금부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또 드릴 거거든요. 월요일 아침 오늘은 행운 선물 꾸러미 더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묻고 100만 원 더! 200만 원어치 행운 선물 준비했어요. 자, 또 놀라셨다면 심호흡 한 번 더. 또 200만 원이야? 내가 당첨되면 좋을 텐데. 과호흡은 안 돼. 과호흡은 안 돼요. 자, 지금부터

0: 냄비 세트 있고요. 구두 교환권, 운동화 교환권, 수저 세트. 거기다가 맛있는 고추김치 왕만두에 매운 실비김치. 거기다 또 아삭한 만나향 고추 선물 세트까지. 아주 아주 푸짐하게 채웠습니다.
1: 네. 자, 숫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 아무거나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도 역시 행운 번호와 함께 보내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시대와 더 깊게 친해지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오늘은 월간 여성시대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매달 10일경에 나오는 여성시대 사연으로 엮은 책자죠. 월간 여성시대. 표지부터가 너무 예뻐서 이 다달이 모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월간 여성시대 7월호 또 달마다 나오는 여성시대 책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곳. 오늘 가시면 무료로 가져오실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0: 월간 여성시대 7월호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은행이죠. 참 좋은 은행. IBK까지는 알려드릴까요? 뒤에 나오는 두 글자 무슨 은행인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참 좋은 은행 IBK 이거 은행. 자,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다운받아서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행운 번호 두 자리랑 함께 보내주시면 정답자 10분 뽑아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보내드릴게요.
0: 네. 아우, 7201님 오늘의 첫 문자입니다.
1: 네. 주말에 친구와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는데 설문조사 전화 받았어요. 일요일에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0: 오, 그렇군요. 네.
1: 질문은 어제 라디오 들었냐? 무슨 프로 얼마나? 어디서? 뭐로 들었냐? 나이, 사는 지역, 학벌, 가족 수입, 광고는 혹시 기억하는 광고 있냐? 좋아하는 가수는? 이렇게 질문이 많던데 차분하게 다 대답했어요. 여성시대 듣는다고 말했답니다. 잘했죠?
0: 잘하셨어요.
1: 다른 분들이 이런 거 인증할 때 은근 부러웠거든요. 저도 할 수 있어서 뿌듯하네요. 오, 해주셨습니다.
0: 진짜 그런 전화는 어디서 누가 받는 건가 늘 궁금한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저도.
1: 저도 못 받아봤는데 네. 7201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임혜선님. 올해 6학년 담임입니다. 아이들을 웃게 하는 건 정말이지 쉽습니다. 아이들이 열광하는 쇼츠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몇 초, 몇 분 웃는 소멸성 웃음입니다. 아이들을 진짜로 웃게 해주는 건 정말이지 어렵고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자극에는 무덤덤하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더할라 치면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이런 아이들을 진짜 웃게 하고 싶고 진짜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제가 택한 방법은 가짜 경험 말고 진짜를 경험시키기입니다. 사회 과목에 민주주의와 시민에 대해 나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참여하는 건 중요하다고 100번 외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약해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표대, 기표소, 투표함을 빌려와서는 모의 용인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후보들의 연설도 듣고 투표소에서 도장 찍어 투표하고 개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네, 한 표 차이로 1번이 당선되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2: 와, 쫄깃하다. 진짜 한 표 차이로도 떨어지네. 내 한 표가 정말 중요하구나.
0: 이 아이들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이 되어 투표장으로 가겠죠. 그리고 국어 5단원에 주장하는 글쓰기가 나와요. 맨날 서론, 본론, 결론에 무슨 근거를 제시하라 하면 딱딱하고 와서 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얘들아, 이 단어는 진짜 써먹을 때가 많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 그렇지. 근거를 갖춰서 제대로 설득시켜야지. 그런데 선생님이 육포와 김을 샀는데 우리 같이 뜯어볼래?
2: 어, 선생님. 김이 부서지기 쉬운데 김에는 트레이가 없고요. 육포는 단단한데 트레이가 있어요.
0: 어, 그래? 그럼.

0: 환경을 생각할 때 누구를 설득시킬까? 아이들은 육포회사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25명이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시간은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이들의 편지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죠. 주말이 지나고 짜잔! 육포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1: 여러분이 써준 편지 한 장 한 장 모든 직원과 봤습니다. 트레이는 제품을 안전하게 전하고픈 노력이었는데 우리가 환경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귀한 깨달음 고마워요. 개선하도록 노력할게요.
0: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답장을 쓰더군요.
2: 진짜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좋은 회사 같아요. 저 이 회사 육포 애용할래요.
0: 아이들은 앞으로는 요구할 게 있으면 떼쓰거나 침묵하지 않겠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 연습했으니까요. 실과 시간에 우리가 재배한 농작물로 음식 만들기가 나와요. 그냥 만들어 먹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우리가 키운 바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팔자.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할까? 13년 인생 동안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팔아본 적도 수익금이 발생한 적도 없기에 아이들의 회의는 이어졌어요. 저는 기부라는 단어를 슬쩍 꺼냈죠. 작년에 맡았던 3학년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선풍기 6대를 기부한 일도 들려주었고요. 이리해서 우리 반은 아름다운 일을 감행했어요. 1번 메뉴를 정하고 홍보지를 만들어 널리 알린다. 2번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판다. 단 용기를 가져온 고객에게는 할인해드린다. 3번 수익금을 원하는 만큼만 기증한다. 4번 기증한 돈으로 물건을 사서 돕고 어르신들을 돕는다. 우리 반 25명이 판 금액과 스스로 기부한 돈까지 무려 30만 원.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의 도움을 받아 세 가정을 뽑았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5명이 마트에 가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2: 야, 리모컨 선풍기는 할아버지가 하기 힘드셔. 버튼식이 좋아. 색깔은 흰색이 낫지. 브랜드도 잘 봐. 한 가정당 10만 원이니까 남은 돈으로는 유산균, 두유, 과자 그리고 견과류 어때? 참, 복날이니까 삼계탕도 사드리자.
0: 얼마나 알뜰살뜰 장을 보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물품을 전하러 서로 가고 싶다고 했지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 또 치열한 가위바위보 끝에 가는 팀 5명이 결정되었어요. 5명과 제가 앉기에 좁은 집이었지만 아이들은 어르신께 준비한 영상 편지를 보여드리고 리코더 연주도 들려드렸죠. 그 사이에 선풍기가 조립되어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1: 아이고, 갖고 있던 선풍기가 오래돼서 합선될까 봐 조마조마했어. 이리 선풍기를 사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마워.
0: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학교로 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말했어요.
2: 내가 그날 오렌지 착즙 주스 만드느라 땀 흘린 보람이 있네.
1: 돈 많이 벌고 싶다. 집이 너무 좁고 안 좋아서 아파트 사드리고 싶어.
0: 사실 어르신 댁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쇼츠 보며 킬킬대던 녀석들이 올 때는 사뭇 표정이 달랐어요. 사실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엄청 번거롭고 또 사고 나면 어쩌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일을 자꾸 할까요? 제 시간, 제 에너지를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2: 우리한테 진짜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요.
0: 정답! 맞습니다. 진짜 사과 맛을 본 아이는 사과 동영상이나 사과향 불량식품 주스에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디서든 살 수 없는 진짜 경험을 맛보여주고 싶고 그런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오늘도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중1초등학교죠. 중1초 6학년 자주반 25명 우리 똥강아지들 이 선생님이 많이 아낀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사연이 나가면 또 수업자료로 쓸 거예요. 아,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라는 주제로요.

0: 그리고 마감하셨어요.
1: 이야, 방송도 탔고 정말 멋진 사연이 소개됐는데 이 또한 숙제로 다가갈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힘을 모아서 합치면 이런 세상도 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0: 아, 그렇죠.
1: 네, 진짜 네. 경험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걸 일깨워주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0: 어르신 댁에 간 그 사진을 올리셨어요.
1: 오.
0: 네, 할아버지가 선풍기가 이제 조립이 딱 되니까 좋아하시고
1: 엄지척을 이렇게 네.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0: 학생들 표정도 밝아요. 네.
1: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수업 내용으로만 들으면 글쎄 얼마나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움직이고 직접 계획해서 장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봐가지고 가면 정말 살아있는 경험을
0: 그렇죠.
1: 한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자, 그래서 지금 수업 중이실지도 모르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다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정말로요?
0: 네네. 예.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임혜선
2: 네.
0: 선생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니, 지금 9시 한 22분 정도인데 수업 중이실 네. 텐데 어떻습니까?
2: 맞습니다. 저희 국어 시간입니다.
0: 네.
1: 국어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네, 함께 듣고 있나요?
2: 네, 아이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1: 와, 야, 각자 일당백들이다 정말. 반가워요. 여기 여성시대예요.
0: 여러분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세상에.
1: 예.
0: 저 맑은 목소리.
1: 6학년 자주반 친구들입니다. 그죠?
0: 그렇죠.
2: 네, 맞아요.
1: 예.
0: 이름이 예뻐요. 자주반.
2: 네, 저 빨주노초 반한보 이런 식으로.
0: 네.
1: 아, 반 이름을 색깔별로.
0: 다른 반 이름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2: 네, 빨강 노랑 뭐 이런 식으로.
0: 아, 그렇군요.
2: 네.
1: 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선거도 직접 해보시고 돕고 어르신도 맞아요. 돕고.
2: 맞아요.
1: 예. 저 직접 해본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소감이 네. 어떤지.
2: 네.
1: 예.
3: 혹시 네, 여보세요.
1: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목소리 멋있다. 본인 소개 좀 해주길래요?
3: 아, 제가 그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떨어진 게예요.
0: 네.
1: 떨어진 그 친구.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름은 야, 말하지 말까요?
3: 김민우요.
0: 네?
3: 김민우입니다.
1: 김민우.
0: 김민우? 네.
3: 김민우요.
0: 김민우.
1: 예전에 네. 이병열차 안에서 뭐 이런 노래 불렀던 멋진 가수
0: 가수인데. 이름하고 똑같네요. 자, 네. 선거도 경험해보고 돕고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좀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가서 힘든 노인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0: 네.
3: 항상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 생각하고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진짜.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현장 나가야 된다. 우리가 막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막 더운 날씨에 처음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안 했어요?
3: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을 돕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1: 아, 정말?
0: 오, 그렇구나.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뭘 만들어서 팔았어요?
3: 아, 저희 6학년 학생들 전체를 해서요. 저는 치킨 마요 덮밥을 팔았어요.
0: 치킨 마요. 아, 그럼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팔았어요?
3: 네.
0: 아, 밖으로 나가진 않았군요.
3: 네.
0: 네.
1: 그렇구나.
0: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갖고 간 거 준비한 거 다 팔았어요?
3: 네, 완판 됐어요.
0: 오, 완판 멋있다.
1: 뿌듯했겠네.
0: 네.
1: 근데 그 돈을 이제 모아서 기부금으로 또 마련한 거잖아요, 그죠?
3: 그죠.
1: 이야, 아니 저 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뿌듯하셨겠어.
3: 엄마가 그런 건 못 듣긴 했어요.
1: 자랑해야지. 엄마한테 자랑해야죠.
3: 했는데 엄마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진짜?
1: 표현만 네. 안 하셨지.
0: 티인가 보다, 티. 자, 옆에 맞아요. 친구 있으면 한 명 더 바꿔주실래?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이름 좀 알려주세요.
4: 저
0: 네?
1: 우리 자주반 네? 자주반의 이름이 뭐예요?
4: 박서준이요.
1: 박서준.
0: 또 배우 이름하고 똑같네.
1: 예. 네. 멋진 친구들이 많네요. 그럼 네. 일단 우리 박서준 학생은 우리 자주반 어떤 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4: 네, 이거 이거요?
0: 네?
1: 그 선생님한테 한 얘기죠. 예예, 예, 준비한 거 하세요.
4: 네. 우리 반에 별난 애들이 많긴 하지만 항상 친구들과의 존중으로

0: 수업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인데도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반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중1초일 강연 자주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경험을 시켜주시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1: 네.
0: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그래, 그래. 네,
1: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0: 제가 썼어요.
2: 잘하셨어. 아, 준비를 네. 미리 했구나.
1: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읽었구나. 아,
2: 네.
1: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2: 왜냐면 별난 학생들이 많다는 속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1: 궁금해지는데
2: 자주
1: 시간이 좀 없군요. 그래서 네. 오늘 여름방학 전에 재미있게 건강하게 여름방학도 잘 보내고 학생들하고 두루 나눠 드실 수 있게 피자 라지 사이즈로 10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오빠. 소리 질러.
3: 난리 났어요.
1: 콜라까지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2: 우리 자주반 학생들 맛있게 드세요. 최고.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선생님도 네. 최고.
1: 여성시대도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3: 감사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0: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최상위 폭염경보 체제인 폭염중대경보를 추가했습니다. 사실 폭염이란 말도 예전에는 쓰지 않던 말이었어요. 더위, 심한 더위, 거기에 이제 습도까지 높으면 무더위 정도로만 썼죠. 그러다가 2008년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도입했습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C 이상이면 그게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C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하루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내리기로 한 겁니다. 어제 경상북도 지역에 이 중대경보가 처음 내렸고요. 왜 기준을 체감온도 38도로 정했느냐? 38도C 이상이 되면 몸 바깥 외부 기온이 몸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도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서랍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사망 위험이 19%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열대야 특보도 올 여름부터 신설했는데 경보는 없고 주의보 단계만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서 밤에 최저기온이 25도씨 이상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효됩니다. 이렇게 열대야 특보를 마련한 것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같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으면 온열 질환자가 최대 90% 가까이 증가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늘려주시고 쉼터 표시도 잘 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산업 현장에는 냉방 시설을 갖춘 버스가 쉼터로 등장했다는데 오, 이 방법도 유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위 피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당이님들이 전에 들려주신 방법을 보면 유리창을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막고 에어컨을 틀 때는 선풍기를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놓고 젖은 수건을 목 뒤에 걸치는 것도 좋고 옷은 품이 넉넉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걸로 입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고 등등등이 떠오릅니다. 요즘 같아서는 월드컵 축구 보면서 더위를 잠시 잊어도 좋겠죠. 축구로 유명한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 이 FIFA 순위 1, 2, 3, 4등이 준결승에서 맞붙는다니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저도 흥미가 생길 정도입니다. 자, 당당히 님들이 보내주시는 시원한 편지와

문자 수시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나누면서 올여름도 우리 같이 잘 지내자고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네. 왔습니다. 그래요. 여름이 더울 땐 빨간 맛. 근데 이렇게 중대 폭염 주의보까지 내려면 시뻘건 맛. 적당히 빨개야지.
1: 어쨌든 견디긴 쉽질 않아요. 예. 자. 아, 아까 제가 말할 때 축구 팬들이 이제 지금 열광하실 텐데 1위부터 4위가 한꺼번에 준결승에 올라가서 네네. 이제 그야말로 우승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데 1위가
0: 1위요?
1: 1위가 아르헨티나?
0: 아, 피파 랭킹이?
1: 피파 랭킹.
0: 요게 네. 저 월드컵 전에는 프랑스가 1위였는데 지금 또 아르헨티나로 바뀌었더라고요. 중간중간 아, 이게 바뀌더라고요.
1: 아르헨티나 다음은?
0: 이제 스페인이고 3위가 프랑스, 4위가 잉글랜드 요 순위라고 아, 합니다. 현재 피파 랭킹 순위는
1: 그렇군요.
0: 네, 이제 프랑스, 스페인 붙고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으로 가는 거죠.
1: 오, 예. 그렇구나.
0: 뭐 올라갈 팀이 올라갔어요.
1: 네, 근데 남의 나라 경기라도 워낙 잘하는 사람들 아우. 뭐라 할까 숙달된 조교로부터 조교 정도가 아니죠.
0: 예.
1: 이들의 게임을 보는 건 참 진짜. 놀랍잖아요. 발놀림이나 뭐
0: 잘한다고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1: 최선을 다해서
0: 네 정말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니까 더욱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1: 네, 볼만한 경기죠.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당당히 분으로 소개해드릴 네? 사연입니다. 워터파크에서 몸무게 때문에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올해 47으로 중3, 고2 두 딸을 둔

0: 워킹맘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 급격하게 살이 쪘습니다. 정말 살찌는 병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요. 크게 생활 패턴이 변한 건 없는데 운동을 해도 딱히 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느낀 저는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닌지 해서요. 특히 배가 많이 불러서 걱정이었거든요. 복부 초음파를 보시던 선생님께 무슨 이상이 없냐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1: 내장 비만입니다.
0: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 뭐 음주도 안 하시고 식습관도 괜찮은 편이시네요. 앞으로 흰쌀밥은 끊고 과일과 주스도 끊고 운동 좀 하시고요.
0: 바로 다음 날부터 공복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아이들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주말에 학원이 몰려 있어서 평소 어디 가기도 힘든 고등학생 큰딸이 워터파크 가서 슬라이드 타면서 스릴을 만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사촌동생이랑 초등학생 조카랑 여자 다섯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워터파크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간만에 스트레스 푸는 아이들에 맞춰 열심히 신나게 놀았습니다. 딸 둘이 2인용 슬라이드를 한번 타고 오더니 첫째는 더 타자고 계속 조르는데 둘째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나중에 하며 미루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첫째가 저에게 엄마랑 슬라이드 타고 싶다고 같이 한 번만 타주면 안 되냐고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스릴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삼키던 아이였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겠나 싶었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랑 타자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였습니다.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첫째가 계단을 기분 좋게 깡충깡충 뛰어 올라가고 저는 흐뭇하게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살짝 묻더라고요.
1: 저 실례지만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얼핏 아이들이 좀 전에 슬라이드를 타고 와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몸무게를 재고 무슨 서약서를 쓰고 탔다는 얘기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요 몇 킬로예요? 아주 작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 저기 가셔서 몸무게 한번 재실게요
0: 하며 저를 다른 안전요원에게 인계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 체중계 위를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선뜻 올라가기가 망설여졌지만 며칠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할 때 몸무게도 쟀었고 아침에 실내 바이크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초과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 몸무게가 제가 생각했던 몸무게가 아닌 겁니다. 기준 몸무게에서 2.8kg나 초과가 뜨더라고요. 병원 검진 때 쟀던 몸무게보다 무려 4kg가 더 나가는 겁니다. 안전요원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서약서를 쓰면 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서약서를 왜 써야 되는지 묻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보트가 뒤집힐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날 경우 워터파크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뭐 기재하는 내용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미 그 상황에 기가 죽은 저는 안 타겠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당황한 표정으로
1: 엄마 안 탈 거야?
0: 라고 묻는데 엄마는 이걸 쓰면서까지 타고 싶진 않다고 혼자 타라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화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첫째가 계단에 1인용 보트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도 해줄 수 없는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더더군다나 몸무게 때문이라니. 태어나서 제일 큰 자괴감이 밀려왔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엉엉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고 울음을 꺼이꺼이 삼켜도 눈물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랑 초등학교 6학년 조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고 웃으며 아이들 근처로 갔습니다.
1: 엄마 슬라이드 안 탔어?
2: 엄마 저희까지 올라갔는데 몸무게 때문에 못 탔어.
0: 애써 웃으며 얘기했는데 저랑 감성이 너무 잘 맞는 둘째는 이미 제 슬픈 눈을 본 것 같았어요.
1: 엄마, 괜찮아?
0: 딸의 눈이 이미 촉촉하더라고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슬라이드 타고 내려올 첫째를 기다렸습니다. 딸이 내려와서 보트 끌어올리는 걸 도와줬습니다.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둘째랑 조카를 찾아 자리로 갔는데 이미 분위기는 너무 다운돼 있어서 아유 사람도 너무 많은데 씻을 때 붐비겠다. 이제 그만 갈까? 했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원래 놀이공원을 가든 워터파크를 가든 폐장까지 놀아서 본전 빼기로 유명한 집인데 너무 이른 퇴장이 아쉽긴 했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다들 더 놀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성격 좋은 사촌동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1: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갔어?
0: 응? 아, 내가 그 체중계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얘들아, 엄마가 정말 용기 냈다는 사실만 기억해줘. 엄마가 그 체중계에 올라간 건 끝까지 같이 타주려고 했다는 것만 너희가 기억해주면 돼. 하니까 동생은 숨 넘어갈 듯 웃었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1: 내가 엄마랑 언니 슬라이드 타는 거 보려고 갔었어. 근데 언니가 1인용 슬라이드를 들고 혼자 있는 거야. 아, 설마 엄마가 몸무게 때문에 못 탔나 싶었어. 내가 언니랑 슬라이드 탔으면 엄마가 이런 상처 안 받았어도 되는데 진짜 별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0: 이어서 우리 첫째는
1: 나는 엄마가 내려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나도 타지 말고 내려갈까 생각했는데 그럼 엄마가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냥 탔어. 괜히 내가 타자고 해가지고 엄마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
0: 우리 세 모녀의 이야기를 듣던 동생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다며 옆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어요. 저마다의 사연에 동생의 호탕한 웃음이 깔리니 그 슬펐던 마음이 웃긴 해프닝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 너무 인권 사각지대더라. 무슨 몸무게 재는데 커튼도 하나 없고 이건 진짜 건의해야겠어. 이에 저희 둘째가 맞장구 쳤습니다.
1: 엄마 절대 상처받지 마. 내가 보기엔 엄마 안 뚱뚱해. 아니 애초에 한 200kg는 탈 수 있게 슬라이드를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야지.
0: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 공복 35분 실내 바이크를 타는 루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배고프단 말을 달고 살지만 열심히 정말 이것만이라도 예쁜 두 딸을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변화가 크든 작든 적어도 엄마가 노력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표준값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슬라이드 앞에서 몸무게도 재고.
1: 그러니까 아이 따님 두 분이 참 애들이 이쁘다.
0: 공감 능력이 큰 아이들이네요.
1: 네, 그렇죠. 엄마가 네. 좀 슬퍼할 때 벌써 그건 눈치채고 둘째는 그냥 눈물이 좀 고이고 아이고 네. 엄마 마음을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따님이면 뭐.
0: 그래요.
1: 네, 최고죠. 최고.
0: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촌동생분의 저는 리액션이 오히려 진짜 이걸 해프닝으로 만들었다 생각해요.
1: 그러게.
0: 예,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네. 아니, 별거 아니야. 뭘 그래. 뭐 이렇게 웃어 넘기는 분위기로
1: 저도 옆에서 웃고 있었는데
0: 네.
1: 아유 참 장미화님이 또 이런 문자를 주셨네. 예전에 출산드라의 대사가 급히 떠오르네요. 날씬한 것들은 가라.
0: 아 있었죠.
1: 있었죠.
0: 예 맞아요. 참 워낙에 유쾌한 가족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자극 받으셨으니까 진짜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1: 그렇죠.
0: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두 딸에게. 엄마가 마음 먹으면 이렇게
1: 진짜
0: 한다.
1: 날씬한 사람도 검사했더니 내장 비만이라 그래서 충격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요, 그래요.
1: 날씬해도 내장 비만일 수 있고요. 뭐 이왕이면 따님들 생각하고 또 나의 앞날을 생각해서 조절 조금 하는 거 적어도 4kg은 빼셔야지.
0: 네네.
1: 왜 병원에서 잴 때하고 지금하고 어쨌든 4kg 차이가 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만이라도 좀 빼세요.
0: 네네. 자, 한번 결심하셨으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따님들 말 맞다나?
0: 아, 200kg는 거뜬히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만들자고요.
1: 네, 합해서 200kg 정도는 태울 수 있어야지.
0: 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1: 그래요. 네.
0: 맞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용인의 중1초등학교 6학년 자주반 25명과 그 담임선생님 임혜선 선생님께는 라지 사이즈 피자 25개가 콜라와 더불어 갑니다.
2: 10판, 네네, 10판.
3: 아, 10판.
2: 예네. 네.
3: 아, 10판이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군요. 두 번째 사연 당당이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고요. 네. 네.
2: 그런데 오늘 사연 주신 그 첫 사연 주신 임혜선 선생님이 미니로 질문 주셨어요. 지금 방송 소감 쓰면서 이제 수업 중인데 아이들이 묻네요. 왜 여성 시대냐고, 남자는 들을 수 없냐고요.

0: 예. 이게 저희 여성시대에도 50년이 넘은 이제 방송이잖아요.
1: 네.
0: 예, 당시에는 여성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자
1: 네.
0: 예,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모두의 시대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여성시대입니다.
1: 네. 여성시대와 더 친해지고 또 시원한 선물도 받는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정답.
0: 자, 문제는 월간 여성시대 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IBK 기업은행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0: 네,
1: 월간 여성시대 7월호 지금 기업은행으로 가시면 무료로 받아오실 수 있어요.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레모네이드 받으실 10분의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200만 원 상당의 행운 선물 꾸러미 추첨이 남아있죠?
1: 그렇습니다.
0: 이따 4부 마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0: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 광고 협의회
2: FM 89.1 MHz 목포 MBC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호위함 승조원 시신이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새벽 6시쯤 고성군 거진읍 동쪽 52km 해상에서 실종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 캐슘섬, 자스크 등에서 수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오후 5시, 한국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 모흐센 레자이는 전임 최고 지도자이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 추모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개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며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인 레자이는 이슬람 혁명 1년 전인 1978년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암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초강경파로 분류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오늘 오전 청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수 재임 당시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엔 비위 연루 의혹을 받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53%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 집계한 수출액이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해 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112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 인천 서해구의 빌라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40mm, 강원, 충청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5도, 대구 37도, 부산은 31도 등 30도에서 37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5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이 만연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이 같은 현상을 은연중에 부추기죠. 자극적인 언행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쌓인 조회수가 수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따라서 혐오가 돈이 되는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저작권을 엄격히 보호하듯이 혐오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걸러내고 이 같은 콘텐츠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

0: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사소함입니다.
2: 저의 인생 멘토이자 버팀목을 소개합니다.
3: 어떤 분이시죠? 제 라디오 멘토는 희은 누님이신데.
2: 어머나.
3: 오늘 열린사소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당당이 박승래입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인생의 멘토이자 버팀목인 분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 특별한 선물로 엄청사삼을 놓고 합니다. 자기야, 이상준 씨, 우리가 만난 지도 25년이 지났네. 63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항상 내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 기억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2017년에 내게 방송대를 가보라고 추천해준 일이야. 그때는 직장 다니라 공부하기 참 쉽지 않았지만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고 그 배움을 계기로 퇴직해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병원 관리사 등을 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 지금도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잖아. 모두가 당신 덕분이야. 당신은 내 마음의 버팀목이자 내 인생의 든든한 멘토야. 상준 씨,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내보자.

0: 네, 박승래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한철의 넌 나의 넘버원 듣고 와. 왔습니다.
1: 아니 상준 씨 최고의 생일 선물 아니겠어요? 아내가 뭐 진짜 인생의 멘토이자 버팀목이다. 이런 그 얘기. 예? 네,
0: 내
1: 해주신
0: 남편이
1: 거.
0: 멘토자 버팀목이다.
1: 그것도 여성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랑하신 거. 박승례님께는 남편분과 맛있는 한 끼 드실 수 있도록 감칠맛이 팍팍 퍼지는 액젓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콩국수 먹을 때 소금파, 설탕파.
1: 당연히 소금. 아니죠? 저는 당연히 소금.
0: 저도 소금 뿌려 먹었는데. 시원한 수박도 반으로 툭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쁘게 깍둑 썰기해서 통에 넣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취향이 이렇게 안 맞을 줄이야 하고 깜짝 놀랐다거나 도플갱어인가 싶을 정도로 똑 닮았던 경험. 여름이 되면 우리 집, 우리 지역에서만 해먹는 특별 레시피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열린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가족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유니베라,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롯데건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농우법인폐,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7: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8: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7: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살다 보면 참 애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답도 없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아우 예민하다, 어머 유난이다, 나댄다 이런 말 들을까봐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고민들 말이죠.
8: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형제 사이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 때문에 밤새 소갈이를 할 때가 있어요.
7: 맞아요. 가족끼리 왜 그래? 라는 말로 뭉뚱그리기엔 내 마음속에 상처가 턱하고 걸릴 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주

0: 주변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질 때 월요일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여성시대 당당이들의 다정한 오지랖 백인에게 묻습니다.
1: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당당이님의 고민입니다. 사연을 직접 남겨주셨거든요.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막 40살이 된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34살로 저랑은 터울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 즉 저한테 제부는 33살입니다. 서로 결혼 약속을 하고 양가 부모님과 인사도 나누고 결혼식 날도 잡은 참이라 저와 동생 제부는 가끔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부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도 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만난 첫날 제부한테 호칭을 편하게 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린 제부가 이제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나라고 부르면 다행이게요. 반말도 하니까 이제 거의 저를 친누나처럼 대하더라고요. 누나, 누나도 이거 먹을래? 누나는 언제 집에 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저는 불편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7살이나 어리고 더군다나 동생의 남편인데 반말을 하는 것이 불편해서 슬쩍 동생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곧 가족 될 건데 뭐 어때? 언니가 꼰대 같아. 제가 꼰대라니? 이런 게 불편하면 전 그냥 꼰대하고 말겠습니다. 친구들이나 친한 후배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반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호칭과 반말은 아닌 것 같다. 언제 한번 이야기해라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요즘은 호칭 이런 거 잘 안 따진다. 앞으로 친하게 지낼 건데 뭐 어떠냐 는 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잘못된 거다라고는 말하지만 동생의 눈치가 보여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동생이 꼰대라고 한 말이 제 나름의 충격이었는지 조금 망설여집니다.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제가 든든한 조언을 뒷배삼아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세요.
0: 아, 좋아요. 저희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이게 고민할 건가요? 저도 워낙에 꼰대 쪽에 가까워가지고
1: 예, 이게 이건 아닌 거지?
0: 아니 처형을 처형이라 불러야지 갑자기 뭐 누나야?
1: 누나야?
0: 예.
1: 그럼 뭐 전 저 시아주버님 같은 분을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잖아.
0: 그러니까
1: 오빠 뭐 이러면서.
0: 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비 제부 입장에서는 뭐 이제 처형께서 뭐 가족이니까 편하게 하랬으니까 편하게 하자.
1: 그렇지.
0: 그 편한 게 거기까지는 아니지. 누나. 언제가? 누나 이거 먹어? 이거까지는 아니지 않나?
1: 누나가 없었나? 그래서 예. 누나가 생기면 좀 이렇게 좀 애교도 떨어보고 뭐 이러고 싶다 그러셨을까? 예. 하여튼 내가 아무리 편하게 해라 그랬지만 너무 편하게 나오는데 예? 이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싶으셨던 거잖아요. 뭐 아무리 편하게 한다 해도 누님이라든지
0: 그러니까
1: 뭐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0: 예 아니면 정말 누나 식사하셨어요? 누나 언제 가실 거예요?
1: 뭐 이렇게 뭐, 요자는 붙여야지.
0: 뭐 누나라고 불러도 이렇게만 요자 붙여도
1: 그래,
0: 얼마나 귀엽고
1: 그러면 이렇게까지
0: 좋아.
1: 마음이 상하진 않죠.
0: 그래. 근데 이제 동생마저도 아 언니 진짜 꼰대 같다. 이제 곧 가족이 될 건데 뭐 어때?
1: 아니야 가족이래도.
0: 우리가 너무 답을 정해놨죠.
1: 그러게 어쨌든
0: 우리 생각은
1: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쓰시는 예. 생각이 그래요.
0: 우리 생각은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호칭 문제 정리 좀 하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0: 차라리
1: 드는
0: 결혼
1: 건데
0: 결혼 전이니까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1: 동생이 또 어머 언니 꼰대 같아 이렇게 반응하면 서운하죠. 누나보다는 아내의 언니가 되니까 처형 이렇게 부르면서도 충분히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0: 맞습니다.
1: 처형 또는 네. 누님도 괜찮아요.
0: 자, 과연 우리 사연자님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예비 제부와 동생이 그 선을 넘은 걸까요? 편하라는 한마디에 진짜 너무 편하게 선을 넘은 걸까요?
1: 글쎄, 저희가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0: 그러니까 저희 생각을 이미 너무 밝혔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코너니까 말이죠.
1: 이게 왜 직장에서 뭐 하여튼 MT 같은 데 가서 자 이제부터 편하게 말 놓자.
0: 아, 야자 타임. 야자.

0: 타임.
1: 예.
0: 해놓고 뭐
1: 끝났는데도
0: 부장님한테도
1: 예.
0: 부장이 김일종 부장인데 일종아 막 이러면서
1: 끝났잖아. 끝나 야자 타임 끝난 지가 언젠데.
0: 아 일종아 막 이러면서 계속 옮기면
1: 야자 타임은 시작과 끝이라도 있죠. 이건 정말 가족입니다.
0: 예. 그러네.
1: 이제 시작이야. 끝은 없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누나 밥 먹었어? 누나 집에 언제 갈 거야? 야, 자.
0: 근데 아니 제부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냥 부담 없이 친하게 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진짜 우리 친누나처럼 생각해서 친근하게 그냥 누나 누나 그랬을 뿐인데 편하게 한 것 뿐인데.
1: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진짜 편하게는 예, 지금 아직 결혼 전이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예
0: 네
1: 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초반부터 바로 말을 놔버리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 우리 제 처형께서 하지만 예 오늘 당당히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0: 아 필요하죠. 예, 네.
1: 백인에게 묻습니다.
0: 네.
1: 우리가 또 우리만의 생각에 또 갇혀 있을 수 있으니.
0: 네, 우리 둘 다 다 꼰대예요. 그러네. 아니,
1: 꼰대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꼰대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는 들어보겠다고요.
0: 그렇게.
1: 자, 꼰대 아니다. 아. 꼰대 아니다.
0: 나는 꼰대야. 아니.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꼰대는 꼰대야, 나는.
1: 아,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7살 나이 어린 제부, 아직 결혼 전이고 편하게 하라고 했더니 정말 편하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반말로 말이죠. 제부의 반말이 불편해진 사연자님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가족끼리 뭐 어떠냐. 친누나처럼 편하게 지내자는 건데 반말해도 괜찮다. 너무 예민해하지 말자. 1번이고요.
0: 2번. 친할수록 예의는 지켜야 한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하고 호칭도 반말도 지금 바로 지금이다. 제대로 바로 잡자.
1: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 1번. 가족끼리 반말해도 괜찮다. 2번. 가족일수록 예의를 지키자. 반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준다.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의견을 주실 때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를 보내드리겠어요.
1: 더불어서 여러분의 경험담도 환영하니까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이랬었더라. 네, 경험담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혜경의 노래예요.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0: 어머,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노래가 있을까요?
1: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처형에게 반말하는 제부, 그런 제부가 불편한 사연자님에게 꼰대라고 하는 동생, 그리고 이 모든 게 불편한 사연자님. 사연자님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 담당이님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9551 그냥 남동생 하나 생겼다 하세요. 반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부님 위아래 구분은 하셔야죠.
0: 그래, 남동생 생겼고 반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아래 구분은 확실하게 하자. 예, 이런 게 이제 정말 말투, 예, 이런 존칭보다는 태도의 태도. 문제일 수 있다.
1: 그렇죠. 태도가.
0: 네. 네. 라고 의견 주셨고요. 3467님은 저도 조금 더 친한 작은 형부한테는 오빠라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1: 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순자님, 형부랑 오빠가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초반에 형부가 제 이름을 막 불렀는데 첫 조카가 이모 안 그러고 제 이름을 부르니까 형부도 그제야 호칭을 처제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2번 반말 안 된다. 참고로 저는 꼰대입니다. 그러셨어.
0: 뭘 또 그걸 밝혀주셨어요. 자,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당당히 여러분, 백인의 선택은 어느 쪽이 많을지 광고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0: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월요일 아침 한 사람의 고민에 100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4부 문을 열었습니다.
1: 앞서 당당이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동생이 언니에게 던진 그 한마디 꼰대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려요. 남더라고요. 예. 사실 이 꼰대라는 게 나이가 꼭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 자, 이렇게 예비 제부와 처형 간의 이 호칭 문제. 당당히 백인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1번이 가족끼리 반말해도 괜찮다였고요. 2번 반말은 예의가 아니다. 선 넘었다. 자, 과연 백인의 투표 결과는요? 아, 역시나 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9대 1 정도로 의견이 몰렸습니다. 2번 가족끼리라도 예의는 지키자.
1: 아하.
0: 이게 저희가 너무 처음부터
1: 앞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꼰대끼리를 해서. 그래도 공사이사님 누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말하기 힘들어하니 부모님이 호칭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짝꿍도 울 언니랑 친하고 편히 보는 사이인데도요. 처형, 처형님 하면서 존대를 하는데도 불편함 없고 사이 너무 좋아요. 이게 친할수록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예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셨어요.
0: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하는 게 아니 처형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쓴다고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 그건 아니죠. 예.
0: 그럼요. 예. 예. 식사 하셨어요? 오늘 어때? 저희 호프집 가서 한잔 어때요?
1: 뭐 이렇게
0: 요짜 네. 붙인다고 뭐 거리가 멀어지나? 아니 그렇게 저기 반말하고 싶으면 이제 서로 영어로 대화하자고 그래. 존칭 없는 영어로 대화해. Hey you!
1: 그러면서
0: 네. 0328님 꼰대인 저는 2번 아무리 편하게 하자고 해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죠. 처형과 반말에 누나라니요. 용납이 안 됩니다. 허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4746님 2번. 저는 왕꼰대입니다.
0: 그래서 2번 해주셨다고요?
1: 네.
0: 이춘성님도 2번. 반말은 좀 나 꼰대인가? 근데 저는 이런 저 플레임도 싫어요. 예, 아 이거 호칭 정리와 이런 그 예의를 갖춘다고 얘기하는 걸 자꾸 꼰대라고 물어붙이면, 그래, 그렇죠. 예, 이건 꼰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으십니다. 아까 사연자님도 이게 꼰대라면 그냥 꼰대 하겠다.
1: 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0: 사실 이 꼰대라는 표현이 꼭 나이가 많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자기보다 어린 유치원생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일명 젊꼰, 젊은 꼰대도 많고요.
0: 예.
1: 가끔 또 나도 모르게 아, 나 이거 방금 되게 꼰대 같았나? 이렇게 점검할 때도 있거든요, 스스로.
0: 네, 네, 맞아요.
1: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0: 자, 내가 꼰대가 됐구나. 스스로 느꼈던 순간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후배가 인사를 안 하면 괜히 신경 쓰인다라든지 줄임말을 못 알아듣는데 굳이 안 물어본다라든지 요즘 노래보다 옛날 노래가 더 좋다 혹은 배달비가 너무 아깝다. 뭐 이런 것도 다 꼰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예.
1: 그러니까 꼰대는 나이보다는 태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0: 내가 생각하는 꼰대는 이런 거다. 응?
1: 네.
0: 이럴 때 나는 나도 내가 꼰대인가 느껴진다. 이렇게 냉철한 자아성찰도 좋고요. 꼰대로 몰렸던 억울한 사연도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함께 경험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가 꼰대라고 느낀 순간 자 노래 들으시는 동안 보내주실 텐데 이 노래가 그래서

0: 네,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왔습니다. 4부의 수다 주제는 이거예요. 내가 꼰대라고 느낄 때 당당히 여러분의 격한 공감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앞서서도 우리 희은 누님께서 나 꼰대야 라고 해주셨는데
1: 그럼요.
0: 진짜요? 스스로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2: 나는 비교적 열려있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그냥 듣는 편이고 야 이러 그건 틀렸어 뭐 그건 맞았어 이러지

0: 이 뭐 나이가 아니라 태도를 말한다. 그렇다 치더라도 네. 나이가 꼰대죠. 나이가
1: 그냥 나이가 꼰대.
0: 나이가 꼰대예요. 75이면 꼰대지. 뭐 이 나이에 꼰대가 아니고 뭐 너무 열려 있고 뭐 젊은 감각이면 그것도 약간 좀 부담스러.
1: 그래요?
0: 응, 부담스러. 그것도 어때요?
1: 아 근데 5692님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나이보다 태도,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꼰대는 아니신데.
0: 그래요?
1: 그냥 단순히 나이 때문에 지금 나는 꼰대다 생각하시는
0: 그렇지,
1: 거잖아요.
0: 그렇지. 가치관이나 자라온 환경이 지금 젊은이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1: 아, 물론 다르죠. 진짜.
0: 우리는 그야말로 농경사회에서부터 정보사회까지 걸쳐서 온 거거든. 그잖아. 예. 예, 6.25 후에 바로 후에 태어나갖고 수복해서 태어나가지고 네. 농경시대로 해서 산업시대를 뭐 하여튼 새마을운동과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정보시대로 이렇게 온 거 아니오. 그러니까
1: 예, 예. 그러네요.
0: 아무래도 이렇게 거쳐온 시절이 다르죠.
1: 네. 네네.
0: 그런 면에서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왜 웃어 자꾸?
1: 아니, 농경사회부터 얘기.
0: 농경사회부터지 그럼.
1: 아 틀린 말씀은
0: 아니 그때만 아닌데. 해도 지붕이 밀집 지붕이었어 초가 지붕.
1: 야, 청동기 시대는 아니어서 다행이죠.
0: 아니 그러다가 이제 다 바꿨잖아 새마을운동 하면서. 아,
1: 예. 맞습니다.
0: 스레트로 아유 참. 옛날 얘기만 나오면 되게 좋아하더라.
1: 아니, 재밌어.
0: 모르던 얘기라 그래요.
1: 예. 근데 저도 꼰대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진짜 태도의 문제로 실제로. 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는
0: 충청도 양반이라 더 그럴 수도 있어.
1: 응? 친한 선후배끼리 모여도 왠지 그 약속 시간에 후배가 나보다 늦게 오면 어허. 저 형들 먼저 와 있는데 저 동생들이 저거 늦게 오고.
0: 그래, 그건 맞아.
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 아직 저 제일 위에 형님이 아직 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지금. 벌써 저 샐러드 먹고 있네 저 친구들 저.
0: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드세요. 그래야 저희도 먹죠.
1: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막 생각할 때 아, 내가 꼰대인가? 생각들 하거든요. 그리고는 괜히 술 마시면서 야, 내 밑으로 다 일어나. 한 잔씩 하자. 내 밑으로 다 일어나. 이런 거 제가 많이 쓰거든요.
0: 그렇구나.
1: 그럴 때 좀 꼰대인 것 같습니다. 예.
0: 완전 꼰대네.
1: 자, 우리 당당인들은 언제 꼰대라고 느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영님, 80년생입니다. 회사가 자율복장이지만 중요한 회의 시간에 후배가 청 반바지 입고 들어오면 괜히 미간에 주름이 잡히면서 아이 내가 꼰대구나 싶더라고요. 자율복장이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복장에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회의 시간에.
1: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치. 다른 날도 아니야. 중요한 회의 시간에는. 예. 청 반바지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자,
0: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예.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상관없이 스레바 직직 끌고 무슨 청 반바지보다 더 짧은 반바지도 오케이인데 일만 잘하면.
1: 그래요?
0: 자율복장이니까.
1: 그렇게 앞에선 그리고 뒤에 커피 마시면서 뭐라고 한다던데.
0: 그렇게. 그렇대요? 미국도?
1: 아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0: 중요한 회의니까.
1: 예. 8353님. 옆집에 아기를 둔 젊은 부부가 사는데 그 간편밥을 박스로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자취생도 아닌데 밥을 사 먹네 했더니 딸이 찬밥 남을 일도 없고 좋네.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나 옛날 사람인가?
0: 아, 그래. 먹고 사는 스타일이 다 다른 거지.
1: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 달라지는 거니까.
0: 4850님. 고2 조카 딸이 위도 셔츠 단추를 꼭 세 개 풀고 입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후다닥 한 개만 두고 잠궈줍니다. 그러면 조카가 아 이모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 라고 말하며 이모는 옛날 사람 꼰대 같아 라고 합니다. 저는 79년생인데 65걸인 듯 합니다.
1: 저랑 동갑.
0: 짧은 치마 셔츠 단추 3개 이상 푸는 거 못 봅니다. 왜 여는 거야 3개를? 그러면 이게
1: 많이 더운가 봐요.
0: 아슬아슬하게 보일락말락 하잖아요.
1: 근데 이 말씀은 저도 드릴게요. 79년생 저랑 동갑이잖아요. 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복 줄여 입었고 그때 여학생들도 생각해보면 그냥 막
0: 타이트하게
1: 입고 막 그랬어요.
0: 맞아.
1: 네네.
0: 그게 유행이었어.
1: 그때도 그랬다.
0: 맞아.
1: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고.
0: 무슨

0: 일종 씨는 교복을 줄일 게 없지.
1: 저는 예.
0: 다 늘려서 단 다 늘려서 입어야지.
1: 저는 다 떴다 바지였어요.
0: 떴다 바지가 뭐요?
1: 마이클 잭슨처럼 어. 약간 중1 때 사면 중3 때 바지 짧아가지고
0: 아 복숭아뼈 위로 예, 바지가 껑충 올라오는 거
1: 네 그랬었어요 네. 자 4569님 저는 전철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내가 너무 꼰대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0: 아, 화장하는 자, 모습을 이렇게
1: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모습
0: 그건 좀 그럴 수 있겠다
1: 예.
0: 최종근님 한 번은 회식 갔다가 트로트로 분위기 확 살려놨는데 아랑곳 없이 발라드를 부르는 신입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다가 나 꼰대인가 싶은 적이 있었네요 꼰대 아니기 너무 어렵네요 그러셨어 트로트로 분위기 확 살려놨는데 그냥 예. 썩 꺼지게 그 이어서 발라드를 또
1: 아니 왜 예전에도 나이트 가면 브루스 타임 있잖아요 계속 댄스곡만 안 나오잖아요 아,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그래도 생각
0: 그래도 이제 분위기 파악하는 게 조금
1: 네. 네. 그때 다들 이제 화장실들 다녀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내가 기껏 분위기 살렸는데 갑자기 확 그냥 발라드로 가면 좀
0: 그러게 아유
1: 그 다음에 다시 또 분위기 띄우세요 예 아이 재밌다 5527님 47살입니다 처음 사람들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이성 친구 만나서 딸한테 그 친구 형제는 부모님은 잘 있냐 물어봤는데 꼰대라고 그걸 왜 묻냐고 혼났음
0: 그래. 이성 친구 만났는데 그래 형제는 어떻게 되니 부모님은 이러면서 호구조사를 하시니까
1: 그치 진짜 요새 이런 거는 그죠? 진짜 잘 안 하는 것 같긴
0: 그렇구나.
1: 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 예.
0: 윤수옥님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다른 집 자식 월급이 궁금하면 꼰대라네요 쟤는 얼마를 버나
1: 안 궁금한가 그게?
0: 얼마를 버나 저 사람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살까
1: 안 궁금해 해야겠네 그래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0: 그렇지
1: 비교하지 말자는
0: 네,
1: 거죠
0: 맞아.
1: 예, 예.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예,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의 월급을 다른 분들과 비교하진 않았는지 예, 그것도 한번
0: 그래요.
1: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46님 회사 워크샵 1박으로 가고 싶은데 후배들은 당일치기가 좋다고 할 때
0: 저도 당일치기가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 워크숍은 그래도 1박을 해야 제가 꼰대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꼰대라고 참고로 제 별명은 이 부장님입니다
0: 예. 부장님이시구나
1: 6046님
0: 네, 왜 당일치기가 좋다고 하냐면 자리가 바뀌면 나이 들면 숙면을 못해요 자꾸 깨.
1: 아, 더 선배님이 되면 이제
0: 자꾸 깬다고.
1: 자꾸 깨서 불편하다.
0: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요.
1: 야, 1박을 좋아하는 우리는 아직 젊은 겁니다.
0: 그래요, 맞아.
1: 또 후배들은 반대로 아, 선배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또 1박까지 그냥 깔끔하게 당일치기가 제일 좋죠. 예. 이럴 수 있고.
0: 예.
1: 맞네요. 8791님. 우리 애들이 가끔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 이럴 때 엄마는 토요일도 갖고 고등학교 땐 밤 11시까지 야자했어. 요즘 학교는 숙제도 없고 밥도 주고 뭐가 불만이야. 이러면 애들이 저보고 꼰대래요. 제가 꼰대인가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참.
0: 그러니까.
1: 아,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면 이게 참 한두 끝도 없죠.
0: 그치 우리 때는 초가지붕이라고 그거 사실을 말한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사실을
0: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운동 때 스레트 지붕으로 바뀌고 좀 사는 지붕 기와 지붕으로 바뀌고 그랬다니까.
1: 예 그 뭐지
0: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왔다가 정보 시대로 온 거예요.
1: 네. 아 정말. 아 일단 저 광고를 듣고
0: 네.
1: 저 우리는 언제 꼰대가 되었나 느끼나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자,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빅이벤트 2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가져가실 단 한 분 저희가 추첨을 해봐야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예,
1: 1회 자리입니다. 1회 자리 뽑겠습니다. 자, 1회 자리는 4입니다.
0: 4. 앉아.
1: 10회 자리는
0: 6입니다. 64번 되겠습니다.
1: 64번.
0: 네.
1: 자, 오늘의 행운 번호는 64번입니다. 2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0: 그러게요.
1: 자, 64 보내주신 분 가운데 무작위로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0: 네, 전화기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시대입니다.
3: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 예, 반갑습니다. 행운 번호 주셨죠? 몇 번이죠?
3: 64번입니다.
1: 64번 와. 축하드립니다.
3: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200만 원 예, 상당의 예. 선물 꾸러미 주인공이 되셨어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0: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1: 아, 저 하곡동 사는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0: 아이고, 가까운 데 사시네요.
2: 네, 우리 이종석님.
0: 자, 네. 오늘은 또 200만 원어치의 선물이 가니까 다른 때보다 더블로 가는 건데 이 네. 64번이 무슨 뜻이 있으셔요?
1: 아, 제 전화번호 끝번호인데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저 35고 30번하고 두 개를 보냈는데
0: 예.
1: 30번은 제 와이프 생일인데요.
2: 오, 예.
1: 생일이 음력이라
0: 네.
1: 그 없는 해가 많아요. 음력을 그 음력 그 양력으로는
0: 네네.
1: 예,
0: 네,
1: 그랬는데 어떻게 저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됐네요.
0: 네.
2: 육사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0: 네.
2: 예. 예.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선물, 이 기쁨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1: 아, 당연히 제 와이프하고 해야죠. 우리 네. 아이들하고. 네.
0: 아이들과
2: 어떻게 네. 성함도 네. 한번 시원하게 불러주세요.
0: 그렇죠. 아내한테.
1: 아. 우리 지연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고 오늘 당첨되는 것도 다 당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2: 지연이 엄마.
0: 지연이. 이름 좀 불러봐요. 이름 아, 좀.
1: 이혜란. 혜란 씨 사랑해.
2: 아이, 지금 너무 기쁜 나머지 그죠?
0: 네.
2: 예, 예. 아 우리 감사합니다. 화곡동 최수종. 예, 우리 이종석님.
0: 네, 이종석님 축하드립니다.
2: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1: 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0: 네.
2: 아, 건강하시고 예. 오래오래 예. 청취해 주세요. 여성시대도 예.
0: 고맙습니다.
1: 예. 저 20년 때 듣고 있습니다.
2: 예.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는 예,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0: 촛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고 이채원 양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재판에서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스토킹 등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성폭행 목적 살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과 부실 수사를 자행한 경찰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법당국이 경찰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10시 34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4.2% 급락한 7162.21, 코스닥은 0.74% 내린 831.27이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종전 거래가보다 높은 값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57.1%로 전월 47.7% 대비 9.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5월에는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자치구가 5곳이었지만 6월에는 23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상승 거래 비중이 5월 46.4%에서 6월 49.4%로 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경찰과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여성이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어제 낮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바읍에서 8살 딸을 차에 태우고 달리다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포천 자택에서 친척 집이 있는 이천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차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여성은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1시간가량 대치하다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방학을 앞두고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정부의 틈새 돌봄 사업이 27일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방학 기간 약 5,600곳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시설 중 2,500곳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족이 우선 신청 대상이며 이용요금은 하루 10,000원입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합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 유지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쳐 세계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40mm, 강원, 충청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5도, 대구 37도, 부산 31도 등 30도에서 37도로 예보됐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희토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첨단 전자기기와 방위산업에까지 사용되는 현대기술의 핵심 자원인데요. 사용되는 양은 많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광운대학교 장홍재 교수와 함께 희토류는 과연 어떤 물질인지, 왜 전 세계가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지, 그리고 희토류를 둘러싼 과학과 환경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입니다.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써.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써.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요즘에 뭐 미중 희토류 공급망 경쟁이라든지, 오늘은 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가 전략 과제로 희토류를 잘 챙기겠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또 며칠 전에 몽골이랑 희토류 등의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토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1: 네. 우리가 뉴스에서 희토류라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듣지만 실제로 이게 막상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름만 들으면 아주 희귀한 흑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물질들을 희토류라고 부르는지부터 짚어볼까요?
2: 아마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희귀하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매장량이 적어서 아마 지구에 한정적으로 있고 그래서 채굴하기 어렵다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1: 예.
2: 이 희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희박하다 이럴 때도 쓰잖아요.
1: 예.
2: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적게 퍼져 있다 이런 뜻이어서 양은 솔직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많아요.
2: 네, 희토류가 막 고갈될 일은 아무도 걱정을 안 하고 대신에 우리가 땅을 파면 예를 들어 철광석을 얻으면 거기서 철이 나오고 뭐 금덩어리가 나오고 이렇게 많은 금속들은 서로 막 뭉쳐 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희토류는 산소랑 붙으면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능력을 상실한 녀석들이라 아주 고르게 퍼져 있어요.
1: 그러니까
2: 뽑아내려면 초대량의 흙을 퍼내서 거기서 추출해야 되다 보니까 품도 많이 들고 또 양도 적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1: 아, 한 군데 뭉쳐 있지 않고 10개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그런 광물이라는 뜻이군요.
2: 네, 근데 맞습니다.
1: 광물들은 일반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2: 이게 아무래도 금속, 우리가 이제 광물이라는 건 보통 이제 금속 원소를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용암에 보통 많이 들어있다가 이제 용암도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식잖아요.
1: 그쵸.
2: 이 식는 과정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좀 뭉치는 효과가 있어서.
1: 그럼 왜 뭉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2: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금이다. 그러면 금이 있는 곳에는 황 있죠. 유황이라 부르는 그 황 광물들이 있는 광맥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이랑 황이 서로 함께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1: 예, 예.
2: 이렇게 함께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떨어지는 녀석들, 높은 온도 떨어진 녀석들이 따로 분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모이게 되는 거고. 근데 희토류는 다 자기

0: 애들끼리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종류도 많은데 희박하게 다 뒤섞인 상태가 돼서 그냥 진짜 엉망진창으로 거의 뭐 먼지처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제가 알기로는 희토류라는 원소가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7개만 희토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건가요?
0: 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교표를 들여다보실 일이 많이 없겠지만 네. 보면 밑에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란탄족이라 그래서 네. 그 15개랑 그리고 왼쪽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삼족 원소 2개 해서 2 더하기 15가 돼서 총 17개를 희토류라고 구분을 합니다.
1: 딱 17개의 원소만 네네. 희토류라고 부르고 10개 넓은 곳에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광석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뚝 떼어가지고 철을 분류해내기 그렇게 쉽게 분류해낼 수는 좀 없는 그런 네. 광물이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골라내기도 힘든 거를 전 세계가 이거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걸까요?
0: 뭐 당연히 유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수밖에 없고요.
1: 그쵸.
0: 그리고 양이 적다고 해서 의미가 적진 않는 것이 우리가 요리를 만약 한다고 쳐도 네. 조미료라는 거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이 간이 맞아야 요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를 막 소금을 막 포대로 부어 넣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이면 되죠. 딱 이 역할을 희토류가 합니다.
1: 아.
0: 이제까지 만들었던 뭐 배터리든 아니면 자기 디스크든 이런 거에 희토류 원소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되어 온 거예요.
1: 뭐 예를 들면 아까 자기 배터리라고 하셨으니까 자성을 더 강하게 띠게 된다든지.
0: 그래요? 네, 뭐 그런 것도 되죠. 자성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성 같은 게 더 높은 온도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희토류 중에 제일 친숙하실 만한 게 자석일 거거든요. 자석.
1: 자석.
0: 자석 중에서도 뭐 은백색으로 반짝반짝해서 조그만데 굉장히 강한 그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1: 예.
0: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석이에요, 솔직히. 근데 네오디뮴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희토류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는 자석이라는 게 그 철이나 코발트 이런 성분들로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금속들로.
1: 네.
0: 근데 문제가 코발트가 네. 굉장히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나오면서 또 그게 심지어 콩고 민주화 공화국이어서 내전이 많아요.
1: 예.
0: 그러면 또 수출이 안 되고 코발트가 없으면 자석을 못 만드는 거예요, 강한 거를. 그런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제 미국이랑 일본의 연구진들이 아, 이걸 안 쓰는 자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연구해서 탄생한 게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그게 굉장히 강력하고 코발트가 없어서 좀 더 저렴하게 근데 문제가 아까 이 희토류가 뭐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진댔잖아요.
1: 네.
0: 네오디뮴 자석은 한 200도 조금 넘게 가열을 하면 자성을 다 잃어버린 그냥 쇠덩어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높은 온도에서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자석이라는 건 전자기기도 들어가지만 예. 발전기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들어가거든요. 특히 뭐 발전기라는 건 예를 들어 풍력발전이면 바람이 막 터빈을 돌리면은 거기서 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그 자석이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 여기다 디스프로슘이라는 희토류를 또 조금만 넣으면 네. 갑자기 온도가 몇백 도를 더 버텨요. 그래서 이럴 때도 넣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골라먹는 맛처럼 기능을 찾아가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유용하고.
1: 그러니까 자석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자석이겠죠. 거기에 네. 네오디뮴이라는 희토류를 조금 넣으면 자성이 훨씬 세지고
0: 네.
1: 근데 그게 높은 온도에서는 또 자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희토류를 또 조금 섞으면 높은 온도에서 또 견디면서도 자성이 센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하나만 넣기보다는 여러 개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0: 그게 아주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기능을 조율할 수 있는 거고 또 자석만을 예로 들었지만
1: 네.
0: 그 TV 같은 디스플레이 우리가 보통 RGB라 그래서 예. 빨강, 초록, 파랑색을 섞어서 모든 색을 만들잖아요.
1: 맞아요.
0: 이 빨간색 같은 것도 또 유로퓸이라고 불리는 그 희토류 원소를 가지고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 희토류 그러니까, 원소로 빨간색을 만드는 거예요?
0: 그게 빨간색 빈 그 물질 자체가 자외선을 받으면 빨간색 빛을 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이게 유로퓸이잖아요. 그 유럽이거든요. 유로화 있죠. 유럽의 화폐.
1: 네.
0: 이거는 자외선 빛에 쪼이면 위조지폐 감별 같은 걸 용도로 빨간색으로 숨겨진 그림이 나와요. 이것도 유로퓸으로 그리고. 온갖 그 이런 색깔을 나타낼 때도 쓰고 뭐 자석에도 쓰고 여러 곳에 쓰기 레이저 같은 거 만들 때도 어떤 색깔 레이저냐 의료용 레이저 다 희토류 쓰거든요.
1: 그렇구나.
0: 없으면 이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산업들이.
1: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스텔스 전투기에 이 스텔스 기능을 하는 물질을 이렇게 얇게 펴발라야 되는데
0: 네.
1: 그거 할 때 뭐 희토류를 한 드럼을 통째로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0: 엄청 많이 쓰죠.
1: 그런 역할도 또, 해요.
0: 네. 그 스텔스 도료에도 쓰고 그냥 첨단 산업 분야나 기술 중에 희토류 안 쓰는 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1: 아, 그렇구나. 아니 그렇게 희박하게 널리 퍼져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첨단 산업들에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신기하긴 하네요. 희토리를 그러면 처음 발견한 거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원소도 여러 가지라 처음 발견한 것이라고 좀 여쭤보긴 뭐하지만
0: 제가 연도를 잘 못 외우긴 하는데 네. 아마 제 기억엔 1787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 그 스웨덴 쪽에 네. 이테르비라고 부르는 광산 도시가 있었습니다.
1: 이테르비.
0: 네, 뭐 이테르비, 뭐 위테르비, 뭐 발음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 있는 광산이다 보니까 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새까만 돌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이 근처에서 본 적도 없는 돌인데 예. 이 돌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무겁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원소가 들어 있을까를 분석을 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비슷비슷한 녀석들 섞여 있고 분리도 어렵고 그래 여기 있는 거를 분리해야 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1: 아, 그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하나씩 분리를 해보는 게 네. 100년이 걸렸어요?
0: 하나를 새로운 거 찾았다. 아, 이름 딱 지어주고 근데 또 있네? 또 찾아내고 심지어 뭐 쌍둥이 이런 이름 갖고 있는 원소도 있어서 두 개가 무조건 같이 붙어다녀가지고 이걸 또 겨우겨우 분리를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디스프로슘 이런 게 그렇게 들어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돌에서 모든 희토류라는 분야가 시작되고 또 그걸 발견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었죠.
1: 이테르비 광산의 검은 돌.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물질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내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0: 뭐 우선 녹이는 거고요. 녹인 다음에 그러니까 강한 산성 물질이나 이런 걸 녹이고 그리고 다른 걸 처리했을 때 이제 어떤 경우는 가루로 가라앉고 안 가라앉고를 전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가다 작업을 평생을 바쳐서 한다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1: 그러면 그 희토류 원소들이 뭐뭐가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들
0: 전혀 아닙니다.
1: 아, 그럼 그때 네. 찾은 거예요?
0: 네, 뭔지 모르는 미지의 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분광학이라 불리는 이 원소마다 약간 사람 지문처럼 네. 다른 빛의 그 신호들을 주거든요. 예. 이제까지 한 번도 관찰된 적 없던 신호다를 아는 순간 이건 새로운 원소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테르비라 했잖아요. 네. 이테르비라는 이름 자체가 조각조각 쪼개져서 뭐 이터뷸이라는 원소도 여기서 나오고 터뷸이라는 원소도 있고 네. 뭐 한 세네 개 정도 어뷸이라는 원소도 있고 이게 다 이 이테르비라는 단어 하나에서 원소 한 네 개 정도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있어요.
1: 새로운 원소 발견되면 발견한 사람이라든지 지역 이름 따가지고 그 원소 이름 붙인다고 하던데
0: 아 그렇죠. 네.
1: 이테르비라는 광산에서 이름이 붙은 원소들이 많이 나왔군요.
0: 지금도 혹시라도 뭐 스웨덴 가실 일 있으면 굳이 거기를 안 가시겠지만 네. 가면은 그 광산 쪽에 팻말이랑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태르비. 사진 자료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희토류 최초의 그 돌이 나왔다 막 하면서 거기 되게 기념비적인 인간의 과학 역사상 기념비적인 도시이긴 합니다.
1: 아, 그럼 처음에는 무거운 검은 돌을 발견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어떤 원소인지 한번 분해를 해보겠다. 하나하나 분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실험을 한 건데 산업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을까요?
0: 산업은 꽤나 나중에 되는데 사실 원소를 찾았다고 바로 쓸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를 충분히 많은 양이 있어야 여러 시도가 되는데 네. 우선 양이 적고 얻기가 힘들면 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최초에는 그나마 흔한 종류.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모든 희토류를 합한 게 100%다라고 치면 거의 절반 정도는 란탄엄 혹은 뭐 세륨 이런 두 가지 원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1: 아, 둘이
0: 네, 특히 세륨이라는 원소가 많고.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어디 있을까 하다 사람들이 발견한 게 네. 우리 그 영화 보면 그 칼 갖고 싸울 때 네. 부딪히면 불똥이 튀잖아요. 검끼리 부딪힐 때.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그 쇠가 아주 작은 가루로 떨어지면서 공기 중 산소랑 만나 타는 거거든요, 사실은.
1: 아, 그러니까 빨리 녹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0: 네, 녹보다 아주 빠른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금속 중에서 이렇게 좀 잘 바스라지고 공기를 만나서 타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희토리 원소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한 세륨 같은 흔한 녀석들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원소로 처음 만든 게 라이터 부싯돌이었습니다.
1: 아.
0: 라이터 이 손으로 그 톱니바퀴 같은 거 맞아요. 돌리면 불꽃이 탁탁탁 튀잖아요. 네. 이게 희토류가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아,
1: 지금까지. 네.
0: 그럼 이게 조금 더 실용적으로 바뀐 게 그 뭐 부시크래프트나 캠핑하시는 분들 보면 네. 나무 문질로 불 붙이기 힘드니까 파이어스틸이라 그래서 이렇게 퍽칵 긁으면은 불이 확 나는 그것도 희토류로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산업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엔 이제 좀 더 분석 기술 되고 양이 늘어나니까 첨단 산업에 여기저기 써보자 해서 넣는.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지금은 17개 원소들이 각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산업들에 주로 쓰이고 이런 것들은 잘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0: 뭐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성질이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 분리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섞여서.
1: 대부분 성질은 비슷하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흔히 뭐 물리적 성질,

0: 화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 여러 성질이 있는데 보편적인 그 물리적 성질은 다 비슷하고 이제 화학적 성질은 뭐 전자가 몇 개 있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뭐 빛을 내거나 에너지랑 관련된 쪽에 요즘엔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히토리 원소가 17개가 되고 성질들도 좀 다양하고 모두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원소는 뭘까요?
0: 안 중요한 게 없긴 한데 그냥 그래요? 일상적으로 보면 역시 자석 이야기할 때 나왔던 네오디뮴이 가장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고요. 뭐 가돌리늄 이런 거는 우리 MRI 찍을 때 네. 그 조영제라 그래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주사하는 약 예. 이런 거 만들 때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레이저 같은 거 홀뮴이나 이런 거 레이저 만들 때도 쓰고 여전히 뭐 온갖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없어져도 좀 괜찮은 편이야라는 원소는 없어요. 다 너무 소중한 그런 원소들입니다.
1: 우리가 방사성 물질에서 예전에 얘기할 때 빛을 이제 에너지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빨간색 빛이 나오고 막 이런다면 그것도 빛은 좀 위험한 빛일 수 있나요? 아니면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괜찮은 빛일까요?
0: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원래 네.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빨간색 빛이 나온다. 그럼 그냥 얜 빨간색 빛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막 X선 이런 게 위험한 거지 보이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럼 히토리오에서는 빛을 내보낸다 해도 얘네는 방사성 물질로 분류되지는 않겠군요.
0: 방사성 물질 한 개가 있겠네요. 프로메튬이라고 딱 모든 히토리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는 뭐 크게 쓸 일이 없죠. 그래서
1: 방사성 물질이니까 얘는 웬만하면 안 쓰는
0: 뭐 그냥 플루토늄 이런 거라 생각하면 주변에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 개 딱 하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히토리 시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땅이 넓고 하니까 뭐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중국이 꽤나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어 한 1970년대 정도부터 그 미국이 석유가 있다면 네. 우리에게는 히토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 히토리 산업을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싹이 터가지고 잡게 된 거고 물론 땅이 넓고 매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만 많냐 미국도 많고 다 많아요. 예. 단지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거를 채굴하는 데 노력을 들이고 그거에서 발생하는 여러 뭐 환경 문제나 인건비 문제나 이거를 계속 감내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거를 중국은 해낸 거기 때문에 지금 독점을 하게 된 거고 예. 다른 곳은 우리도 저거를 따라가서 할까 그냥 사서 쓸까 중에서 그냥 우선은 사서 쓰자에 있는 거여서 뭐 하고자 하면 다른 나라도 할 수는 있죠.
1: 단지 우리나라도 혹시 히토리오가 매장이 돼 있나요?
0: 히토리오가 매장 안 된 곳은 없고요.
1: 그래. 네. 중국은 10개 모든 곳에 퍼져 있군요.
0: 네, 근데 특정 국가가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곳들 몇 군데는 더 있는데 네. 그렇다 해도 그게 막 히토리 광석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은 작업으로 빼내야 되긴 합니다.
1: 그럼 히토리가 더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딱히 많은 건 아니겠네요?
0: 그런 거는 없죠. 왜냐하면 뭐 자연에서 뭐 식물이 자라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미 지구의 지각이 만들어질 때 용암부터 생긴 거니까 네. 지금 더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거를 뽑아 쓰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러시아에는 왜 조금 더 많이 있을까요?
0: 그냥 그거는 뭐 지리학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멘틀 구조는 뭐니 다 다를 거니까 네네. 그냥 달랐겠죠. 우리나라는 왜 석유가 없나요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1: 알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마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희토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희토류라고 하면 뭐 다른 물질들 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마블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비브라늄인가요? 아. 이런 것도 희토류에 속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1: 아, 그건 가상의 원소죠. 그런 것도 없습니다.
0: 주로 이런 류의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오디뮴 뭐 이런 것들.
1: 그 움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네. 금속 원소들에 대한 공통적인
0: 융.
1: 방식이에요. 네. 네. 뭐 뉴움, 뉴움 뭐 이런 것들. IUM으로 끝나는
0: 거. 왜 융으로 끝나요? 금속들은?
1: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든 원소를 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네. 금속들은 어떻게 끝내자. 뭐 금속이 없는 건 온으로 끝내요. 그리고 뭐 보론, 보론이 뮤온은 다른 종류의 입자고 붕소는 뭐 보론이라고 부른다거나 탄소 카본이란다거나.
0: 맞네요.
1: 옥시젠 제는 다른 거고 그런 식으로 달라서 금속은 융으로 끝내요. 칼륨, 나트륨 다 융이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런 약속을 전 세계 사람들이 했습니다.
0: 아, 그 약속이군요. 이름을 네. 붙이는 게. 알겠습니다. 희토류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가격 경쟁력이랑 환경, 뭐 노동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미국의 아까 80년대, 90년대 중국이 이제 그 희토류 생산에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생산을 한 거잖아요.
1: 희토류를. 있죠. 희토류 광산 당연히 있고요. 네. 지금도 운영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전혀 막 전 미국이 절대로 희토류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라 있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중국이 뭐 거의 전 세계 희토류의 최소 60에서 네. 한 최대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들을 기여하는 곳들은 다 충분히 여기저기 있긴 하죠.
0: 선진국들이 너도 나도 이 희토류 채굴에 대해서는 뛰어들 것 같은데. 왜 뛰어들지 않고 있는지, 왜 열심히 하지 않는지 좀 그 부분은 좀 궁금한데요. 정제 과정에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1: 정제 과정이 복잡해요. 아무래도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단계별로 진짜 수십 단계 이상의 작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뭐 재활용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을 하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죠. 뭐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서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과의 무역 분쟁 있기 전에는 네. 고순도 불산이라든지 네. 이런 거 다 일본 통해서 사다가
0: 우리가 문제가 소부장이라고 했죠.
1: 그쵸? 문제가 생기니까 자체화를 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도 사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미 만들어진 그 루틴하고 네. 안정하게 돼 있는 걸 다시 처음부터 내수화를 하면서 만든다라는 건 약간 진짜 국가적으로 드라이브 걸리지 않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0: 비효율적이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아마 문제가 심해지면 다들 허겁지겁 하긴 할 거예요.
0: 네. 정재도 말씀하셨지만 9906님께서는요. 희토류 채굴이 여름철에 동전 찾으려고 넓은 해수욕장을 뒤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채굴 면에서도 좀 희박하게 넓게 널리 퍼져 있다 그러면 최고면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1: 뭐 약간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동전은 어쨌든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어디 있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건데 네네. 희토류 채굴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뭐 빨간색 아주 조그마한 모래들만 다 따로 모아봐라라는 미션이랑 같아요. 찾으면 여기저긴 있어요.
0: 맞았네요.
1: 근데 네. 이걸 하나하나 모아서 뭘 하려면 그걸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지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막막한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희토류는.
0: 굉장히 와닿는데 표현이. 근데 그러면 그렇게 흩어져 있는 희토류를 어떤 방법으로 채굴을 하는 걸까요?
1: 그냥 무작정 흙을 다 퍼서 하고요. 그리고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잔뜩 있는 걸 뭐 이걸 녹일 수 있는 뭐 산성 물질이거나 혹은 알칼리성 물질 중에 또 경우가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왕창 때려 부어서 녹는 거 녹이고 안 녹은 거 거르고 이 작업을 이래저래 반복하고 단계별로 하고 하는 겁니다.
0: 그래요. 일단은

0: 그 많은 광물과 흙 같은 걸 퍼와서
1: 퍼야죠. 네.
0: 일단은 퍼와서
1: 무작정
0: 무작위로 퍼와서.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도 분류해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뭐 무게나 이런 걸로도 분류해내기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쓰겠군요.
1: 아 뭐 거의 그냥 화학적으로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리적으로는 워낙 비슷비슷해서 네. 그 미세한 무게를 구분한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다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양의 화학 약품이 쓰일 수밖에 없다.
0: 네.
1: 그럼 우리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건 환경 오염이 되는 거 아닐까?
0: 그러니까요.
1: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0: 정제 과정에서 정제 자체도 너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되고 환경 오염 문제도 따를 것 같다.
1: 네.
0: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환경 오염 문제는
1: 엄청나죠.
0: 많이... 그래요.
1: 엄청납니다. 환경 문제는 뭐 산 물질을 쓰는 것들이 강산성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막 뉴스에서 좀 무서운 테러 사실에 나오는 막 황산, 염산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걸 그냥 때려 붓는 거고 그럼 그것들이 완벽히 회수되지 못한 건 강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0: 예.
1: 또 무엇보다 어쨌든 얘가 고르게 퍼져 있으니까 땅을 많이 파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럼 그 속에 히토류 말고 들어있는 다른 원소들도 땅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우라늄이랑 토륨이라는 원소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 내부가 뜨거운 이유가
0: 예.
1: 그냥 단순하게 뭉쳐 있어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이 우라늄이나 토륨이라고 불리는 그 방사성 물질이
0: 예.
1: 이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내서 지구가 뜨거운 거거든요.
0: 예.
1: 얘네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모을 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강을 타고 가죠. 그러면 이제 방사성 물질로 흙이랑 강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0: 땅을 파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우라늄하고 토륨 같은.
1: 네, 얘네도 들어있던 건데 원하는 히토륨만 빼고 나머진 버리니까
0: 네.
1: 계속 추가되는 것뿐이에요. 원래 가만히 땅속에 잘 자고 있던 녀석들을 굳이 지표로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0: 아, 드러내는 게 드러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1: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 닿으면 또 땅 파고 또 땅 파고 하면은 계속 위로 뽑아내니까
0: 예.
1: 이 뭐 환경 오염이 뭐 화학 물질만이 아니라 방사능을 뿜어져 내분에는 그런 원소들까지 여기저기 다 도배가 돼버립니다.
0: 아, 그럼 히토류 자체가 위험한 물질이라기보다는
1: 네, 히토류는 안전하죠. 그렇기
0: 안전해요.
1: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사용을 하고
0: 아.
1: 이거를 얻는 과정이 약간 좀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0: 채굴하는 과정에서 뭐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방사성 원소가 땅에 묻혀있던 게 겉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1: 네.
0: 분리하고 또 정제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염산이라든지 이런 좀 독성이나 좀 안 좋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노출되기도 하는 거고요.
1: 네.
0: 그러면 그 독성 가스나 유해 환경에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겠어요.
1: 아 근데 사실 솔직히 모든 작업은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렇다 해서 유독 히토류 산업이 인명 사고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0: 그래요.
1: 예, 뭐 뭐든지 다 수칙을 지키면은 문제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것은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지만
0: 네.
1: 아무래도 환경이 어떻게 오염될까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자동화된 공정을 많이 씁니다. 그 엄청난 양의 흙을
0: 네.
1: 뭐 다 직접 할 수도 없고 부을 수도 없고 하니까 뭐 인간이 작업하는 것 자체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 정도로 막 이게 너무나도 극심한 뭐 지옥 같은 환경까지는 아닐 거예요.
0: 네. 우리가 이제 정제하고 분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폐수라든지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자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성을 좀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자기력을 이용해가지고 분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 혹시 고민되고 있는 건 없나요? 연구되고 있는 거는?
1: 지금은 새로운 방법들 없습니다.
0: 아,
1: 그거는 네. 오히려 좀 덜 유해하거나 예. 이런 물질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미 사람들이 쓰고 배출한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또 몸속에 들어오기도 해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은 당연히 흙에 있던 물질이고 하니까
0: 예.
1: 또 배출이 되잖아요. 당연히 대소변으로 이런 하수로부터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버려진 전자제품을 회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연구가 되는데
0: 네.
1: 이미 채굴하는 걸 바꿀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있는 거를 다 바꾼다는 거고
0: 네.
1: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게 되면 우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캐는 방식
0: 그래요. 뭔가 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바꿀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관점이기는 해요.
0: 예.
1: 왜냐하면 그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환경 문제가 생긴다.
0: 네.
1: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0: 살만해지고 알 게 많아진 거거든요. 과거에는 폐기물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를 않았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 간과되는 게 그 폐기물에서 자원이 나오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석탄을 많이 안 쓰잖아요.
1: 네.
0: 근데 석탄 채굴에서 우리가 쓰는 그 저마늄이라 부르는 게르마늄이라고도 부르죠.
1: 네.
0: 이 원소가 전부 거기서만 나와요.
1: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만 나오는
0: 석탄을
1: 거군요.
0: 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들 네. 발생하는 쓰레기에서 저마늄을 뽑아내서 공급을 해왔거든요.
1: 예.
0: 이게 태양전지도 만들고 근데 석탄 산업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저마늄 가격 계속 올라요. 구할 데가 없어서.
1: 아.
0: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쓰레기가 위험하고 환경 문제가 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얻는 재료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에.
1: 예.
0: 그래서 이 방식이 만약 바뀌어서 없어지면 그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또 가격이 오르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서
1: 그렇겠네요.
0: 환경 하나 바꾸려고 했다가 모든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지금은 다들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인수님께서요. 혹시 나라마다 정제기술의 차이가 있나요? 중국의 정제기술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밀로 했다기보다는 기술을 여러모로 시도를 한 거고
1: 네.
0: 당연히 뭐 특허도 있고 해서 뭐 공개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나라마다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화학물질로 녹이는데
1: 네.
0: 뭐 어떤 물질 쓸 거냐. 당연히 이건 그 나라마다 그 물질이 쌀지 안 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1: 예.
0: 그래서 아주 비밀스러운 작업도 아니고 뭐 일종의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다 공개돼 있다 이런
1: 네.
0: 건데 사실 안 하는 것뿐입니다.
1: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지에 따라 혹시 품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랄까 순도 같은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0: 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당연히
1: 예.
0: 순수하게 정제된 걸 쓰지 아, 이 나라 거는 좀 싸지만 순도가 떨어지니까 대충 사자 이런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 금괴 보면 99.999 써있지 어디 거는 97 이렇진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 규격이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 그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만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국가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고요. 물론 악의적으로 뭔가 쓰레기나 이 불순물을 섞어 넣었다면
1: 예.
0: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장사할 생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품질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다들.
1: 그렇군요. 나라마다 별 차이는 없다라고 하셨고요. 3184님께서는요. 희토류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라던데 그럼 희토류 없으면 반도체 아예 못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반도체는 만들 수 있죠. 지금 반도체 필수 광물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발전된 반도체들에 들어가거나 한다는 거지.
1: 조금 더 첨단 반도체 쪽에.
0: 그렇죠. 원래 반도체 자체는 희토류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규소에다가
1: 네.
0: 질소니 인이니 막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던 거여서 반도체는 사실 별다른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보면.
1: 네.
0: 단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자기계나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반도체 자체가 막 만들기 어렵고 막 그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1: 네.
0: 희토류는 큰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희토류 없으면 지금 우리가 쓰는 성능의 반도체가 아니라 진짜 옛날 컴퓨터 성능이 될 테니까 사실 뭐 못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겠죠. 그 정도면
1: 희토류를 조금 아까 MSG 같은 표현을 하셔가지고 희토류가 조금 들어가면 그런 성질들을 막 극대화하거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쪽에도 그런 어떤 성질들을 부각시켜가지고 하는 물질로 들어가나 봐요?
0: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말이 우리는 컴퓨터 만들 때 쓰는 것만을 떠올리는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로 우리 흔히 말하는 태양광 발전
1: 네.
0: 이것도 반도체고요. LED라고 부르죠. 전기로는 불빛 전구
1: 네.
0: 켜지는 거. 그것도 반도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반도체는 빛을 전기로 바꿀 수도 있고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거를 일종의 신호처럼 쓸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그 빛이 나오는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태양 속에 있는 빛의 적외선이나 자외선까지도 전기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선택지가 다 뭐를 얼마 넣냐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라는 게 꼭 컴퓨터만이 아니라
1: 네.
0: 그냥 빛과 전기랑 관련된 모든 장비와 기술을 만드는데 희토류가 지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희토류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중단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산업은 첨단 산업이겠네요.
0: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같은 거나
1: 전기차.
0: 네, 전기차나 이런 약간 첨단이면서 뭐 운송수단이나 고도화되어 있는 하이테크 장비들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쪽이 아마 직격탄을 빠르게 맞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하나씩 당하겠죠. 왜냐하면 자석을 사용하는 모든 곳은 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1: 자기, 전기 이걸로 작동하는 것들에는 네, 대부분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0: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나라가 3개월에서 6개월 분량의 핵심 희토류를 비축하는 게 국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희토류를 국가적으로 비축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나라마다 그 희토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적들은 다 있겠죠.
1: 아무래도 수급 문제가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급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 기존에 있던 로드맵이나 모든 게 바뀌는 거고.
0: 그렇겠죠.
1: 그래서 그 수급이 어려운 거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축유 같은 거에서 그 기름, 석유. 석유 당연히 보관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당연히 비축을 해둬야 되는 거고 네. 희토류도 같은 맥락에서 뭐 석유랑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꼭 모아둬야 만에 하나를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물질입니다.
0: 아, 지금 산업 생태계에서는 뭐 없으면 안 되는 물질.
1: 아, 미래에는 더 심할 거예요. 희토류의 가치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더 쓰면 더 썼지.
0: 그래서 테슬라가 미중 그 희토류 경쟁 때문에 모터에도 꼭 희토류가 필요하다면서요.
1: 물론이죠.
0: 아까 이렇게 너무 뜨거워지면 자성이 잃어버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첨가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모터에서 희토류를 0%로 만드는 그 전략을 앞으로 세울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런 거는 가능은 할까요? 가능은 한데 좀 비효율적이겠죠?
1: 아, 물론 맞습니다. 네. 네. 우선 당연히 효율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효율을 희토류가 있을 때랑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인데
0: 네.
1: 아직은 안 돼요. 언젠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고민해봐야 될 거는 희토류가 빠지고 성능은 올라가는데 가격이 더 비싸지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0: 네.
1: 그것도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어떤 물질을 써가지고 얼만큼 넣으면 어떤 성질들이 배가 된다라든지 이런 실험들을 화학자들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1: 글쎄 화학자들보다는 그거는 재료공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0: 그런가요?
1: 네, 왜냐하면 그걸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희는 뭐 희토류 가지고 어떤 분자를 만들거나 그렇게 더 작은 규모지 뭐 네네. 덩어리를 만들어서 막 성능 제고 이거는 공학에서 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희토류가 뭐고 어떻게 제어 가능하냐까지를 제공하는 거라서 해본 적 없어요 저도.
0: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그건데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할까 조금 넣어보고 비율 조금 바꿔보고 특정해보고 막 이런 방식으로
1: 다 하는 겁니다. 네. 온도도 다 바꿔보고 몇 도로 구웠을 때 얼마 넣었을 때 무식이 아니라 제일 정석적인 방식이죠. 오히려 한 번에 해서 되잖아요.
0: 예.
1: 그래도 원점으로 돌아가요. 어떤 경향성이 있고 뭐가 문제고 이거를 알아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0: 그렇죠.
1: 대충 손맛으로 되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데 쓸 건데.
0: 그럼요.
1: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모든 조건은 다 확인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약간 자동화되어 있는 실험실이라든지 AI가 도입되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0: 네. 이 희토류 공급이 불안해진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개발은 계속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떠오르는 소재들이 있나요?
1: 저는 아직은 들은 건 없습니다. 네. 희토류는 대체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금속이랑은 우리가 흔히 이 원자라는 것들이 막 전자가 어디 몇 개 들어있냐 이걸로 성능이 나오는데
0: 네.
1: 희토류는 희토류만의 다른 배열을 갖기 때문에
0: 네.
1: 이걸 다른 원소가 그냥 따라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 우리의 기대인 거죠. 뭔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없는 거예요. 예를 석유 휘발유에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사용이 된 거지.
0: 예, 예.
1: 이 물질은 휘발유랑 다르지만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고유한 성질이나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꿀 수 있겠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만이 하는 오만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0: 9313님이요. 희토류는 혹시 재활용도 가능한가요? 한 번 쓴 희토류는 버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재활용 무조건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가 뭐 희토류만이 아니라 네. 그 가끔 전자제품들도 다 수거해 가잖아요.
0: 네.
1: 거기 들어있는 귀금속들, 뭐 금이니 백금이니 막 들어있어서 그런 거를 시작으로 이제 흔히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쓰이다가
0: 네.
1: 지금은 당연히 희토류도 이 비싼 거를 왜 버리냐. 그래서 재활용을 계속 시도를 하고 물론 열몇 종류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그중에 좀 비싼 거 그리고 구하기 힘들거나 좀 분리가 할 만한 기술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시작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에서 그냥 채취해가지고 희토류를 분리해내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과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 같은 걸 따지면 어떤 게 더 쉬운 쪽인가요?
1: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0: 가격을 제가 뭐 희토류를 왜냐면 이거는 시약이 아니라 그
1: 전자 제품에서 희토류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0: 근데 계속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 분야는 그 연평균 성장률 굉장히 높아요. 보통 분야가 회사마다 3, 4% 분야면 높은데 한 8% 돼요. 도시광산 분야는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여서
1: 그렇구나.
0: 그 말은 점점 시장이 커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네. 경쟁력이 될 거고 지금은 당연히 그냥 흙 파는 게 낫습니다. 환경 오염이 있어도 그 방식을 쓴다는 건 네. 그게 이득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다 재활용만 하고 있을 겁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희토류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도 계속 필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환경 생각하면은 좀 오염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대안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0: 특별히 연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재활용 쪽으로 힘을 실는 게 목적이지 이미 흙에서 분리하는 것 자체를 더 쉽게 하자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을 할 때도 소를 많이 기르고 하면 메탄 나오고 대기 오염된다고 하지만 예. 그렇다 해서 그게 안 나오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체육을 먹든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거지.
1: 네.
0: 그러니까 그 희토류를 자연에서 뽑아내는 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거고 그거를 좀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을 아예 찾는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거. 그렇게 옮겨가는 정도 그렇게 될 거라 크게 환경을 살리기 위해 그걸 개선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1: 대체 또는 재활용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마.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의 날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의 날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13: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장홍재 교수와 함께 희토류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요즘 희토류에 대한 뭐 정치 경제 소식이 자주 들려오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여러분들의 뉴스 소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곡은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오 뉴스입니다. 고 이채원 양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재판에서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과 부실 수사를 자행한 경찰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법당국이 경찰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권도장 단체 방문으로 워터파크를 찾은 7세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제 낮 12시 20분쯤 경기 고양 일산 서구의 워터파크에서 7세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어제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파도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 주변에는 인솔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10시 34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4.2% 급락한 7162.21, 코스닥은 0.74% 내린 831.27이었습니다.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에 대한 경찰의 모욕 혐의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배재고가 광주일고에 사과했고 광주일고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수사가 곧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 출석에 앞서 유 감사위원은 특검팀이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 관련자들을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 부당 행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260만 원대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받은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김 의원 부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호위함 승조원 시신이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새벽 6시쯤 고성군 거진읍 동쪽 52km 해상에서 실종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서 캐슘섬, 자스크 등에서 수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동부 시간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최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 전북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5에서 40mm, 강원 충청이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7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정민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0: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0: 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한낮을 잘 통과하고 계신지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7월 13일에 손석희 12시 브라이언 애덤스의 Summer of 69으로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듣다가 좀 궁금해서 지난 1969년에 오늘 서울의 날씨를 찾아봤더니 낮 최고 기온이 28.5도, 아침 최저가 20.7도, 습도 81%, 비가 내렸습니다. 아, 후덥지근은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땐 정말 좀 살만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낮 최고 기온 34도,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오릅니다. 단 하루의 비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은 틀림이 없겠죠. 자, 그나저나 이제 여름의 시작일 뿐인데 걱정입니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샤프 8001번 문자를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이렇게 치시면 라이브로도 물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늘도 꽉 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A면은 유럽입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죠. 그동안에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계속 좀 외쳐왔던 터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좀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파국 없이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선언문에서 특히 이제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방위였습니다. 방위. 예, 방위 산업은 지금 유럽이 자주 국방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심상치 않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K방산에 주력하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유럽이 방위에 집중하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서울에 한 달 체류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좋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2: 그래서. 네네.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더운데. 네. 프랑스는 지금 더 덥잖아요.
2: 그렇죠. 요즘 더워서 아주 나라가 좀 난립니다.
1: 예예. 예. 그래도 뭐 에어컨 켜느냐 마느냐로 그렇게들 또 논쟁을 한다니 아무튼 우리로서는 좀 신기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안종웅 박사는 방위 산업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련 활동도 물론 하셨죠.
2: 네네. 그 다소 그룹에서 좀 방위 산업에 관련된 것도 조금 한 적 있습니다.
1: 아 예예. 예. 그 트럼프는 나토가 특히 이제 이란하고 전쟁할 때 안 도와줬잖느냐. 화가 많이 났었잖아요. 뭐 철군 시킨다 뭐 어쩐다 얘기까지 있었는데 나토에서 만난 거 보니까 일단 뭐 갈등은 봉합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2: 네네. 그 이번 그 앙카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유럽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회의가 되게 기술적인 회의,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회의가 되게 많은데 예. 회의도 한 번만 하기로 하고 한 6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한 번만 하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 성명도 하지 말자. 왜냐하면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힘술 부리고 가버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뭐 회의도 잘 끝나고 그다음에 공동 성명도 나왔으니까 또 공동 성명에서 그 나토 조약의 5조항이라는 게 집단 방위 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한 명이 공격을 받으면 다 지킨다. 이거를 재확인해 줬으니까 이제 큰 성공을 한 거죠.
1: 아, 예.
2: 근데 그 요번에 뭐 트럼프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그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회의도 많이 없애고 했는데
1: 예, 예.
2: 이거 이렇게 준비했던 유럽의 입장에서는 요번에 그 무기 협상도 좀 얻어내고
1: 예.
2: 공동 성명도 얻고 원래 그 나토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그 기술적인 회의가 되게 많아요.

0: 1년 예산을 결정하고 사업을 책정해서 그 사업을 이제 그 정상들 회의에서 확인해가지고 공동성명에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그 도발 세력에서 억제력을 갖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G20이라든지 요 최근 있었던 그 유럽의 서방 회의들은 트럼프가 도중에 가는 바람에 이런 공동성명도 못하고 억제력이 전혀 없는
1: 예,
0: 회의가
1: 맞아요.
0: 됐었어요.
1: 예.
0: 이번에는 이런 것을 재확인까지 해줬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토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할수
1: 아,
0: 있죠.
1: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반가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 그래서 아무튼 헤어진 건 아닌데, 유럽은 계속해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게또 사실이죠.
0: 그래서 내일 그 7월 14일 프랑스는 혁명기념일날 군사 퍼레이드를 굉장히 해요.
1: 예.
0: 아주 크게. 근데
1: 이 더운데.
0: 그래서
1: 예.
0: 이번 퍼레이드의 그 주제가 전략적으로 각성하는 유럽이란 뜻이 유럽이라는 주제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초청된 군대가 유럽 나토의 32개 나라 군대와 함께 또 우크라이나까지 해서 38개국 군사가 군부대까지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1: 예.
0: 그만큼 유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토를 유럽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미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럽 자체가 이제 허울,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종이 호랑이가 아닌 진짜 최소한 뭐 고향이라도 되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할수
1: 아,
0: 있겠죠.
1: 예. 그 요즘 그 나토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나토 3.0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 1.0도 있었던 건지, 3.0은 뭐가 다르다는 건지.
0: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있었던 그 소련과 같이 있었던 그 나토가 어떻게 보면 세계 냉전을 주도하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소련을 이겼기 때문에 그 G1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1: 예.
0: 그래서 세계가 이제 유럽은 큰 이제 뭐랄까 위협이 외부의 위협이 없다 보니까 그 국방비 지출을 전혀 안 하고 미국의 해구선 안에서 경제 발전에 이제 치중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1: 예.
0: 트럼프는 쓸데없다. 뭐 예를 들어 마크롱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뭐 뇌사 상태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전혀 하는 일은 없지만 미국의 해구선 아래서 경제 발전에 주력하던 시기였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가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1: 그러게요.
0: 전쟁이 유럽에서 생기고 그리고 또 미국은 이제 계속 그 전부터 방위비 부담을 그 나토의 그 예산은 그러니까 3% 정도 전체 GDP의 3%를 내라고 했는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1.2% 뭐
1: 예.
0: 독일은 0. 몇 프로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1: 불만 요인이
0: 그렇죠.
1: 됐겠죠.
0: 그래서 그걸 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 자기가 이제 무기를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동안에 유럽이 가지고 있던 그군그 뭐죠 그 무기가
1: 예.
0: 한 3주 정도 쓸수 있는 무기만 비축하고 있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더 이상 쓸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1: 예.
0: 보면은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3.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그 안보 해구선 이게
1: 예.
0: 정말 안전한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1: 예. 그러면 이번 나토 회의에서 우리 안 박사님이 특별히 주목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그 일단은 2025년 헤이그 그 나토 협상 때는 그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트럼프 하도 이제 그 심술을 부리니까
1: 예.
0: 트럼프 방위비만 올리고 올려서 트럼프만 좀 달래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이란 전쟁도 하는 동안에 보니까 무기를 필요해서 주문을 해도 무기가 안 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다시 무기를 공동 생산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1: 예.
0: 유럽도 파트너로 참여해서 이그 어떻게 보면은 이 나토의 주축이 유럽이 되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200억 유로 달러의 그 무기도 생산하기로 하고 미국이랑
1: 예.
0: 그런 협정을 한거 보니까는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나토화가 유럽화가 좀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또 앞으로 혹시 모르잖아요. 그 트럼프가 변덕을 부리면 여차직하면 미군 철수가 일부에서나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럼 유럽은 계속 방위 산업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K 방산이 어떻게든 기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0: 일단은 K방산이 지금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재래식 무기를 더 이상 없어요.
1: 예.
0: 맨 처음 초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보냈으니까 이런 재래식 무장으로 재무장하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나토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라마다 양자 협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지금 유럽에서 많이 근데 유럽에서 또 우리 그 K방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빨리 생산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반기겠지만
1: 예.
0: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유럽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은 사실 지리학적으로는 아시아지만 지정학적으로는

0: 오는 서방 국가거든요.
1: 예.
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국에 자꾸 비유를 맞추고 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불편한 거예요.
1: 아.
0: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나토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연합의 기금으로 폴란드라든지 헝가리가 그 무기를 사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지금은 무기를 이제 생산하지 않으니까 사기하지만 2년, 3년 후에는 이제 유럽에서 생산한 무기를 우선으로 사게끔 되는 그 조항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다 만들어서 그저 무턱대고 파는 그런 거는 좀 어렵겠죠.
1: 아,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는 아쉽지만 우리가 아무튼 밀렸습니다. 이게 나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같이 진단하십니까?
0: 네, 그쪽 그런 경향이 좀 크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번에 그 나토 협상에서도
1: 예.
0: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공동 시스템을 만들자, 파트너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나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전쟁을 안 도와줘가지고 유럽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런데 예, 예.
0: 나토 협정 6조에 보게 되면 나토의 영향권에 그 이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북미 지역과 유럽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는 그런 입장에서 캐나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유럽과 같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고 지금 많은 걸 겪었으니까요.
1: 예.
0: 그런 입장에서 여기 무기 공동 생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 노르웨이와 함께
1: 예.
0: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미국의 그런 비율을 맞춘다고 하는 그런 정서가
1: 예.
0: 캐나다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번에 캐나다는 유럽 본토에 특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 눈치를
1: 예.
0: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어찌됐든 세계 국방비에서 나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이거 우리가 또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유럽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0: 지금 약간 그걸 돌려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1: 예.
0: 유럽에서 요즘에 그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어떻게 15년 동안 중국이 유럽을 삼켰나라는 게 화두예요.
1: 아.
0: 15년 사이에 완전히 모든 분야들의 산업이 중국한테 먹혀가지고 유럽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주권을 잃었다고 얘기할
1: 예,
0: 정도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사이클링을 생태계를 자기가 혼자 독점하는 거예요.
1: 예.
0: 승자 독식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K방산이라든지 양자협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가 설자를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아.
0: 어떻게 보면 같이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서
1: 예.
0: 거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그 우리가 그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의 파트너 국가에 어떤 산업을 우리가 지원해서
1: 예.
0: 그 사업이 우리의 그 이 생산 생태계 안에 큰 역할을 같이 하면서 공동 생산하는 그런 산업의 환경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1: 예.
0: 같습니다.
1: 여기서 생태계라는 것은 이제 관련 산업에 함께 우리가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접근을 해야 된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완제품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0: 네네.
1: 그 말씀이겠죠. 근데 우리가 나토하고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러시아하고 중국은 더 밀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0: 그게 요즘에 그 유럽에서는 지금의 G2라고 해서 중국과 그 미국의 그 두 어떻게 보면 그 힘의 균형이
1: 예, 예.
0: 향후 한 10년 정도 이상은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차피 판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이랑 아무리 그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중국의 외교 정책 자체가
1: 예.
0: 동맹 시스템으로 추구되는 게 아니라 파트너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제
1: 예.
0: 파트너로 이게 아마 서방 국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이 나토라든지 동맹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힘의 균형과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예, 예.
0: 그런 거는 혹시 우리가 그쪽에 너무 나토가 아니고 유럽 국가들과 방산이랑 협력하면서 그쪽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약간
1: 예.
0: 기우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종홍 박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도 서울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아바의 The Name of the Game을 골랐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것. 본질 이런 뜻이지만 물론 이제 게임의 룰이란 뜻도 있다고 하죠. 서로의 관계를 이제 시작하면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미국과 유럽이 들어가 있는 나토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늘 불안은 현실이 되는 것인지 노래에서도 If I trust in you, would you let me down?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면 당신은 나를 실망시킬까 했더니 과연 요즘 유럽은 미국에 실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피차 일반이겠습니다만은 유럽을 대표하는 그룹 아바의 The Name of the Game 듣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FT의 12시 2부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지난 금요일 밤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외신들도 뭐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주목했는데 미국 상장 이후에 오늘 하이닉스는 뭐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비상까지 걸렸고요. 우리 경제에 과연 이게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 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뭐 미국의 나스닥 대비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1: 네, 성공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제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사고 싶었던 미국인 투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0: 예.
1: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증권사 앱을 깔고 나면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미국 증권사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도 그렇지만 증권사에서 다 그런 연결고리를 대신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 중에서 뭐 남아공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회사 거기에서 상장돼 있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예. 앱에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0: 예예.
1: 그런 상황을 이제 개선시키고 보고자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다가 ADR이라고 해서 상장을 했는데
0: 예.
1: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상장한 이후로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렸다는 얘기죠.
0: 예.
1: 하이닉스의 주식이 잘 팔렸다. 성황리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한 13% 정도 올랐으니까
0: 예.
1: 무사히 상장을 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코스피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1: 이제 당장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가 250만 원 정도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미국에서
0: 예, 예.
1: 대략적인 계산인데요. 우리나라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15% 정도가 미국에서 더 비싸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면 이게 똑같은 주식인데 왜 미국에서는 더 비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이닉스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 우리 시장에서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0: 예, 예.
1: 저도 그런 기대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예. 실망하는 매물들이 좀 일단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왜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럴까요?
1: 우선은 만약에 이제 같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물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는 것과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는 있죠.
0: 예, 예.
1: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나스닥 시장은 좀 더 좋은 시장이고 백화점 같은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뭐 시장 같은 곳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0: 예, 예.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를 미국의 ADR로 교체를 할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0: 예, 예.
1: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ADR도 한국에 있는 본주로 바꿀 수 있다.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 이게 더 싸면은 이걸 사는 사람이 생겨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테니까요.
0: 예, 예.
1: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주식을 한국 걸로 바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별로.
0: 예.
1: 왜냐하면 더 싸기도 하고 굳이 내가 왜 뭐 미국에서 거래되는 걸 한국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니까요.
0: 예.
1: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200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가면 250만 원이면 나 똑같은 거니까 이 주식으로 바꿔줘라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예, 예.
1: 근데 그 수요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까지만 바꿔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어서
0: 예.
1: 이 차이가 유지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비슷한 사례가 TSMC라는 대만의 회사가 있거든요.
0: 예.
1: 그 회사도 15% 내외의 프리미엄이 미국 시장과 본주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지가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그럼 계속 이렇게 한국 시장은 싸고 미국은 비쌀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고 점점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0: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ADR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늘어지면은 한국에서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1: 예.
0: 그럼 이제 한국 주식을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대와 우려가 있다면 우려까지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0: 기대와 우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1: 예, 이건 어디까지나 코스피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0: 네네.
1: 질문은?
0: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왜 빠지는지를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오늘 시장에 저도 이제 오면서도 계속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왔는데요.
1: 예.
0: 우선은 주식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그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기업의 예. 실적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SK 하이닉스를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얼마나 하이닉스를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느냐,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1: 예.
0: 이걸 두 번째 거를 이제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표현하고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 증권사에서 잠깐만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 아, 예.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모양이죠?
0: 이게 좀 충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왜냐하면은 당연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ADR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또 실적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소통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미국에 이제 잘 팔고 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그럼 그 증권사에선 왜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0: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1: 예.
0: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LTA라는 계약 때문에 가격을 좀 낮게 잡은 것 같다.
1: 예.
0: 싸게 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싸게 판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1: 예, 예.
0: 아마 이제 이런 보고서는 그 내부적으로든 뭐든 뭐 이런 정황 근거를 추정해가지고 이제 얘기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쉽게 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고 지금 빅테크들은 줄 서가지고 반도체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싸게 팔았다고? 뭐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추정컨대 최태원 회장이 이상하게 미국에서 무슨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네. AI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싸게 해주셨나? 뭐 이런 이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거죠.
1: 네.
0: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1: 뭐 물론 당연히 하이닉스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0: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우려가 생기니까 진짜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이 생기고 진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맞나 보네 하면서
1: 예.
0: 또 파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사실 오늘 뭐 시작할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1: 예.
0: 그 실적에 대한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트리거를 제공한
1: 예.
0: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에 그런 증권사의 그 보고서 하나에 대한 그 신뢰는 어떻습니까?
0: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 좋은 상황이고
1: 예.
0: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우호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런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냥
1: 그냥
0: 무시했을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하이닉스를 보는 우리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수급이나 센티먼트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1: 예, 예.
0: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런 보고서 나오니까 파급력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대개 그 한 증권회사의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시장이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0: 시간도 시간인데
1: 예.
0: 더 중요한 거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팩트여서
1: 그러니까요.
0: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지
1: 예.
0: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들은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는 또 진짜 맞습니까? 뭐 이렇게 그 회사랑 소통을 할 거고
1: 예, 예.
0: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중화되는 그런
1: 예.
0: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예.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를 보는 시선은 두 가지인데요. 수급하고 그리고 센티먼트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근데 예. 심리적인 요인은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좋다. 뭐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많이 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

0: 했는데 주가가 안 좋을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주가 빠졌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이제 ADR이 나오면은 주가가 오를 거다. 괴리가 나는데 캐치업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안 좋아진 예. 거잖아요.
1: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이 없었다고들 분석이 나왔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경우일까요?
0: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분기 예. 단위로. 그랬을 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뉴스를 딱 접하고 나서 직관적으로 잠깐만 근데 엔비디아는 AI를 직접 시장을 개척하는 회사고
1: 예.
0: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인정하는데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그냥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회사가 왜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1: 예.
0: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라는 그런 직관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펀드 매니저들의 직관. 근데 이제 그게 맞느냐 여부는 아마 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을 가보면 알 건데요.
1: 예. 예.
0: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 3분기 실적은 가격도 더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매우 높은 확률로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1: 아, 84조 원인가 그거보다 더 나와요?
0: 예, 더 나올 가능성이 뭐 현재 상황으로는 높은 것 같거든요.
1: 예, 예.
0: 뭐
1: 단지 가격을 올렸다는 것 네. 때문에.
0: 뭐 가격도 올렸고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없다면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예. 펀드 매니저의 직관이 맞느냐 아니면은 실제 현상이 맞느냐 이거는 좀 상황을 보고
1: 예.
0: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아,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직관으로 일하는 게 많은 모양이군요.
0: 아니요. 항상 많은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네. 저는 아주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뭐 물론 그것만 맞습니다. 가지고는 안
0: 데이터를
1: 되겠습니다.
0: 가지고도 움직이지만
1: 예.
0: 그냥 이런 그런 뉴스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1: 아,
0: 그런
1: 예, 예.
0: 경향이 좀 있는 거죠.
1: 예, 그건 그렇고 이제 그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질문이 약간 좀 맥이 빠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얻은 돈을 국내 투자에 활용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0: 네, 네.
1: 그 나스닥에 진출할 때 그럼 달러를 원화로 많이 바꿀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럼 환율 안정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효과가 있겠죠.
1: 예.
0: 실제로 이게 사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외화벌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1: 예.
0: 그리고 뭐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철 만들어서 팔고 그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왔잖아요.
1: 예.
0: 그 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이닉스는 그냥 주식 2.5% 팔아서 가져온 외화 달러가 40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1: 예예.
0: 그냥 한 번에 주식 팔아서 그냥 40조 원을 땡긴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하면 10배 더 많이 똑같이 2.5% 팔았다면 작년에는 4조 원이었을 텐데
1: 예,
0: 지금은
1: 예.
0: 40조 원이니까 엄청 좋은 장사를 한 셈이고요.
1: 예.
0: 그리고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겁니다.
1: 예, 예.
0: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일회성이라는 거죠.
1: 그러니까
0: 40조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는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1: 예, 예.
0: 이게 이제 일회성적인 요인이다. 지속적인 여긴 아니다.
1: 일회성으로 환율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0: 네,
1: 그거
0: 떨어졌죠 이미.
1: 아, 예, 네. 지난번에 떨어진 다시 또 조금 올라갔다는
0: 네,
1: 얘기가
0: 네,
1: 있었어요.
0: 네.
1: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건가요 이미?
0: 예, 네, 끝났다고 봐야죠.
1: 아, 예. 네,
0: 그 요인은 사실은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예, 예. 그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바로 하이닉스 관련 그 레버리지 그 ETF 요즘 뭐 논란이 많습니다.
0: 네.
1: 이것도 미국에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두 배 장사하는 ETF잖아요.
0: 네.
1: 예, 예.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ETF에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따로 교육도 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좀 리스키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잖아요. 예.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통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0: 일단은 레버리지 ETF가 뭔지부터 조금만
1: 예.
0: 설명을 좀 드리면은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 근데 사실 뭐 두 배씩 계속 더 많이 오르면은 안 위험하죠. 좋죠 오히려.
1: 뭐 오르면 좋은 거죠.
0: 오르면 좋은 예, 거죠. 예. 근데 빠지면은 두 배씩 빠진다라는 것도 위험한데요.
1: 예.
0: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레버리지 투자의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음의 복리 효과라는 개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래도 점심시간에 너무 머리 복잡하지 않도록 쉬운 숫자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이닉스 주식이 이제 1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회사의 주식이 50% 올랐다가 만약에 50% 오르면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다음에 이게 100만 원으로 다시 돌아오려면은 33%가 빠지면은 3분의 1 토막이 나면은 1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1: 예, 예.
0: 그렇게 되는 거죠. 50% 올랐다가 33% 빠지면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 예, 예.
0: 근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서 50% 33%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냥 계산해 보면은
1: 예.
0: 50%가 올라가면은 두 배 오르니까 100%가 올라가겠죠?
1: 예.
0: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 33%가 빠지면 얼마냐면은 70만 원이 됩니다.
1: 그렇게 되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오르락 빠지락 했는데 올랐다가 내려와서 본주는 본전인데 레버리지는 그 변동성 한번 준 것만으로도 손실이 크게 난다는 거고요.
1: 예.
0: 잘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1: 그러게요.
0: 본주도 본주인데 지금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신 분들의 손실이 정말 큽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1: 예.
0: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그 미국의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늘어나면 지금 말씀하신 변동성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 미국 시장에서 그 변동성이 더 커지면 결국은 세계 증시 전체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없느냐.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예.
0: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에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더라도
1: 예.
0: 원래 주식하고 레버리지를 비교했을 때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이 원래 주식보다 더 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우 예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거래량보다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훨씬 더 커요.
1: 예.
0: 3배, 4배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몸통,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꼬리가 그냥 몈통인 수준으로
1: 예.
0: 지금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오지 않도록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 예.
0: 미국에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다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1: 아,
0: 당장
1: 그렇습니까?
0: 지금 국내에 예. 지금 있는 ETF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워낙 국내에서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0: 네,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이게 다 이제 정부 허가를 받은 상품이긴 한데 이렇게 막 그 쏠림이 심한 것이 괜찮은 것인가?
0: 네.
1: 뭐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보완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0: 아, 네.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이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1: 예.
0: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내가 이 레버리지 ETF 출시하자는 거를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은 게 내가 진짜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그건 너무 뒤늦은 얘기 아닌가요?
0: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에서 손실을 보신 많은 분들이
1: 예.
0: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하자고 한 거냐?
1: 그럼 네.
0: 누가 하자고 했는데 말린다고 했었던 거냐?
1: 예.
0: 혹시 본인이 스스로 한 걸 아니냐? 아니면 누가 왜 하자고 한 거냐?
1: 예.
0: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1: 예.
0: 아마 추정컨대 정부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레버리지 ETF를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원화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1: 예, 예.
0: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에
1: 예.
0: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문제느니
1: 예.
0: 오히려 이제 증거금을 올려서 더 이상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자 내지는 한번 오늘 사면은 오늘 중에는 못 팔게 하자 등등
1: 예.
0: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대안책 자체가 아마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대안책을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지를 좀 잘
1: 예.
0: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혹시 뭐 더 그 업데이트된 얘기가 있으면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0: 네네.
1: 예. 지금까지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예. 이어지는 곡 Family of the Year의 Hero라는 곡인데요. 사실 노래 내용은 제목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영웅 같은 거 큰 인물 같은 거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주변에는 워낙 또 어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

하는지. 그래서 주식시장도 기웃거려 보고 그러다가 또 읽기도 하고. 노래가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Family of the Year의 Hero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예, 문자 8799 쓰시는 분, 택시 기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MBC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반갑습니다. 택시 손님이 손석희 12시 프로그램을 알려줘서 제가 택시 요금 안 받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야, 이건 뭐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4527 쓰시는 분, 역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인가요? 손님도 아시네요. 손석희 12시 들으라고. 손님과 같이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0: 지금은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 8788 쓰시는 분, 여름 휴가 다녀오니까 서울이 너무 더워서 다시 피서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그 얘기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휴가를 가장 가고 싶을 때는 휴가에서 돌아온 날입니다. 예. 4078 쓰시는 분께서 오전에 일하고 12시에 퇴근하면서 차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던 경제사회 이슈들이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무심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선곡하시는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곡위원들께서도 무척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익명의 유저 유튜브로 주말에 있었던 선곡위원 토크와 AI 시대의 읽기와 쓰기, 저희가 일요일에는 사색이라는 코너를 진행하죠. 둘 다 들으신 모양입니다. 즐겁게 잘 들으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부에 장항준 감독이 나올 예정입니다. 1700만 감독, 거장 장항준 감독이 오늘과 내일 3부 질문들의 특별한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 영화 5편을 가지고 나오실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1시 5분에 3부에서 장항준 감독과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에 대한 경찰의 모욕 혐의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배재고가 광주일고의

0: 사과했고 광주일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수사가 곧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 99건을 접수하고 28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은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유소년 핸드볼 선수 불법 수색 특수 강요를 포함해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취재기자 폭행, 참여자 간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됐습니다. 태권도장 단체 방문으로 워터파크를 찾은 7세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제 낮 12시 20분쯤 경기 고양 일산 서구의 워터파크에서 7세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어제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파도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 주변에 인솔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이채원 양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기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용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과 부실 수사를 자행한 경찰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법당국이 경찰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경찰과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여성이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어제 낮 11시 40분쯤 이천시 부바읍에서 8살 딸을 차에 태우고 달리다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포천 자택에서 친척집이 있는 이천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차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여성은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1시간가량 대치하다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병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과 병동보호사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선고 공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3년 해당 정신병원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응급 입원한 환자가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당시 병동에는 보호사 한 명만 배치됐고 CCTV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는 행위는 존엄성과 신체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111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83%가 자연재건과 환기에 취약했고 다인실 비중은 60%에 달했습니다. 보호실 평균 면적은 종합병원 12.27제곱미터, 정신병원 7.61제곱미터였고 보호실 전일반 이상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 전북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체감온도 36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덥네요. 잠시 후 3부에서 장항준 감독 모신다고 예고해드렸는데 미니로 방수영 씨께서 오늘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님, 이거 장항준 감독 별명이죠. 말티즈님 나오시면 귀가 좀 아프겠는데요 하셨습니다. 예, 광고 듣고 장항준 감독 1700만의 거장 모시도록 하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8: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질문들. 오늘의 손님은 올해부터 이름 앞에 새로운 호가 붙은 분입니다. 거장 항준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한사코 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대중들에게는 거장 반열에 오른 간부. 영화가 고공하 그 행진을 하고 있을 때 뭐 많은 매체에 등장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거의 이제 막을 내려가는 지금 이 감독의 속내와 계획은 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700만 관객을 극장으로 모은 장항준 감독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예,
1: 반갑습니다.
0: 1700만이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거죠.
1: 지금 아마 1691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예. 9만 명만 더 오시면
1: 근데 거의 이제 극장에서 내려가는 단계라.
0: 아까 뭐 그건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어느 순간에 저희의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0: 예.
1: 자고 일어나면 막 100만씩 늘어나는
0: 그러게요.
1: 것들이 그런 게 좀 나중에 조금 무섭더라고요.
0: 아, 예. 예. 무섭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왜 내 통제가 내가 예. 계획했던 일인데
0: 예.
1: 나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않고
0: 예.
1: 일파만파로 막 가는데 이거 자체가 제어가 안 되니까
0: 그럼
1: 예측도
0: 뭐 좀,
1: 안 되고.
0: 좀 뒤늦은 질문이긴
1: 네.
0: 하지만 본인이 예상한 건 몇 명이었습니까?
1: 저는 한 300만 정도 생각했습니다.
0: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네. 그때는 예. 그리고 첫날 오프닝 스코어도 좋지 않았고
0: 예.
1: 예매율도 좋지 않아서 저희끼리 손익분기점이 한 260만 정도였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초기에 첫날에는 좀
0: 예.
1: 제작자들하고 저하고 좌절을 했었습니다.
0: 이 얘기를 사실 뭐 처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동안 누차 네. 하셨었는데
1: 네.
0: 하실 때마다 약간 좀 신나시는 모양입니다.
1: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0: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예.
1: 그때 왜 본인은 소장이다.
0: 네네.
1: 앞으로도 소장하고 싶다.
0: 네.
1: 지금도 그렇습니까?
0: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봉준호 감독님과
1: 그래요? 만나셨어요?
0: 둘이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각별한 의미 아닙니까?
1: 고장끼리.
0: 네. 예. 그래서 둘이 밥을 먹는데 이분은 역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동료 감독님이신데
1: 예, 예.
0: 확실히 좀 뭔가 좀 그 아우라가 있다고 느껴야 되나요?
1: 예.
0: 같이 농담을 해도.
1: 예.
0: 예, 농담을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은 근처에 내가 갈 수가 없겠구나.
1: 예.
0: 그리고 밖에 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알아보시고 어머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서
1: 예.
0: 제가 사진 그분들이 준비하신 동안 보셨겠지만 거장들끼리 이렇게 소소한 만남을 가집니다.
1: 예.
0: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거장은 말로만 그렇고 예, 저는 뭐 영원한 소장,
1: 예. 예,
0: 영원한 수장이 좋습니다.
1: 예. 예. 그날 사진은 그래서 봉 감독과 또 팬분하고 같이 이렇게
0: 예, 예, 그 셋이서
1: 예, 예. 예, 예. 그 사진 그 소장각인데요.
0: 예, 아주 귀한 사진이죠.
1: 예,
0: 그분 좀 그 SNS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찍으면 올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1: 예,
0: 저는
1: 예.
0: 올리시는 거 좋아합니다.
1: 아마 들으시면 바로 올리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근데 봉 감독은 왜 만나셨습니까? 혹시 뭐 작업을 같이 한다든가.
0: 아,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할 일이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1: 예.
0: 그 전화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부탁을 하시지?
1: 예.
0: 그래가지고 밥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뭔가 저한테 큰 잘못을 저질 일도 없는데 이 양반이.
1: 예.
0: 그래서 만났더니 이게 아직 그게 뭐 일정이 안 정해져가지고 오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 예.
0: 아무튼간에 저한테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제안을 하셨고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
1: 아 예. 그래요?
0: 네.
1: 영화와 관련된 거겠죠 물론?
0: 그렇죠. 영화와 관련된
1: 작품과? 거.
0: 작품과 관련된 거.
1: 예. 혹시 봉 감독이 제작자이고 감독이 장항준?
0: 아, 그런 거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요.
1: 아니면 이번에 돈을 많이 버셨을 테니까 거꾸로 제작자와 봉 감독이 감독?
0: 아, 그것도 아닙니다. 약간 요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예. 비슷한 관계이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1: 예.
0: 머지않아 예, 언론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슬슬 저의 본능을 자극하시는데
0: 네.
1: 그래도 참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예,
1: 제가 두 분 모두 친한 분들이니까
0: 네. 네, 네.
1: 보호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0: 네.
1: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0: 네.
1: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모양이군요.
0: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
1: 예.
0: 들으시면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예. 그러면 더욱더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 요즘 보니까
0: 네.
1: 그 MBC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0: 네.
1: 거기에 부인 되시는 김은희 작가하고 두 분이 광고를 하셨던데.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권 광고인데.
1: 예, 예.
0: 김은희 작가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되게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1: 별로 안 좋아하죠. 성격상.
0: 광고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1: 예.
0: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자. 이거 오빠 부탁이다.
1: 예.
0: 한 번만 하자. 뭐 돈을 많이 준단다. 김은희 작가가 그럼 오빠 나는 받은 돈을 전액 기부할 거야.
1: 예.
0: 오빠도 전액 기부해. 너는 기부해야 되는데 오빠 그럴 거면 왜 찍니? 그래서 예. 오빠는 전액은 못 하겠다.
1: 예.
0: 오빠는 반액하겠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협의를 보고
1: 예.
0: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김은희 작가는 그러면 정말 그 재능 기부만 한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저기 소아암
1: 예. 예.
0: 그쪽에다가
1: 아,
0: 예,
1: 역시
0: 전액을 했습니다.
1: 역시 김은희 작가는 대단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0: 반액한 사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1: 아유, 그 반액만 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인정을 안 해드릴
0: 예, 예,
1: 수가 없어요.
0: 예예예. 예. 이거 왜냐하면 했다 그러는데 전액한 것처럼 얘기한 사람도 많거든요.
1: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0: 네.
1: 근데 아무튼 하여간 대단한 솔직함이십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예.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진행자로 겹치기 출연하신다는 설이 있습니다.
0: 겹치기는 아니고요.
1: 예.
0: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하나는 역사 프로그램을
1: 예.
0: 하게 됐고 또 하나는
1: 그건
0: 이제
1: 그건 뭐 어울립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유재석 씨, 윤종신 씨와 함께
1: 예.
0: 그 합창 오디션 프로그램이랄까요?
1: 아.
0: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거는 뭐 방송이 되나요 지금?
0: 네, 지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 아, 벌써?
0: 네네.
1: 예. 거기서 뭐 심사위원이십니까?
0: 심사위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듣고
1: 예.
0: 이제 이것도 본선 같은 게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것들을 해서 그 게스트로 가수 한 분을 또 모셔서
1: 예.
0: 그 얘기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선 진출작을 가리게 되는.
1: 예.
0: 근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 유재석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0: 이 노래가 다 노래에 담긴 스토리,
1: 예, 예.
0: 그들이 가진 사연,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한 서너 개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다고.
0: 지금 이제 고정은 두 개고요.
1: 예.
0: 고정은 두 개고. 그러니까 뭐 다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1: 예.
0: 그 사이에 제안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1: 예.
0: 그 중에 이제.
1: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0: 네.
1: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0: 네.
1: 1700만 감독이
0: 네.
1: 다음 작품도 영화로 뭔가를 좀 보여주지 왜 그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올까?
0: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저희는 그 한 시즌이 끝나고 휴식기가 굉장히 긴 스포츠 선수 같아요. 프로
1: 예.
0: 선수.
1: 예, 예.
0: 그럼 뭐 야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좀 쉬지 않습니까?
1: 예.
0: 저희는 몇 년을 쉰다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작품도 준비하면서 틈틈이 그 이 방송에 출연해서
1: 예.
0: 소득도 올리고, 예, 소득도 올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해주고,
1: 예.
0: 그리고 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저 동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송 그만하고
1: 예.
0: 조금 이미지 응? 감독
1: 그러니까요.
0: 이미지나 뭐 아, 이런
1: 고장이신데
0: 네. 그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하고 맞진 않는 것 같아요.
1: 하긴 뭐 같은 거장이라도 성격은 다른 거니까
0: 네네.
1: 그런 프로그램에 봉준호 감독이 나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0: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0: 그분은 약간 국가의 보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1: 그래서 혹시 저는
0: 네.
1: 1700만이라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으로부터 짐짓 좀 피하고 싶은 당분간이라도
0: 아, 예.
1: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0: 아 저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쩌다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다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는 당연히 이제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1: 예.
0: 어쩌다 이렇게 엄청난 그 어떤 그 흥행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이런 흥행은 인생에 한 번 이 저희 가문에 온 것만으로도
1: 예.
0: 예, 큰 영광이고
1: 늘 이런 솔직함이 무기이신 예.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예.
1: 근데 한창 그 뜨거울 때는 좀 경황이 없어서 모르다가
0: 네.
1: 이제 조금 열기가 이제 좀 식었잖아요.
0: 예, 예.
1: 관람의 열기.
0: 네네.
1: 예.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비로소 깨닫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1: 아, 예. 예. 그렇겠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예능인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예. 했으니까 반가움이 있었다면 요즘에
1: 예.
0: 영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1: 예.
0: 그 한층 존중받는 걸 느낍니다. 예.
1: 그건 뭐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0: 네네.
1: 없는 거죠.
0: 그리고 예. 영향력 같은 것도 좀 느낍니다.
1: 어떨 때요?
0: 어떨 때냐면 이제 뭐 어떤 다른 영화, 다른 신작 투자를 받기 직전에 신작 영화에 대해서
1: 예.
0: 제가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업계 분들한테
1: 예.
0: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일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이렇게 될 수 있구나.
1: 예.
0: 이것이야말로 어떤
1: 그렇군요.
0: 그 어떤 거물의 힘인가?
1: 예. 그 차기작에
0: 네.
1: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을 갖는데.
0: 네.
1: 그 질문은 내일도 나와주실 예정이시죠?
0: 예, 그럼요. 네.
1: 내일 첫 질문으로 드릴 테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 이번에도 뭐 본 감독하고 얘기처럼 이렇게 두루뭉술이 넘어가시면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0: 예, 예, 예. 예.
1: 오늘 그 네. 모신 주제가 사실 있습니다.
0: 네.
1: 그 영화 감독도 어떤 영화의 팬이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미리 저희가 장항준 감독의 인생 영화 5편을 골라달라고 이렇게 제작진이 부탁을 드렸더니 예. 장 감독님 반응이 이렇게 희원치는 않았다고.
0: 그러니까 이게 다섯
1: 예.
0: 편을 골라라 몇 편을 고르라 이게 자체가.
1: 사실 어렵죠.
0: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1: 예.
0: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꿈꾸기 전에 봤던 것 중에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뭔가 감흥을 줬던 감동을
1: 예.
0: 줬던 영화들도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영화를 공부하면서 이 영화는 정말 훌륭하다 라고 생각했던 영화들이 있고 또 최근에 그런 작품들도 있어서 그 작품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게 마치 그런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1: 예.
0: 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 뭐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선정하는데 그 되게 좀 애를 먹더라고요. 제가.
1: 대외용 그 베스트 5를 골라오신 건 아니죠, 그래도?
0: 반반 섞은.

0: 알았습니다.
1: 예.
0: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걸까요?
1: 아, 요거는 그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대부입니다.
0: 아, 예. 예. 1972년.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예. 그때 혹시 극장에서 보셨습니까?
1: 아, 저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적은 아니었고.
0: 나이는 아니었죠.
1: 제가 예.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 데브라는 이야기를 접한 것이 제 예. 친구 형 중에 용필 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용필 형네 집 방에서.
0: 조용필 씨는 아니죠.
1: 김용필 씨입니다. 김용필 씨 방에서 그 소설을 한 권을 발견을 합니다. 아주 묵직하게 두꺼운.
0: 예.
1: 그 소설을 봤는데 말로만 듣던 데브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고 싶다.
0: 예.
1: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은 좋아했거든요. 공부는 못했지만.
0: 예.
1: 그래서 이 책 읽어보고 싶다라서 용필 형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빌려가서 한 책이 상당히 두터운데 한 이틀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예.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신 건가요?
1: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에 그 삐짜 비디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1: 불법
0: 예, 예.
1: 유통되는. 왜냐면 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건전한 망이 거의 없을 때니까.
0: 예.
1: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자막 없는 걸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재개봉을 한국에 했을 때
0: 예.
1: 동시 상영관에서
0: 예.
1: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산딸기 이런 작품과 동시 상영을 그 에마 부인 아니면 산딸기입니다.
0: 예.
1: 그 작품이랑 아마
0: 그 두 작품이 동시 상영됐어요?
1: 예, 동시 상영됐습니다.
0: 아, 그 취향이 굉장히 이게 넓은.
1: 그러니까 제가 동시 개봉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객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에로 영화를 좋아하는 중년 예. 관객들이나 또 이렇게 이 마스터피스를 기억하는 지식이 있는 관객들과 그리고 또 세대들, 새로운 예. 세대들.
0: 네.
1: 아주 좋은 저는 프로그래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일종의 그것도 이제 큐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아무튼 그 감독분들이 이렇게 그 인생작을 물어보면 마치 약속한 것처럼
1: 네.
0: 열의 아홉은 대부를 얘기를 하는데
1: 네, 네.
0: 그만큼 뭐 명작품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1: 네, 네.
0: 예. 이 영화 명대사 중에 하나가
1: 네.
0: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1: 아,
0: 이겁니다.
1: 예,
0: 예. 예. 1700만 감독이 된 이후로
1: 예.
0: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 아, 좋은,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0: 예.
1: 예,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 옆에 이제 저희 같이 지인들 같이 작품을 예, 했던 예. 분들이나 아니면 제 진짜 지인 중에 뭐 지금은 작품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와는 굉장히 그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0: 예.
1: 계약서를 내가 검토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조항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0: 예.
1: 저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내지는 그 회사 내가 한번 찾아가서 봐야겠다.
0: 예.
1: 자기 일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0: 예.
1: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또 신경 써주고 계십니다.
0: 늘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1: 도움받기 되게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0: 인덕이죠. 뭐 어떻게 보면.
1: 아, 예.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0: 그런데 이제 영화상에 보면 이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다음 네.
0: 내일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대부가 된 마이클 콜레오네.
1: 네.
0: 결국 고독해집니다.
1: 네.
0: 1700만 거장이 된 장항준. 고독하진 않습니까?
1: 고독해졌다기보다는 이거 다른 의미로 좀 그 좀 시선들이 부담되고
0: 예.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귀찮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0: 아.
1: 예. 별로 연락을 안 했던 분들이
0: 예.
1: 연락을 해서 자꾸 보자고 한다거나
0: 예.
1: 볼 이유가 없는데
0: 그렇죠. 근데 뭐 이유는 대충 이 뭐 상상이 되는.
1: 네네네. 그리고 예. 이제 뭐 이 길거리 지나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든요 요즘에.
0: 예예.
1: 이제 그 어떤 그 어떤 연예인 셀러 뭐 예. 이런 것들 그분들이 왜 변장하고 다니신지 알겠더라고요.
0: 예. 근데 마스크 써도 금방 알아볼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 이제 지나가면은 한 분이 알아보셔 산식자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뭐 예, 찍어도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또 제가 세수도 안 하고 나온 날이 있거든요. 가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0: 예.
1: 그래도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0: 그래서 원래 그 세수 안 해도 똑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이러면 또 주변 지나가시는 분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제 일을 못 보게 되는
0: 아.
1: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 감사하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0: 그래도 네. 그게 행복한 거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예. 아주 먼 훗날
1: 예.
0: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1: 예.
0: 요즘이 생각나실 수도 있는 거죠.
1: 예, 그렇죠. 예. 감사한데 어찌 됐던 좀 되게 피로감이
0: 예, 그건 있습니다. 뭐 인간으로서는
1: 예, 예.
0: 느낄 수 있는 거니까
1: 예, 있습니다.
0: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1: 그거 외에 크게 뭐 외롭고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알았습니다.
1: 예.
0: 두 번째 인생 영화.
1: 네.
0: 2009년작 네.

0: 오스카스 거친 녀석들.
1: 네네.
0: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예. 그리고 브래드 피트 나왔던.
1: 네. 예. 맞습니다. 예. 요거 요 작품은 제가 너무 재밌게 극장에서 본 작품이었는데 워낙 타란티노 감독을 좋아하고요.
0: 예.
1: 타란티노 감독이 원래는 이 좋아했던 작품은 사실 펄프 픽션이었는데
0: 예.
1: 펄프 픽션은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0: 또 뭐 그렇죠. 예, 예.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보셨고
1: 예, 예. 너무 예. 뻔한 것 같아가지고 이 버스터즈라는 아 이렇게 공부를 정식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상상력이란 이런 거구나.
0: 아.
1: 예.
0: 뭐 아. 거기서 어떤 본인과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셨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역사를 틀어버리잖아요.
0: 예.
1: 나중에 히틀러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거장이다. 이 사람 거장이다 정말.
0: 예.
1: 예.
0: 어찌 보면 이제 타란티노식의 상상의 복수극인데.
1: 네네.
0: 그렇죠? 예. 네. 어찌 보면 이제 그 왕사남도 단종과 어몽도의 기록 이면을 상상력으로 풀어내셨잖아요.
1: 네네.
0: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래서 잠깐 그 시나리오 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0: 예.
1: 하루 정도는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1: 이 금성대 군의 복위 운동이 성공을 해서 한양으로 진격을 해서
0: 예.
1: 한양성을 탈취하고 경복궁에 들어가서 예. 수양대군을 끌어내리고 다시 단종을 보위에 네. 올리는 복위시키는.
0: 그건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1: 그렇죠.
0: 욕은 많이
1: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예. 예.
0: 그 타란티노 영화는 뭐 아신 것처럼 말맛이 있는 대사로 아주.
1: 네네네.
0: 예. 또 약간 좀 그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것도 예. 있고. 그런 거 보면 또 두 분이 좀 닮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1: 예.
0: 같아요.
1: 그리고 제가 타란티노 감독을 정말 좋아한 게 타란티노 감독이 뭐 책들을 많이 샀어요.
0: 예.
1: 서점에서. 그리고 자서전도 읽고.
0: 예.
1: 자서전도 읽고 하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영화를 정규 교육으로 받은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0: 예, 예. 예,
1: 비디오 과학의 점원으로 영화를 접하고 공부하신 분인데
0: 예.
1: 사실은 시나리오 작법이나 영화 작법에서 타란티노 감독처럼 이렇게 엄청난 대사량을
0: 예, 예.
1: 페이지가 몇 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한 인물이 혹은 두 인물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면 교수님이 엄청 혼을 낼.
0: 아, 예.
1: 이건 영화 문법에서 어긋난다.
0: 예, 예.
1: 이건 정통이 아니야.
0: 예.
1: 이거는 완전히 사파 중에서도 이거 다 드러내게 될 걸 왜 이렇게 찍니? 이렇게들 말한 건데
0: 예.
1: 그런 면에서 굴하지 않고 독재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0: 예.
1: 감독입니다.
0: 자 오늘 뭐 얘기 나온다 보니까 뭐 후쩍 시간이 가버려가지고
1: 아, 벌써 끝났습니까?
0: 예 내일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네요.
1: 대부 얘기는 제대로 안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0: 예, 예. 내일 혹시 시간이 되면 마저 해주셔도 되고요.
1: 알겠습니다. 예,
0: 1700만 거장
1: 네.
0: 장항준 감독과
1: 아무리 들어도 거대한 집단 조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예. 절대로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고맙습니다. 네.
2: MBC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장항준 감독이 가기 전에 추천곡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Cat People, 데이빗 보위의 노래를 듣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했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공식화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팍스가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팍스 이라니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이란 주도의 중동의 평화질서 구축을 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켓을 재사용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2015년 처음 성공하면서 우주 패러다임을 바꿨죠. 미국의 독주 체제인가 싶었는데 주말 사이 중국과 일본이 잇따라 재사용 로켓을

0: 로켓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주로쏘는 로켓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1단 추진체라고 하는데요. 이 추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해서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전체 인구의 2% 정도인 14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은둔장년이라고 부르는데요. 80대 부모가 연금으로 50대 은둔자녀를 부양한다. 이걸 요즘 일본에서 8050 문제로 부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국제 뉴스에 이어서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지구촌의 흥미로운 소식들, 지구촌 사이드 B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선영 아나운서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뭐 그냥 넘어갑니까?
0: 오늘 댓글은 네, 뭐 제가 그렇게 저를 많이 띄워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1: 그 이 정말 12시 끝나고 손석희 예. 12시 끝나고 바로 또 뉴스 외전으로 간다면서요?
0: 예, 오늘부터 네, 두 주간 뉴스 외전 진행을 위해서 요 사이드 B 코너 끝나고
1: 예.
0: 계단 두 개 층을 열심히 뛰어서 예, 보도국으로 가야 됩니다.
1: 아, 그럼 한 12분밖에 시간이 안 남는데 괜찮겠어요?
0: 네, 괜찮습니다. 제가 예. 예행 연습을 해봤거든요, 지난주에.
1: 아, 예, 예.
0: 괜찮더라고요. 네.
1: 두 주 동안 고생 좀 많이 하시겠습니다.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지구촌 사이드 B. 오늘 얘기는요?
0: 요즘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얘기긴 한데요. AI, 이 AI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미래 인재들이 AI 블루스,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르몽드 기사 가져왔습니다.
1: 예, 예. AI가 가져올 미래와 뭐 부의 축적 뭐 다 좋은데 뭐 자주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그 이면에 대한 얘기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 기사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 예.
0: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은 그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잖아요. 특히
1: 뉴스가 많이 되죠.
0: 예, 가장 인기 있는 명언을 꼽자라고 하면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라고 했던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 있었고
1: 예, 예.
0: 이 장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영상에서 막 학생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만큼 그때 연사가 그 시대의 아이코닉한 사람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난주 송호창 변호사도 잠시 언급했듯이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AI에 좀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축사를 했다가 야유를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에 초청받은 현재 구글 CEO 순다루 피차이가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얘기에 대해서 AI 얘기만 하지 말라고들 하더라 이렇게 위트 있게 넘어가려고 했는데도
1: 예, 예.
0: 반응이 아주 싸늘했다고 합니다.
1: 아, AI라는 그 단어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모양이군요.
0: 예, 학생들이 예. 아무래도 이렇게 AI 거물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AI 거물들이 전쟁 자금을 댔다느니 뭐
1: 예.
0: 앞으로의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느니 이런 거대 담론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인 자신들의 어떤 생계, 취업 이런 것들이 곤란해졌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1: 예,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기사에서 정확한 수치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테크 부분은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0: 뭐 메타, 오라클, 링크드인 등 대규모 해고 여파로 올해만 15만 2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1: 예,
0: 하고요.
1: 예.
0: 운이 좋아서 뭐 취업을 한다. 그렇다고 해도 테크 기업이 몰려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1: 예, 그쪽에 다른, 뭐 물가가 엄청 올라왔으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예. 다른 기사인데 뉴욕 타임즈 이제 6월달 기사를 보니까 18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아도 샌프란에서 살기가 힘들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1: 18만 불이면 한 2억 한 4, 5천?
0: 1,500원 환율로 했을 때 3억이 조금 안 되는 뭐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더 되는군요. 예,
0: 네.
1: 예.
0: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월세가 평균.

0: 5천 달러에 달한다는데 이게 7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예. 돈으로. 이 집도 싸게 나온 거라서 30명의 대기 명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1: 예.
0: 기사의 한 시민은 연봉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3억 미만인 친구들은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저 친구는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1: 예, 샌프란시스코는 뭐 워낙에 그 저 실리콘밸리 그쪽에 들어선 이후에는 뭐 그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0: 네, 그리고 예.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예, 좀 예.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연봉이 3억에 가까워도 살기가 팍팍해진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고
1: 예.
0: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도시가 된 점은 AI 거물들의 전쟁 때문이 큽니다.
1: 예.
0: 이를테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IPO 그러니까 시장 공개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거물급 IT 인재들 영입 경쟁을 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다 보니까 일례로 스페이스X의 경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직 직원들 중에 20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1: 일반 직원들이?
0: 전직 직원들이니까 뭐 예. 일반직일 수도 있고 임원들일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억만장자라면 이게 조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조가 넘는 것이죠.
1: 아, 그 억만을 달러로 한 거예요?
0: 예, 빌리어네어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IT 엘리트 노동자들이 생활 물가를 이제 올렸다는 거고 주로 주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 어느 정도냐. 미국 전반적인 생활비 대비 65.5%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 아, 뭐 굉장하네요. 예. 아무튼 AI 때문에 인력이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줄었고 특히 이제 AI가 왜 그 기초 데이터 같은 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신입 사원으로 받을 자리가 없다는 그건 다 AI에 의해서 이제 대체가 돼 버렸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냥 아무튼 소수의 엘리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반대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극화죠.
0: 맞습니다.
1: 예, 예.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취업을 하더라도 그 IT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건데
1: 예.
0: AI 거물들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정말 이제 빨리 개발해야 되고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하잖아요. 제품을.
1: 예, 예.
0: 그러니까 노동하는 강도가 살인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며칠씩 안 자는 건 기본이고
1: 아, 예.
0: 그게 어느 정도냐. 아,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AI 뱀파이어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 그런 예. 노동 환경이라고 하고.
1: 지난주에 송호창 변호사 나와서 같은 얘기 했습니다.
0: 네.
1: 보니까 뭐 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는 것도 봤다고.
0: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1: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이.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제가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거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는 거를 보는 송호창 변호사도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야 가능한 얘기인데.
0: 꾸벅꾸벅 조셨겠죠. 중간중간.
1: 예,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쪽이 네. 지금. 예.
0: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뭐 내가 거액의 연봉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기도 막막하고
1: 예, 예.
0: 취직을 해도 뭐 밤 안 자고 워라벨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고 하다 보니까
1: 예.
0: 나의 미래가 내가 이렇게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런 이제 식의 반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1: 예, 예.
0: 결국 열심히 테크 공부를 해놓고 아예 다른 업종에 취직을 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해서 아예 뭐 파트타임을 전전하거나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는 옛날에 샌프란시스코는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0: 예.
1: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는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라는 노래 아시나요?
0: 아니요. 그런 낭만적인 노래가 있었군요.
1: 아, 그래요?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the flower in your head. 이거 제가 외우네. 아무튼
0: 예. 그 노래 들어야겠네요.
1: 아, 들어보세요. 좋은
0: 네.
1: 노래입니다. 예. 그런 낭만의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0: 이제는 극심한 불평등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0: 네.
1: 가시죠.
0: 고맙습니다.
1: 뉴스에 전하시러.
0: 예. 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A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말하는 비 오는 소리는 말씀드린 대로 잡음입니다. 오래된 판일수록 더 또렷하게 들리는 시간의 흔적이죠. 그런데 어떤 음악 위에는 정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빗소리가 반주가 되고 천둥이 리듬이

리듬이 되는 그런 거죠. 이번 주는 LP의 아날로그 소음, 즉 잡음 위에 진짜 빗방울까지 쏟아지는 음악들만 골라봤습니다. LP에서는 진짜 빗소리가 들린다. 그 첫 시간의 주인공은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이지 리스닝 밴드 미스틱 무즈 오케스트라입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 천둥소리, 파도소리, 뭐 이런 자연의 소리를 음악 위에 얹은 선구자들이죠. 요즘 사람들이 즐겨 듣는 자연음 ASMR의 뭐 원적격이라고나 할까요? 이 팀을 이끈 브래드 밀러는 사실 음악가보다는 녹음 기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자연음을 최고 음질로 녹음하는 게 이제 그의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샌프란시스코, 또 나오네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라디오 PD가 브래드 밀러의 그 빗소리하고 오케스트라 음반을 동시에 틀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의 반응이 뭐 예상외로 폭발적이었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브래드 밀러는 그럼 아예 자연의 소리하고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미스틱 무즈 오케스트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그게 있는데요, 저 판이 자켓이 있는데, 사실 그 사진이 조금 19세 미만이 보기엔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들진 않겠습니다. 궁금증만 유발화해서 더 야단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좀 보신 분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자켓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970년에 발표한 Stormy Weekend라는 음반인데, 대중적으로 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LP 애호가들이나 오디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오디오로 감상해야 할 음반 중에 하나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판의 문을 여는 A면 첫 번째 곡 Theme from Stormy Weekend를 준비했는데, 제목 그대로 비 내리는 어느 주말의 풍경을 음악으로 옮겨놓은 작품입니다. 70, 80년대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장마철이면 라디오 PD들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음반 중에 하나였죠. 빗소리를 닮은 LP 특유의 소음, 또 진짜 빗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미스틱 무즈 오케스트라 Theme from Stormy Weekend, 그 위에 바늘을 얹어놓겠습니다. 2분 26초 동안 이어집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예, 손석희 12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 나가는 곡은 작곡가 유태영의 Always Walking With You라는 곡,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곡, 저희 손석희 12시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정선미 씨, 장준 감독님, 지난번에 TV 질문 때보다 좀 더 거장스러워 보이십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죠. 맞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그때 장항준이나 지금의 장항준이나 늘 반갑고 그런 사람이죠. 문자 1960번 쓰시는 분, 제 60평생 처음으로 같은 영화를 두 번 봤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또 두 번 이상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영화 보다는 아마 그 시리즈물을 일단 만드실 것 같은데, 그러나 영화 작업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질문들에도 역시 출연할 예정입니다. 장항준이 꼽은 인생 영화 5편 가운데 아직 3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문자 6426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 12시 청취자가 된 지 어느새 2주가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LP 음악을 들을 때 살짝 끊기는 소리, 또 작은 빗소리 같은 잡음까지도 음악의 한 부분처럼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에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미니의 리나 씨께서는 좀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매번 그 LP를 이제 틀 때 바늘을 얹어 놓겠습니다 하는데, 이 멘트를 들을 때마다 혈자리가 뚫리는 이 느낌 멋져요 하셨습니다. 바늘을 찌르는 게 아닌데 그 단지 올려놓을 뿐인데요. 예, 그래도 그런 좋은 느낌을 드렸다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4320 쓰시는 분께서, 원래 12시는 그냥 점심 먹고 졸음과 씨름하던 시간인데 덕분에 조금은 유식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 부자가 될 것 같다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또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장중 7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7천선 아래로 떨어진 건 두 달여 만인데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는 9% 이상, SK하이닉스는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2: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오늘부터 모든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최소 2천억 원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는데 홈플러스는 회사 자체

0: 국제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최고위원회가 취소되는 등 계파간 당내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카드로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0: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네 번째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은 원자탄보다 중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진척은커녕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8% 가까이 떨어져 7천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반도체 양대 주식인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가 1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는 1시 30분 현재 7% 넘게 급락한 6,88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7,000선 아래로 밀려난 건 지난 5월 6일 처음으로 7,000피를 돌파한 이후로 두 달 만입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3.91포인트, 0.85% 내린 7,412.03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 오후 들어 8% 넘게 급락해 20분간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이 2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그만큼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보다 0.27% 오른 839.72로 개장했지만 현재 4% 하락해 8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9% 넘게 떨어져 2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3% 넘게 급락해 188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ADR 상장이 흥행했지만 호재성 소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는 일부 증권사 보고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갈등도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유 선물 모두 각각 4% 넘게 올라 70달러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07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0: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홈플러스가 결국 오늘부터 모든 대형마트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서 상품 대금 지급과 정상적인 매장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 관리 어려움으로 대형마트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점포 수를 67개까지 줄여 운영해왔는데 매장 운영을 지속할 최소한의 자금마저 바닥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트 내에 위치한 몰 부문의 경우 입점 점주들이 원한다면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2천억 원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 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사이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승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1: 민주당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4: 네.
1: 정청래 전 대표.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이 됐나요?
4: 네, 맞습니다.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고 통합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4: 이 정 전 대표가 오늘 공식 등판해서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1: 뭐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야 뭐 당연히 예정된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격이 욕이 정 대표한테 이렇게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어제 정 전 대표가 다 저를 공격하고 비판하시는데 저도 많이 아프다. 살살 좀 해주시길 바란다고.

0: 이제 말을 하면서도 네. 이 자기 정치 프레임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남이 당 후보를 돕는 거라면서 이른바 2002년 후단협 때 약간 중심에 있었죠. 김민석 전 총리에게 공세를 다시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전 총리는 그 계엄 당일날 처방전을 들고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친천계였던 친천계인 이성윤 의원이 요구했던 감기약을 성분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자 이제 여기서 다 하는 건 반칙이다. 사과하고 안 하고는 본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후보 등록이 16, 17일이죠.
0: 네.
1: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선호 투표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0: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최고위원회도 전격 취소했는데요.
1: 네.
0: 어젯밤까지 해봤지만 의견 차이가 안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는 미리 한번 투표를 할 때 유권자가 1, 2, 3순위까지 기입을 해놓는 이 선호투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친청계는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청래에게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결선 투표제를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김민석, 송영길이 사실상 한 팀이나 마찬가지여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하는 의견들은 어떤 논리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0: 네, 사실 당내 강경파들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이것도 처리하는 것도 전대전에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완전 폐지를 했을 때 걱정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 조사만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를 한 번도 해볼 수가 없다. 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외에도 홍기원, 박선원, 곽상원, 고민정 의원 등이 완전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 그리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야당인 국민의힘도 역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괴물 경찰을 만들고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힘은 오늘 오후에 역시 의총을 열어서 이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보안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법안 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0: 네.
1: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그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두고 장동혁 대표 또 안철수 의원 아주 강경해요. 반대 입장이.
0: 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내가 해당 행위로 제명을 했던 게 아니라 게시판 범죄 행위로 제명을 했던 거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계엄을 막은 게 한동훈 혼자 한 게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돼야 하냐. 당 밖에 있어도 이 정도인데 한동훈이 복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다. 당 전체가 소모적인 내전에 빠질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요. 차기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동혁 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강경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이 단계 사건을 1년 8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고 하거든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이 단계를 관리했던 홍보국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수사 결과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이 정치권이 각각 자당 내에서
0: 네.
1: 아주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0: 네, 내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1: 오늘 이만 할까요?
0: 네.
1: 지금까지 정승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다음 소식입니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이채원 양 유가족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탄하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3: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법원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하던 장윤기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2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 강간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훼손된 리얼돌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0: 와 장윤기가 범행 당일 이용했던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의 영상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받고 증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장윤기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직후 사건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됐습니다. 장윤기가 재판에 출석한 시간 광주지법 앞에서는 고 이채원 양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 의혹을 규탄하며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1: 미군이 민간 상선을 공격한 이란을 상대로 네 번째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는 협상 교착 상태를 넘어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2: 이란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각 12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의 남부 게슘섬에 최소 10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연이틀 공습에 나선 미군은 민각 선박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도 타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또 한국 시간 오전 6시부터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 즉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공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합의를 해놓고도 회의장을 나가면 선박들을 공격한다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가 수십 개의 원자탄보다 중요하며 이란은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개입이 끝날 때까지 해협을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 중부사령부는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상황이 안정되고 평온해지면 다시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며 호르무즈가 이란의 통제하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3: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에 대한 모욕 혐의 수사를 불송치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일고 측도 서벌을 원하지 않고 당초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도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이달 초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53%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 집계한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해 역대 최대인 112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17.8%포인트 늘었습니다.
3: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전체 조합원의 약 86%가 쟁의 행위에 찬성함에 따라 오늘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매우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많은 곳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4: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온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시한 통합의대 두 개 대학병원 절충안에 대해서 목포대는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천대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통합시는 오늘 밤 11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양 대학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0일 교육부의 대학 통합 신청 차질은 물론이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도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개원식을 열고 32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통합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역대 전남광주의장과 지역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취임 선서와 의원 윤리 강령 낭독, 표지석 제막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송영곤 통합특별시의장은 매 순간이 결정이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묻겠다며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오늘부터 열흘간 임시회를 열고 시정과 교육행정

0: 의혹을 점검하는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이 상정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통합특별시 조직 개편안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출범 초기 혼선을 줄이고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와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에 맞서 서민 중산층을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당내 차별과 배제를 뿌리뽑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임기 내 호남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도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와 제주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출력 제어와 전력망 접속 지연을 줄이기 위한 배정망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9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32개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고 낮에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ESS 700메가와트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1기가와트를 추가로 전력망에 연결하고 연간 1350기가와트시의 태양광 발전을 더 수용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남과 제주에서 반복되는 태양광 출력 제어를 줄이고 신규 발전 시설의 전력망 접속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최대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에서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일 3호읍의 한 농가에서 올해 첫 무화과 수확이 시작됐으며 3호 농협은 오늘, 서영암 농협은 오는 20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영암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500여 헥타르에서 1,600여 개 농가가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무화과 주산지로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당분간은 무덥고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목포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장마가 물러나기 무섭게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밤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기온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기상청이 역대 처음으로 열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 이상이 내려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돼 건강 피해가 우려될 때 발효되는 특보인데요. 제도

시행 이후 첫 발령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남 경주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엔 폭염 경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 음료나 술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열대야 단순히 잠을 설치는 걸로만 끝나지 않죠. 몸의 회복을 방해해서 다음날 온열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7월 13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오늘 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스타의 So Cool 보내드렸습니다. 아 주말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오늘까지 계속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더워도 이렇게 벌써 더울 수 있나? 그리고 온다던 장맛비는 도대체 온데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를 지경이고 진짜 충격적인 그런 날씨입니다. 아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어제 와 자다가 깬 건 올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 밤에도 좀 집안을 시원하게

0: 만들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차갑게 하기보다는 한 24에서 26도 정도가 좋고요. 외부 온도가 막 올라가면 뇌가 체온을 낮추려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내 적정 온도 24에서 26도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로 하다 보면 급격히 이제 기온이 떨어지니까 몸에 열을 발산시켜서 오히려 몸에 열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물로 샤워하다가 마무리는 미지근한 물이 낫겠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웬만하면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좀 몸이 찌뿌둥하다 싶은 분들은 산책 등으로 가볍게 30분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체온 조절에 방해가 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그래서 잠자는 곳, 침실의 습도를 한 40에서 60%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숙면 취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계속 이렇게 더 더워질 예정이지만 우리가 또잘 대처를 한다면 무덥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선선하게 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면서 시원한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월요일에 매주 했던 코너를 이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코너를 기획을 해봤는데요. 1, 2부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올드 팝 명곡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팝센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올드 팝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 노래 너무 좋아했었지. 추억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IS통서, 백조싱크, 데이펙, 성원에드피아, 롯데렌탈, 부람산마의자, 웰템, 도드람한돈과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레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에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 올드 팝을 다시 만나는 시간 팝스 앤 스토리. 청취자 여러분은 오랜만에 들은 노래 한 소절에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가 한꺼번에 밀려온 적 있으십니까? 신기하게도 음악은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젊은 날엔 멜로디가 먼저 귀에 들어오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노랫말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어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흥얼거리던 팝송이 어느 날 문득 내 이야기처럼 들려온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할 팝스 앤 스토리에선 한 시대를 빛낸 올드 팝 속에 담긴 이야기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랫만의 의미를 천천히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옛 추억여행할 준비 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여행 떠나기 전에 퀴즈부터 드립니다. 1940-50년대 트래디셔널 팝의 중흥기를 이끈 미국 가수이자 배우로 마이 웨이를 부른 전설의 가수는 누굴까요? 1번 프랭크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노래는 그 질문에 담담히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1969년에 발표된 마이웨이는 많은 분들이 이 가수가 직접 만든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원곡은 프랑스 가수 클로드 프랑수아의 샹송이고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폴 앵카가 판권을 구입해 이 가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영어 가사를 써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당시 이 가수는 영화와 음반 활동 예전만 못했고 은퇴까지 고민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폴 앵카는 이 사람의 인생을 대신 써주자라는 마음으로 하룻밤 만에 가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 노래도 이별 노래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보내는 가장 큰 박수입니다. 그때는 멜로디도만 들었던 노랫말을 우리말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영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럽게 옮겨봤으니까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제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담담하게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친구여,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길을 걸었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후회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붙잡고 있을 만큼 큰 후회는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냈고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을 다하며 걸어왔습니다. 때론 내 능력보다 큰 일에 도전하기도 했고 두려움에 흔들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고 끝내 이겨냈습니다. 사랑도 했고 웃기도 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참으로 소중한 내 삶이었습니다. 이제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방식대로 걸어왔습니다. 아, 참 멋진 가사입니다. 젊을 땐 웅장한 멜로디가 먼저 들렸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 노랫말이 더 깊게 다가오죠. 곡이 후반부로 갈수록 오케스트라가 점점 웅장해지고 이 가수의 목소리도 조금씩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Yes, it was my way. 이 한마디를 마치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선언하듯이 담담하지만 힘있게 들려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 끝까지 책임졌던 한 사람의 인생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궁금합니다.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1940년대 트래디셔널 팝의 중흥기를 이끈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로 마이웨이를 부른 전설의 가수는 누굴까요? 1번 프랭크 시나트라, 2번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도 자신의 길에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바치는 노래 마이웨이 들어볼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팝스앤스토리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1940에서 50년대 트래디셔널 팝의 중흥기를 이끈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 마이웨이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프랭크 시나트라, 2번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팝센 스토리 계속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 노래는 뉴욕 뉴욕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야경,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는 처음부터 이 가수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1977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뉴욕 뉴욕의 주제곡으로 처음 세상에 나온 이 노래는 영화 자체가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이 가수가 다시 녹음을 하면서 이 노래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가 홈경기에서 승리한 뒤 늘 울려 퍼지는 노래로 유명할 만큼 이제는 뉴욕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 이 가수는 이미 커리어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였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때 이 곡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단순히 노래를 도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짐을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뉴욕은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도 졸업식에서 또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리에서도 자주 울려 퍼지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멜로디 뒤에 숨은 노랫말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새로운 소식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내가 향하는 곳은 뉴욕이에요. 이 낡은 여행자 신발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걷고 싶어 합니다. 그 도시의 한가운데로 말이죠.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상에 올라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아쉬움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뉴욕에서 해낼 수 있다면 세상 어디에서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뉴욕,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노래의 도입부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는데 후렴으로 갈수록 브라스와 오케스트라가 더해지면서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치죠. If I can make it there, I'll make it anywhere. 그곳에서 해낼 수 있다면 어디서든 해낼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뉴욕을 향한 노래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도시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띄웁니다. 뉴욕, 뉴욕.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지친 날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팝스 앤 스토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 가수는 여러분 잘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1번 프랭크 시나트라였습니다. 마이웨이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했고 뉴욕 뉴욕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응원해준 곡인데요. 실제로 시나트라는 콘서트 앙코르 무대에서 이 두 곡을 연이어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곡으로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한 곡으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힘을 전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첫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1번 프랭크 시나트라 잘 맞춰주셨습니다. 1152님, 2958님 프랭크 시나트라 1번. 한국에선 윤태규의 한국판 노래로 유명합니다. 방금 밭에서 단호박 따와서 쉬는 중입니다. 더워서 숨이 목에 차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4871번님 여전히 정답을 막 주네요. 1번 막 준 건 아니고 쉽게 맞히시라고 힌트를 많이 드리는 거죠. 0827번이 1번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마이웨이 약주 한잔 후에 흥얼거리는 제 애창곡이네요. 오, 약주 후에 흥얼거리는 0827님의 목소리 들어보고 싶네요. 3214번이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무더위에 힘드네요. 좋은 음악으로 더위를 날려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4377님은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출장 가는 중인데 출장지가 아닌 뉴욕으로 가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신나네요. 2436님도 1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 잘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0827, 4377 이렇게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부 마무리 곡은요. 딸 낸시 시나트라와 함께 부른 Something Stupid 이란 노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 전담관 제도를 마련하고 교권보호단을 구성합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에 나섭니다.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중대사안 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직접 지휘합니다. 향후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 시민과 전현직 교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에 채권 발행과 판매 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보장된 회사채가 발행 4개월 만에 부도에 이르렀다며 JTBC는 문제가 된 채권 발행 전부터 이미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5년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본금은 5,750억 원인 반면 자본 총계는 190억 원, 자본 잠식률은 약 96.7%였다며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알고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0: 알겠습니다. 남성은 지난 6일 오전 6시 반쯤 자신의 SNS에 5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입장이 맞지 않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 씨를 지난 7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도주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반쯤 한 달 전 헤어진 전 연인의 집 앞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새벽에 제주도부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과학자인 저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결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죠. 우주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그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 책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나온 것처럼 길 잃은 배를 인도하는 것은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들에 더 집중해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송대관의 차표 한 장 3부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7088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준비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니까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음껏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 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환인제약, 한국농어촌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탄탄방수,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0: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8: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의 박하정입니다.
7: 네, 반갑습니다.
8: 네.
7: 자,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생안정대책이 최대 화두였다고요?
8: 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 지난 8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첫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모든 과정은 유튜브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앞으로도 간부회의는 계속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민영배 특별시장은 이날 첫 간부회의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 공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조성이 결정된 만큼 산업추진단을 즉시 가동해서 전력과 용수, 부지 조성, 인재 양성, 정주 여건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운 동북권과 관련해서는 여수 고용위기지역 신속지정 추진과 산업 대전환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 국비 확보 역시 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로 했고요. 장마와 폭염과 같은 여름철 재난 대응과 해수욕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7: 네. 반도체 산업의 속도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해당 부지 일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빠르게 지정도 했습니다. 그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 설명해 주시죠.
8: 네. 광주 공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성 거래가 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공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즉 광주 5개 구와 나주, 화성, 화순, 장성 일부를 포함한 8개 시군구 그리고 224개 동과 리를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토지 수요 변화, 집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실수요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0: 후기는 맞고 미래 산업을 키우는 균형 있는 정책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지역의 미래 성장 못지않게 균형 발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세계 청사별 기능 배분 어떻게 결정되고 있나요?
0: 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계 청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 나아가 시민 편의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죠. 이 때문에 지난 9일 27개 시군구 시민대표 300여 명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이 열려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시민과 함께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입니다. 동부청사는 산업경제와 미래의 성장 기능을, 무안청사는 시민주권과 생활행정 그리고 농해수산정책을, 광주청사는 기관 운영과 정무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광주 공공항 부지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경제적 효과가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청사 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보완할 것이고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 지역 상생 세 가지 목표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청사별 기능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이 지역의 숙원이면서도 지금 지역 간의 갈등도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0: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은 지역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는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응급, 외상, 분만 같은 필수 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의료 인프라를 동서부권이 함께 갖추는 것이 통합특별시가 지향하는 의료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는 현실적인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한 대학에 국립의대와 대학본부를 설치하고요. 다른 대학에는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한 뒤에 이후 의대가 있는 지역에도 대학병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최종적으로 한 개 통합의대, 두 개의 대학병원 체계를 완성하자는 단계별 추진 전략입니다. 병상 수급과 의료 자원, 예비 인증 절차, 재정 확보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시설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의대 설립을 앞당기면서 동, 서부권 모두가 의료 혜택을 누릴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가는 데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고 공감대를 넓혀서 모두가 상생하는 의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확충해서 필수 의료 공백은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AI 영농용 태양광 기반 스마트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효과는 뭔가요?
0: 예,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상승, 비용 상승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AI와 재생에너지를 접목한 영농용 태양광 스마트팜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 생산성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실현해서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총 224억 원을 들여서 고흥 스마트팜 혁신 밸리와

0: 강진 아트팜의 실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흥의 1000제곱미터 규모의 실증지에서는 투과형 태양광 모듈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성능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강진의 만 제곱미터 규모의 실증 단지에서는 AI 기반 환경 에너지 통합 플랫폼과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히트 펌프를 연계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과 농가 소득 다각화까지 이루겠습니다. 또 실증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청년농 육성과 재생에너지 융합형 농업 모델도 적극 확산할 계획입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무리됐는데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이 있죠?
0: 네,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주의 깊게 들으시고 꼭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올해에 22만 1천여 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준수사항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연말 직불금 지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직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 사용,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용농 폐기물의 적정 관리,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공익 직불 의무 교육 이수 등 모두 16개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방치해서 잡목이 자라거나 주소 경작지 변경 후에 농업 경영체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농지 관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이 아주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 신청하신 분들과 지난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신 분들은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70세 미만이신 분들은 휴대전화 모바일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70세 이상이신 분은 자동전화 교육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의무교육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31일까지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 네, 올해 변경된 사항이 좀 있다고 하니까 16개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국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좀 만나볼까요? 021번님께서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안성훈 엄마꽃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2: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한점에

라바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장

0: 사랑과 다 함께 해요.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7775번님 조황조 남자란 이유로 신청합니다. 더워요. 그리고 7692번님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미숫가루에 얼음 동동 띄워서 달달하게 타먹었는데도 신이 안 나네요. 즐거운 노래 신청합니다.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언제까지 더울려나. 그래도 한 9월까지는 더울 거라고 생각은 해야겠죠. 네. 올해 또 역대급 더위라고 하니까 집안에서도 한번 그 선풍기나 에어컨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미리미리 안 된다면 AS 신청하시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거나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는 다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그 무더운 시간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상태라면 그 열대야 때문에 못 잔 상태라면 그 다음 날은 무리하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조황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두 곡 함께 하시죠.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두 곡 함께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2211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많이 덥네요.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납니다. 신청곡은 코요태 순정 듣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날 정도. 예. 노래로 이 더위를 좀 식혀 가야겠습니다. 2211번이에요. 예. 이럴 때일수록 서류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더우면 진짜 짜증이 많이 나서 괜히 불똥이 옆사람

사람한테 되기도 하거든요. 3260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19일까지 공공배달앱 특별 행사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5,000원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오늘은 족발 시켜 먹으려고요. 아주 매운 불족으로요. 박현빈의 아뜨거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그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먹개비 그 공공 배달 어플이 먹개비거든요. 먹개비를 이용하시면 15,000원 이상 결제했을 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니까 10,000원에 배달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착순이니까 서둘러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이용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먹개비 할인 행사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3260님은 이미 하신 오늘 하시는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요태 순정 박현빈의 아뜨거 두 곡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4: 다운 다운 다운
3: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4: 다운 다운 다운
3: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0: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5: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5: 탄탄방수
6: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7: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8: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7: 노라이벌 랜드마크
8: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9: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5348님 아침에 하우스 갔다가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점심 할 힘도 없어서 마루에 누워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문성재 부산 갈매기 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설마 지금까지 점심 못 드신 건 아니겠죠? 예, 그만큼 너무 덥다는 얘기인데, 아, 그래도 챙길 땐 또 챙겨 드셔야 됩니다. 또 너무 안 챙겨 드시면 픽픽 쓰러질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더울 때는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그리고 입맛이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셔야 무더위 건강해지지 않고 잘 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언제까지 그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밤을 위해서 즐거운 오후 2시가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숙면 취하시고 또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서 즐거운 오후 2시 함께 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 밤 그 누구보다 편안한 밤 보낼 수 있도록 즐거운 오후 2시가 기원하면서 문성재 부산 갈매기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두 달 만에 7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69.01포인트, 8.95% 떨어진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가 7000선 아래로 밀려난 건 지난 5월 6일 약 두 달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10.7% 떨어진 25만 4,5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15.4% 급락한 184만 5,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명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1985년 소집 해제 일자와 그 다음 재소집, 소집 해제 일자가 세부 병적 기록에 모두 기록돼 있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의혹의 내용에 대해선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주장하는 분은 병적 증명서에 1985년 8월 최종 소집 해제일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와 재소집 일자, 최종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0: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오는 19일 알선 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내는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수주를 위해 김 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객이 맡긴 100억 원대 금과 현금을 빼돌려 달아난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새벽에 제주도부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6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롤라인 폴이란 미국 작가 얘기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작가를 시작한 초창기, 집 식탁이나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이상하게 잘 써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 작가들이 단골로 모이는 카페로 옮겨봤는데 오라, 진도가 쭉쭉 나갔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글은 혼자 쓰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써야 하는구나. 앞뒤 옆에서 다 쓰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소냐? 글쓰기 말고 다른 일도 원리는 같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흔히 우리가 가장 더운 지역으로 대구를 많이 꼽잖아요.
3: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천식 씨 여기 대프리칸데요. 너무 더워요. 그런 문자 자주 주시잖아요.
4: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대프리카에 이어서 경프리카라는 말도 나온대요.
3: 그게 어디예요?
4: 경산하고 포항, 경주, 영덕, 의성 등등 예? 경북 지역에도 폭염이 확산됐어요.
3: 경북.
4: 네, 그래서 경프리카.
3: 아, 여기 지금 한반도 폭염 지도가 있는데요. 와, 다 빨간색, 다 빨간색.
4: 빨간 바지 입었다.
3: 와.
4: 와, 이렇게까지?
3: 이러다 언젠가는 서울도 서프리카.
4: 그러니까.
3: 인천 인프리카. 부산도 부프리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4: 아, 이게 뭐 여러 날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네. 어떤 날 진짜 우리도 서프리카 되고 부프리카 되고 그래요.
3: 그렇죠.
4: 네, 아주 없지 않아 정말. 아, 걱정 있네요.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좀 내리면서 더위가 잠깐 주춤해진다고 하니까 아, 숨 쉴 틈은 생겼다. 그죠?
5: 근데요, 정선희 씨.
4: 응?
5: 비가 그치면요. 다시 무더위가.
4: 하지마. 아직 초치지 마. 네. 그 이틀 그래도 숨쉴 구멍이 생기고 하늘 좀 맑아진다 네. 뭐 이런 희망이 좀 있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하지 마. 무더위 하지 마. 그런 얘기.
3: 저 아들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제가 8m짜리 비닐봉투를 긴 거 샀어요.
4: 왜?
3: 거실 에어컨에다 붙여가지고 그 찬바람이 아들 방에 가게 하려고.
4: 공부하는 애인데 따로 좀 해줘.
3: 아 근데 내가 창문 에어컨 달아줬더니 차 괜찮다는 거예요.
4: 그래서 아,
3: 제가 그래도
4: 더위를 잘 안 타는 거예요.
3: 네, 잘 안 타.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돼 해서 제가.
4: 아 네. 그래 아빠가 그래도 전략적으로 잘 하네.
3: 네, 아니, 선풍기로 됐대는데 아 제가 보기엔 안 됐어요 지금.

0: 지금. 여러분, 자. 여러분 선풍기로 안 됩니다, 지금.
1: 안 돼. 무더위엔요. 선풍기가 누군가의 입김 같지 않아요? 계속
0: 찝찝해.
1: 다쳤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느낌. 하여튼 저희가 더운 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 진짜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고요.
0: 그쵸.
1: 틈틈이 시원한 곳에 가서 쉬시면서 건강 꼭 챙기셔야 되고 하우스 일하시는 어머님들께 우리 네. 자녀분들 시간 맞춰가지고 알람 설정해드리고 네. 전화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에 몰두하시면 잊어버리시더라고. 네.
0: 땀 흘리신 분들은 하루에 샤워 두 번 세 번도 괜찮으니까 자주 씻으세요.
1: 맞아요. 그것도 혈액순환이나 네. 뭐 여러 가지
0: 네,
1: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열도 식히고요.
1: 네. 네. 자, 우리 7월 13일 월요일 첫 곡으론 이지의 노래 이지 들려드릴게요. 헤이 헤이 헤이!

0: 때라면 I see.
1: 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가 있지의 I see였답니다.
2: 방금 그러네요. I see 하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민성 PD한테 신곡이야? 그랬더니 몇 년 전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있지.
2: 네. 아, 8819님이 저희가 더위 얘기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경산시장인데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요.
1: 아, 너무 더우니까. 아, 근데 시장 안에 이렇게 좀 에어컨 시설 돼 있는데, 네. 그죠? 근데 아유 일단 뭐 어디 에어컨 시설 안 돼 있겠습니까만은 길거리를 나갈 기운이 없어요.
2: 그렇죠.
1: 우리 8819님 속상하시겠다. 장사하는 입장은 늘 기다리는 입장이라
2: 사람이 와야죠. 덥건 안 덥건
1: 그러니까
2: 간에.
1: 조금 좀 숨통 트이고 비 오고 이렇게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2: 부디 그러기를.
1: 네, 예. 제발 제발. 9757님 저는 과일 배달하는데 평소에 배달량이 두 배로 증가했어요. 너무 더워서 가게는 오질 않네요.
2: 배달만 그쵸? 많아졌군요.
1: 맞아요. 이게 왜 들러서 픽업이 있잖아요. 배달 있고 픽업이 있는데 그렇죠. 픽업이 드물어요. 요새.
2: 김은실님. 인천도 너무 더워요. 가마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시면서. 아이고.
1: 자 일단 세 분께 시원한

0: 음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이렇게 되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움직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1: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0: 네. 네. 아유, 더위 이겨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문천식 씨처럼 조금 친절하고 다정한 분들은 얼음 음료를 문 앞에다가 구비해 놓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차가운 물에 좀 가져가시게.
0: 나도 배웠어. 그래서
1: 얼음물 같은
0: 난 피로회 복제.
1: 아, 좋죠. 아.
0: 자, 저희 함께 하신 분들 오늘 네. 월요일 보통 배짱 퀴즈로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오늘은 좀 달리 하겠습니다. 배짱 오락관을 준비해 봤어요.
0: 묘하게 또 뭘 바꿨다잉. 네. 뭐예요?
1: 왜 배짱 오락관이냐? 저희가 네. 배짱님께 선물을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0: 이런 건 너무 좋아. 그쵸? 선물을 하여튼 살포하는 네. 건 너무 행복한
1: 얼핏
0: 일이에요.
1: 얼핏 봤는데 선물 수량이 100개인 것도 있어요.
0: 진짜요?
1: 네.
0: 와, 오늘 좀 야무지게 준비한 것 같아요.
1: 재밌을 겁니다.
0: 자, 배짱 오락관은 일단 3부부터 시작하고요. 어메이징한 선물 수량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답니다. 선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행운공 추첨 들어가야죠.
1: 해야죠.
0: 100에서부터 999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세 자리 뽑아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문자를 많이 좀 보내주세요. 샵 8001번이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 행운공 당첨되시면 놀라지 마세요. 쌀 20kg은 기본이 됐잖아 이제. 거기에 음식물 분쇄 처리기까지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진짜 우리는 너무 청취율 조사에 노골적이야.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
1: 네.
0: 난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너무 좋아.
1: 솔직하잖아요.
0: 그럼요. 네. 아닌 척 그렇게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저희가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막 쏘는 거야. 막 쏘는 거야.
0: 가식.
1: 빵야 빵야 빵.
0: 어차피 MBC 거야.
1: 좋다. 자 그리고
0: 여러분 우리 인성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애들이 솔직해서 그렇지. 네. 또 좋은 일에 동참할 땐 또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가만둬도 여러분 애들의 인성이 만약에 안 좋잖아요. 다 나중에 두둥 나오고 잘려요. 가만두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문천식 씨 잘리면 인성 때문에 잘리는 걸로.
1: 그럼요 그럼요. 자 1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성
0: 성원 에드피아
1: 백조싱크
0: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케미칼
1: 키움증권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월사이언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0: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11: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0: 또!
12: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11: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0: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11: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0: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1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4: 오늘 사연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아우, 제목 호흡 좋다.
11: 형님 저는 알립니다. 제목인데요. 부산에서 정준형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써니 누나 천식이 형.
1: 네.
0: 예전에 한번 보냈는데 방송이 안 됐더라고요.
1: 저런.
0: 근데 이 사건은 정말 100% 실화여서 다시 도전해봅니다. 도전.
1: 예.
0: 저는 가족들과 함께

0: 온천이 유명하다는 일본 마쓰야마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설레기도 했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자유여행인지라 걱정도 많았습니다.
1: 아, 패키지가 아니고 자유여행?
0: 네네. 네,
1: 좋죠 이거.
2: 아, 그냥 소편하게 패키지로 가자. 당신 일본어도 못하잖아.
0: 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여행 컨셉이 온천이라 온천 호텔만 잘 찾으면 돼. 아, 당신 그냥 캐리어만 끌고 따라와. 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전날까지도 공항에 내려 온천장까지 가는 길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습니다. 소도시라 버스를 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 바짝 긴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너튜브에서 찾아가며 연습도 했습니다.
3: 이거 얼마예요? 그래, 이거라 됐을까?
0: 그래, 미꾸라지 됐을까?
3: 차는 어디 있나요? 루마와 도코 됐을까?
0: 누난와 도쿄 갔을까?
3: 아, 다이저브 데스.
0: 다이저브 데스. 아, 나 이러 좀 되긴 된다 그래도. 하니까 되네.
1: 아, 어디가 돼요 지금?
0: 어, 이거 방송 아니야? 다음날 아침 저는, 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약간 뭐가 잘 안 되고 버벅거리고 그러면 정준하 씨 톤이 나온다.
1: 이상하게 그래요.
0: 아까 멀쩡하게 시작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아, 이거 나 이러 좀 된다. 준하 오빠 사랑해. 자, 다음날 저는 바짝 긴장을 한 채 가족을 이끌며 마쓰야마 공항에 내렸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대로 순조롭게 버스를 타고 마침내 온천 호텔에 도착을 했죠.
2: 아, 침대 좋다. 당신 일본 어? 길 되게 잘 찾는다. 아,
0: 그래?
2: 여보. 뭐야, 왜 이래? 여보. 아, 긴장 많이 했나 보다. 여보, 그럼 우리는 온천 갔다 올게. 계속 자.
0: 알았어.
2: 가자, 얘들. 아빠 피곤해, 지금.
0: 그렇게 저 혼자 남아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새벽 4시 30분. 아내와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온천장에 좀 다녀와야겠다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대욕장에 도착하니까 탈의실에 불만 켜져 있고 직원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 내가 첫 손님인가? 그리고 알몸으로 당당하게 노천탕 문을 열었습니다. 와, 진짜 아무도 없네. 오, 완전 개탔네. 저는 신나게 탕 안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녹고 나니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4: 별이 쏟아지고 해변이 기마셔.
0: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야? 너 잘못 들었나?
4: 저 몸이 놈질은 해변이 기마셔.
0: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알몸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탕 안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4: 스미마세요.
0: 에?
4: 민폐라 사람 많이 데리고 오기 전에 어모티나 가려 했다사이.
0: 에?
4: 스미마세요.
0: 뭐라 그러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스미마셍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그냥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요. 그분도 안 되겠는지 물에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와 엄마 와 할아버지 몸에 그림이 가득 있는 겁니다.
4: 코코니 모스 것이 이때모 이데스카.
0: 뭔 말이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몸에 그려져 있는 그 문신에 그만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4: 센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뭐야, 왜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앉아있었죠. 그러다 별 생각 없이 몸을 풀기 위해서 어깨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면서 나름 스트레칭을 했는데 어라? 그분이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응? 하나, 둘,
4: 이치니,
0: 셋, 넷,
4: 사년.
0: 저는 저분도 몸풀기를 하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 후에 온천을 끝내고 탈의실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어? 근데 할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5: 도노 하 데시타카.
0: 예?
5: 도노 하 데시타카.
0: 뭐야, 까로 끝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 뭐야, 혼자 어디서 왔냐는 건가? 혼자 왔냐는 건가? 뭐야, 일단 코리아. 아, I'm from 코리아.
5: 아, 소데스카.
0: 예?
5: 私も 一時期 야쿠자노 소식에니 소속되어있다시다. 今は違いますけど.
0: 뭐라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귀에 꽂히는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0: 는 바로 그
1: 야쿠자노.
0: 야쿠자? 아씨, 어쩐지 이 문신하고 뽑아내온 어떤 기운이 평범치 않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왼손으로 오른손 주먹을 감싸지고는 합장하듯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1: 이라사이마세.
0: 나 이거 일식집에서 들었던 건데 잠깐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니 제 팔에 있는 큰 수술 상처와 다리에 난 수술 상처를 가리키며 친근하게 웃고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네며 가는데, 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막 이빠에 어쩌고저쩌고였어요. 아씨, 뭐지? 이거 뭐야? 그리고 옷을 다 입고 탈의실을 나갈 땐 또 저한테 일부러 와서 손을 번쩍 들어 나 갑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곤 가셨어요. 저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온천을 나와 휴대폰을 검색해봤는데 어느 일본 여행자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2: 일본에는 몸에 문신한 사람은 온천을 이용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갈 것.
0: 저는 제 나름대로 퍼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제 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큰 얼룩 반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로 다쳐서 팔과 다리에 수술한 자국이 있고요. 아마도 그 일본 형님은 자기 몸에 문신이 있어 미안하다고 한 것 같고, 아하, 저를 한국에서 온 형님이라 생각하고 반가워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거라 진실은 모르지만요. 그래도 저는 여행 내내 나 일본 형님도 무서워하는 한국에서 온 형님이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가족여행 잘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거네. 맞아요.
3: 그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0: 네, 7612님이 또 제보해 주셨어요. 네. 일본에서는 문신한 사람들 온천 못 들어갑니다. 출입 거부당합니다.
3: 그래서 작가님이 저희한테 써주신 대본에도
1: 제가 여기 좀 더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맞아, 맞아, 뭐 이런 뜻이었대요.
0: 그 앞에 경고가 있어요. 문신을 한 분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분한테.
3: 잠깐 써주신 게
1: 그렇습니까? 저도 한테 야쿠자 조직에 소수됐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3: 이런 거래요.
0: 진짜 이 한국의 어떤 형님이라고 생각을 했나?
3: 아니면 몸에.
0: 근데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사람이 오기 전에 한 거지.
3: 그러니까. 가장 꼬부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하시고 양해로가 가신 거고.
0: 걸리면 이제 안 되는 거.
3: 정준영님께서 옛날 다셨던 그 흉터가 있으시니까 아마
0: 반점은 이제 타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3: 아마 본인이랑 비슷한 쪽에 계셨나 이런 질문.
0: 그렇죠. 왜냐하면 새벽이라 어두고 하잖아. 네. 4시 반이니까.
3: 아, 정수경님.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온천을 못 갔어요.
0: 아, 발등에 나비 문신이 있으셔서.
3: 네, 발등에 나비 있거든요.
0: 근데 요새 MZ들은 타투를 꽤 하는데. 제 수영장에서 봐도 타투를 꽤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아예 그냥 화려한 문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안 되나? 그냥 작은 나비 문신일 거 아니야. 발등에 나비가 막 신발 신은 것처럼 있진 않을 거 아니야.
3: 가수분들 여기 손에 이렇게 높은 음자리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안 되나?
0: 그래서 뭐 하여튼 되게 엄격한 기준이 있더라고. 온천은 또 가족탕이 있으니까. 우리는 목욕탕에선 일부는 허락되고 일부는 또 안 되는 데가
3: 있어. 내 친구 오정태 있잖아요, 개그맨. 네. 그 팔에 짱구가 있어요.
0: 아, 조혜련 씨는 어깨에 신바 있어요.
3: 어허. 그래서
0: 라이온킹.
3: 정태한테 이거 왜 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0: 아, 저는 조혜련 씨한테 왜 했어? 했더니 혜수랑 같이 가가지고.
3: 아하.
0: 근데 김혜수 씨는 안 하고.
3: 혜수는 안 하시고.
0: 김혜수 씨는 안 하고.
1: 나만 했잖나.
0: 그러니까 경실현이가 너는 하여튼 그 김혜수 병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걱정 많이 했어.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오히려 이게 좀 지웠어요. 색소를 빼가지고.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 타투는 취향으로 다 하니까.
3: 그렇죠.
0: 아, 온천이 아쉽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풍문으로 들었소.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4: 굿즈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4: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5: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4: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너는 아 됐다가?
2: 에? 아 저 한국 살 고리야 고리야.
1: 아 소원ですか? 다시 뭐 이치지기 야쿠자로 에로에로 어쩌고저쩌고 하이.
2: 야쿠자?
1: 하이 어. 우. 그쪽도 몸에 상처가 솔찬이 많다데스.
0: 솔찬이요?
1: 이마세 어서 와.
0: 솔찬이. 또 전라도 지역 갔다 왔네.
1: 아, 꽤나 아야해가지고 무시무시한 자국들이.
0: 이거 아야한 자국들이에요? 예. 일본 온천에서 문신 형님 만났던 예, 예. 좀 아슬아슬한 사연이었죠.
3: 정선희 씨도 한때 이경신 씨랑 사우나 좀 다녔잖아요.
0: 네, 아, 한 번 갔었는데 그 어떤 기억이 강렬해요. 예, 경신 언니 따라서는 체력이 이제 안 받쳐줘서 못 가요.
3: 그렇죠.
0: 그분은 가서 한 2시간 정도 정말.
3: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특이한 사람.
0: 있지 있지.
3: 많죠.
0: 있지 있지. 하, 특히 그 사우나도 찜질방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중적인 찜질방이 아니라 정말 매니아들이 다니는 찜질방.
3: 네.
0: 거기 불가마. 불가마에 정말 기인들 많습니다.
3: 많죠. 하. 저는 사우나에서 황정민 선배님을 뵌 적이 있어요.
0: 우와 진짜?
3: 매니저랑 푸시업 대결을 하시면서 운동을 또 하시더라고요.
0: 와 멋있게. 대단하시다.
3: 그리고 한참 또 앉아계시다가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한증막이었는데
1: 왜 이렇게 안 뜨거워 이씨.
0: 이씨 좋다 이씨.
3: 그걸 꼭 하시더라고요.
0: 황정민 씨의 어휘다.

0: 왜 안 뜨거워 싫으시더라고. 아, 네, 너무 멋있어.
1: 뜨거운 거 완전 뜨거운 거 꽃불 좋아하시는구나.
0: 예. 네, 황정민 선배님 섹시하십니다.
1: 어. 예. 예. 예.
0: 자, 또는 뭐 동네 목욕탕에서 뭐
1: 호사가
0: 어르신들 만났는데 수압 마사지기 얼굴 대고 10분 넘게 계신다든지.
1: 아, 맞아. 네. 얼굴 대면은 진짜

0: 간판에 그냥 뭐 통성명도 없이 그냥 등어리로 들어가 다
1: 오신 밀어주셨어요?
0: 이게 원래 아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은요 등어리를 그냥 밀고 시작해요.
1: 툭툭 치잖아. 어. 자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기 이거 지금.
0: 근데 이제 이 우리 같은 경우는 등판만 해주시면 좋은데 정이 넘치신 분들은요 네. 경계를 이제 등판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많이.
1: 고맙죠.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음? 예? 왜요? 아니 등만 하지만 목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면 고맙죠. 겨울아들아기도.
0: 에휴 모르는 소리 한다 또 저렇게.
1: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0: 자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1: 그렇습니다. 문자 주신 동안 빛과 소금의 노래 오랜만에 끌어올립니다.
0: 오늘 네. 내일 계획 있죠?
1: 없어요.
0: 오늘 저녁에 있죠?
1: 예.
0: 많이들 떴어. 빛과 소금의 노래 끌어올립니다. 어디 간다 오늘. 샴푸의 요정 듣고 올게요.

0: 일단 모두 기립박수 쳤어요. 아 이거 까마귀 자세 좀 찾아보니까 양팔로 버티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물구나무석에 이렇게 일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1: 올라가는 그 전에
0: 아,
1: 자세.
0: 올라가 저기 전이구나. 저기
1: 그래서
0: 뜨고
1: 무릎 피
0: 있는.
1: 팔꿈치에 닿아 있는.
0: 아 저기 그 까마귀. 자세. 그러니까 까마귀 다, 발 대신 사람이 팔이 발 역할을
1: 그렇죠.
0: 하는 거구나.
1: 예예예. 예, 예.
0: 저걸 왜 하지?
1: 요가니까 건강 위해서 하는 건데 사우나에서 했다는 문제죠, 그죠? 왜냐면 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
0: 근데 저게 20분 만에 성공을 했다면 저게 계속 들어올리다 안 되고 들어올리다 안 되고 한 거구나. 모두 한 마음이었겠다. 아니 근데 사우나 안에서 저 자세를 하고 20분을 애썼다면 땀을 비우듯이 흘렸겠는데?
1: 그러니까 콩죽같이 흘려야 되잖아요.
0: 옛날에 여러분 비크람 요가라고 있었어요. 잠깐 치고 빠진 요가가 있었는데.
1: 아, 한 요가 뜨거운 데서
0: 맞아 핫요가. 맞아 있었어요.
1: 네,
0: 와 굉장하다. 저 자세 너무 힘들다.
1: 대단하십니다.
0: 와, 5085님.
1: 사우나 안에서 두 다리 벌리고 골프 연습하는 사람 뒤에서 보면 참 웃겨요. 어, 벌거벗고 뭐 하는겨?
0: 앞에서 보면 좀 더 볼썽사납겠다.
1: 어디서 봐도 재밌죠.
0: 뒤가 낫겠다.
1: 예.
0: 근데요 골프에 정말 매혹된 사람들은 어디서든 스윙 연습을 해요.
1: 아이들이요 처음 태권도장 가면 어디서든 태권도를 하거든요. 태극일장을.
0: 네,
1: 그것처럼 골프에 빠지면 어디서든 스윙 연습을 하죠.
0: 네. 제가 아는 선배님도 그 동물농장 녹화장에서 계속 수행 연습만 하시는 분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1: 유명한 분 같은데요.
0: 모르실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정말 그 여름 완전 뜨거운 여름 아주 추운 겨울 빼고는 계속 수행 연습을 하시고.
1: 아 그러시구나. 예.
0: 그냥 근학으로 사시는.
1: 국진영 님이 어디 가시면 절대 본인은 연습을 안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제일 많이 하세요 그분도.
0: 맞아요. 예. 아우 사람이. 그렇게 귀엽게 생겨서 음흉해.
1: 그러니까요.
0: 어, 그리고 또 이혜진님.
1: 온탕에 발 담그고서 책 읽는 사람 봤어요. 에? 그 옆에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책에 물이 튈까 봐.
0: 아, 뭐 비닐에 씌워오지도 않으신 거예요?
1: 어, 특이하시다. 젖을 수 있는데, 그죠?
0: 재밌네.
1: 요즘 폰을 보는 분들은 많아진 게 폰이 생활 방수가 되니까.
0: 아, 네. 그래도 난 불안하던데.
1: 그래도 많이 보세요.
0: 네. 아니 왜냐면 네. 물이 들어가는 거랑 습기와 그 어떤 김이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 느낌이.
1: 그러니까 괜찮은가 봐요.
0: 습하니까.
1: 근데.
0: 네. 아, 대단하시다. 근데 종이책을 들고 들어가신다고요?
1: 와, 잘 없는데 그죠? 오,
0: 종이책 네. 물에 불어서 막 두건대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효주님, 사우나에서 그림일기 쓰시는 분.
1: 그림일기요?
0: 잠깐만요. 그림일기 쓰시는 분 봤어요. 집중이 잘 된다고. 근데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고 글씨도 명필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건식이다. 무조건 습식은 안 돼요.
1: 그렇죠. 저희가 젖으니까.
0: 건식. 건식 정도면 뭐 원정에선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는
1: 그렇죠. 본인 땀만 아니면 젖을 일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아 대단하시다. 근데 이렇게 각성을 하면은 되게 신기한 데서 신기한 일을 하겠다.
1: 예.
0: 왜냐면 난 여기서 잘 돼. 집중이 잘 돼. 이런 순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1: 그렇죠. 나는 폰을 안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 같은 거죠.
0: 아, 예. 이순복님.
1: 옆집 김영감은 목욕탕 가면 앉아있다가 머리에 물만 묻히고 갑니다. 씻기 싫은데 아내가 목욕탕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머리 물만 묻힌대요.
0: 당신 목욕탕 갔다 왔어?
2: 갔다 왔어. 젖었잖아.
0: 제대로 씻었어?
2: 깨끗하게 씻었지.
0: 머리 젖은 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니네.
2: 어떻게 벗어서 보여줘?
0: 아이 됐어. 더럽게 왜 벗어.
2: 아유 다행이다. 씨.
0: 잠깐만 여기 쉰내가 나. 걸레랑 팔았나?
2: 그럴 리가 없잖아.
0: 아유 꿉꿉해. 목욕탕 갔다 와도 이렇게 쉰내.
2: 보여줘.
0: 아유 가.
2: 다행이다.
0: 벌써 사나. 재밌다.
1: 예.
0: 내 말을 이렇게 듣기 싫은데 소심한 복수다.
1: 그쵸.
0: 머리만 예. 적시는 것. 0917님.
1: 목욕탕에 가니까 부황자국이 상체만 있는 분하고 하체만에 또 부황자국 있는 분이 나란히 서 있는 거 본 적 있습니다.
0: 합체.
1: 어, 두 분이 중간이 없단 말이 글쎄 나온 거예요. 허리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0: 중간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1: 예.
0: 여탕 쪽엔 있을걸.
1: 그런 분들은 까마귀 자세를 하셔야 돼요.
0: 허리에 부항된 상태로?
1: 그렇죠.
0: 정신 차려요. 혈당 스파이크 올라온 거예요?
1: 네.
0: 지금 막 옹알이 하는데 막 괜찮아?
1: 다음 사연이요.
0: 그래요. 4850님. 목욕탕에서 할머니 세 분이 기차 대용으로 서로의 등을 밀어주시는데 네. 야 이게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에요. 아니 끝자리 할머니가 박수를 치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주 찰떡 호흡이시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등 미는 기계에 500원 내고서 등을 후비적후비적 거렸네요. 아 나도 저 할매 기차에 탑승하고 싶다 생각했네요.
1: 아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분들은 딱 각이 나와요.
1: 그렇죠.
0: 이게 박수 각이 또 달라.
1: 그래도 그 등 미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네.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등에 위라고 손이 안 가는 곳이니까.
0: 아니 지금 팔이 길어가지고 저는.
1: 타요?
0: 타요.
1: 이거 타요. 진짜네 정선희 씨. 유연하시다. 저는 제 등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0: 근육이 많은 남자분들 더 많이 안 닿죠.
1: 목이 굳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네.
0: 어쨌든 등 밀기 크루가 있다는 게 목욕탕 이게 달로 끊어서 다니는 어머님들 보면 되게 부러워.
1: 정선희 씨 좋아하는 사람 07님 사우나에서 건강주 타고 앉아서 이렇게 발박수 치신 어머님들 진짜 눈앞에서 보기 너무 민망해요. 시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0: 발박수 자세 자체가
1: 자기도 이렇게 해봐. 자기도 이렇게
0: 앞에서 보기는 좀 다리가 너무 다이아몬드라 너무 다이아몬드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선희 씨도 지금 전 따고 건방 돌 때가 아니야. 해봐 빨리. 이러면서.
0: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1: 알아.
0: 아하, 발박수. 와, 아, 이건 진짜.
1: 보통 아니네요, 어머님들. 네.
0: 아이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누드.

0: 자, 목욕탕에서 본 특이한 사람 들어가요.
1: 네.
0: 0581님.
1: 네.
2: 사우나 안에서 요가하는 분 봤어요.
1: 요가요?
2: 네. 다들 쳐다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렵다는 까마귀 자세를 땀을 콩죽같이 흘리면서 하시는 거 봤어요.
1: 어허.
2: 근데 20분 만에 성공하시니까 결국 기다리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목욕탕에서 본 특이한 사람. 네. 1460님이요.
1: 언니랑 사우나에 갔어요.
2: 네네.
1: 열중하고 있는데 팔에 일심 이렇게 문신이 있는 거예요. 물 튀면 안 될까 봐 무서워서 대야 들고 다른 데로 가서 했어요.
2: 아, 여자분 팔에 일심 이렇게 써 있어요?
1: 네.
2: 그렇죠. 심장은 하나죠, 다. 예.
0: 그걸 알리려고 했을까? 아마 의리나 사랑 같은 걸 지키고 싶었던지 결심이 흔들리기가 그죠. 싫었던지.
2: 강한 결심인가 보다. 네,
0: 근데 우리가 일심 트라우마가 있는 게 한때 그 관용어구가 있잖아요. 타투 네. 관용어구가. 요즘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예전에 그 단체 생활하는 오빠야들이 그쵸. 일심을 선호했어요.
2: 아,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일심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일심은 죄가 있지 않아요.
2: 그 한자 자체는 너무 좋은 뜻이죠.
0: 타투는 죄가 없어요. 네. 그 타투에 엮여있는 우리의 어떤 기억들 일부가.
2: 그분의 이미지도 무서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일심통신원.
3: 일산에 있는 일심통신원 이호숙입니다. 네. 30년 전에 그때는 문신이 흔치 않을 때 목욕탕에서 팔의 일심이라는 단어를 크게 새긴 어떤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저희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괜히 물이 튀면 화낼까 봐 저랑 언니랑 멀리 가서 씻었네요. 지금까지 일심통신원이었습니다.
2: 네.
0: 아, 안녕하세요. 우리 요숙님.
3: 네, 안녕하세요.
0: 그렇죠. 30년 전이면
3: 네.
0: 충분히... 야,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0: 요즘은 뭐, 예, 이게 패션이 됐지만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3: 네, 네.
0: 인상은 어땠어요? 그분은?
3: 인상은 조금 좀 풍채도 있고요. 조금 겁나는 상이었어요.
2: 아무래도 그렇죠.
0: 정체가 좀 있으시니까 좀 네. 약간 그 일심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네. 예, 좀 달랐겠다.
2: 저는 또 궁금한 게 호수님 여자분들은 사우나 가시면 좀 길게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목욕을
2: 어떠세요?
0: 하면 몇 시간 정도?
3: 저는 한 2시간 정도 그쵸. 하게 돼요.
2: 네.
0: 아니, 보통 2시간 해요.
2: 아, 남자분들은 네, 30분이면 지쳐서 나오죠.
0: 그렇죠. 네. 근데 그 목욕탕에 주는 게 나른한 어떤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3: 그럼요.
0: 맞아.
3: 예, 또 여유롭게
0: 그렇죠.
3: 예, 즐기기도 하고.
2: 때도
3: 예.
2: 밀고 천천히 그죠?
0: 그럼.
3: 그렇죠. 예. 네.
0: 어쩌면 바쁜 일상에 내가 혼자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3: 네,
0: 분에게는?
3: 맞습니다. 우리 그렇죠. 언니가 워낙 그 사우나를 좋아해서 저도 덩달아 어쩌다 한 번씩 따라가기도 해요.
0: 좋다. 혹시 네. 요즘에는 목욕탕 가세요?
3: 요즘은 전혀 못 가요.
0: 아, 그러시구나.
3: 예, 요즘은 잘 안 가기도 하고.
0: 네네. 예. 그러면은 그 일심 이후에 이제 타투의 발전사는 잘 모르시겠네요.
3: 타투 그거 말고도 아주 재밌는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0: 뭐요?
3: 그 엉덩이를 기준으로 네. 꽃대가 새겨진 그 장미꽃 문신을 본 아주 그 바디가 굉장히 멋진 여자분이었는데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0: 아, 잠깐만. 엉덩이를 기준으로 꽃대가 다리 네.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엉덩이에서 만개를 했나요?
3: 엉덩이가 아니요. 위에. 등에 꽃이 피어 있고
0: 아, 꽃대가 엉덩이 네. 쪽에서 끝났구나.
3: 네, 네, 네, 네.
0: 아, 꽃을 크게 새겨 넣으셨구나.
3: 크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예쁘게 새겼어요.
0: 그 인상적이다.
3: 바디 라인도 아주 좋았고. 네, 네.
0: 예. 아니면 꽃대까지 기억할 정도면 장미를 길게 새기신 건데 특이하다.
3: 예,
0: 예, 보통은 꽃봉오리만 예. 가는데.
3: 네, 그랬어요.
0: 매력 있다. 하여튼 요새는 네. 타투의 세계가 다양해졌더라고요. 어때요? 네. 이호숙님도 한번 용기를 내보실 생각은 없나요?
3: 아니요. 저는 그런 거에 예. 그렇게 예, 매력 못 느꼈어요.
0: 그렇죠.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2: 그럼요. 그럼요.
0: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방송 연결되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3: 하여튼 문신 새기신 그분 덕분에 제가 라디오에 출연하게 됐어요. 네, 건강하시고 네. 지금도 살아계세요.
0: 그래요, 진짜 네. 30년 건강하시게. 전의 얘기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3: 네. 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3: 네. 언니랑 목욕탕 끝나고 즐겨 먹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식혜, 2번 바나나 우유, 3번 미역국.
2: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간편식 네. 세트랑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3: 네,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0: 아유,
3: 네,
0: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V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10: 네, 1심 통신원이 목욕 끝나고 즐겨 먹는 음식은요?
11: 2번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네. 최고죠.
10: 천민지님, 1695님, 0830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1: 네. 아까 꽃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분께 헌정하는 음악을 골랐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10: 네.
11: 건물은 아니지만 어딘가 사이에 피어났으니까. 자, 3부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이 걸린 100장 오락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0: 따라오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개원식을 열고 32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통합시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열린 행사에는 역대 전남광주의장과 지역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취임선수와 의원 윤리강령 낭독, 표지석 제막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송형곤 통합특별시의장은 매 순간 이 결정이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묻겠다며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호남 혐오와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역민에 대한 혐오는 다른 문제라며 온라인 플랫폼에는 혐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강화를, 언론에는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있는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지역 혐오 표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세대가 자신의 고향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온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제시한 통합의대 두 개 대학병원 절충안에 대해 목포대는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천대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통합시는 오늘 밤 11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양 대학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0일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 차질은 물론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도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목포시가 생활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중심 시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선 9기 첫 시정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생경제, 미래산업, 문화관광, 생활복지, 혁신행정 등 5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목포사랑상품권 확대와 공공배달의 활성화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창업 확대, AI기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무안군 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무안군 의회는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 이민택 의원, 부의장에 양영복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이준회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정은경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원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0.2도입니다. 임사랑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옥입니다. 과학자인 저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결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죠. 우주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그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 책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나온 것처럼 길 잃은 배를 인도하는 것은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들에 더 집중해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4: 지금은

0: Let's go.
1: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잠시 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간단한 게임과 퀴즈만 풀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지라시에서 준비한 선물 누구 거죠?
1: It's you! 당연히 여러분 거예요.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말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 상품이 많습니다.
2: 들뜬다.
1: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고요. 청취자 기간이니까
2: 도와주세요.
1: 예, 대놓고 시끌벅적하게 여러분께 선물 많이 많이 앵겨드리겠습니다.
2: 그럼요. 설명 길면 뭐해. 노골적이고 아주 담백한 게 최고죠.
1: 네.
2: 뭔지 모르지만 일단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참여 문자 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쌀 20kg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가 걸린 행운공 추첨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겠습니다. 어떤 문자 내용이든 숫자 100부터 999까지 숫자 3자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2: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은요. 문자 샵 8001번 늘 같습니다.
1: 네.
2: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김 문자 포털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 4부 도움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전국 시도 자치 경찰 위원장 협의회,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2: 괜찮아요?
1: 네.
2: 환인제야.
1: 데이팩.
2: 웰템.
1: 한국주택금융공사.
2: 음식물 처리기 효래.
1: 빅토스.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선연료.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5: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있는 선물 없는 선물 다 끌어모아 배짱 있게 쏩니다.
1: 문자 보내고 누구나 즐기는 버라이어티 게임 퀴즈 쇼쇼쇼.
0: 지라시
1: 배짱 오락관.
0: 오늘 저희가 예. 그냥 내일 생각 안 할래요. 예. 오늘 배짱 터지게 여러분께 선물 쏴버릴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사장님 미쳤어요 이런 거죠.
1: 지라씨가 미쳤어요.
0: 네. 이 시간 참여만 하시면 이미 정말 높은 확률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과언 아닙니다.
1: 지라시 배짱 오락관 여러 가지 게임과 간단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공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0: 자 지라시에서 배짱 있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1: 모바일 커피 쿠폰 100장, 짜장라면 100개, 즉석밥 50개, 텀블러 세트, 쌍화차 세트, 헤어 토닉, 마지막으로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 한 개 아니죠, 무려 10개.
0: 이걸 이렇게 잘하려고 연극과를 전공했지.
1: 그렇죠.
0: 아, 좋다. 맛있게 한다.
1: 아, 좋다.
0: 아우, 맛있다. 예. 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회의 때 이 선물 관리 담당하고 있는 막내 작가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져가지고.
1: 왜냐하면 예. 너무 많은 이 선물을 어떻게 혼자 다 전화드리고 연락하고 그렇죠. 보내드리고 예. 하냐.
0: 해서. 그래서 지라시 제작진들이 총동원해서 나눠가지고 선물을 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안심하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만 시작해 볼 텐데요.
0: 그럴까요? 예. 배짱 오락관 첫 번째 게임은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입니다. 지라시 랜덤 비빔밥. 오 예! 워낙 예전에 그 저희 김밥 네. 싸지 않았나 싶은데
1: 했었죠. 네.
0: 재밌어요. 예. 며칠 전에 이 얘기했잖아요.
1: 했었어요. 요즘 SNS에서 랜덤 비빔밥 챌린지가 유행이라는.
0: 예.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준비해 오는 거예요. 다 넣고 비벼 먹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은 짜게 먹고 어떤 집은 뭐 밥만 먹고 뭐 다양하다는 거죠.
0: 밥 없이 그냥 나물만 먹고. 자 지금부터 예. 이거를 라디오에서 한번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 제가 아는 한 이게 최초일 겁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0: 지금 하고 있다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1: 네,
0: 거.
1: 네, 그렇습니다.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5가지만입니다. 네. 그중에 들어보시고 나는 이거 넣고 싶어 하는 재료 한 가지를 골라서 보내시면 됩니다.
0: 일단 밥은 기본 재료로 들어가요.
1: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예시는 없겠네요.
0: 네, 밥은 기본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고추장, 참기름, 네. 계란프라이, 김치, 콩나물.
1: 이 다섯 가지 재료 가운데 딱 하나만 고르시는 거예요. 고참, 게, 김, 콩. 고추장, 참기름, 계란후라이, 김치, 콩나물 중에.
0: 네. 네, 예를 들어서 고추장 30명, 참기름 25명, 계란후라이 20명, 김치 15명, 콩나물 10명이 선택.

0: 500g을 했다 쳐요.
1: 그러면
0: 다섯 재료가 모두 들어간 비빔밥은 어떻게? 총 10그릇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적은 숫자인 걸 중심으로.
1: 맞네요.
0: 예.
1: 네.
0: 아, 가장 적게 선택된 재료의 숫자만큼 완벽한 비빔밥이 완성된다는 이 공식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1: 그렇죠.
0: 됩니다.
1: 그렇죠. 그 수만큼 여러분께 즉석밥을 보내드릴 텐데요. 네? 이거는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컴퓨터로다가 제가 딱 집계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 없습니다. 꼼수가 없어요.
0: 컴퓨터 이상의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하죠.
1: 그렇죠. 예. 제가 가장... 아는 훌륭한 연산 기계는 586 펜티엄 컴퓨터입니다. 그다음부터는
0: 예. 와 진짜 컴퓨터 얘기하는데 속옷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재주는 예. 문철식 씨밖에 없을
1: 고맙습니다.
0: 거예요.
1: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0: 그래요.
1: 예. 자 그러면
0: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참기름, 고추장, 계란프라이, 김치, 콩나물 중에 야 나는 비빔밥에 이거 챙겨갈란다.
1: 이걸 꼭 넣겠다.
0: 예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메시지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드렁큰 타이거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0: Monster.

0: fucking tiger. Wide feet. Ah! 자, 지라시 랜덤 비빔밥. 네. 오늘 지라시 배짱 오락관 첫 코너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집계를 했어요.
1: 예.
0: 고추장을 보내주신 분 372명,
1: 참기름 324명,
0: 계란 프라이 354명,
1: 김치가 187.

0: 7명.
1: 콩나물 435명입니다. 많았다. 그래서 결과는 가장 적게 보내주신 김치 기준 총 187분께 네. 즉석밥 보내드립니다. 187명이면 좀 선방한 거 아니에요, 우리?
0: 예, 그래서 저희가 즉석밥 100개 수량을 준비했는데 네. 이 수량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네. 선착순으로 100분께 즉석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좀 더 사오면 안 되나?
0: 예, 즉석밥.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1: 어? 예, 지금. 안 돼요? 예. 아, 다른 또 상품을 골고루 드려야 되니까.
0: 설화를 우리 막내 작가 울어요.
1: 다이 말고. 문천식 씨가. 아. 이게 어때요?
0: 나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누나. 저 가야 돼요.
1: 아 진짜?
0: 네,
1: 아, 분리수거 안 돼. 그러면 네. 음수랑 분리수거는 네. 꼼짝 마요. 자, 그나저나 콩나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도 약간 그 부이밥에서 뭘 제일 포기 못해? 그럼 콩나물 원오브댐이에요.
0: 435명이나 콩나물 고르셨습니다.
1: 약간 와. 이거 빠지면 이렇게 아삭감이 없어가지고.
0: 그렇구나.
1: 열무김치나 콩나물 요거는.
0: 한국인들 콩나물 진짜 좋아한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1: 난 오늘 콩나물 또 먹고 왔지.
0: 그렇죠. 그렇죠.
1: 맛있어요. 예. 자, 이구동성 밸런스 퀴즈.
0: 가일입니다. 다음 퀴즈 두 번째인데요. 네.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보시고 통했다 하고 성공하면 선물 드리는 거예요.
1: 일단 방법은 청취자 한 분이 저 또는 문천식 씨와 한 편이 됩니다. 네. 밸런스 게임 아시죠? 질문을 듣고 동시에 하나를 골랐을 때 정답이 일치하면 성공. 총 세 문제 가운데 두 문제 이상 맞을 경우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와 이거.
0: 그 밸런스 게임 그런 거예요. 짜장 아니면 짬뽕 하나 둘 셋.
1: 짜장.
0: 예, 네, 그런 건데 밸런스 게임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배짱님께 선물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선이라고 적으시고 되고요. 문천식 씨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 얼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0: 정신 나가신 거예요? 천식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 천식이만 많이 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이도 좀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죠? 누나 삐지니까. 네.
1: 귀엽다.
0: 불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선이. 선이 이렇게 해주세요. 까마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선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1: 노래 듣는 동안 신청 받을까요?
0: 네.
1: 마크 론슨과 네. 브루노 마스가 함께합니다.
0: 신나는 노래죠.
1: 업타운 펑크.

0: 네, 배짱이께 선물 뿌리는 시간. 배짱 오락관 이구동성 밸런스 퀴즈. 네. 자, 먼저 천식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38님이 네. 안녕하세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참여 희망합니다. 네. 저 천식이 형이요.
1: 선물 드리세요.
0: 이게 뭐예요?
1: 천식이 형 고르신 분. 네.
0: 탐관오리 같다 진짜. 뭐 신관사또 생일잔치야? 맘대로 뿌려 그냥 막. 네. 자, 이분 전화 연결해서 전화 인터뷰부터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거주하고 있는 박건민이라고 합니다.
1: 건민 씨, 건민 안녕하세요.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식형님.
1: 네, 건민 씨. 천식형은 어떻게 알아요?
2: 아유, 저는 지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 매번 들으면서 웃고 다니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문천식 씨의 네. 매력은 뭐예요?
2: 아유, 저 목소리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박한 멘트들.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스윗하신데.
1: 그렇죠. 네.
0: 나도 좋대.
1: 아, 저도 저 어떤 그 적당한 거, 날라리 같은 모습.
0: 아, 스스로가 너무 좋아요.
2: 맞습니다.
1: 건민 씨도 마음에 드죠?
2: 네,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예.
0: 아,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두 네. 분. 자, 그럼 건민 씨랑 천식 씨랑 한 네. 팀이 돼서 밸런스 게임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아, 누나가 진행하시고 네, 저랑 건민 씨가 고르는 거군요.
0: 네네네.
1: 좋아요.
0: 아, 이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봤어요. 문천식 씨를 좋아하는 건민 씨랑 네. 천식 씨랑 함께 했을 때 뭘 해야 일치가 안 될까? 근데 사실 일치가 돼야 건민 씨한테 좋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두 분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걸로 좀 해볼게요.
1: 좋아요. 세 문제 내실 건데 두 개 이상 저랑 일치가 되면 네네.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0: 자, 갈게요 일단. 자, 갈게요. 네. 자, 평생 목이 안 물리기와 평생 머리카락 안 빠지기. 하나, 둘, 셋.
2: 목이 안 물리기.
1: 머리카락 안 빠지기.
0: 목이 안 물리길 듣고도 머리카락을 얘기했다는 건 정말 너무 고의성 있는 거 아니야?
1: 건민 씨 목이 했어요?
2: 네.
1: 나는 뚜껑 날라가는 게 싫어요.
2: 자, 그러면 천진 형님 나이를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0: 자, 하나만 더 갈게요. 두 분이 일치할 수 있는 걸로 갈게요.
1: 네, 또요.
0: 돈 안 받고 평생 베프 100명. 100억 받고 평생 베프 1명. 하나, 둘, 셋.
2: 100억 받고 베프 1명.
0: 와. 아, 왜 이래 진짜. 문천식 씨 뭐야. 아, 뭐야 진짜. 나 기회 드렸는데
1: 짧게 알아서 좀 짧게 딱 100명 했는데 저쪽에서
0: 아니 그렇게 돈돈돈돈 하길래 옆에서 나는 100억 줬는데 네. 두 개 다 틀렸어. 아, 이런 식이니 누가 천식 씨랑 팀을 하겠어요.
1: 그러게요. 아, 건민 씨 미안해요.
0: 아니 건민 씨 감사한 의미로 저희가 기본 선물 좀 보내드리면 안 돼요? 올해도 소소한 거라도
1: 뭐라도 드려야죠. 네,
0: 너무 네. 감사했으니까
1: 오드리 헵번이라도 드려야 돼요.

0: 예, 그렇죠.
1: 아, 그게 얼마 만에 꺼내 올린 말장난이냐, 진짜. 와, 대박이다. 예.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조금 예. 스피디하게 밸런스 퀴즈 어? 선의 팀으로.
0: 그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알아서.
1: 큰일 났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1: 만져보고, 봐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라디오시대.
1: 자, 정선우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배짱우락관 이구동성 밸런스 퀴즈 하고 있는데요. 문천식 팀은 꽝이 됐고요. 선이 팀 만나보겠습니다. 7651님 선이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자,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3: 네, 저를 선택하신 이유를.
1: 아니, 본인 소개부터 해야죠.
3: 아, 그렇게.
1: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너무 궁금했어.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시에 사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3: 주희 씨 왜 저예요?
2: 아, 제가 퇴근하면서 가끔 이제 듣는데요.
1: 네네. 네.
2: 이제 전체 좀 친근함이 더 들었어요.
3: 그렇군요. 아니, 주희님이 사람 볼 줄 알아.
1: 주희 양, 연예인이 아, 참 많은데요. 그죠?
2: 아, 네.
3: 아까 그분은 뭐야?
1: 네, 감사합니다.
3: 자, 우리 주희님, 오늘 세 네. 개의 밸런스 게임 문제를 문천식 씨가 내주는데, 네. 이 중에 두 개를 건지면 주희님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1: 분쇄 처리기를
3: 타실 수 있습니다.
1: 아, 진심으로 네. 꼭 받으시고, 혹시 옆에 아기 목소리 들리는데 맞나요?
2: 아, 네, 맞아요.
1: 아이고, 첫째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 아기?
2: 네,
3: 아이고, 힘들겠다.
2: 옆에 거 자꾸 이렇게 참견을 하려고 해서.
3: 그치, 그치. 엄마 지금 누구랑 얘기하지? 너무 궁금한가?
2: 네.
1: 그러면 더 이 선물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죠? 잘 맞추시길 바라면서.
3: 제발.
1: 둘이 분이 네. 통하시길 바랍니다.
3: 네.
1: 자, 문제 드릴게요. 커피 없는 세상 대 콜라 없는 세상. 하나, 커피 대 콜라입니다. 하나, 둘, 셋.
3: 콜라!
2: 콜라 없는 세상.
3: 오케이.
1: 와. 한상 하나 통과.
3: 그럼 아기 키우는 엄마 커피 없으면 안 돼.
1: 제가 문제 드리고 나서 뭐뭐 대 뭐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게요.
3: 네.
2: 자,
1: 2번입니다. 설명인데요. 두 번째. 웨이팅 없는 맛집. 교통체증 없는 생활. 맛집 대 교통. 하나 둘 셋.
3: 교통.
2: 맛집.
1: 아 이거 어긋났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강에서 먹는 라면 대 밤에 먹는 라면 한강 대 밤 하나 둘 셋

0: 됐다. 얼굴이 쭉.
1: 너무 신난다.
2: 된 거예요.
3: 된 거예요.
1: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얼마나 필요할 거야 이게.
0: 그러니까 지금 애기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음식물 분석 처리거든요.
1: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2: 아 정말 아이 키우면

0: 속상하고 미안하긴 하다.
1: 형이 미안해 죽겠네 진짜.
0: 근데 건민 씨 아기 키우는 엄마한테 이걸 양보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뿌듯하지 않을까?
1: 아무래도 그렇죠.
0: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땡큐고.
1: 맞습니다. 다음 우리 게임은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분위기 붐업을 위한 특집 코너입니다. 배짱 문화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노래 이어 부르기. 좋아요.
0: 저희가 노래 앞부분을 선창을 해요. 네, 문천식 씨가 아마 하겠지만 여러분이 다음 부분을 바로 이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1: 예를 들어서 제가 난 네가 싫어졌어 하면 그 다음 들으시는 청취자께서
0: 네네. 아 이거는 평소에 노래를
1: 우리
0: 좀
1: 우리 이만해 그만 헤어져 이거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0: 많이 들으셔야겠다.
1: 그렇죠. 가사를 틀리거나 뭐 못 부르시거나 하면 땡.
0: 그렇네.
1: 그렇죠.
0: 혹은 음정 대신 기세로 도전하셔도 저희가 준비된 선물 이외에 보너스 선물 드릴 수도 그렇죠. 있대요.
1: 난 알아 했는데 저쪽에서 시름시름 알아 그러면 땡. 아시겠죠? 예.
0: 개그를 자. 좀 다시 아카데미를 다녀보는 게 어때요?
1: 아니 프로 개그맨인데 잊어서 무슨 아카데미를 다녀요?
0: 아니야 진짜로 지금 네. 퇴행성 개그가 굉장히 엿보이고 있어요.
1: 아 이건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0: 예, 걱정이 돼요 지금.
1: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개그가 자, 많이 달았어.
1: 도전자 받는 동안 노래 듣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클릭비의 백전무패.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네. 여러분 도전해 주세요.
1: 네. Now that's what I call music.

0: 자, 노래 이어 부르기 준비되셨죠, 여러분? 천식 팀 도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나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2: 큰일 났네. 네. 자, 가요. 네,
0: 근데 정선 씨는 땡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네. 이미 땡이니까.
1: 땡과 동시에 출발.
0: 그렇습니다.
1: 자, 5889님, AS 기사입니다. 더워서 너무 힘듭니다. 참가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예, 네, 부산 서구에 살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1: 이승철님, 이분은 이미 예. 가수다.
0: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요.
1: 아, 이성철님이시구나.
0: 아, 성철님.
1: 자, 예. 문천식 네. 씨가 먼저 한 소절 갑니다.
3: 예.
0: 자, 한번 해볼게요.
1: 자, 시작.
0: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3: 난 당신을 생각해요. 우와.
1: 하신데?
0: 혹시 그 뒷부분도 더 부르실 수 있나요?
3: 아니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0: 그렇군요. 잘하셔서 여쭤봤습니다.
1: 네,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또렷하게 네.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 뒷까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

0: 분쇄 처리기를 받으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1: 이 기쁨을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2: 예,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하겠습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그 아내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2: 아내야, 사랑한다. 아.
0: 고맙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행복하십시오.
1: 와, 예. 너무너무 좋죠.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지금. 그러시다가 요 노래 한 소절 부르시고 선물 타고 얼마나 좋았죠.
0: 네. 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내가 노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멘붕이야.
1: 다행히 누나 제작진이 누나 아는 노래를 해놨어.
0: 봤어. 근데 네. 나 이 구절을 잘 못해요.
1: 하실 수 있어요.
0: 박자가 밀릴걸?
1: 해야 되고요.
0: 그렇지. 해야 네. 되지.
1: 자, 선희팀 도전자 만나볼게요.
0: 해야지.
1: 7252님인데 신나게 퇴근 중이네요. 선현이랑 노래 이어부르고 싶어요 하셨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일단 미안해요. 내가 온전한 음을 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낼 거예요.
1: 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3: 아, 안성에 사는 안성댁이에요.
0: 안성댁.
1: 우리 하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안성댁.
1: 노래 좀 좋아하세요?
3: 좋아하는데 지금처럼 천식오빠처럼 쉬운 문제 노래 불러주세요.
1: 아하.
0: 아, 쉬운 거. 아, 이게 유명한 노래긴 해요. 유명한 노래긴 한데.
1: 제가 문제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 정선을 잘할 거고요. 유명한 네. 노래긴 합니다.
0: 아, 근데 이분은 왜 가사가 아까보다 많아? 좀 약간 줄여줘야 돼. 반으로 줄여줘.
1: 복불복이죠.
0: 예. 어쨌든 안성댁
3: 네.
0: 화이팅.
3: 자, 네.
0: 자, 한 번 더 말하지만 언니가 온전한 소리를 전하진 않을 거예요.
1: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0: 자, 때려 맞춰, 때려 맞춰.
1: 성공하면 네.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 실패하면 오토 굿바이입니다.
0: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3: 그만하자, 그만하자.
0: 아니야, 왜 그만하자 들어갔잖아.
1: 아, 어떡해. 왜냐면 저희가 원했던 정답의 다음 소절을 부르셨어요.
0: 맞아요.
1: 네.
0: 아마 이분은 저한테 그만하자고 한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마음이 그렇게 빨리 나온 것
1: 정말
0: 같아요.
1: 정말 툭 나와버렸습니다.
0: 그래요. 어쨌든 예. 복불복이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좋은 추억 남긴 결로 행복하게 해줘요.
1: 저희가 원했던 답은
0: 안녕.
1: 네, 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0: 해줘요, 정답.
1: 다시 보세요. 시작.
0: 하나부터 열까지 나 널 위한 소리.
1: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까지만 하셨어도 70만 원.
0: 여봐, 너무 많아. 가사가 너무 많아. 아까는 가사 7글자밖에 없었잖아.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에게 선물 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모든 청취자가 함께 풀 수 있는 싸구려 드라마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 저희가 인기 드라마 한 편의 핵심 내용을 저렴하게 해외 더빙극처럼 연기를 해볼 텐데요. 작품 속 인물 관계와 사건을 잘 들으시고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참고로 이 작품이 중국에서 리메이크된 인기 작품이에요.
1: 아, 원래 한국 거군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민담만담 중국어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드라마고요. 자, 그러면
1: 정답자 100분 뽑아서
0: 짜장라면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아, 좋은데요. 짜장라면 100분.
0: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1: 할게요.
4: 大家好我是오늘동부를나왔시마 알바 다섯 개 띠도 바가 부족하시마. 여기 허 잘생긴 남자 일할 수 있는 카페 허. 네 얼굴 자세히 봐봐 플러. 나도 충분히 꼬미남이라 해. 머리 쇼 커리 상어.
5: 잠깐만 시미야. 근데도 정말 남자만 아시미야.
4: 허.
5: 여기는 왕자들만 일할 수 있는 카페라야.
4: 당연 당연. 아까 남자 화장실 나 나오는 거 못 봐라서.
5: 허 알았다 해.
4: 허.
5: 수상하지만 일단 합격이다 해. 오늘부터 바로 일할 일이야.
4: 好, 谢谢, 사장님. 실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장의 마음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그 알바생이 다른 사람과 웃기만 해도 괜히 심기가 불편하고. 아, 큰일 나시미야. 저 꼬마 녀석 자꾸 끌린다 해야. 이러면 안 된다 시미야. 어우, 정신 잘 나라.
4: 예, 老师, 사장님 심심하. 퇴근 안 하시마. 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시?
5: 전도원.
4: 아하, 야야, 당연 아플라라. 이마 대보자 씨.
5: 아니 아니 아니 심마 만지지 말라 해야.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으라야. 네가 남자는 꼴러, 깐따뼈 외계인은 꼴러.
4: 아유,
5: 이제 상관 안 했심이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해. 오 아이니.
0: 흡. 엉망이죠.
1: 근데 알 것 같아요 저는.
0: 알 것 같아요.
1: 예.
0: 너무 엉망이라
1: 그렇죠.
0: 금방 원작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0: 자, 싸구려 드라마 퀴즈. 아, 억지로 싸구려 하느라 너무 힘드네요.
1: 아, 그럼 말하지 말지 그랬어. 나도 같이 했는데.
0: 정답은 뭐죠?
1: 아,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네. 예, 공유 씨와 윤은혜 씨 대화였죠.
0: 5269님 정답 커피 프린스 1호점. 봉제 공장 하는데요. 일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선물이라도 아하. 받고 힘내고 싶네요.
1: 아, 진짜.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또 선택되고 선물도 되셨으니까 네. 다행이다.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됐다니.
0: 네, 저희 지라시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네.
1: 자, 이분 포함해서 천착순 총 100분께 짜장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체 게임만 남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마지막 단체 게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죠.
0: 뭐죠? 정선 씨 가끔은 길 잃은 저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셔야죠.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찾았어요.
1: 여기
0: 있습니다. 예. 자.
1: 아,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는데.
0: 네, 뭐 제가 대본을 놓쳐가지고
1: 페이지를 자기가 먼저 넘겼는데 모르니까 뭐 어디 있죠?
0: 중요한 코너 어디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네. 그들 유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배짱 있게 먹어야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단체 선택 게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데요.
1: 이거 진짜 네. 난감하다.
0: 네, 골라주세요.
1: 평생.
0: 예를 정해주셔야죠.
1: 자, 일단 밥 종류, 면, 국물, 간식 뭐든 오케이입니다. 음식 이름을 하나만 보내주셔야 돼요. 뭐 국밥 이렇게 국밥은 괜찮지 않나?
0: 밥 종류니까.
1: 예,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음식 한 가지를 뽑아서 그 음식을 선택하신 분 가운데 선착순 100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0: 뭐 국밥도 괜찮고 면도 괜찮고 나는 국물 없이 못 산다. 평생 국물만 먹겠다.
1: 네.
0: 뭐 과자.
1: 냉면일 수도 있고. 햄버거일 수도 있고
0: 고기일 수도 있고요.
1: 비스킷일 수도 있고.
0: 근데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그죠?
1: 그죠.
0: 예.
1: 예. 자, 우리가 샵 8001번으로 동일하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0: 예.
1: 가장 그래도 있을 법한 고 메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0: 짜장면도 나올 것 같고.
1: 악뮤의 노래입니다.
0: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라면인가?

0: 하고 싶은 것만 고우 그곳에. 자, 단체 선택 게임 뭐지요? 해보셨는데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배짱있게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은 뭐지요?
1: 여러분의 선택은? 라면이었습니다. 아, 야. 그럴 것 같았어요.
0: 그렇군요. 예.
1: 그래서 노래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0: 거의 500명 정도가 라면을 선택하셨습니다.
1: 이만한 게 없어, 이만한 게. 무인도인데 뭐가 있겠어. 자, 라면을 선택한 분들 중 선착순 100분께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합니다. 콩그레치.
1: 네, 말 많고 탈 많고 우여곡절 끝에 네. 배짱 오락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재밌었지요? 예.
1: 그래도 선물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좀 높게
0: 실제로 정선희 씨랑 저랑 했던 거의 모든 코너 중에 네. 가장 많은 선물 드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지라시 복권 번호 추첨 들어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3: 매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물에 잡힌 멸치를 배 위로 퍼올리며 부르는 가래 소리입니다. 제주 추자도에서 건져올린 멸치는 짭조름한 멸치젖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매주 협찬이었습니다.

0: 네, 지라시 복권 쌀 20kg과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 뽑아보겠습니다.
1: 예. 자요. 자, 100자리부터 갑니다.
0: 돌려주세요.
1: 자, 망설임 없이 바로 뽑았어요. 다시 할게요. 0번이 나와가지고요. 자, 100자리입니다. 200. 10자리 나왔어요. 7번이고요.
0: 70.
1: 270에다가 마지막 1자리 4번.
0: 274번.
2: 과연?
0: 계실 것 같은데.
2: 음식물 분쇄 처리까지
0: 계세요? 오케이.
1: 나이스.
0: 되십니다. 전화 연결 중입니다. 제발. 그 여보세요만 듣고 끊어도 좋아요.
2: 70만 원짜리 음식물 분쇄 처리기라.
0: 그죠.
3: 지금 고객님께서
0: 아니. 그래도 한 번만
1: 저희 더 스팸이 아니에요, 선생님.
0: 한 번만.
1: 한 번 더.
0: 제발 02로 된 번호 네. 받으세요. 지금 0191님 듣고 계세요?
1: 제발 받아주세요.
0: 02로 시작하는 번호 받아주세요.
1: 광고가 아닙니다.
4: 여보세요.
0: 오!
1: 저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정선이
1: 문천식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네. 받아주셔서
0: 보내주신 숫자가 콩나물 뒤에 274번 맞나요?
4: 네네네.
1: 정답.
0: 축하드립니다. 오늘 쌀 20kg과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받아갈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시간 여는 관계로 인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선물 행복하세요. 보내드릴게요.
4: 네, 감사합니다.
1: 아, 다행입니다.
0: 성명을 여쭤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전화 받으셨으니까 저희는 내일 올게요.
1: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6: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 원대로 잡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라며 이를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을 두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명청 대전을 하고 싸우는 게 어디에 있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유튜브 채널 스픽스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하다며 명청 대전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가? 총선에서 이겨야 이 대통령을 지키는데 정청래 얼굴로 총선 이길 것 같으냐며 비꼬았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폐기하고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의 안건이 안창호 위원장의 거부로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전원위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확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원위를 앞두고 이숙진, 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 조숙현, 오완호 비상임위원 등이 소관 부서에 제출한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 폐기 안건을 결재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유럽 27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다른 해 6월 말보다 사망자가 만여 명 많다는 것은 폭염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사망자 중 9천 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강이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독일에서는 지난달에만 99명이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9일 이후 131명이 익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이어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폴이란 미국 작가 얘긴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작가를 시작한 초창기, 집 식탁이나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이상하게 잘 써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 작가들이 단골로 모이는 카페로 옮겨봤는데 오라, 진도가 쭉쭉 나갔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글은 혼자 쓰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써야 하는구나. 앞뒤 옆에서 다 쓰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소냐? 글쓰기 말고 다른 일도 원리는 같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도 1년 6개월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이주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남의 잔치처럼 북중미 월드컵을 구경만 하고 있는 한국 축구. 다음 주에 있을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신문선 축구 해설가 2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동훈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 의원을 향해 당의 얼씬도 말라면서 복당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러는지 정치권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1: 자,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1: 잘 지내셨어요?
9: 네, 제가 지난주에 뉴스 하이킥을 열심히 들었는데 네. 진행자님과 저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1: 어떤 공통점?
9: 축구예요.
1: 축구? 네. 아, 축구 좋아하세요?
9: 네, 저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저희 회사 여성 풋살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선수시구나.
9: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1: 아유, 대단하시네. 네,
9: 그래서 이제 월드컵 4강 대진표가 네. 완성이 됐잖아요. 네.
1: 누구 응원하세요?
9: 저 사실 네, 그렇죠.
1: 진짜 너무 오래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응원합니다. 저는 원래 티키타카를 좋아해서
9: 스페인. 네,
1: 스페인을 응원하고 있는데
9: 야말이 또 아주 네, 활약하고 있죠.
1: 아, 야말 좋아하시는구나.
9: 아니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네. 축구 선수판에서.
1: 정말 멋있는 선수입니다. 진짜. 네. 자, 청취율 조사 네.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9: 네, 지난주에 시작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분께 치킨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께는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 참여는 문자나 미니로 부탁드립니다.
1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가슴에 총 맞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 노래 제목 같아요.
9: 맞으신 거 아니죠?
10: 아, 저도 조금 맞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7000선이 무너졌네요.
9: 네, 오늘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패닉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8.95% 떨어진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5월 초에 7000선을 돌파한 뒤 약 두 달 만에 다시 7000선 아래로 내려온 그러니까요. 겁니다.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네. 발동되면서 시장 충격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 된 건 올해 들어 벌써 7번째입니다.
10: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9: 그렇죠.
10: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발동되는 건데 하도 자주 발동이 돼가지고 한국 증시가 거의 F1 레이싱장 같아요 지금.
9: 그렇죠. 특히 반도체 대형주 하락폭이 컸는데요. 네네.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15% 폭락하며 184만 5천 원으로 내려앉았고 삼성전자도 10% 급락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보다 38% 넘게, 삼성전자도 지난달 고점보다 32% 넘게 떨어진 수준까지 밀렸고요. 이처럼 반도체 대표주가 동시에 크게 흔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더욱 거세졌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큰 폭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공짜로 받았다는 그 혐의로 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실형 나왔네요.
9: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인데요.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던 부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10: 그러니까요. 같은 사건인데 네. 사실상 그 내용은.
9: 네. 오늘 재판장이 누구, 오늘 재판 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10: 알고 있습니다.
9: 네, 이진관 판사입니다. 예, 이진관 여러분이 판사. 잘 아시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네.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는데요. 재판부는 윤석열 씨 부부가 2021년

0: 2014년부터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시로부터 모두 58차례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특검 주장 가운데 14차례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14차례?
0: 네. 네. 특히 윤석열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실제 공천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업무를 사실상 맡겼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1: 바로 그 얘기죠. 예전에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네. 말이 많네 당에서. 예? 네. 딱 이 발언. 예.
0: 이번 판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주목받는 건 김건희 씨 사건과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 김건희 씨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윤 씨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1: 그랬죠.
0: 있죠. 네. 이 윤석열 씨 측은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즉각 항소 방침을 네.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무죄, 윤 전 대통령은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다투겠다고 했고요.
1: 네.
0: 윤 전 대통령도 나는 괜찮지만 우리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나는 괜찮지만 우리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
0: 네.
1: 아, 참. 사법부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 내란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시네. 자. 어쨌든 빨리 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도대체 언제 등판하냐 했더니
0: 그랬죠.
1: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0: 네, 드디어 오늘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2: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탓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당 방위는 하겠습니다.
0: 네,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이다.
1: 네.
0: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죠.
1: 네.
0: 정 전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2002년 대선 때 김 전 총리가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당을 나갔던 이 일을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이 밖에 정 전 대표는 오늘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 신속 제정, 의원총회 실시간 생중계 등의 공약과 더불어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를 추진하고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요하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고도 말했고요. 특히 당대표 시절에 논란이 됐던 조국 혁신당과의 네네. 합당을 두고는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지만 전당원 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당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 투표에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1: 아, 당대표가 되면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0: 네.
1: 자, 그 어제 그 주목받은 행사가 있죠.
0: 네.
1: 근데 여기 행사에 주요 후보들이 다 모였어요.
0: 그렇죠. 자치분권 지도자 회의라는 행사였는데요.
1: 네, 저는 그 행사가 원래 뭔지 잘 몰랐어요.
0: 네.
1: 근데 어제 이 후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네. 그 정견을 발표하는 마치 네. 무슨 미리 보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 같은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0: 그런 셈이었죠.
1: 네, 영상을 좀 제가 봤더니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화제가 된 분이 있어요. 보니까 김보미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데 어떤 발언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0: 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1: 네네.
0: 36살 평당원인 김보미 후보가 이 정견 발표한 발언이 화제인데 일단 먼저 영상을 보고 오시죠.
1: 네.
3: 이렇게 청년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밥그릇만 챙기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분이 오히려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 자리 하나가 아까워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정당이 죽자 살자 과거에만 복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0: 검찰개혁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정천회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하셔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1: 엄청나죠, 기운이.
2: 아, 일단 데시벨이 크네요, 진짜. 네. 아이고야.
1: 네, 듣고 오신 내용 외에도 민주당에는 공정도 민주주의도 없다. 화염병과 짱돌을 들던 세대가 아직도 당의 주축이라고 말하며 네. 당내 8.6 세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네, 네. 바로 앞에서 정청래 그러니까요.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이 지켜보고 있어서 기자들이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2: 면전에서 직격.
1: 네, 네. 흐문입니다. 또 김 후보는 이 연장선상에서 정 전 대표를 향해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 보던 정 전 대표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하는데 관련된 발언 더 듣고 오시죠.
2: 네.
0: 민주당의 공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군수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증거도 소명 기회도 없이 당에서 찍으라는 후보 안 찍었다는 징계로 억지 규정까지 바꿔서 마이너스 15% 감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거우범 상대 후보는 감점을 안 줄 수 있는 규정을 억지로 만들어 공천을 받게 했습니다.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는 무소속에게 참패했습니다. 우리 강진구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까지 모조리 심판받았습니다. 불공정이 부른 대참사였습니다.
1: 네, 듣고 오신 대로 김보미 네. 후보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강진군수 공천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민주당 공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 당대표 출마도 이런 문제의식을 당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네네. 있는데요. 참고로 김보미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강진군위에 입성했고 재선에 성공한 뒤 만 32세의 전국 최연소 기초위에 의장을 지냈습니다.
2: 32세의 전국 최연소 네. 기초의회 의장이셨군요. 이분은 언제 한번 모셔서 얘기 한번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1: 네. 그래서 네. 좋겠습니다.
2: 네. 자, 민주당 지금 16일이 당대표 후보 등록이죠.
1: 네, 이제 시작이죠. 네. 네,
2: 지금 코앞이에요. 근데 네. 아직도 지금 선호 투표제냐 결선 투표제냐 이거 룰을 못 정하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된 공개 최고위원 회의까지 취소하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민주당 전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앞서 결선 투표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최고위 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선호 투표제는 유권자가 본선 후보 3명을 선호하는 순으로 선택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네. 후보를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결선 투표를 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투표로 결선 효과를 내자 네네. 이런 방식입니다. 신명계는 이미 선호 투표제 도입 선례가 있는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친정청래에게는 당원 당규상 결선 투표를 선호 투표로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선호 투표제 도입을 재논의했지만 20여 분 만에 정회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준희는 의결을 했는데 이제 최고위랑 당무위를 거쳐야
2: 의결이 되죠.
1: 그렇죠. 근데 네. 최고위를 아직 못 넘고 있는 겁니다.
2: 네.
1: 이제 당규를 급히 지금 개정해서 진행하는 점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견해를 좁히지 못한 채 다투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일단 수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도부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자, 정리하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선호 투표로 가자라고 정했는데 네. 이게 최고위에서 지금 걸린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2: 안 되고 있는 거고 이 최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친청계가 더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최고위원이 7명인데 그 가운데 4명이 친청계이거나 이제 정 전 대표가 대표 때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어서 이제 이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 도입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죠.
2: 이렇게까지 이 문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1: 아무래도 이제 후보 간의 유불리에서 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친청계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나머지 후보들이 사실상 다대1,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1이죠. 이 구도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선호 투표제가 도입되면 정 전 대표가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이 뭉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2: 네네.
1: 반면에 이제 김민석

0: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측은 어차피 친명계 후보들이 1순위와 2순위 선호표를 나눠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친청계가 만약에 이렇게 반대하면 도입이 안 되는 것이냐.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게 만약에 친청계가 반대해서 도입이 안 되면 네. 정전 대표가 투표 유불리를 계산해서 전준이 결정을 뒤집었다는 당내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1: 그게 약간 또 역풍을 맞을 수도
0: 그렇죠.
1: 있네요.
0: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비공개 최고위를 거쳐서 후보 등록 전날인 15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1: 16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 15일까지는 끝내겠다.
0: 그렇죠.
1: 이런 얘기네요. 자. 장윤기 사건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인정을 했네요. 성범죄 목적이었다는 거를.
0: 네. 이제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데요. 네. 오늘 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네. 장윤기도 재판장의 확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동안 유보했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처음으로 이제 인정한 거예요. 네. 그동안 장윤기 측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첫 재판에서는 살인, 살인 미수, 스토킹 혐의만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화질을 개선한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에
1: 블랙박스.
0: 입장을 네, 바꿨고 지난 10일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영상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렇죠. 빼도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리얼돌 폐기도 확인이 됐죠. 네. 거기에 케이블 타이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네.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0: 그렇죠.
1: 거기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빼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0: 네. 네. 참고로 이제 강간 등 살인은 최소 무기징역이고 그러니까요. 유기징역도 선고 가능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는 어쨌든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으니까 양형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분석이 기사들이 나왔고요. 한편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네. 이 장윤기 측이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한 게 양형을 낮추려는 전략적인 반성이라고 비판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장윤기 사건 때문에 사실 보안 수사권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네. 있죠.
0: 그렇죠. 이제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1: 네.
0: 이제 국회 법사위 소속의 김남희, 김동아 네.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6개 여성 단체들과 같이 열었습니다.
1: 네, 네.
0: 이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1: 네.
0: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장애인 여성 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 등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소영, 곽상원 의원 등이 비슷한 의견을 냈고요.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네. 시선 집중에 나와서 전하기로는 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고민이 좀 많았다고 해요.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고 전망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 MBN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SNS 네.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고
1: 네,
0: 다른 의원들은 당론인이 더 논의할
1: 네,
0: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

0: 1위.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0: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하고
5: 네.
4: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 계속 티격태격입니다.
5: 이게 네.
4: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5: 일단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어제 직격했어요. 네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계엄을 막은 건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네.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맞붙게 된 건 안철수 네. 의원이 최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증언을 한 게 시작이었어요. 네. 이제 계엄 당일에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안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4: 네.
5: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로 안다고 이렇게 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동훈 의원이 거짓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공개적으로 한 의원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4: 네.
5: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 친한동훈계도 겨냥했는데요.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 개인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 네, 그리고 부산시장 그 정의한 전 후보
5: 네.
4: 이 정말 피습 자작극 이걸 둘러싸고 네. 공방도 거세지고 있네요.
5: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정의한 전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피습 자작극 네네.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제 보수 야권의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4: 네.
5: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관련 네. 의혹을 제기했고요.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17일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가 정 전 후보를 접촉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단일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신동우 최고위원은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드나드는 동안 캠프 관계자 누구도 자작극을 몰랐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4: 네.
5: 야합 가능성을 거론하기 전에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양양자 최고위원도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배우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프레임 전환을 보여주는 이준석식 나쁜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4: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 너네 정말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5: 그렇죠.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4: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거 국민의힘 배우설을 얘기를 한 거죠 지금.
5: 네. 네,
4: 참.

0: 자,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3: 나오는데 최근에.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신문선 축구 해설가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의 언제죠? 그때가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였죠.
4: 그렇죠.
0: 그때가
4: 그때, 네.
0: 그때 이후에 그 MBC 해설위원이셨는데.
4: 아, 그럼요.
0: 제가 그때 또 축구 담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자주 뵙고
4: 근데
0: 거의 얼굴이, 매일 뵀던 것 같아요.
4: 그런데 얼굴이 아직도 뭐 젊으신데요?
0: 아유, 제가 지금 벌써 50대 중반입니다.
4: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난 몇 살인가?
0: 신위원님이야말로 정말 동안이십니다, 진짜. 자, 저희가 지금 웃고는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요즘 그렇죠. 그 유행하는 밈이 있어요. 그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났어요라는 밈이 있는데 어디 뭐 아빠만 화났겠습니까? 지금 엄마, 아빠, 고모, 삼촌 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축구 때문인데 사실 뭐 이 역대급 스쿼드라고 하잖아요.
4: 그렇죠.
0: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언제 불러 모으겠어요? 거기에 조 편성은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4: 아,
0: 역대급
4: 완전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0: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축구 팬입니다만 진짜 다음 월드컵이 걱정되는 게 우리가 네. 이번에 조 추첨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다 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역대급 스쿼드에 역대급 조 추첨했으면 결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32강 떨어졌습니다.
4: 맞아요.
0: 네, 이렇게 열받은 상황에서 자, 22일에 이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4: 네.
0: 홍 감독은 그 지금 미국에 있는데 네. 돌아와서 이 청문회 참석하겠다고 했고
4: 네.
0: 다른 증인들도 청문회에는 나오겠죠, 설마?
4: 정몽규 전 회장은 나오겠죠.
0: 네.
4: 문제는 이제 이임생 그 전 기술 총괄이사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의 대목이 될 텐데
0: 네.
4: 홍명보 감독 선임되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0: 그렇죠.
4: 증인이 바로 이임생 총괄이사거든요.
0: 빵집 면접 본
4: 빵집 면접 보고 네. 그다음에
0: 빵집 면접.
4: 그 프로세스상 이임생 기술이사는 거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4: 사실 그 홍명보 전 감독이 선임됐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0: 네.
4: 그 YTN에 제가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야 방송 좀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라디오에 전화를 연결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첫째, 야 이게 지금 프로세스상 안 맞는다.
0: 네.
4: 정혜성 그 기술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거기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따라서 사퇴했는데
0: 네.
4: 그것이 정족수가 모자랐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0: 네.
4: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과거에 이제 기술위원회라고요.
0: 네.
4: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저도
0: 네.
4: 거기서 또 활동을 했었거든요.
0: 네, 그렇죠.
4: 잘 알죠.
0: 네, 네.
4: 근데 기술위원회는 그 조직을 없애고 전력강화위원을 만들어서
0: 전력강화위.
4: 예, 전력강화위에서 전광위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광위에서 감독을 뽑으면 이사회에서 이게 추인받는 게 아니고 이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추천을.
0: 네.
4: 그러니까 뭐 그 정몽규 회장이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네.
0: 자, 그 못한 건 못한 거고 우리가 32강 탈락하고 이렇게 못한 건 못한 거지만 지금 국민들이 사실 열받는 건 그 못하게 된 이유와 그렇게 된 과정 어쩌다 한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갔냐에 대한 그 과정이 더 열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 뭐 집약해서 얘기하면 공정성 상실이죠.
0: 그렇죠.
4: 그러니까
0: 그 부분인데
4: 네, 과거에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게, 기자할 때 네. 옛날에는
0: 네.
4: 대표팀 경기력은 다 숨길 수 있었잖아요.
0: 그렇죠.
4: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축구를 보는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32강을 가든 16강을 가든 4강을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빵집에서 홍명보를 선임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이제 하늘을 찔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전에 벌써 전조 증세가 있었죠. 상한경기위원회에서 정몽규랑 홍명보나가 떼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4: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 청문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0: 아마 질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아마 중점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다.
0: 그렇죠. 그
1: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요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보면서 그 청문회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철회는 했습니다. 네. 그때 축구 팬들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0: 물타기 하는 거죠.
1: 어떤 물타기입니까?
0: 물타기는 지금 축구 권력자들인 지금 정몽규 전 회장 그리고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1: 네.
0: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
1: 네.
0: 거기에 오롯이 이제 집중을 해서
1: 지금 말씀하셨죠.
0: 포커싱이 돼서
1: 네.
0: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어떻게 프로세스를 그 버리고 홍명보를 선임했는가?
1: 네.
0: 거기에 그 계약서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1: 네.
0: 그렇다면 홍명보가 이번 사퇴했는데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1: 네.
0: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게 20억이다 또 38억이다 36억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얼마에 계약했는가?
1: 네.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0: 아무도
1: 지금.
0: 모르죠.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이건 개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비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 비밀 유지
0: 수 있는,
1: 예,
0: 그렇게
1: 준수 조항이 있다.
0: 그런데 뭐 해외에서 지금 뭐 38억이다 36억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월드컵 기간에 보도가 나왔죠.
0: 그렇죠.
1: 해외에서.
0: 거기다 20억이라고 지금 한국 언론들은 이미 추정을 해서 보도를 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20억이라는 금액이 적절한가?
1: 네.
0: 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축구협회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그 3인의 고리에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있는데 이임생 뭐 지금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1: 네.
0: 뭐 이렇게 아마 작전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0: 네.
1: 지금 축구협회장 선거는 지금 간선제죠. 이건
0: 그렇죠.
1: 뭐 다른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구는 워낙 좀 국민적 관심이 큰 종목이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간선제고 이게 간선제가 쉽게 말하면 옛날 체육관 선거 얘기하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이거 유신
0: 네.
1: 때 하던 그 네, 선거
0: 대의원 선거.
1: 대의원 선거입니다. 네. 간접 선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일단 있다고 보십니까? 축구협회장을 간선으로 뽑는 게 어떤 문제가
0: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 네.
0: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우선 그 기준의 단초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1: 네.
0: 첫째. 대한축구협회는 카르텔에 그
1: 카르텔.
0: 경우도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건데요.
1: 네.
0: 카르텔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대한체육회 카르텔이 있었죠.
1: 네.
0: 정몽규는 2선 이상 지금 대한체육회 규정상 후보로 출마를 할 수가 없었는데
1: 네.
0: 이기영 직전 대한체육회장이 이것을 대한체육회 공정위를 통해서 허가를 했죠.
1: 규정을
0: 카르텔이
1: 바꿨죠,
0: 작성이
1: 당시에.
0: 됐던 거죠.
1: 네.
0: 또 두 번째는 문체부와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1: 아.
0: 문체부와 카르텔은 뭐 스포츠 쪽에 지금 취재를 했던 뭐 기자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체부의 그 카르텔은요 정문규가 회장이 됐던 2013년부터 김기용 문체부 제1차관보 그리고 김정배 상근부회장 그 직전에는 곽영진 제1차관 조현재 그 차관 문체부 1차관이죠 이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대관 업무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갈등이 생기다 그러면 덮는 거죠. 우산을 지었고 정문규 회장이 그동안 모수이 많은 사건이 있었죠.
1: 네.
0: 승부 조작에 대한 그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1: 네.
0: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그 정권 시절에 문체부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1: 네.
0: 27개의 이제 비위 사실이 이제 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1: 네.
0: 거기에 가장 그 타겟은 바로 정문규 회장이 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중징계를 내렸어요.
1: 네.
0: 그때 이임생, 그다음에 김정배 부회장,
1: 네.
0: 그리고 정문규에 대해서 중징계,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내렸는데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는 정문규가 뽑은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건너뛰었어요.
1: 네.
0: 그렇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했듯이 문체부의 카르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 미디어 카르텔이 또 존재를 합니다.
1: 미디어 카르텔?
0: 네, 그렇죠.
1: 이건 카르텔. 언론 문제인데요.
0: 그렇죠.
1: 네.
0: 최근 들어서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렇죠. 대통령도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개혁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에 선거제도를 지금 얘기하셨던 간선제가
1: 네.
0: 아니라 직선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국무회에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그 대통령의 의지는 체육 분야에 그게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또 여야도 거기에 동의라는 그런 네. 상황 아닙니까?

0: 또 하나의 카르텔은 뭘까요? 축구인 스스로들이 카르텔이 됐던 것이죠. 네. 30여 년 넘게 현대 집안에 축구 농단에 그 참여했던 부역자 노릇했던 거수기들. 자, 27개의 그 지금 감사 결과의 비사실 중에서 축구협회의 비상임이사들은 급여 형식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네. 대한체육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억이나 퍼줬습니다. 그러면 축구협회 예산이라는 것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의 돈입니까? 네. 정몽규 회장은 지금 13년 5개월에 회장하면서 사재를 털어서 낸 것은 3천만 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돈을 지금 거수기들한테 해주고 축구협회 이사라는 거는요,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잘못된 것은 견제해야 될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르텔들은요, 정몽규는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건재하면서 회장 선거에 대해서 기존 형식대로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서 28개의 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축구협회 이사들 말이죠. 집행부도 모두 일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상식이거든요.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카르텔 의혹을 제기를 해 주셨고 네. 또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게 그 지난 8일이었죠. 이게 그 타 방송사입니다만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KBS에서 녹취를 하나 공개했는데 여기 보면 간선제를 하다 보니까 이 간선제 대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심판이었죠. 네. 근데 이 심판인데 이 심판한테 심판 평가를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정몽규 밀어라라고 회유하고 했다는 이런 녹취가 나와서 파문이 좀 일었는데 이걸 보면 과연 이 경우만 그랬을까? 이 선거 자체가 이 간선제로 치러진 이 선거 자체가 과연 공정했냐라는데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0: 맞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범죄로도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제가 하이킥에 그러면 제가 하나 실제로 제가 회장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실제로 뛰셨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이 아시는 거죠.
0: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점을 하나 드릴게요.
1: 네.
0: 자, 17개 시도 협회장들은 네. 선거인입니다. 선거인. 네.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이죠. 선거인은 그 선거 운영 규정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1: 네.
0: 당선시키거나 탈락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화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선거 전에 말이죠. 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17개 시도 협회장 중에서 상당 그 선거
1: 네.
0: 지방축구협회장들이죠.
1: 네.
0: 정몽규 회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네, 그것도 언론에 그렇죠. 네.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요. 그래서 네.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이 일을 제기하죠. 공문 네. 형식으로. 자, 이렇게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선거 운동이라고 있는 걸 이거를 제재해달라고 했더니 선거 운영회에서 거기도 또 뭐 정몽규 사람들이 대거 들어온 거 아닌가 선임위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 그냥 위험에 넘어갔어요.
1: 네.
0: 지금 그 당시 제가 선거 운동할 때 180여 명의 선거인들한테 두 사람만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프로축구연맹의 권오갑 총재는 현대중공업 회장 아닙니까?
1: 네.
0: 그 당시에.
1: 네.
0: 그래서 그 양반한테 뭐 전화 하나만 하니까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프로축구연맹의 그 사무 그냥 그 총괄하고 있는 그 직책이 있던 사람한테도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전화해봐야 그건 뭐 될 사항이 아니고요. 나머지 그 선거인단은 제가 다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1: 네.
0: 모든 사람은 1번은 절대 안 찍겠다고 그랬습니다.
1: 네.
0: 그 축구협회장 선거하기 전에 바로 유승민 회장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80몇 프로가 말이죠. 그게 1번을 찍는 그런 이변이 있었는데
1: 네.
0: 이것은 카르텔의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앞서 얘기했던 심판은 15명의 표가 있었는데
1: 네.
0: 제가 15명 전부 통화를 했습니다.
1: 네.
0: 그 당시에 심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 공약 중에서 하나가 심판연맹을 만들겠다.
1: 네.
0: 그래서 심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심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심판 배정 문제거든요.
1: 그렇죠. 배정 문제.
0: 그다음에 이제
1: 네.
0: 승급.
1: 네. 승급
0: 되는 거.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연맹이 독립을 해서 심판에 대한 리스펙트나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영국처럼 그 심판연맹이 독립을 해서 스스로 교육도 시키고 평가도 네. 스스로 해서 우리나라 심판들도 연봉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처럼 3억이다 5억이다 연봉 받는 그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심판들이.

0: 뭐 이구동성으로 다 신 교수님을 뽑겠다고 했는데
1: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0: 지금 아까 얘기했던
1: 예 보니까 4선 성공 플러스 네. 득표율은 80%가 넘어갔다. 넘었죠. 85%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카테고리별로 얘기를 하면 직능별 자 심판이 있었죠. 그다음에 감독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저 17개 시도 그 협회장들이 있어요. 거기 두 표씩 줬습니다. 그리고 K1에 12표씩 줬죠. 네. 12표에 곱하기 2를 줬거든요.
1: 네.
0: 그리고 3부, 4부 선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와 통화를 했을 때 제가 모두 통화하면서 제가 표시했던 것은 이 카르텔에 의해서도 이거는 승산이 있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거 전날 정몽규 회장이 갑자기 50억을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절묘하게 허정몽 후보가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인용이 돼서 선거가 늘어졌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지금 앞서 KBS에서 보도했던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1: 벌어졌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걸 봤을 때 이 고질적인 이 카르텔에 의해서 네. 선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0: 절대적이다.
1: 절대적인 영향을 줬을 거고.
0: 그런데 지금 그렇기, 카르텔이.
1: 그렇기 때문에 네. 85% 국민들이 볼 때 좀 이상한 그런
0: 근데 지금 국민들의 지금 그 민심과는 다르게
1: 네.
0: 이번 선거 제대로 뭐 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1: 네.
0: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 카르텔 중심에 저런 속하에 있다는 거죠.
1: 직선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0: 직선제에 지금 수구체는 나와 있지는 않죠.
1: 네, 모르죠.
0: 네. 네, 대통령은 직선제를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뭐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이 뭐 연구 설계를 하는 그 직업이 교수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생활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직선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1: 네.
0: 민심을 반영하자.
1: 네.
0: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등록돼 있는 생활축구인.
1: 생활축구인.
0: 예,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들.
1: 엘리트 선수.
0: 심판.
1: 포함. 심판 들어
0: 그다음에 그 협회, 시도협회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1: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0: 15만 정도 됩니다.
1: 아.
0: 근데 선거권에 참정권에 행사할 수 있는
1: 야.
0: 친구들은 18, 그러니까 18세잖아요.
1: 지금은 한 200명도 안 되는.
0: 200명도 안 되죠.
1: 안 되는 간선제인데 직선제를 했을 때 네.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0: 바뀌니까.
1: 뽑아보자.
0: 그러면 카르텔의 가장 상위 고리인 17개 시도 협회장 그리고 그 K1에 있는 또 대연성격으로 표를 갖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민심을 반영한 선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직선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체 인원이 이런데
1: 하려면 한 15만 명 정도 하자.
0: 아, 15만 명인데 18세 제외하면 10만 명이 더 되겠다.
1: 그렇게
0: 그러니까 또 하나 정몽규 회장이 회장이 내가 돈도 못 벌었어요. 12년 동안.
1: 네.
0: 그때 첫 해에 그 매출이 영업수익이 1000억이었었거든요.
1: 네.
0: 12년 13년 간데도 1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금은 늘었어요. 아까 차관 보들이 카르텔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정부기금이 중간에 이제 늘어났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전체 영업수익의 30에서 35%를 차지하니 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저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 월드컵에 뭐 선수들 탓도 조금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될 만한 그런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수를 왜 불러드립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공정성 상실에 대한 것에 초점 맞춰서 봐야죠. 경기력의 부진은 제가 월드컵 전후부터 흥망무관들이 네. 공부 안 한다.
1: 네.
0: 그리고 전략이 있는가의 문제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선수를 데려다 놓자 그러는가? 물타기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감독 선임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진 전략의 부재.
0: 네. 네.
1: 그걸로 우리가 처참한 결과를 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선수들 잘못으로
0: 네.
1: 얘기하는 거는
0: 거기 덧붙인다면 축구협회 예산은 정몽규 개인 사재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다. 그렇다면 홍명보에게 20억을 주는 것이 적당한 임금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결제에 관여했던
1: 네.
0: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체부
1: 알겠습니다.
0: 차관도 거기에
1: 알겠습니다.
0: 나와서 나와야 되는데 왜 거기에 빠졌느냐? 이런
1: 다음에 한번 더 나오십시오. 자, 신문선 축구 해설가였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3부와 4부에서는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6: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7: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은 학생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 받을 거야. 아주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 거야. 하지만 학생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아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덕담이었겠지. 엄유진의 만화 펀자 이씨툰에 나오는 어머니의 얘기였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말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상처가 많죠. 하지만 말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운한 마음 줄어들겠죠?
6: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0: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오늘 코스피 지수가 7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반도체 양대 주식 삼성전자가 10%, SK하이닉스가 15% 넘게 급락했는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코스피는 669.01포인트, 8.95% 내린 6806.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5월 6일 처음 7000피를 돌파한 이후로 두 달 만에 7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3.91포인트, 0.85% 내린 7412.03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한때 6783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 오후 들어 8% 넘게 급락해 20분간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7번째로 발동됐습니다. 개인이 3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그만큼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4.55% 내린 799.36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0.7% 떨어진 25만 4,5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15.37% 급락한 184만 5천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ADR 상장이 흥행했지만 호재성 소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는 일부 증권사 보고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갈등도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유 선물 모두 각각 4% 넘게 올라 70달러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사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건희 씨 재판부와 달리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3: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제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와 소통이 있었고 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14회 중 3회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왜곡했다며 당내 경선 판세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를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상고심에서 1, 2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0: 석회 강간 목적 살인죄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용기는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기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훼손된 리얼돌과 결방용 케이블타이,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장용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잔혹성 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유럽 27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다른 해 6월 말보다 사망자가 만여 명 많다는 것은 폭염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사망자 중 9천 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강이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독일에서는 지난달에만 99명이,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9일 이후 131명이 익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전국적으로 8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741명,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1985년 소집해제 일자와 그 다음 재소집 소집해제 일자가 세부 병적 기록에 모두 기록돼 있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비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주장하는 분은 병적 증명서에 1985년 8월 최종 소집 해제일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와 재소집 일자, 최종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주력 개인 화기로 운용하는 K2 소총의 70% 이상이 내구 연한인 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보급된 K2 소총 84만 3천여 정 가운데 내구 연한을 넘긴 노후 총기는 59만 5천여 정으로 전체 70.6%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K2 소총의 경우 노후화율이 90%를 웃돌았고 육군과 공군도 7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마련하고 교권보호단을 구성합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에 나섭니다.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중대사안 처리와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직접 지휘합니다. 향후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 시민과 전현직 교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중앙그룹 채권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채권 발행과 판매 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포장된 회사채가 발행 4개월 만에 부도에 이르렀다며 JTBC는 문제가 된 채권 발행 전부터 이미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5년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본금은 5,750억 원인 반면 자본 총계는 190억 원, 자본 잠식률이 약 96.7%였다며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알고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이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 80mm, 남부지방에는 60mm가 예상됩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0: 일본의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는 아니고 지난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새롭게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자, 지난주 시작된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 치킨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 선정해서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호투표제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복당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창당을 한다면 응원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치권의 겉과 속을 모두 들여다보는 3, 4부 정치 뭐하니에서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아이고.
8: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7: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8: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

0: 월급 270 미만이면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두루 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자,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샅샅이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모아니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오셨고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네,
4: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4: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7: 네, 안녕하십니까.
4: 잘 지내셨습니까?
7: 네, 잘 지냈습니다.
4: 더위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7: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4: 아, 그냥 버티고 계십니다.
5: 네. 버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4: 자, 이 더위만큼 뜨거운 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네, 정말 뜨겁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7: 네.
4: 정청래 전 대표 언제 등판하나 봤더니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 이거 저 적어 왔거든요, 제가. 근데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이용하지는 않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먼저?
5: 일단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4: 네, 단서를 달았죠.
5: 예. 네. 네. 나중에 이제 말을 좀 바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선 출마가 2030년이잖아요.
4: 네.
5: 당 대표 임기는 2028년이에요.
4: 네.
5: 그럼 2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4: 네.
5: 그래서 좀 후회했어요.
4: 아.
5: 28년 끝나는 당대표를 활용해서 2030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아주 확대 해석을 하면 연임 당대표가 됐을 때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총선 공천권을 활용해서 대선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
4: 네.
5: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분분할 수 있죠.
4: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아닌 거잖아요.
5: 아닌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대표를 직위를 이용해서 그걸 발판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5: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가 강하게 비판하면 말장난한 거고요.
4: 네.
5: 조금 이제 이 전략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격을 세우지 않겠다 그거예요.
4: 네.
5: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을 맞대응해서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다.
4: 네.
5: 명청대전 아니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언론에서는 대권 출마하지 않겠다 요것만 이제 아마 코트로 따서 쓸 거예요.
4: 네네.
5: 그러면 오 정청래 전 대표의 순수성이 있는 거 아니야?
4: 이런 아, 욕심을 버렸어.
5: 욕심을 버렸어.
4: 자기 정치 아니구나. 이렇게
5: 이 연임 당 대표를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지키고
4: 네.
5: 오로지 민주당의 어떤 이 재집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야라는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 대선 출마 욕심이 없으니까.
4: 네.
5: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선 출마의 욕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뭐냐 하려면 정확하게 2030년 대선 출마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4: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5: 그렇죠.
4: 네. 다른 두 분은?
7: 아니 뭐 저도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4: 네.
7: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임기가 이번 당대표가 되면 2028년에 끝나는데 2030년 빨라도 2029년부터 시작되는 경선하고도 상관이 없거든요.
4: 그렇죠.
7: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직을 대선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하나만 한 얘기고 다만 저걸 통해서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사심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네네.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대선 불출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4: 네.
7: 근데 자기 정치 문제가 굉장히 아팠나 봐요. 정청래 대표가
4: 네.
7: 계속 그에 대해서 뭐 해명도 했다가 역공도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정치인이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4: 네. 그렇죠. 그러니까
7: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 정치가 이를테면 정부의 국정 운영하고 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정부의 국정 운영하고 궤가 맞지 않았다. 이걸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4: 네.
7: 저는 오늘쯤이면 정청래 대표가 왜 연임 도전에 나서는지
4: 네.
7: 뭘 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4: 그런데 네.
7: 오늘

0: 선언한 내용을 들어봐도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설득력 있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더 선명한 개혁의 완성 뭐 이건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안정과 통합과 포용과 이런 걸 보이고 성과를 보여야지 더 선명한 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칫 더 선명한 개혁이 더 불안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어요.
1: 지금 보면 그 후보들 간의 어떤 이제 기싸움, 말싸움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거셉니다. 그 어제 그 행사 보셨죠? 보면 거의 주요 후보들이 다 나왔는데 제가 본 거는 다들 이 목소리 톤부터 좀 높아요. 목소리 톤부터 조금 한 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고 지지자들도 어제 좀 굉장히 좀 고성이 오갔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2: 당연히 무슨 선거하려면 서로 네. 뭐 경쟁을
1: 그건
2: 하는데
1: 당연하죠.
2: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대선 출마하면 안 돼요?
1: 아니 그럼요. 네.
2: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까?
1: 네.
2: 아니 누구든지 대선을 출마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인이라면
1: 그렇죠.
2: 누구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무슨 지금 당대표 선거 나오는데 내가 대선 출마하고 안 하고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게 무슨 사시민이 뭐 이런 것과 연관시키는 것도 네. 너무 쌍팔년도 얘기 같고 네, 네. 봉건적인 얘기 같아요.
1: 네.
2: 아니 대선 출마 안 하면 그게 무슨 사심이 없는 거고 대선 출마한다면 사심이 있는 겁니까?
1: 네.
2: 아니, 사심이 있으면 나빠요?
1: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네. 제가 보기엔 죄송하지만 좀 웃기는 소리 같아요.
1: 네.
2: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인데 누가 누굴 지켜요?
1: 네.
2: 자기나 지켜야지.
1: 네.
2: 그리고 왜 대통령을 지킵니까?
1: 네.
2: 정치인이. 그리고
1: 대통령은 뭐, 지킬 사람이 많다.
2: 아 지킬 사람 많죠.
1: 네. 그리고 대통령도 힘이 세다.
2: 아니 근데 뭘?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말장난 같은 얘기 무슨 네. 뭐 의리 배신 무슨 뭐 난 뭘 안 해 희생 이런 말 같지 않은 거짓말들 그만하시고요. 그냥 있는 것만 솔직하게 나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1: 네.
2: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이렇게 지지를 어떻게 얻겠다. 그런 얘기 하시면 좋겠어요.
1: 네. 정치적 수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 좀. 네.
3: 근데 뭐 사실 뭐 하나만한 얘기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했잖아요.
1: 네.
3: 그동안 뭐.
2: 아, 또 왜 거기다 물끄러져요.
3: 그러니까
2: 이 당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3: 이게
2: 나중에 우리 얘기할 때 해.
3: 네. 국민의 그렇지. 눈높이에 맞추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은 네. 같아요. 민주당 네. 정당대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1: 네.
3: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뼈아픈 사실상 패배를 딛고
1: 그렇죠.
3: 이 2년 차를 국민 성공을 위해서 그다음 구조적 다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부가 나와야 되려면 지금 현재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1: 네.
3: 청년의 문제
1: 그렇죠.
3: 그다음에 2030 여성들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 그런 네. 문제점을 진단해서 내가 앞장서서 다음 이 지도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1: 네.
3: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파멸을 하잖아요. 과거 이야기하고
1: 그렇죠.
3: 정책위 전 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해서 뭐 뭐랍니까 뭐 그 다른 당 후보를 돕는 뭐 그런 행위들이 자기 정치다 하면서 24년 전 얘기를
1: 24
3: 하는 거죠.
1: 24년 전이죠.
3: 얘기를 막
1: 2002년도니까
3: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끌어들이고 김대중 대통령 끌어들이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정청래 전 대표가 야박하게 들릴 수 있으나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혼란을 초래한 핵심 아이콘이 정청래 전 대표예요. 만에 하나 연임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1: 네.
3: 대통령이 애들로 얘기했던 제 생각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을 지도부의 총책임자로서 당대표에서 졌다면
1: 네.
3: 지금 전당대회 민주당의 그림이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에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승이었다면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겠죠.
3: 아니, 이게 운이에요. 아니 이 인생이 운칠기사라고 하는데 정체는 운팔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후보와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던 것도 운이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 들어가면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당원들이 원했어요.
1: 네.
3: 그러면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아 개혁의 선명성은 그래도 정청래가 시원하게 하겠지라고 해서 운이 좋아서 당대표가 됐다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예기치 않던 참패를 한 거는 운이 나쁜 거예요. 운이 나쁘면 그걸 받아들이고
1: 네.
3: 연임 도전 안 했어야지. 그 운을 그냥 못 받아들이고 도전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이미 뭐 연임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1: 네.
0: 뭐 지금 와봐야 네. 와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긴 한데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왜 연임에 도전하는지가 명료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0: 여전히 오늘 출마 선언을 들어봐도 저는 없더라. 그러니까 더 선명한 개혁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내용이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뭐 언론 개혁, 그다음에 정당 개혁, 네. 1인 1표제.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부를 만큼 부른 노래예요. 네. 이걸 다시 1절부터 시작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무슨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네. 하고 어쨌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될 그런 전략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 여전히 여당의 대표가 더 선명한 검찰개혁, 더 선명한 언론개혁, 더 선명한 1인 1표제 이걸 얘기하고 있으면 약간 철진한 얘기를 하는 데다가 야당이만 모르되 그래가지고 국정운영 뒷받침하겠나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안팎에서.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려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당이 담당해야 될 그런 어떤 이 비전과 말하자면 개혁의 완성을 네. 위한 어떤 당대표로서의 정책 방향과 이게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네. 그런 어떤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1인 1표제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과연 집권당다운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나요?
1: 지금 당대표 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아니, 구도는 뭐 지금 뭐 나온 대로 네. 여론조사 보면은 김민석 그 후보가 뭐 좀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뭐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정청래 후보는 약간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1: 어떤 점이?
2: 다른 사람들은 무슨 그러면 비전 그렇게 내놓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만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1: 왜 나한테만 그래?
2: 나한테만 그래.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거 왜 자기들이 내놓는 거 뭐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뭐 김민석 후보가 뭘 그렇게 눈에 띄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여당에 있어서의 뭐 전체적인 이걸 높이기 위한 네. 그 당원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든가 아니면 정책의 수준을 높이든가 하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라든가 네. 그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딱 하나 있는 게 그 우리가 얘기했던 보안수사권제인데 네. 보안수사권제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도 꼬리를 죄송합니다만 네. 꼬리를 내렸잖아요. 표현상이 좀 그렇지만
1: 완전 폐지.
2: 네, 그래서 뭐 나도 그냥 당이 한 대로 할게. 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들 그냥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 누가 이심이야, 누가 명심이 있는 거야, 이거 갖고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2: 그러니까 뭐 저 정청래 대표로서는 나만 욕하냐, 니들은 뭐가 다르다고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3: 네, 민주당의 지금 선거구도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네. 이렇게 3자 구도로 좀 네. 가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고민정 의원하고 김보미 네. 전 강진구 의회 의장, 36세 또 청년 정치인이죠. 저는 뭐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뛰는 건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자꾸 본인을 왜 집단으로 이렇게 공격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1: 2대 1, 3대 1.
3: 예. 네. 근데 본인이 맞을 일을 했어요. 사실상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일배반적이라는 이유가 다른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인데 여당의 역할이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왜 뒷덜미를 잤냐 그거예요. 근데 네. 너무 노골적이에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안 그랬는데 이번 전당대회 연임을 도전하면서 첫 번째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당대표라는 게 제일 큰 발목입니다. 네. 왜 책임지지 않아 당신? 책임지지 않고 왜 연임 도전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 답해봐 하는데 이번 선거 이겼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각을 세우죠. 그다음에 정권은 잡다라고 그걸 반대로 대답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보실까요? 선호투표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1: 네.
3: 선호투표제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 전 대표랑 그 친청계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민주당의 어떤 이 관행과 어떤 당원 단계 기준을 아예 싸그리 부정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성공을 한다는 게 너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에요?
1: 이 선호투표제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여기까지 제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당헌 당규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 우리 국민이 뭐 선호 투표로 뽑든 결선 투표로 뽑든 이게 무슨 민생 문제와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게 빨리 정리 안 되는 거는 후보들끼리 일단 셈법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게 유불리를 따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지금 어찌됐건 뭐 16일 날 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 직전까지 논의한다. 그러면 이제 15일 날 최고위 열어서 이제 이건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룰 가지고 이렇게 맞붙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신경전 아닐까요?
0: 신경전.
1: 실질적인 유불리는 솔직히 몰라요.
0: 모른다.
1: 네,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 선출할 때나 시도당 위원장 선출할 때는 민주당에서 적용을 해봤다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전당대회는 좀 다르잖아요. 때문에 이게 안 해본 거여서 각자 유불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계산과 판단이 있지 실제 효과는 모릅니다.
0: 아니 근데 진짜로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한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1: 정청래 후보 측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일화 없는 단일화 효과가 있지 않느냐.
0: 네.
1: 결국 김민서, 송영길 두 후보의 지지층은 각자 지지한 후보를 1순위로 뽑고 2순위로 일단 김민석 그 후보 지지층은 송영길 후보를,
0: 네.
1: 송영길 후보 지지층은 김민석 후보를.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선호 투표의 반대는 뭐냐면 배제 투표예요.
0: 네.
1: 선호 투표와 배제 투표는 같은 효과입니다. 동전의 네. 양면 같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정청래 배제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0: 네.
1: 그런데다가 이제 고민정 의원도 출마를 했는데
0: 네.
1: 고민정 의원 지지층도 이를테면 정청래 후보를 2순위로 이를테면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0: 네.
1: 그래서 뭐로 봐도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단일화 없는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1: 반면에 결선 투표는 두 명 남겨서 일주일 있다 투표하니까 그 사이에 여러 이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여러 합종연에도 작용할 수 네. 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쪽은 그걸 선호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유불리보다 이 자체를 이슈 삼아서
0: 네.
1: 지금 불리한 어쨌든 아까 구도, 갇힌 구도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돌파해보고 동시에 일종의 언더독 전략이죠. 내가 2대 1, 3대 1로 맞고 있다.
0: 언더독 전략.
1: 네. 네.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 측이 이걸 계속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오늘 출마 선언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아마 수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0: 아 수용을 할 거라고 보세요.
1: 네.
2: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당헌당규상 이 전당대회 룰이나 이런 일정 자체는 전준위에 이름을 하는 게 네. 관행이었고요.
0: 최고위가 의결을 하게 돼 있죠.
2: 그건 이제 네. 거의 이제 의결이긴 하나 이게 거의 인준 같은 거예요.
0: 네, 네.
2: 그냥 던지면 최고위, 당무위 이게 이제 그냥 가는 건데. 네. 전준이가 그럼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럼 전준이는 뭐 하려고 만들어요? 그냥 최고위에서 일정 짜고 날짜 잡고 그다음에 룰 세팅하면 되잖아요.
0: 네.
2: 전준이를 드는 이유는 최고위가 혹시나 그런 개파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서 이런 네. 부분들이 한쪽 편에 치우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공평히 만든 거예요.
0: 네.
2: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 이 잡음이 생긴 자체가 문제고요.
0: 네.
2: 이게 말씀한 대로 저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 핍박받고 있다.
0: 알겠습니다.
2: 결국에는 그래야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선호 투표제는 될 거로 보시는 거죠?
2: 뭐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3: 정청래 대표는 오후 2시에 선언했잖아요.
0: 네.
3: 하필이면 대통령이 뭐 발표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부는 정청래 대표 출마하는 거 발표.
0: 알겠습니다. 자, 광고를 또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0: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 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루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겠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내려도 더위가 완전히 식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서울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김천분기점 부근, 청주휴게소 부근에 화물차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정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자, 뉴스 하이킥 4부 정치 모아니 코너입니다. 김 최고위원님, 그 아까 하시던 말씀.
6: 네, 오후 2시에 네, 그 네.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네, 하필이면 대통령이 무슨 그 긴급 재정 정책에 네. 대해서 그 회의를 하는 것과 시간이 겹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500조 플러스 알파의 추가 세수를 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네. 뭐 그러면서 청년 뭐 교육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생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에 지금 또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일부 방송국에서는 정청래 대표 걸 중계를 하고 또 제 일부에서는 대통령 걸 중계를 하고.
5: 근데 이건 고의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에이.
6: 아, 제가 보기 미필적 고의예요.
5: 미필적 고의. 네,
6: 미필적 고의예요. 그러니까,
5: 미필적 고의.
6: 네, 왜냐하면 당 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그 행사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5: 아니, 그건.
6: 네, 네. 그러면 아니, 내가 한 30분, 한 시간 늦출게.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출마 선언이야 뭐 그거하고 네.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왜냐면 이번만이면 모르겠는데. 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코스피 5천인가 뭐 하는데 무슨 합당 조국과의 합당 발표인가 뭐 이거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있었고 뭐 해외 나갔다 오는데 또 그때도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는 뭐 정말로 우리를 그 기자들 용어로 하면 물먹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미운털 더 박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7: 고의는 아닐 거예요.
5: 고의는 아니다.
7: 미필적 고의까지 가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건데 고의라면 이거는 뭐 정치 초보도 아니고요. 네.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겠다는 의미라서 아닐 건데 다만 정무적 판단이 조금은 아쉽죠. 그런데 네. 이제 지은 죄가 지난 1년 동안 있다 보니 네. 왜 그동안? 하필이면 왜 대통령 뭔가 성과가 있을 때마다 앞을 막는 거지? 네. 라는 말은 또 들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메시지 중에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이라고 얘기를 한 그렇죠. 대목이 있는데 네. 시간을 보고는 이게 찰떡궁합인가?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5: 그러니까
7: 개인적으로.
5: 그 고의는 아니지만 센스는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신다는 거죠.
6: 말이 됩니까? 네. 고의는 아닌데 정무적 판단 미스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미스를 한다고요?
7: 그러니까
5: 전직 당대표
6: 믿기 어렵습니다.
7: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미운 털이 밝힐 일을 하는 거예요.
5: 두 분이 이제 의견이 엇갈리셨는데
8: 아니, 우연이나 실수도 누적되면 고의잖아요. 아니, 그런 거죠.
5: 실수가
8: 뭐 이전에 있었던 문제 대통령 뭐 해외 순방 나가는데 꼭 국내에서
6: 사고치고.
8: 그렇게 노이즈를 일으켜야 되겠냐 그것도 일부러 그렇겠어요? 하고 보니까는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몇 차례 반복되니까 저거는 그냥 실수나 뭐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9: 라고 의심을 받을 만하다.
8: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일정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고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7: 그러면 대통령 국정 성과를 가리는 게 습관화됐다는 소리인가요?

0: 아니, 대통령 국정 성과를 뒷받침하는 게 꼭 네. 대통령 일정 쫓아다니면서
1: 아니, 물론 그렇긴
0: 그림자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1: 야, 그럼요.
2: 알겠습니다. 자, 이 여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야당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 텐데 이 장동혁 대표 지금 계속 밖으로 돕니다. 이 인천 가셨었죠. 8일 날인가요? 언제였나? 인천 가셨고 오늘이 부산행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또 광주를 가신다고 하고 이후에는 뭐 대구 경북도 돌아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장외 정치죠. 장외 정치 어떻게 보세요?
1: 솔직히 무능력한 가장이 집에 있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당 내에 있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 뭐 사퇴론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퇴를 하는 주장하는 그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위에 올려놨잖아요.
2: 네.
1: 참 마주치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껄끄럽겠죠. 당내에 있으면. 사실상 아직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방선거 책임론이라든지 당의 역할이 다 됐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징계의 지금 그 여파 속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몸을 피해 있자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고
2: 네.
1: 거기에 플러스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윤 어게인 플러스 더 강해진 부정선거까지 이제 지경을 넓혔어요.
2: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징계 국면이 다 마무리되면 돌아올 스케줄로 지금 전국을 겉돌고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 네.
3: 대규모 장애 집회 같으면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의원들이 다 모이고 동원이 돼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두 명인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2: 네.
3: 그 18명 중에서. 그런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의미가 뭐지? 근데 대부분 같이 간 사람들 보면 당 지도부가 가고 있는 거예요.
2: 네.
3: 당 지도부에 그 저 강성인 의원들만 가는 거죠. 김민수, 조광한 뭐 네. 그다음에 신동욱 그
2: 네.
3: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가요. 그럼 가면은 가서 만나는 것도 대개 보면 이제 그 이른바 자유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젊은 친구들 네. 있잖아요. 230에 이런 분들만 만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어떤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는 그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2: 네.
3: 아, 그 얘기가 지금 터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다시 쫓아다니면서 듣습니까?
2: 팻말은 계속 그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3: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윤상현 위원장 우리 당이잖아요.
2: 네.
3: 그리고 이제 특검도 민주당이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검을 그 중립적인 인물로 하든지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든지
2: 네.
3: 이런 걸 끄집어낼 건지 그다음에 윤상현 위원장 국정특위 위원장과 같이 상의 를 해서 효과적인 위호탈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2: 네.
3: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밖에 예를 들면 인천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가서 몇십 명 뭐 얼마가 모이는지 잘 모르지만
2: 전국 순회
3: 네, 뭐 이렇게 돌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2: 지금 보면 그 장동혁 표 정치라고 얘기하면 요즘 세 개인 것 같아요. 지금 장외 정치 일단 하나 있고 오늘 얘기하는 그다음에 당내 반발은 아까 얘기한 징계 정치 두 번째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장외로 나가서 하는 반말 정치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모르겠습니다. 왜 저러는지.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자 현 당협위원장도 모르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기에는
2: 네.
0: 당 장악력을 상실했잖아요.
2: 네.
0: 지방선거 이후에 원내 장악력은 더더욱 상실했고
2: 네.
0: 원내는 지금 뭐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그 리더십이 확고해진 것 같고
2: 그렇죠.
0: 장동혁 대표가 경험 많은 이를테면 원내대표도 좀 지내보고 그래서 경험 많은 당대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당의 원내투쟁을 지휘하는 그런 전략도 내놓고 이걸 할 텐데
2: 네.
0: 이분이 경험이 없어요. 이제 그런 전략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에 있어 봐야 본인이 뭔가 이게 그립도 쥐지 못하는데 밖으로 돌면서 자기 지지층을 다지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참정권 관련돼서 지금 뭐 간담회 집회 이런 데 계속 다니는데 거기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주로 모이고
2: 네.
0: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는이 그분들 만나서 그 기반이라도 다지고 스킨십을

0: 만들어서 이후에 당내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격돌에 대비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그게 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1: 네.
0: 있어요. 계속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데다가 당대표가 아까 뭐세 가지 정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1: 네.
0: 그뭐 징계 정치 한다 그러고 대통령한테 뭐
1: 반말.
0: 반말하는
1: 네.
0: 사실 좀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을 제1야당 대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1: 그렇죠.
0: 국민의힘이 지금 모처럼 온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방선거 직후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말고 선거 책임을 물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너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뭐 임기가 6개월이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6개월 이내가 돼야 온 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떤 틈새를 발견한 것 같아요.
1: 네.
0: 마침 올림픽공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인 생각하기에는
1: 네.
0: 명분도 얻었다.
1: 네.
0: 이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러면서 징계 정치하면서 이렇게 장애를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야당다운 어떤 견제력이나 혹은 여당으로서 이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뭔가 대화와 협상의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 보여요. 아니 대통령한테 거의 야자하는 사람하고 누가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하려고
1: 네.
0: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저 체제를 어떻게 빨리 정리할 건가 이걸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은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다. 그걸로 제명당했다. 이런 발언했는데 김종익 최고위원님 이거 어떻게
2: 아니,
1: 들으셨습니까?
2: 단계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그 단계 문제
1: 당황했어요.
2: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1: 네.
2: 그 본인이 그 언제죠? 그러니까 2024년에 저희가 2024년 10월 달에
1: 네.
2: 그러니까 비상계엄 있기 전에
1: 네.
2: 10월 달에 장동혁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방송들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하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거 정치 보복입니다.
1: 아니 그때는 이제 친한
2: 그렇죠.
1: 게였으니까
2: 그 말이 안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
1: 그때 방송에도
2: 거예요.
1: 여러 번 나오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2: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게 범죄랍니다.
1: 네, 범죄.
2: 그리고 심지어는 간첩을 한명 들이면은 이게 되느냐.
1: 네.
2: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은 범죄자고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2: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제명아 뭐 나랑 싸우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이런 거를 쓴 거를 자기가 손으로 쓴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걸
1: 네.
2: 들고 다니면서 그 젊은 그 시위자들과 시위대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죠.
1: 네.
2: 보면 이거는 정치의 무슨 품격이고 뭐고 하나 그냥 바닥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1: 네.
2: 내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든 현직 대통령이든 이런 거다 신경 안 쓴다. 그저 나는 그냥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윤호갱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증오심 여기에 불만 붙일 수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인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박사가 뭐 이렇게 하면은 불행한 일이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1: 네.
2: 본인의 정치 생명이나 두고두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한동훈 의원 그 국민의힘 복당 이거 좀 가능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뭔 얘기냐면 그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 안철수 의원이 언제부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우리 당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분이 원래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1: 네.
2: 박원순 시장 만들어주고
1: 네.
2: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그다음에 최천정 민주당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국민의당 만들어서 다시 떨어져 나왔다가 나중에 그걸로 해서 저 바른 미래통합당인가 뭐 이런 거만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 그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오신
1: 그렇죠.
2: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우리 당이라는 게 뭘까? 자기가 만든 당을 얘기하나? 근데 국민의힘에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힘을 애정을 해서 뭐 우리 당에 들어오고 꼼짝도 말하라고 얘기하시는지
1: 창당하면 응원하겠다.
3: 창당하면 참전하겠다는 소리인지 뭐
1: 창당하면
3: 응원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간다고 하는 건지 말로 응원하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2: 창당 전문가니까.

0: 그렇게
1: 창당이 가능은 할까요?
2: 창당이야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말과 한동훈 의원의 관계를 봤을 때, 네. 아, 한동훈 의원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내부의 분위기를 흔들고 있구나. 아. 굳이 뭐 흔들지 못하면 얼씬도 말라고도 안 해요. 영향력이 이제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말을 한 번 더 곱씹어서 이게 뭐 해당 행위인지 범죄 행위인지 나눌 말장난보다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했으면 본인은 범죄 행위를 옹호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논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의 논리의 결여성들이 곳곳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알겠습니다.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1: 시간이 한 3분 30초 남았는데 그래도 또 개혁신당 얘기 좀 하고 끝내죠. 그 정의한 후보 자작극 이거 정말 뭐 사상 초유의 정말 그렇죠. 일입니다. 이런 일은 진짜 처음 보시죠 다들. 네. 하여튼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게 개혁신당으로서는 굉장한 악재죠 사실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논란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랬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지금 불나방처럼 자기 장사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좀 배후설 같은 걸 좀 제기를 했어요. 이거 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 아니 개혁신당이 알고도 후보가 완주하도록 방치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국민의힘 쪽에서
1: 사전 하니까. 인지설이죠. 그러니까.
3: 예. 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뭔가 단일화 공작을 네. 정의한 후보를 상대로 하면서 사실상 이제 개혁신당 몰래 당 몰래 정의한 후보를 꼬드겼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반론을 또 이준석 대표가
1: 이상한 마음을 품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3: 뭐 아니 그런 결정적 근거가 있으면 서로 간에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서로를 향한 공격이고 네. 이제 각자의 책임 회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진우 의원이 이제 그 부산 상임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잘못이 아니다 선거 친 네.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자기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개혁신당의 위기는. 젊은 정당이고 보수를 쇄신하겠다고 만든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창당 당시에 참신성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200명 후보를 내고 딱 한 명 네. 이준석 의원 지역구에서 네. 간신히 당선이 됐거든요. 네. 이게 정당으로서 지속 가능성이 있나 이 점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정말 장기적 호흡에서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과 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되고 단기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 들어가거나 통합에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김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 저 말도 안 되는 자작 테러를 했는데 네. 이거를 당이 알고 있었냐 사전 인지설. 네. 또 하나는 경찰이 왜 그것을 본인으로부터 자백을 다 받고 공개를 안 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1: 5월 달에 이미.
4: 네. 4월 27일 날 테러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월 17일 18일 날 그 잠적을 하면서. 당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탈당 그러니까 그 후보 사퇴하겠다. 근데 이거 그때 개혁신당에 가서 말렸잖아요. 네. 말리고 그다음에 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사퇴하겠다는 생각까지 한 사람이 당에다가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조사를 받아서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단일화 물밑에서 단일화 논의가 있었으니까 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핵심은 이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향을 좀 틀고 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뭐 사실이면 끝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좀 증거라도 좀 있으면 우리가 좀 수긍을 하겠는데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자 정치 모아니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세 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8: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7: 노라이벌 랜드마크
8: 상동역 롯데캐슬 7월

0: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늑대는 힘이 셉니다. 더 키만으로 뼈를 부러뜨릴 정도죠. 하지만 새끼 늑대와 놀아줄 땐 절대 제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새끼 늑대가 밀치면 대단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떨어지죠. 새끼 늑대가 사냥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일부러 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힘보다 기꺼이 쳐줄 수 있는 다정함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재작년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인 건데요. 당시 차량에는 후진을 경고하거나 보행자의 접근을 알리는 별다른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했죠. 학교나 공동주택에 출입하는 폐기물 업체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후방 영상장치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무사히 정착돼서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0: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의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달 29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12일 오전 이른 시각이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12일 오전 11시경이라며 경호원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 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 관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 4,05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민간기업과 대학, 공공훈련 체계를 연계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녹색 전환 분야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이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 80mm, 남부지방 60mm가 예상됩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진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0: 일본의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요즘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혹시 나한테서 땀 냄새가 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땀은 무색무취라고 하는데요. 땀 자체에는 냄새가 없지만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과 만나면서 특유의 냄새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런 호르몬 때문에 만들어진 분비물이 땀과 결합해서 강한 체취를 풍기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여름철 체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물 충분히 마시기, 스트레스 덜 받기, 또 불쾌한 체취를 중화시켜주는 과일이나 채소 섭취 늘리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주 씻는 거 아닐까요? 월요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퇴근하신 분들은 개운하게 샤워 한 판 하시고 오당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13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3370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샤워하고 저녁 먹고 출첵합니다. 선곡이 좋으네요. 렛츠 곧 히릿 하고 글 남겨주셨고 김순옥님은 젠디 너무 더워요. 얼굴에서 땀이 주룩주룩 오래간만에 들어왔답니다. 저는 자주 씻는데도 땀띠가 났어요 하셨고 신은희님도 젠디 안녕하세요. 밤이 돼도 더위는 지칠 줄 모르네요. 오당제 들으면서 2열 7열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맺히는 그런 계절이라서 요즘에 혹시 땀 냄새가 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하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스트레스 덜 받기 그리고 과일, 채소 섭취 늘리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주 씻는 게 제일 좋겠죠. 방수영님이 젠디 오늘 정말 더웠어요. 냉방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쿨 소재 바지를 입었는데도 바지가 땀으로 다리에 감기더라고요. 얼른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물 샤워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반려견 산책까지 다녀와서 제대로 씻고 자려고요. 더위 잘 안 타는데 오늘은 진짜 진짜 더웠어요. 제발 그만 더우면 좋겠어요. 힝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수영님 진짜 요즘 너무 더워서 이게 냉방이 안 되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대요. 그래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많이 200명 넘게 찾았다고 하는데 이 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낮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 고령층 어린이 사이에서 환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치료가 늦어지면 이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질환이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미금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택배기사입니다. 퇴근해서 오면 땀으로 범벅이에요. 엄마도 냄새가 나는데 남들한테는 얼마나 날까요?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이면 엄청 힘들어합니다. 조끼도 매일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택배 기사님들 요즘 볼 때마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정말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아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미금님이 또 아드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조끼도 그래서 매일 갈아주신다고 하고 우리 기사님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목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하루를 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김민우 아나운서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 뭔지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 사실 중 14회 무상 수술을 유죄로 봤고요.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약 2,792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합의 없이 명 씨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1, 2심 무죄 판단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반값 할인 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전국 마트 매장을 한 번에 닫고 임시 휴업을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모두 오늘부터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형마트 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원한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 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정부 또한 사태를 관망하는 상황이라서 홈플러스가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자금 조달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택배업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560여 건에서 지난해 1,500여 건으로 늘었는데요. 승인 건수 중엔 사고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700건의 산재 승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택배 노동자 산재의 주 원인으로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7일 배송 등 업계의 속도 경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배송 업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5659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안대범님이 저도 오늘 홈플러스 갔다가 헛걸음하고 왔어요. 허허 임대 매장만 운영 중이더라고요 하셨고 조영호님도 홈플러스 많이 이용하던 곳인데 문을 닫으니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게 그곳에서 일하시던 직원분들 또 납품업체도 있고 입점 상인분들 지역 주민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연결돼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글 남겨주신 것 같고요. 또 택배 기사님들 속도 경쟁 때문에 산업재해 건수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속도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뭐 과속도 하실 수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새벽 배송을 해야 되면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주 7일 배송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휴식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아까 우리 말했지만 이야기 나눴지만 너무 덥고 이런 날씨에 온열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무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주님도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은 천천히도 괜찮은데 그 나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걸 오늘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는 건가? 저 물량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정부, 소비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속도 경쟁을 뭐 완전히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경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도 천천히 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급하게 막 택배가 당장 내일 와야지 이런 생각을 좀 줄여 나가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은 일반 배송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속도 경쟁을 완화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343님이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남들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일인 것을 굳이 내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메신저 생일 알림을 끈다든가 일할 때 굳이 오늘 생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래도 생일을 알아주는 지인들이 생일을 축하해주니 기분은 좋네요. 생일이 4시간 남았는데 오늘 젠디한테는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꼭 듣고 싶어요. 축하해주세요. 신청곡은 서태지의 Take 5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 너무 영광인데요. 저도 그 기분 뭔지 알아서 사실 막 내색하고 생일인 거 알리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를 꼭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저를 되게 소중하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우리 5344님, 5343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청해주신 서태지의 Take 5 같이 듣고 올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0: KB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5971님이 가뜩이나 덩치가 커서 여름에 고생하는데 오늘은 익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을 켜고 운전을 했는데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집에 오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점점점 하셨구나. 집에 오자마자 찬물로 샤워하고 두통약 먹고 선풍기 틀어놓고 라디오 들어요. 진짜 너무 더웠어요. 얼마나 더우셨으면 익어버리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셨네요. 진짜 오늘 더위가 덥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많이 덥더라고요. 차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잠깐 나가 있는데도 그 뜨거운 열기가 너무 느껴져서 잠깐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기가 계속 죄송스러운 게 우리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택배기사님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내에서 일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5971님도 집에 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쉬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두통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원하게 푹 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뭐 계속 된다 그러면 단순히 막 피곤해서 또 오늘 너무 더웠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혹시나 온열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남님 손발에 다한증이 있는 저에게는 너무 힘든 계절입니다 하셨어요. 그 땀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저도 막 콧등 같은데 막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문희경님, 젠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운동화 빨래, 이불 빨래, 옷장 정리까지 했어요. 땀도 흘리고 힘들었지만 뿌듯해요. 오늘 또 옷장 정리도 하시고 이불 빨래도 하시고 운동화 빨래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네요. 쉬는 날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희경님. 이렇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은 뭔가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잖아요, 한결. 그래서 아주 알찬 하루 보내신 것 같고요. 4897님은 젠디, 이 더운 날씨에 17개월 손녀가 수족구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대요. 날씨도 더운데 걱정이 돼요. 씩씩하고 잘 웃는 아기가 힘이 쏙 빠진 게 너무 가여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았다니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우리 유담이 빨리 나아서 맛난 거 먹게 힘 좀 주세요. 아, 17개월 아이가 수족구가 걸렸군요. 고열까지 나고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할머니가. 수족구 요즘 유행이죠. 여름철에 아이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렇게 한 명이 걸리면은 쉽게 전파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손 잘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고 장난감이나 이런 식기 같은 거 뭐 문 손잡이 하나하나 잘 씻어주고 소독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손녀분이 빨리 나아서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다시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재밌게 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922님이 큰아들이 인디밴드 리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디밴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밴드 이름 999요. 엉망진창이라는 곡을 틀어주시면 아들에게 큰 힘이 될

반갑습니다. 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희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 중에 따님이 그 가수이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노래 많이 들려드렸었거든요. 우리 7922님의 아드님이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인디밴드 99. 여러분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99의 엉망진창 듣고 왔습니다. 우리 7922님의 아드님이 리더로 있는 그룹의 노래였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노래? 이지영님이 엄마 진짜로 들리네요? 크크 하셨는데 실제로 노래 가사 중에 엉망진창, 엄마 진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마,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당장 어떤 노래들 있는지 찾아보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열심히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343님도 우와 노래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드님을 이제 자랑해주셨어요. 앞으로 자랑 많이 많이 더 해주세요 여러분. 4810님 야간 세차하는 일 하는 남편 도와주려고 같이 나와 있어요.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덥고 힘드네요. 이 일을 매일 하는 남편이 새삼 더 고맙고 존경스럽네요. 자주 도와주러 나오려고요. 그래도 라디오 들으며 일하니까 힘은 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 오늘 남편분 도와서 세차를 또 하러 나가셨군요. 진짜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덥고 힘드셨다면 매일 그 일을 하시는 우리 남편분의 노고가 더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함께 땀 흘리면서 일해주신 아내분에게 남편분도 또 고맙다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고 날씨 많이 더우니까 중간중간 제가 자꾸 물 많이 드시라는 얘기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물 자주 챙겨 드시고 잠깐잠깐이라도 쉬어가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두 분 의지하면서 오늘 안전하게 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김지윤님, 젠디 저는 지난주에 군산에 계시는 청취자분께서 군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말에 딸아이와 군산의 뮤지엄 다녀왔어요. 3살 딸내미가 참 좋아했습니다. 아, 기억하시죠 여러분. 군산에서 문어낚시 즐기시는 우리 배경희님이 군산 자랑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소리로 마침 또 경희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낭도에서 문어낚시 출항했는데 너무 안 잡히고 날씨도 더워서 집에 와서 에어컨 앞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역시나 문어낚시를 가셨군요. 우리 경희님. 지난주 전화 통화하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즐거워해주셨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 지훈님이 또 따님을 데리고 주말에 군산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와, 딸아이가 진짜 좋아했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뿌듯해지고 즐거운 추억 되셨다면 너무 추억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566님, 오늘 너무 더워요. 저도 오늘 나주 다니면 부녀회 회원 나 나주 다시면 죄송합니다. 오늘 나주 다시면 부녀회 회원들과 어르신분들 모시고 가서 점심 대접해드렸어요. 나주에 계신 우리 9566님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군요. 나주도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어르신분들이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이런 날에 또 맛있는 음식 먹는 게 그나마 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챙겨 먹는 거. 김동아님, 젠디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도 끝났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도서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학교에서 놀수 있어서 좋아요. 오, 기말고사 끝났군요, 우리 동아군. 그럼 요즘에 학교에서 보드게임하고 책도 읽고 뭐 그렇게 지내나 봐요. 방학이 언제지? 아직 방학은 조금 남아있나 보다. 그쵸? 방학 하기 전까지는 약간 이제 조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죠. 이 시기에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5279님, 저녁에 수영하고 집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진짜 더워서 그런지 평소보다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도 수영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강 수영장도 기사 사진 보니까 진짜 사람들 많던데. 우리 송용우님은 직업이 에어컨 수리기사입니다. 저번 주까지 한가했다가 오늘부터 바빠지네요.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9월 중순까지 퇴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할 것 같아요. 잘 들을게요. 아, 얼마나 바쁘실까요, 우리 용우님. 진짜 예약이 엄청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에어컨 수리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에어컨 청소해주시는 기사님들도 그렇고, 설치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이렇게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파리는, 프랑스 파리 그 폭염 소식들 저희가 몇번 이야기했었는데, 거기 에어컨이 진짜 부족해서 엄청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잘 설치를 안 했었대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돼 있는 집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막 여기저기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에어컨도 부족하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가 외관을 중요시하는 곳이라서 그 실외기 같은 것도 함부로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찜통 더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지영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그리고 아스트로의 드림나이트 두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최근 가수 BMK의 반가운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요즘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립서울맹학교에서 2년째 음악교사를 일하고 계신데요. BMK는 시각장애인 지인을 통해서 맹학교의 이야기를 접한 뒤 학생들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에 직접 학교의 음악 수업 개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BMK 씨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삶에 소리를 선물하고 싶었다. 음악은 누구에게나 상상과 위로를 주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음악을 접한 뒤 제가 바라보는 색깔이 이런 색이 됐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학생은 음악을 접한 뒤

알아보는 색깔이 무슨 색이 됐었다고 했을까요? 1번 염색, 2번 검색, 3번 핑크색. 자, 이 중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보기는 하나뿐이죠. 1번 염색, 2번 검색, 3번 핑크색. 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BMK의 체리 블러썸.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해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30기가와트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예외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곽규태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김 제품 세계 규격 초안이 지난 6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중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규격 안에는 마른 김, 구운 김, 조미김 같은 제품 유형을 비롯해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른 해조류의 혼입 허용 비율, 수분, 산가 등 품질 기준, 식품 첨가물, 포장과 표시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0: 충남, 오후에는 급박하게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이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1.4도입니다. 강다수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이 만연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이 같은 현상을 은연중에 부추기죠. 자극적인 언행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쌓인 조회수가 수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따라서 혐오가 돈이 되는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저작권을 엄격히 보호하듯이 혐오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걸러내고 이 같은 콘텐츠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수업을 들은 시각장애 학생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색으로 변했다고 했을까요? 4522님, 3번 핑크색. 이번 청취율 조사 결과 잘 나와서 오당제 분위기도 핑크빛이 되길 응원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직 청취율 조사 기간 안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 받으시면 많이 많이 오당제 이야기 해주시고요. 4522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MK씨는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믿는다면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2: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 차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1: 예.
0: 아나운서.
1: 별일 없었고 파마 예쁘게 하고
0: 맞아,
1: 잔디가 맞아. 칭찬해 주셔가지고
0: 맞아.
1: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0: 그러니까 파마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1: 약간 동안이라는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동안 됐네 진짜. 파마 너무 예뻐요. 자, 너무너무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호 네. 아나운서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아 일단 러닝도 제가 잠깐 이제 쉬고 있고
0: 아, 쉬고 있어요?
1: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어가지고
0: 네.
1: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헬스장 위주로 예, 좀 가고 있습니다.
0: 아.
1: 헬스장이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요즘 같은 날은 너무 무리해서 밖에서 운동하시면 건강에 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실내에서 운동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이 무더운 더위와 잘 어울리는 오늘의 키워드 바로 요즘 여름 방학 썸머 비케이션입니다.
0: 오, 썸머 비케이션. 여름방학.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방학이라서 본가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대학생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1: 네.
0: 제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민호 아나운서도 방학이 그리울 때가 있나요?
1: 방학보다 저는 그냥 학생이 부러운 것 같아요.
0: 맞아. 네,
1: 뭐 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뭔가 학생 때 그 자유로움,
0: 맞아.
1: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아, 방학을 또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1: 네. 보통 젠디는 아직 방학을 되게 바라시나 봐요.
0: 그냥 저도 딱 그 학생인데 방학인 게 부러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그쵸? 네. 방학 때 뭐 하셨어요, 민호 아나운서는?
1: 저 어릴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가족끼리 항상 워터파크를 여름 방학마다 갔던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저 용인에 있는 거기도 가보고.
0: 네네.
1: 저희 뭐 강원도 쪽에도 가보고 제가 물놀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그래서 늘 이제 부모님이 그런 데를 좀 데려가 주셨죠
0: 방학 때마다.
1: 네, 젠디는 혹시 뭐 하셨어요?
0: 저는 방학하면 생각나는 게 그 방학 숙제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1: 그때부터 시키는 거 잘하시고 열심히 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0: 그때 막 할아버지랑 당시에 그 막 그 곤충 채집 같은 거 하러 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진짜 잘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이 나요.
1: 네,
0: 그렇네요.
1: 그 학생만이 즐길 수 있는 방학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아무 여유가 생겨도 학생만큼의 어떤 그런 자유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아, 이 방학을 쉬어도 되나? 지금은 막 휴가라고 해도 아, 이 휴가를 이 온전히 누려도 되나?
0: 맞아요.
1: 일을 놓고 온 거니까
0: 좀
1: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사실 학생들이 하는 방학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0: 전혀 없고.
1: 시험도 끝났고
0: 네.
1: 이제 뭐 새 학기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
0: 맞아요. 기대감만 있고 희망만
1: 맞아요.
0: 있고
1: 그래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부럽다. 본론으로 가볼까요?
0: 네. 네. 자, 일단 현재 여름방학을 시작한 학교는요. 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10주 동안의 여름방학에 들어갔고요.
1: 와.
0: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 시작이 되고요. 고등학교도 다음 주와 7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여름방학 시작된다고 합니다.
1: 와,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다가 혹시 우리는 방학 일정이 다르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러면 이번 주가 제일 설레는 주간이겠네요.
0: 맞죠, 맞죠.
1: 원래 이제 방학 직전에 이것저것 막 계획도 세우고 제일 신나잖아요.
0: 그렇습니다. 초중고생들은 아주 설레는 지금 직전인데요.
1: 네.
0: 대학생들의 경우는 좀 아니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한 채용 플랫폼에서요. 대학생 1786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계획을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1위가요. 쉬는 게 아니고요. 취업 준비 64% 1위가 됐습니다.
1: 그렇구나.
0: 이 외에도 2위가 자기 개발이었어요. 18%. 그리고 3위가 여행 휴식 16%. 그리고 다시 또 인턴 계약직 근무 15%, 아르바이트 13% 이런 순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식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준비가 66%로 1위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27%, 직무 경험 쌓기가 17%, 기업 직무 리서치가 12%로 뒤를 이었고요. 대외 내외 활동 8%, AI 디지털 역량 강화 5% 순이었습니다. 방학 중에 취업 준비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도 해봤는데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가 46%로 가장 높았어요.
1: 아, 그렇군요.
0: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직장인들의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1: 비슷하네요.
0: 같아요. 네.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야 해서라는 이유는 18%였고요. 공백기가 취업에 불리할 것 같아서 14%, 계획한 목표가 있어서 12%가 나왔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불안해서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가 부담돼서도 각각 5%나 됐습니다.
1: 네.
0: 취업 준비에 대한 압박감도 뚜렷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75%가 방학 중 취업 준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고요. 여행이나 뭐 휴식 같은 거 충분히 즐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66%가 느낀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생들은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진짜 휴식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한데
0: 네.
1: 그럼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풍경이 지금 많이 달라졌겠네요.
0: 그렇습니다. 취업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방학에도 여행 대신에 취업 준비로 아주 숨가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1: 네.
0: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이 2023년 46.5%에서 2024년 46.1% 그리고 지난해 45%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올해 5월에는 43.8%를 기록해서요. 전년 동월보다 2.4%포인트 더 하락을 했어요. 서울의 한 IT 자격증 학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1: 네.
0: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주 특강 강의실이 지금 대학생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강사가 뭐 이렇게 실습 과제를 설명하는 동안 학생들은 뭐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1: 네.
0: 쉬는 시간에도 모여가지고 문제풀이를 이어가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한 어학원도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1: 네.
0: 7월에서 8월에는 이제 졸업 요건을 채우거나 뭐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려는 대학생들이 확실히 늘어난다고 말을 했어요. 뭐 한 달 완성반처럼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강의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들이 직무 관련 경험이나 뭐 자격증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서 학기 중에 이걸 다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워낙 바쁘고 수업 중에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방학에 취업 준비를 끝내놓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취업 문턱은 체감상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학생들의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여름방학에도 학원에서 자격증 공부에 열을 올리는 대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르바이트에 열을 올리는 대학생들도 많다면서요.
0: 맞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86.5%가 이번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9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82.5%, 3학년 89.4%, 4학년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5%로 가장 낮았고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반기에 필요한 용돈, 목돈 등을 미리 마련하려고가 47.8%로 1위였습니다.

0: 높았습니다. 네. 그 방학으로 여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가 43.5%,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33.5% 순이었습니다. 구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이 뭐냐라는 질문도 던져봤는데요. 네. 급여가 36.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근무지 25.2%, 업 직종 11.3%, 업무 강도 8.7%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업 직종으로는요, 매장 관리나 판매가 54.3%로 1위였고요. 네. 카페 디저트 49.6%로 2위였습니다. 또 뭐 업무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관공서, 뭐 사무 보조 한 34%, 27% 각각 나왔고요. 네. 이어서 뭐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순이었고 또 선호하는 근무 기간으로는 아무래도 방학 동안 바짝 이제 벌고 자기 할 거 하려는 마음인지 1개월에서 3개월 56.5%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또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지 않아서 네. 경쟁이 또 치열하다고 하던데.
0: 맞습니다.
1: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하죠.
0: 네. 올해도 단기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에는요. 지역 대학생 170명을 선발해서요. 행정 업무 보조 또 축제 현장 등 이 업무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모집 대상은 부모 모두 화천군에 주민 등록을 둔 대학생이었고요. 선발된 학생들은 뭐 청소년 수련관 여름방학 캠프, 드림스타트 돌봄교실 운영 보조, 불법 현수막 점검 이런 식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화천의 토마토 축제 유명하잖아요. 네. 그 기간에도 이 학생들이 와서 외국인 관광객 안내, 뭐 축제장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군 같은 경우도 좀 알아보니까요.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데요. 1차가 7월 6일부터 24일, 또 2차가 7월 27일부터 8월 14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미 선발이 됐습니다. 56명이 네. 지금 뽑혔고요. 경쟁률이 꽤 있었어요. 99명이 신청해서 56명, 한 2-1 정도 네. 경쟁률 됐고요. 이 학생들은 뭐 군청, 본청이나 읍면사무소, 직속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직접 체험도 하고 노인복지관도 가고 가족센터에서도 다양한 현장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1: 네,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이렇게 여름방학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소식 만나봤고요. 네. 오늘 또 정부에서 초등학교 여름방학 관련해서 한 가지 발표를 했죠.
0: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부가 맞벌이 가정 등의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2,500곳을 운영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요 사전에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셋째 주까지는 틈새 돌봄 사업도 실시를 하는데 네. 이 틈새 돌봄센터 1,500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 간식도 주고요. 점심 저녁까지 다 줍니다. 네. 그리고 점심 돌봄센터 1,000곳은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과 저녁 제공할 예정이고요. 일주일 기준 1인당 만 원 이내에서 이용료가 나오는데요. 하루 이용료만 따졌을 때는 2천 원 이내라고 해요. 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이용료가 면제가 되고요. 또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죠. 이때도 이 비슷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자, 이런 지원 사업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남쪽에 부산으로 내려가면요.
1: 부산.
0: 부산시 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에서요. 가족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9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노을 다습교실이라는 제목인데 네. 7월에는 숲속 식물 또 곤충을 관찰하고요. 자연물을 활용해서 곤충의 구조를 알아보는 놀이중심 생태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습지의 중요성과 계곡 생물의 특징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0: 한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경남과학교육원도 오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과캉스를 운영합니다.
1: 과캉스.
0: 네, 과학 바캉스의 줄임말인데요. 1m 천체 망원경으로 만나는 금성, 또 여름방학 천체 투영관 스페셜, 한국실크연구원 실크체험부스, 화석활용체험교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부산 경남 지역만 소개해드리면 또 다른 지역에서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살펴볼까요?
0: 알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 예술로 방학생활 여름밤을 운영합니다. 천문, 생태, 문화, 음악, 미술 여러 분야와 연결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별똥별에 담긴 이야기로 종이접기, 별 만들기. 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여름밤 자연의 소리를 담은 팝업카드 제작 등등 6종의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제주도 이야기도 좀 전달해드릴게요. 네. 제주지방기상청이요. 오는 31일과 8월 7일에 2026년 여름방학 제주기후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제주의 기후특성, 또 음식문화의 관계를 알아보는 강의, 또 체험활동까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0: 회차별로 초등학생과 보호자 50명씩 총 100명 모집하고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뒤부터 초록창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1: 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0: 네.
1: 또 이 밖에도 배움의 기회가 많다고 하는데
0: 정말
1: 방학을, 오늘 소개해줄 게 많네요.
0: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뭐 여러 군데에서 여러 프로그램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국립민속국악원 틴틴 창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틴틴 창극교실?
0: 네. 창극이 되게 재밌는데 이거 초등학생들이 창극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뭐 춘향가나 흥보가, 수군가, 심청가 이런 유명한 노래들의 대표 눈대목을 중심으로 발성과 호흡, 장단, 뭐 이런 소리와 대사 그리고 무대 동선, 정말 창극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네.
0: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20명 모집하는데 저학년과 고학년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해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0명,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0명 이렇게 선착순 모집한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아직 시작 안 했고요. 바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전파 교실을 운영합니다. 뭐 무선 통신 원리 체험, 전자 키트, 로봇 조립, 무전기 교신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약간 전기 뭐 전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참가 신청 17일 오후 6시까지 중앙전파관리소 블로그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행사가요. 전국 권역별 전파관리소에서 열립니다. 8월 첫째, 둘째 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고 장소 괜찮으시면 한번 참여해보세요.
1: 네. 조영호님이 민호 아나운서 조사 많이 하셨네요. 김연수님도 정보 수집하느라 고생했네요.
0: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예.
1: 신은희님도 같이 하신 거죠. 유용한 정보네요. 김민호 아나운서 짱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항상 이렇게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전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방금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지역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있다고 하니까 자녀분들 계시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5당제 식구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잊지 못할 방학의 추억이 있다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0: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요즘 여름방학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네, 8081님. 야근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맞벌이 가구에 8살, 3살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제도들 너무 좋네요. 힘이 납니다.
0: 아, 진짜 도움 많이 되시겠다. 육아하실 때 진짜 예.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 있으면 또 지루해하니까 이런 데 찾아서 방학 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1: 보람찹니다.
0: 네, 박종인님은 젠디 우리 고2 아들은 이번 여름방학이 10일밖에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1: 9밖에 안 돼요?
0: 아,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그런가? 아, 공부해야 돼서?
1: 학교에서 이렇게 뭐 일부러 시키는 건가요? 방학 동안 뭐 프로그램 있나 봐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1: 김세환님은 러닝 중인 초중고 세 아이 아빠입니다. 우리 애들은요 7월 21, 22, 23. 아, 순서대로 방학이에요? 부모님들 파이팅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0: 진짜 방학이 시작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1: 그러니까요.
0: 그렇잖아요.
1: 좋으면서도 또 시간을 많이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되실 것 같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또 아이가 셋이나 되시니까 우리 세안님 힘내시고요. 네. 방수영님은 서산에 사는 중2 우리 아들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방학이에요. 지난주에 기말고사 끝나고 신나게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있네요. 공부 안 한 것 치고는 시험 잘 봤답니다. 하하하하. 엄마는 그저 웃습니다. 네. 워킹맘은 돌밥 돌밥 할 생각에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싸우지 말고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요 하셨는데 돌밥 돌밥 뭔지 알아요?
1: 뭐 밥하고 밥하고 계속 돌면서 밥하고 이런 건가요?
0: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네.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이거래요.
1: 돌밥 돌밥,
0: 돌밥, 돌밥.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돌밥 돌밥 하실 생각에 또 힘드실 것 같은데
1: 그러네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사골국 같은 거 끓여가지고 한 달 내내 먹이는 거죠.
1: 그게 늘 왜 부모님들이 저희 어릴 때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0: 근데 난 사골국 좋아했거든. 아, 저도 맛있지 않아요?
1: 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하루에 또 두 끼를 또 주시니까
0: 아, 이게, 진짜?
1: 아, 조금 힘들 때가 있긴
0: 한데 난 어렸을 때 엄마가 사골국 안 주면 사골국 주세요 이랬었는데
1: 아, 기억납니다. 진짜.
0: 그러니까.
1: 아, 재밌네요.
0: 네.
1: 김도관님.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방학해요. 이번 주 4일만 버티면 제발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중3 청취자님.
0: 맞아요. 우리 동환님.
1: 아.
0: 월요일에 방학하는구나. 얼마나 설렐까.
1: 그러니까요.
0: 4일만 버티면.
1: 네.
0: 그 방학하기 전주에 또 아까 동환님이 문자 보내주셔서 길을 네. 남겨주셨었는데 요즘에는 뭐 친구들이랑 보드게임하고 학교에서 좀 놀고 있대요. 보통 그렇잖아요. 방학 전에.
1: 그쵸,
0: 기말고사
1: 그쵸.
0: 끝나고 그 사이에.
1: 네, 네.
0: 뭐 체험학습 간다든가
1: 맞아요.
0: 아니면은 뭐 가까운 뭐 어디 소풍을 간다든가 그랬죠. 기억나요?
1: 맞아요. 뭐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0: 맞아. 영화 보고
1: 시내
0: 그랬지.
1: 가기도 하고.
0: 네. 아무튼 좋겠네요. 네. 동아님.
1: 신은희님. 저는 방학 때 울 엄마가 고추 따기를 너무 시켜서 방학이 없었으면 했었는데 유유.
0: 아, 일을 좀 시키셨구나. 밭일을.
1: 네.
0: 자, 저희 4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방학, 여름방학 어땠는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3: 네. 최승현님. 라떼는 여름방학에 엄마 과일 장사 돕는다고 학원 빠지고 그랬는데 크크크 요즘 애들한테 얘기했다가 꼰대 소리만 들었네요. 크크크.
2: 어머니 장사 도와주셨구나. 네. 신지연님은 저 학창 시절에 항상 여름방학 때가 생일이어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3: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선물 못 받잖아요.
2: 그렇죠. 방학이면은. 네.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 생일 몇 월이에요?
3: 저는 다행히 11월이고 학기 중이어가지고.
2: 그렇네요.
3: 예. 근데 주말이나 막 이런 뭐 휴일이나 이런 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2: 지연님 진짜 방학 때 생일이어서 아쉬우셨겠어요. 네. 9478님은 저는 여름방학은 일단 탐구생활 한 권을 완료해야 했고요. 그림일기와 방학 숙제 중에 제일 중요한 퇴비를 만들어서 한 포대를 가져가야 해서 풀을 우와. 베러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방학 숙제와 퇴비 만들기?
3: 엄청 뭔가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였나 봐요.
2: 그러게요. 방학 숙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전에?
3: 식물 사진 찍어서 이 식물 뭔지 막 찾아보고 백과사전처럼 정리해 오기. 그래가지고 막 뒷산 올라가서
2: 사진 찍고,
3: 네, 막 민들레도 찍고 막 그냥 무슨 풀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것들 막 찍고 그랬던 기억.
2: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텐데.
3: 맞아요, 그쵸? 맞아요.
2: 그러면 그냥 진짜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해가지고.
3: 그랬나 봐요. 디지털 카메라. 예, 예, 큰 거 이런 거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2: 그랬구나. 네. 김경준님.
4: 여름방학 때는 놀고 또 놀고 했지요. 그러다 탐구생활 일기 급하게 쓰곤 했답니다. 평상에 모기장 치고 별 보며 잠을 잤던 추억도 생각이 나요.
2: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놀고 놀기만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자, 계속해서 여름방학 하면 또 여러분 숙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저도 숙제가 제일 생각나고 특히나 예전에 탐구생활 기억나죠?
3: 맞아요.
2: 재밌었는데 저는 탐구생활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방학 숙제도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4: 그러니까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탐구생활에 대한 추억이 가득하신데 초등학교 방학 숙제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탐구생활이 사라진 겁니다. 네. 탐구생활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해서요. 초등학생 방학 때 배포하던 학습 교재인데요. 1979년에 처음 발간이 됐는데 20년간 이제 방학 숙제 대명사로 통하다가 방학 숙제를 일괄적으로 내준다. 좀 부담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현장 학습 위주로 개선된 교육 정책 때문에 꽤 빨리 끝났네요. 97년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2: 진짜? 네. 오래전에 끝났네.
4: 맞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한 99년도까지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기 쓰기에 대한 부담도 줄었습니다. 방학 때 매일 일기 쓰기 이런 과제 있었잖아요.
2: 엄청 있었죠.
4: 네. 네. 근데 전 일기 검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교사가 일기장 검사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학교마다 담임교사 재량에 따라서 지도하고 있고요. 요즘 방학 숙제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뭐 있더라도 자율에 맡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 발달을 하니까 방학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2: 그렇군요.
4: 뭐 이런저런 활동으로 학기 중보다 더 바쁘게 방학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숙제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크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다만 전문가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정 분량의 방학 숙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학 숙제가 없어지면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교육 기회가 다르기도 하고 또 경제적 이유 때문에 특별한 계획 없이 방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 그래요. 그렇다고 근데 방학 내내 학원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방학 생활 할 수 있을까요?
4: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니고 이제 현직 아주 교사의 참된 마음을 가지신 초등교사의 조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이가 생각하는 방학과 부모가 생각하는 방학이 다른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대요. 아이는 방학이다 하면서 최대한

0: 자유 또 쉼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는 방학이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충 또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부모님이 정해준 학원에 다니느라 차라리 아, 나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어 여유 있었어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대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는요. 방학 동안 다음 학기 학교 생활 적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칙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네. 또 아이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학 생활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에 대한 선택, 또 그 책임감을 갖도록 해서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이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아 이게 내 자기 관리로 이어지는구나를 학생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앞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고 이 현직 아주 대단한 초등교사가 강조를 했거든요. 네. 네, 학부모님들 듣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맞아요. 우리 근데 어렸을 때 딱 방학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그 생활 계획표 세웠어요.

0: 어휴, 출근하기 싫어. 유유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1: 회사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0: 그쵸.
1: 어쩔 수 없이.
0: 맞아요.
1: 휴가 있잖아요. 근데 또 직장에는.
0: 그쵸, 그쵸, 그쵸. 예. 네, 현진님 힘내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재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김민호 아나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6316님이 신청해 주신 김자군의 노래만 불렀지 전해드릴게요.

김장훈의 노래만 불렀지. 631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오늘 저녁 구내식당 메뉴는 뭐였을까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6316님이. 오늘 저녁 구내식당 메뉴를 궁금해 해주시다니. 오늘 제가 안 그래도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구내식당 메뉴가 부대찌개더라고요. 부대찌개에다가 김, 그리고 메추리알이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서민.

이은님,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실내긴 하지만 24시간 기계에서 열을 내뿜고 있어서 내내 더운 곳입니다. 지금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더위 먹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수요일이 초복이어서 삼계탕으로 몸보신할 거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아, 실내긴 하지만 기계가 있는 곳, 24시간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라서 더운 곳이군요. 보통 기계가 있으면 조금 시원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기계에 열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우리 미인님이 근무하시는 곳은 굉장히 더운 곳인가 봐요. 아, 걱정인데요, 미인님.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에 또 초복이라고 하니까 삼계탕 드시면서 몸보신 해주시고 이번 여름에 이렇게 건강한 음식 많이 자주 드셔야겠네요. 그리고 2744님은 남편이 맹장 수술했는데 아직 반기가 나오질 않아서 귀한 손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문자 보냅니다. 문자 소개되면 혹시 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아, 맹장 수술하고 나서 이 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안 나왔나 봐요. 반기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우리 2744님의 남편분이 반기가 무사히 나와서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728님, 남편이 오늘 연차를 내서 강릉에 갔다가 속초 찍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다는 잠깐 보고 얼른 시원한 카페로 피신했어요. 뜨거운데 또 시원한 기분 드셨겠지만 날씨는 그렇지가 않죠. 이게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진짜 막 살이 막 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많이들 나와 있군요. 해수욕장들은 이제 다 개작을 했고 혹시 이제 바다 가시는 분들은 선크림 잘 챙겨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이제 금방 뭐 한 잠깐 뭐 한두 시간 밖에 있다가 들어와도 금방 이렇게 화상 입을 정도로 요즘은 날씨가 많이 뜨겁기 때문에 선크림 잘 꼬박꼬박 바르고 다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116님, 오늘 남편이 쉬는 날이라서 우와, 우리 3116님도요? 우리 5728님도 그랬는데 포항으로 캠핑 왔어요. 비가 오려든지 바람이 부네요. 아까 들었던 엉망진창 노래 귀에 착 붙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비가 와도 날씨가 시원해지지는 않는다고 하죠. 날씨 한번 볼까요? 날씨가 내일은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37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좀 시원해져야 될 텐데 왜 시원해지지가 않는 걸까요? 이게 그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다들 건강관리, 계속 건강관리 얘기를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야외 나가시는 분들은 양산 있죠. 양산 꼭 챙기시고 이 양산이 있고 없고가 확실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냥 모자 쓰고 햇빛 가리는 거랑은 많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양산 들고 나가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옷차림도 가볍게 해주시고 너무 더운 2시 정도, 오후 2시가 가장 덥잖아요. 그때는 되도록이면 밖에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116님도 엉망진창 노래 좋아하셨나 봐요. 저도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의 또 아드님이 이 노래를 함께한 분이라고 하니까 궁금하네. 리더라고 하셨는데 어떤 포지션을 맡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 듣고 계시다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컬인지 아니면 뭐 드럼인지 뭔지 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주희영님, 부가세 신고 시작이라 오늘부터 야근하고 있어요. 오늘은 너무 덥네요. 제 등 뒤가 통유리창인데 블라인드를 했는데도 등짝이 뜨거워요.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서 선풍기도 같이 틀고 있어요. 다들 더위 잘 이겨내시길. 와, 뒤에 있는 창문이 통유리면은 진짜 더우실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 블라인드를 했는데도 등짝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은 이렇게 차에 타기만 해도 그 진짜 덥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가리는 거 뭐지? 그 가리는 거? 햇볕 가리기? 이런 거를 막 하려고 하는데도 그걸 해도 덥더라고요. 내릴 때 막 그걸 해놔도 어쨌든 진짜 더위를 잘 이겨내는 이게 중요해진 요즘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날씨 어떻게 더위 잘 이겨내는, 나만의 더위 이겨내는 방법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은 팁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0570님, 젠디, 같은 취미교실에서 알게 된 한 언니가 얼마 전에 산 옷인데 막상 입고 다니려니까 부담스럽다면서 저에게 참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오늘 글쎄 위아래 세트로 된

옷한 벌을 챙겨주셨어요. 샤방샤방 퍼프 소매에 차랄랄라 롱 스커트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옷을 입어보니까 딱 맞고 어찌나 멋지고 예쁘던지 제 마음에 쏙 들어서 깜짝 놀라고 항공하고 참 고마웠던 날이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또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있네요. 오, 또 취미교실 같이 다니시는 언니분이 예쁜 옷을 선물해 주셨군요. 근데 뭐 언니분도 이제 본인이 잘 어울릴 줄 알고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안 입을 것 같아서 우리 0570님 챙겨주신 거니까 이쁘게 입어주시면 언니도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선물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고 맛있는 식사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화요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내일 계획, 내일 일기 5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조영훈 님이 신청해 주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크레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8738님이 워터파크에 첫 알바하러 갑니다. 저승사자 분장하고 고객님 응대해야 하는데 옷이 너무너무 더워서 각오하고 있어요. 학비 모으자. 아, 첫 아르바이트에 워터파크 거기다가 저승사자 분장까지 하셔야 된다니 우리 8738님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더운 옷 때문에 또 많이 힘들겠지만 아마 손님들께는 우리 8738님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의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중간중간 잘 쉬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0791님은 저는 내일부터 여행 계획을 짜요. 조카 데리고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직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번 여행은 조카를 위한 여행이라 혹시 모를 비에 대비해서 다른 계획들도 조금씩 다시 짜려고요. 제발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유유. 아, 조카와 또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0791님. 비 예보가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 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장마를 보니까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막 하잖아요. 잠깐 내렸다가 해가 쨍쨍 뜨고 이러다 보니까 최신 기상 정보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모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522님이 골라주신 끝곡 뭘까요?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더운 여름밤이지만 모두 편안한 꿈나라 여행이 되기를 빕니다. 하고 오늘의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522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어제 실종됐던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시신이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새벽 6시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쪽 52km 해상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실종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병사는 강원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다 어제 오전 실종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12일 오전 이른 시각이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12일 오전 11시경이라며 경호원을

0: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 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남서부와 남부 곳곳에 미국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떨어져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후지스탄주 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오후 이란 남서부 아바단 내 세 곳이 적의 발사체에 피격됐으며 미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도 아바단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면서 이란 남부 게슘과 반다르 아바스 일대에서도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의 통합 앱 출시를 앞두고 양 기관의 회원을 통합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코레일과 SR은 내일부터 통합 회원 전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접속 방법과 절차는 SR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에만 가입된 사람들은 통합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SR 가입 이력 있는 사람은 전환을 신청해야 등록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이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8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진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AI 업계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오픈 AI를 비롯해 메타와 XAI까지 잇따라 신모델을 공개했는데요. 경쟁의 초점도 누가 더 똑똑한가를 겨루는 걸 넘어서 누가 이를 더 잘하느냐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새 모델들의 실제 성능부터 활용법까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우리와 대만의 경제가 비슷하게 흘러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대만 신주와 우리나라의 동탄과 같은 반도체 산업 거점에서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회 전반에

0: 양극화 흐름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만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호황의 그늘,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아, 소장님 주말에도 바쁘셨을 것 같아요.
3: 저 오늘 밤샜습니다.
2: 아니 이렇게 연이어 다들 새로운 모델들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아,
3: 그러니까요.
2: 뭐 그록, 메타, 오픈 AI까지 신버전 나왔다고요?
3: 네, 한 사흘 동안에 미국 주요 AI 기업 네 곳이 신모델을 쏟아낸 건데요.
2: 예.
3: 7월 8일에 SpaceX AI가, 그러니까 그록 AI, 그러니까 SpaceX Not AI죠. 그록 4.5를 냈고 오픈 AI가 또 새 음성 모델 GPT 라이브를 냈고 또 다음 날인 오픈 AI가 GPT 5.6을 냈고요. 메타가 뮤즈 스파크 1.1을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 빼고는 웬만한 애들 거의 다 나왔다. 왜냐면 엔트로픽도 최근에 페이블이라는 거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뭐 거의 뭐 최신 모델들이 막 1, 2주 간격으로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지금까지 내놓지 않은 많은 곳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언론들을 좀 보면은 성능 최선단의 오픈 AI랑 엔트로픽 2강으로 생각하고 뒤를 구글, 메타, 스페이스X가 3중으로 추적한다라는 재편 분석도 나왔고요. 미국 현지 분석들도 봤더니 이번 발표가 이제 오픈 AI의 제1경쟁자인 엔트로픽을 정조준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여러 가지를 낸 것들이. 그래서 두 회사의 간극이 지금 2026년 AI 시장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가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AI 시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오픈 AI 1의 경쟁자인 엔트로픽을 정조준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오픈한 모델이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들었습니다. 뭐 네. 이름도 솔, 테라, 루나 뭐 되게 특이해요.
3: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름이 그러니까 모델 자체는 GPT 5.6 하나인데요.
2: 예.
3: 그 안에서 이제 모델의 어떠한 사용량 속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최상인 솔, 중간 테라, 가성비 루나인데 이게 태양, 지구, 달이고요. 오픈 AI가 숫자 대신 이름 붙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클로드 같은 경우는 뭐 오프스, 페이블, 뭐 미토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잖아요.
2: 네.
3: 근데 챗GPT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세 개를 딱 묶었다는 건 향후에 만약에 뭐 GPT-6가 나오든 이러더라도 최상위 솔, 뭐 그다음 뭐 예를 들면 GPT-6 솔, 뭐 GPT-6 테라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시 과정도 상당히 특이했는데 이게 5.6 모델이 실은 6월 말에 이미 완성이 돼서 정부와 협의된

0: 20억 원 안팎의 신뢰 파트너에게는 먼저 제한 공개가 됐었어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추가 검증을 거쳐서 7월 9일에 일반 사용자에게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오픈 AI가 반복한 게 뭐냐? 이번에 좀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오픈 AI의 여러 가지 카피라이트를 보면 달러당 성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똑똑한 모델 하나가 쫙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1달러에 가장 큰 성능을 줄 수 있는 AI 모델들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샘 알트먼 역시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할 때 기존보다 AI가 쓰는 단위죠. 토큰 사용량이 54% 덜 쓴다라고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게 이 5.6 말고 오히려 이제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음성 모델인 GPT 라이브라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로드에 보면은 클로드에는 코워크라고 해서 업무용 서비스도 있는데 비슷하게 네. 이번에 챗GPT도 챗GPT 안에 챗GPT 워크라는 서비스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거의 막 한 방에 쏟아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유저들 입장에서 성능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Artificial Analysis라는 벤치마크 사이트가 있어요.
1: 예.
0: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 이런 게 다 나왔는데도 1등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여전히 클로드 페이블.
1: 네. 그러니까
0: 클로드 버전이 60점으로 1등이에요.
1: 네.
0: 2등이 이번에 나온 GPT 5.6 솔 맥스인데
1: 예.
0: 얘네 둘이 점수 차이가 딱 1점 납니다. 1점.
1: 아.
0: 그러니까 정말로 지능이 이렇게 좋은 건데
1: 예.
0: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최신 모델이 나왔는데 어떻게 오히려 밀리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를 보면 작업당 비용이거든요.
1: 예.
0: 보시게 되면 같은 작업을 하는데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클로드 페이블은 $2.75가 되는데
1: 예.
0: GPT 5.6은 $1.0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싸죠. 그러니까는 지금 오픈 AI가 이번에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최고의 성능 모델보다 1점 뒤처지는 수준이지만 가격은 오히려 절반 이상 싸고 반복적인 작업이나 속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역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반적인 종합지능 말고 코딩을 하는 영역에서의 분석을 보면 코딩 영역에서의 에이전트 인덱스는 오히려 클로드보다 챗GPT가 높아요.
1: 네.
0: 그러니까는 뭔가 반복적으로 하거나 일을 할 때 그럴 때 AI 성능은 오히려 자기들이 좋다라고 이번에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유를 하자면 가장 완성도 높은 뭐 우리를 좀 초천재라고 할까요? 초천재는 여전히 페이블이지만
1: 네.
0: 이 천재를 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1: 네.
0: 약간 모자르지만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춘 여러 개의 범용성 모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나온 AI 모델들 앞서서 말씀드린 그록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데들도 계속 가격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록 4.5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딩 작업 하나 끝내는 비용이 페이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로드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쌉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도 자신 있게 답하는 환각률이 54%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종목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쓰면서도 정말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꽤 똑똑하게 나온 녀석. 이 녀석을 이번에 챗GPT 5.6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의 성능과 반복적인 거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놨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예전처럼 뭐가 제일 똑똑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똑똑한 놈을 쓸 때 얼마의 돈을 내야 됩니까까지 기준을 이제 삼각해보면 다양한 순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0: 네.
1: 분야별로도 당연히 순위가 좀 다르다는 건 당연하겠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코딩이라든지
1: 네.
0: 챗봇이라든지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GPT가 상당히 성능이 높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로드가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뇌는 똑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똑똑한 부분을 계속 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리밋이 자꾸 걸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틈새적으로 오픈 AI가 치고 들어왔다.
1: 예.
0: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소장님이 여러 가지 데모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그 새 모델들 어디까지 구현되는지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우리가 뭐부터 보면 됩니까?
0: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들이 뭘 잘하는 라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을 때
1: 네.
0: 특히나 이번에 자랑을 했던 게 뭐냐면 디자인 판단력이에요. 디자인 판단력. 그렇게 해가지고 공식 설명을 보면 상위의 수준의 지시만으로 딱 세련되고 기능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0: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한 줄만으로 만든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뭘 만들었느냐? 또 저희가 박정호의 또 손에 잡히는 경제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뭐라고 시켰냐면 3D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한 줄 씁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3D 게임을 만들어줄 수 있어?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큰 바다를 건너가는 박정호호의 모험을 그린 3D 게임을 만들어주고 효과음이랑 이펙트를 넣어달라고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렇게 썼더니 2분 12초 동안 얘가 생각을 합니다. 완성이 됐대요.
1: 예.
0: 그리고 포함된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GitHub으로 하거나 웹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기에 한번 올려달라고 한 번 더 시켰어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실 수 있게 링크 드릴 예정인데
1: 네.
0: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해서 2분 만에 나온 게임 잠깐 보여드릴게요. 거대한 경제 바다가 열립니다. 박정호호의 모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제 암초를 피해서 이렇게 나오고
1: 예.
0: 실제로 출항하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경제 암초를 만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노트북 연결이라서 소리는 제가 이제 못 들려드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소리도 나고 게임이 돼요.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네. 그냥 한 줄 쓴 거잖아요. 한
1: 그리고
0: 줄.
1: 2분 만에 만든 게임이잖아요.
0: 네, 2분 만에 만들었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수준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디테일하게 만들면 야 이제 누구나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AI로 할 수 있구나
1: 네.
0: 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이번에 이게 끝이 아니라 아예 서비스도 만들어 보셨다 얘기 들었는데 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0: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단순히 하는 거 말고 실제로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제일 보면은 ChatGPT의 이제 버전, 그 다음에 클로드의 버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갖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로드는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이제 방식을 쓰고 이제 ChatGPT는 코덱스라고 하는 앱을 쓰거든요. 이 두 개를 제가 정말 끝까지 토큰을 쓸 때까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뭐 한 거냐면 저녁 6시 40분쯤에 두 회사의 코딩 에이전트한테 똑같은 주문을 시켜요.
1: 예.
0: 어떤 식으로 시키냐.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걸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주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약간 앓는 소리로 하는 게 이게 매주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1: 그렇죠.
0: 이번 주엔 맞는 얘기인데 몇 주 지나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오늘도 오픈 AI 얘기를 하면 오픈 AI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썸네일이 나오면
1: 예.
0: 댓글에 아 지난주에는 뭐가 좋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달리니까
1: 예.
0: 아 이거를 좀 히스토리컬하게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출연을 하니까
1: 예.
0: 1년 동안 송경제에서 제가 했던 발언들을
1: 예.
0: 쭉 히스토리처럼 보여주면 좋겠다
1: 예.
0: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1: 그럼 뭐라고 업무지시란 거예요?
0: 그냥 별거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시킨 거냐면 유튜브에 제가 나오는 그 컨텐츠만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그 플레이리스트를 줘요.
1: 네.
0: 그러면서 얘한테 야, 요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줬는데 여기에 김덕진이 한 방송들이 다 모여있거든. 저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두 가지를 제가 시켰어요. 하나는 읽다가 설명드릴 거고 지금 얘기 드린 건 뭐냐면 내가 매주 컨텐츠를 하는데 인공지능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같은 질문인데도 몇 주 사이에 계속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너가 1년 동안 김덕진이 했던 유튜브 컨텐츠를 모두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는 웹페이지 서비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김덕진 답변 연대기라고 해라. 이렇게 시켜요.
1: 예.
0: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챗GPT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야 내가 이거를 챗GPT랑 클로드 둘 다로 하니까 너가 너의 성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봐라고 챗GPT한테도 시키고
1: 예.
0: 클로드한테도 야 내가 이거 두 개 같이 하는 거니까 클로드 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고 시킨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돌립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작업은 단순히 5분 10분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이상 걸리기 시작을
1: 예.
0: 해요. 그래서 챗GPT로 제가 1차적으로 돌렸을 때는 30분 정도 걸렸고 똑같은 작업을 클로드한테도 돌렸거든요.
1: 예.
0: 근데 클로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근데
1: 네.
0: 둘 다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답은 바뀌었다. 기록은 남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이걸 볼까? 중국 AI는 미국을 따라잡았는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때 제가 컨텐츠에서
1: 네.
0: 얘기했었던 말하고 근거 영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현재 이 흐름으로 얘기를 했고 변화 강도가 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부로 보여주는 거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에 유튜브가 한 69개, 그러니까는 유튜브 69개 영상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히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1: 네.
0: 또 디자인은 꽤 이 챗GPT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0: 클로드를 또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클로드는 약간 서비스적으로는 이제 화면상으로는 처음에 잘 못했어요.
1: 예.
0: 그런데 흥미로운 게 제가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1: 예.
0: 이 데이터에선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로드가 오래 걸리고 챗GPT가 덜 걸렸는가 봤더니 챗GPT는 화면은 되게 예쁘게 꾸몄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텍스트를 변환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리소스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GPT는 그 한계점에서 딱 일을 멈추고
1: 예.
0: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서 1차 버전을 가져와요.
1: 예.
0: 그런데 클로드를 시켰더니 클로드는 우회를 하더라고요. 우회를 한다는 게 뭐냐면 유튜브가 수집을 하다가 이게 A, 이게 봇이라고 딱 차단해서 멈추려고 하니까
1: 예.
0: 클로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안드로이드 폰인 척 위장을 해요.
1: 예.
0: 그래서 원래는 이게 AI 봇으로 돌린 건데
1: 예.
0: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 로그를 봤더니 마치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1: 야.
0: 실제로 자막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는 퀄리티 디자인적으로는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얘가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두 개가 잘했잖아요.
1: 예.
0: 그렇게 되니까 이제 챗GPT한테는 야 클로드는 저렇게 해왔는데 너는 이거 못했으니까 클로드 거 보고 베껴! 라고
1: 예.
0: 시키고 클로드한테는 똑같이 야 챗GPT가 디자인을 잘했으니까 챗GPT 보고 디자인을 베껴! 이렇게 시켰거든요.
1: 나쁜 상사들이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얘가 꽤 잘해지게 바뀌었어요.
1: 이야, 확 바뀌었어요.
0: 네, 이게 이제 챗GPT로 제가 여러 번 돌려서
1: 네.
0: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데이터량도 상당히 많아졌죠.
1: 그리고 텍스트 발치도 잘했네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예측 채점표라는 거를
1: 예.
0: 이 클로드가 만들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뭐냐면 제가 실제로 얘기했던 것 중에 적중한 거랑 적중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1: 예.
0: 나중에 그것도 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예.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클로드도 그러면 디자인을 시켰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클로드가 문제가 생겼어요.
1: 뭐가요?
0: 딱 시키려는데 토큰을 다 썼대요.
1: 아.
0: 그래서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사용량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분명히 데이터를 갖고 뎁스 있게 잘 만들긴 했는데
1: 예.
0: 이거를 만약에 저 둘 다 $200짜리 썼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멈추니까 5시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 해봤는데 실제로 클로드도 꽤 잘 나오긴 했지만 클로드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 잡질 않으면 디자인을 잘하진 못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성능적으로는 잘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특징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1: 네. 진짜 저는 볼 때마다 진짜 놀랍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모델들 활용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형태가 아닌 뭐 음성 기술도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0: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이번에 GPT에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GPT
1: 네.
0: 라이브라는 기능이에요.
1: 그건 뭐예요?
0: 왜냐하면 예전에도 챗GPT 음성 인식 기술이 있긴 있었는데
1: 네.
0: 그거는 대부분 다 어떤 식이었냐면 AI가 사람이 얘기를 하고 AI가 얘기를 하고 사람이 소음만 해도 AI가 그걸 듣고 말을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GPT 라이브가 좋아진 게 뭐냐면 AI가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인지를 해서
1: 아.
0: 내가 말을 멈춰야겠다. 더 해야겠다, 껴들어야겠다 이런 걸 인지하기 시작하고요.
1: 예.
0: 심지어 AI한테 뭔가 오래 일을 시키잖아요. 뭔가 검색을 하라고 시키면 지가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1: 야.
0: 결국 진짜 사람의 맥락을 인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데모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장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영어로 뭐 얘기하고 있는 걸 번역을 제공을 안 해주지 우리가 못 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실시간 통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듣는다. 근데 이걸 에어팟 같은 걸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에어팟은 아니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포인트는 제가 말을 하고 있고 AI도 말을 하는데 AI가 저랑 같이 말을 하거나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챗GPT 안에서 저희가 음성 대화 누르고 내 목소리 들리니?
2: 네, 잘 들려요.
0: 지금부터 너가 통번역가가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국어로 뭔가 실시간 발표를 하는 걸 너가 영어로 그냥 바로바로 번역하는 번역가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굳이 번역 안 해도 돼. 준비됐어?
2: 네, 이해했어요. 지금부터 한국어는 영어로 실시간 통역할게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AI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미치게 될까요?
1: 야.
0: 정말로 챗GP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클로드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면 과연 우리는 AI 모델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0: 해야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모델 자체의 성능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니까 우리는 AI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모델을 고를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움직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웬만한 동시통역자 이상으로 실시간성 있게 바로 통역을 해주네요.
2: Now it's providing real-time interpretation almost.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예.
0: 이거 그냥 야. 너무 놀라운 게 이번에 ChatGPT가 이 기능을 무료 버전한테 거의 다 풀었어요.
1: 무료 버전이요?
0: 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판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좀 데모를 중심으로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요즘 AI 반도체 관련한 산업이 워낙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매주 무슨 새로운 모델들이 각사에서 나오니 네. 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승자의 모양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한 회사가 다 이것을 시장을 잠식하는 것들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점차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예. 특징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건데 오히려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중국 변수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델들은 어쨌든 돈 내고 쓰는 건데
1: 예.
0: 앞서서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무료로도 쓸 수 있는 GLM이라고 하는 모델이 한 3, 4등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중국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중국 모델들의 성능에 대한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능은 다 상승이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라운드, 그러니까 재무적인 걸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또 투자들, 이렇게 보면 첫 회사가 이거 하고 다음날 되면 또 서비스 열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챗GPT가 이렇게 되니까 미토스 원래 페이블이 오늘까지만 하고 그 유료 사용자들에게 돈을 더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더 연장됐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그 사용량을 더 풀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킨 게임에 좀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그 안에서 돈 싸우면서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 오히려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구글이 생각한 시리 타이밍대로 지금 모델을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구글의 핵심 인력들도 오픈 AI나 엔트로픽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제미나이가 그다음 모델을 언제 제대로 낼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냐가 또 이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미리 미래를 가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기자님 대만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네. TSMC가 있는 신주 다녀오셨다고요.
4: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변화를 우리보다 좀 먼저 겪은 곳이 있는데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에서는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요. 이제 경제를 주도하는 1극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이제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TSMC의 시가총액이 대만 증시 전체의 47%를 넘었습니다. 이제 한때는 49%

0: 3%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1: 어마어마하네요.
0: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삼전이 한 30% 정도고 이제 SK하이닉스가 25%인 거를 감안을 하면 예. 이제 꽤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TSMC가 실제로 대만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또 우리 변화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대만에서도 우리나라도 대치동에 의대반 말고 이제 반도체반이 있다고 생각 들었는데
0: 네.
1: 대만도 의사보다 TSMC네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0: 대만에서도 원래는 의사가 가장 선호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1: 예.
0: 이제 최근에 반도체 기업의 연봉도 오르고 성과급도 크게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의료 수가가 대체로 낮고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서 의사가 돼도 소득을 크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오랜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의료 소송 위험도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는 그런 위험 없이 석사 학위를 받은 뒤에 비교적 빠르게 고소득 직군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이제 실제로 TSMC나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중에 연봉이 의사 평균 소득을 훨씬 넘어선 경우가 이제 흔하게 있습니다.
1: 예.
0: 가장 재밌는 변화는 결혼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대만에서는 이공계 남성을 리공난을 이공계 여성을 리공뉴 이렇게 부르는데요.
1: 네.
0: 이제 특히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만나고 온 34세 TSMC 엔지니어 남성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좀 진짜 사랑을 찾고 싶은데 자꾸 회사 이름만 보고 접근을 하니까 난 그냥 이제 반도체 종사자다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직장명을 숨긴다고 좀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엔지니어 배우자도 새로운 어떤 사회적 계층처럼 인식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신주 과학단지처럼 과학단지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대만에
1: 네.
0: 이제 거기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결혼한 여성을 이제 위엔치 마마라고도 부르고 과학단지
1: 네.
0: 엄마라는 뜻이고 위엔치 타이타이 위엔 과학단지 아내 이렇게도 부릅니다.
1: 예.
0: 네 이제 고급 소비 자녀 사교육 해외 유학을 주도하고요. 이제 인터뷰한 교수님께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재밌게 보고 계신가봐요.
1: 네.
0: 이제 거기에 극성 학부모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로도 조금 소비가 대만에서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세상에 과학단지 엄마라는 닉네임이 생길 정도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니 참.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길래 이런 사회 행태 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0: 네, TSMC 직원의 지난해 평균 수입은 우리 돈으로 약 1억 9,200만 원이고요.
1: 네.
0: 이거를 대만 전체 직장인 평균과 비교하면 이제 3,590만 원인데 5.4배에 달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대만 전체 직장인들의 평균이 3,500만 원 수준인데 TSMC 직원이 지난 한 해 받은 수입이 1억 9천만 원. 5배가 넘네요.
0: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와. 봐도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입사 초기 때부터 또래 직장인과의 소득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1: 예.
0: 이제 반도체 기업 초급 엔지니어 연봉이 원래 뭐 4,700만, 9,400만 원이라고 통계청에 잡혀 있는데요. 이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2,350만 원에서 3,300만 원 수준이에요.
1: 예.
0: 이게 격차가 커지는 지점은 성과급인데 이제 3년 반째 일하고 있는 TSMC 엔지니어 아까 그 진짜 사랑을 찾겠다는 그 엔지니어 분은
1: 네.
0: 작년에 그러니까 2년 반 일했을 때 성과급 포함해서 약 1억 8천만 원 벌었다고 했습니다.
1: 이야.
0: 이제 자사주도 자산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1: 그렇겠죠.
0: 이제 월급의 20% 이내로 회사 주식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 할인된 가격으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TSMC 주가 그래프 정말 치솟고 있거든요.
1: 예.
0: 지금 대만 증시도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 내 자산도 같이 늘어난다고 되게 흐뭇하게 웃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1: 이 진짜 사랑을 찾고 싶다는 그 청년이요?
0: 그렇습니다.
1: 이 차량을 찾고 싶다면서 뭐 자꾸 계좌를 보여주고 참. 예, 마저 말씀 주시죠.
0: 네. 네. 이렇게 연차를 쌓일수록 이렇게 좀 소득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대만 전체 소득 격차를 키우는 배경으로도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프랑스 파리 경제학교가 발표한 2026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요. 대만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했대요. 근데 하위 50%는 11.8%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두 계층의 격차가 4배가 넘습니다.
1: 예.
0: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배 정도예요.
1: 그렇죠.
0: 이것도 많지만 정말 그 소득 쏠림이 훨씬 심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네. 사실 소득 쏠림이 심한 것은 당연히 사회적 문제인데 그런데 또 한켠

으로 우리 모두가 조금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좀 번듯한 동네, 그래서 네. 안락한 내 집장만, 이걸 다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만도 당연히 이렇게 구매력이 높아진 일부 계층들이 생기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0: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만한 동네인 동네를 뭐 셔세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만도 네.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대만이 먼저 이런 현상을 좀 겪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급 단지입니다. 네. 신주 과학 단지 인근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타이베이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가 살짝 주상복합처럼 생겼어요. 1층에 성형외과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이제 좀 그런 네. 부촌인데요. 네. 여기가 그렇게 지역적으로는 좋지 않거든요. 타이베이 도심에서 84km 떨어져 있고 이제 동탄과 강남이 35km인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떨어져 예. 있는데 여기가 5년 동안 88.1% 상승했습니다.
0: 2배 좀 안 되게 올랐네요.
1: 그렇습니다. 예. 네, 같은 기간 타이베이의 상승률인 26.1%와 비교하면 3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이 지역만.
0: 네. 예.
1: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20억 원 정도에 팔리 고요. 이거 평당 가격을 보면 이제 2,100만 원 정도인데 대만 평균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0: 예. 이렇게 되면 또 교육 현장도 변화가 생기던데 대만의 지금 교육 현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1: 네, 자녀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라던 대만 부모 생각들도 달라지고 있는데
0: 예.
1: 이제 타이베이 학원가인 난양제가 있어요. 대치동 학원가처럼 이렇게 학원가가 있는데요.
0: 네.
1: 타이베이에서 가장 큰 종합 재수 학원이에요. 루린 복습반이라는 곳인데
0: 네.
1: 이제 오늘부터 그 하반기 수능이거든요. 대만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수능을 앞두고 자습하고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원래는 의대 입결을 가지고 홍보를 하던 학원이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0: 예.
1: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같은 이공계 진학을 상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눈에 띄게 늘었고요. 이제 이공계에 다시 가기 위해서 직장인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공계를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0: 수능 보려고?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럼 선생님들마저도 수능을 봐서 반도체 관련한 회사에 입학을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대만이야 이 얘기네요.
1: 그렇습니다.
0: 야, 직업계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1: 네, 직업계고에서도 지금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 상태인데
0: 네.
1: 반도체 공장에서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직업계고의 대입을 도와주는 학원들 문의도 늘어났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학생들이 열정이 넘친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0: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과거에 실업계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얼마 전에 실업계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예전에 제일 공부 잘했던 애들을 은행 쪽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성적이 안 된 친구들을 뭐 그중에서 일부를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 공장으로 보냈는데
1: 네.
0: 지금 너무나도 전교 1, 2, 3등 했던 애들이 은행 간 걸 후회한다라고 그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만도
1: 네.
0: 비슷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 정도면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녀들이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당연히 형성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을 경험한 부모들은 이제 자녀도 엔지니어로 키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1: 이제 최근에 공대 석사 과정을 마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신주 과학 단지의 2세대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0: 예.
1: 이제 친구들 부모 대부분이 신주 과학 단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근처 공대 교수님이거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15명은 엔지니어, 13명이 의사가 될 정도로 엔지니어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고요.
0: 예.
1: 이제 6개 반 중에 5개 반이 이과 반이었대요. 1개 반만 문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주에서는 이공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진로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너무 당연하게 이공계에 갔는데 나중에 대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의사가 1순위 선호 직업이었다. 이래서 놀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다 20, 30대였는데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0: 예.
1: 나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그런 반도체 가정을 꾸리고
0: 네.
1: 자녀 역시 반도체 엔지니어로 키우고 싶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0: 대만인들의 꿈은 반도체 가정을 꿈꾸는 게
1: 네.
0: 자, 이상형이 돼버렸네요.
1: 그렇습니다.
0: 아, 정말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1: 네. 이제 재밌는 건 같은 엔지니어 안에서도 이미 출신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나타나요. 제가 아까 신주 2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0: 예.
1: 이제 두 명의 엔지니어를 같이 만나는 상황에서 한 명은 신주 2세대, 한 명은 외지인 출신이었어요.
0: 네.
1: 이제 이 신주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환경부터 달랐어요. 명문고 다녔고 이제 형편도 넉넉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과목별로 과외를 5개 정도 받았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외여행 다니고 돈을 난 악착같이 모으진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근데 반면 외지인 출신의 이 엔지니어는 나는 또 독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똥통 고등학교였는데 그래서 나는 교육 수준 낮은 사람 너무 싫고 이런 사람들이랑 벗어나서 살고 싶고

0: 또 얼른 신주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공휴일 말고는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입사하고 나서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갔다. 그래서 간을 판다는 말을 흔히 쓰거든요.
1: 네.
0: 이제 내가 필요해도 이거와 상관없이 내 간을 팔아서라도 돈을 번다는 건데 이제 그 정도로 고되게 일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야간 근무도 매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렇게까지는 간을 못 팔아서 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외지 출신 엔지니어도 똑같은 반도체 관련한 엔지니어인데
0: 네.
1: 같은 반도체 관련한 엔지니어도 어떤 뭐 신주 2세대냐 외진이냐 따라 이렇게 차이가 큰 거군요.
0: 네.
1: 사실 호황 속에서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낙심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우리 주식 투자도 뭐 삼전닉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소리도 있을 정도잖아요.
0: 네.
1: 그러면 대만도 우리도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모습이 지금 반도체 호황 초입에 들어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1: 예.
0: 이제 사실 오랫동안 우리와 대만은 서로 다른 경제 모델을 가진 나라로 여겨졌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완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대만은 중소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AI가 이끄는 반도체 붐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두 나라의 산업 구조가 점점 반도체 중심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수치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올해 3월 기준으로요.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했습니다.
1: 예.
0: 이제 전년 대비 151%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대만은 반도체 관련 품목이 80%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50% 수준이었는데 정말 크게 높아진 겁니다.
1: 예.
0: 이제 특히 대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나 자산가는 직접 TSMC나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같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데 이 물가 상승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물가의 연장선에서 주택 문제도 조금 심해졌는데
1: 그렇겠죠.
0: 네, 자금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많아졌고요.
1: 예.
0: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대만이 2% 네. 정도인데 주택담보대출까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을 지금 부추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이베이와 신베이에서는 사회 초년생이 월급으로 약 180만 원을 받는데 이 가운데서 한 7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거의 반 좀 안 되는 숫자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의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만들어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1: 네.
0: 이게 장기화되면 포퓰리즘이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격차를 줄일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미리 대만을 살펴보고 우리는 부작용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쿠바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의료진 파견까지 겨냥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 공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원래도 전방위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1: 예.
0: 이제 그동안 쿠바로 들어가는 연료 공급 차단했고 또 쿠바 고위 관료들을 제재하거나 기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1: 예.
0: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도 제한을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쿠바에 얼마 남지 않은 주요 외화 수입원, 바로 해외 의료진 파견 사업을 정조준한 겁니다. 쿠바는 현재 50여 개국의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고 있는데요.
1: 예.
0: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의료진을 고용한 국가들의 계약을 종료해라 아니면 규모를 줄여라 이렇게 압박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국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 미국이 이렇게 의료진 파견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0: 네, 이게 돈줄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쿠바 정부가 해외 의료진 파견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0: 이제 쿠바가 이렇게 의료진 파견한 건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1963년에 알제리에 처음 의료진을 파견한 이후에 60년 넘게 해외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1: 예.
0: 이제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흰 가운의 전사들 이렇게 부르고 사회주의 쿠바의 상징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쿠바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도 성장을 했는데 의사를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약 13조 원, 연에 13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쿠바 전체

0: 수출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 도대체 얼마나 해외로 보내길래 이 정도 수익을 거두는 걸까요?
0: 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쿠바 의료진이 2만 4천 명에 달하고요.
1: 예.
0: 이제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부터 이탈리아 농촌 지역까지 세계 각지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의료진 파견을 통해서 쿠바 경제에 구체적으로 얻어지는 성과 뭘까요?
0: 네, 쿠바가 1960년대부터 이렇게 의료진을 보내면서 특히 소련과 중남미 동맹국에 많이 보냈었는데요.
1: 예.
0: 그 대가로 이제 석유나 무기, 외화를 받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 쿠바 의료진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베네수엘라였는데요. 이제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공급하는 구조도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어찌 보면 의료진 보내서 필요한 거다 얻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작 해외 나간 쿠바 의료진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네, 마침 미국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가 해외에 파견된 쿠바 의료진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1: 예.
0: 이제 쿠바 정부가 직접 돈을 받으면서 이 정작 의사들에게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로비오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 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인신매매 의료단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외국 정부가 쿠바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급여 가운데 8, 90%를 쿠바 정부가 가져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제 인권단체 조사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의사 한 명을 파견할 때마다 매달 수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추산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인권 침해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1: 예.
0: 이제 여권을 일단 압수하고 단체 숙소에 머물게 하고요. 이제 오후 6시가 넘으면 외출을 금지합니다.
1: 야.
0: 이제 평소에 반체제적인 발언을 하는지 또 감시하고 이제 생활고 때문에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정보기관 요원들이 동선을 관리합니다.
1: 네.
0: 이제 하물며 연애를 하려면 감독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 야.
0: 이제 탈출도 쉽지가 않아요. 의사 면허를 반납하려고 하면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제 파견된 국가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현지 의사 자격시험 응시도 제한합니다.
1: 예.
0: 이제 여성 의사가 만약에 임신을 하면 아이가 파견국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렇지 못하도록 쿠바로 돌려보내서 출산하게 한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1: 네, 이 정도 되면 쿠바에서는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쿠바는 예전부터 이런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불거진 문제인가요?
0: 네, 문제가 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예.
0: 2019년에서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브라질에 파견가 있던 쿠바 의사들 2천 명이 난민 신청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브라질 정부가 당시에 빈곤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려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활동했던 외국인 의사 1만 6천 명 중에 8천 명이 쿠바 출신이었거든요. 네, 브라질 정부가 이제 쿠바 정부에 전달한 급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한 30% 정도밖에 의사들한테 안 떨어지면서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이를 두고 노예 노동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200여 명이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브라질에 했고요. 이제 브라질 정부는 거주 자격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하얀 가운의 전사들이라고 불렀었는데
1: 네.
0: 알고 보니 하얀 가운의 노예들이 더 어울린다 이런 보도들도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1: 네, 실제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최근에 미국 압박 이후에는 실제로 쿠바 의료진과의 계약 종료를 맺은 나라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쿠바와의 의료 협력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메이카에서도 이제 협력을 올해 겨울에 종료했고요. 이제 과테말라에서도 쿠바 의료진을 철수하기 시작했고 연말까지 남아 있는 인력도 모두 떠나기로 했습니다.
1: 예.
0: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 온드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뒤에 바로 이 의료진 150여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이제 현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안과 진료소를 떠나는 쿠바 의료진에게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듣고 보니까 미국 압박 이후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의료진을 돌려보낸 것 같긴 한데
0: 네.
1: 그런데 좀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쿠바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과학기술 문명도 발달하지 않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 의료진을 해외에 파견 보낼 정도라면 의료 강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의료 강국이 된 겁니까?
0: 저도 이 지점이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쿠바가 지금도 일부 배급제가 운영된 정도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도 의료와 건강 지표만큼은 선진국과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0: 야.
1: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요.
0: 네.
1: 영아 사망률과 평균 수명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인구 수명이 길어서요.
0: 예.
1: 그래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가깝습니다.
0: 예.
1: 이런 성과의 출발점은 1959년에 있었던 쿠바 혁명인데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잖아요.
0: 예.
1: 이 정부는 의료를 돈을 내고 구매하는 시장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기본권이자 공공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맨몸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0: 예.
1: 이제 의학 교육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요. 보건부가 이렇게 교육 정책과 교과 과정을 직접 관리를 하고 국립의대의 6년 교육 과정이 모두 무상입니다.
0: 아.
1: 그래서 졸업생들은 국가 면허를 받으면 공공의료 체계에 바로 배치가 되고요. 의사도 굉장히 많아요.
0: 예.
1: 쿠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8명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쿠바 안에서도 정작 의료진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1: 네, 원래는 그랬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쿠바 의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1: 의료의 천국 이렇게 옛날엔 불렸었는데
0: 예.
1: 지금은 역설적으로 쿠바의 국내 의료 체계는 오히려 지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쿠바 의료진이 실제로 꼭 필요한 나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생명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경고를 하더라도 이걸 끊지 못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0: 예.
1: 이제 인구가 18만 명 정도 있는 카리브의 섬나라인 세인트루시아는 쿠바 의사들이 40년 넘게 의료 체계를 지탱해 왔는데요. 여기 총리는 우리 여기 쿠바 의사가 없으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0: 예.
1: 네, 다른 국가들은 일부 이제 국가들은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제3국에 있는 인력 회사를 통해서 쿠바 의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0: 네.
1: 미국도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쿠바 내 의료진을 대신할 대안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
0: 네.
1: 네, 이제 정부 현지 정부들은 이런 단기 지원만으로는 쿠바 의료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지난 7일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에 내렸던 자격정지를 조건부로 해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2028년에 열리는 LA올림픽 예선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이번 결정은 뭐 완전히 처음 있었던 결정은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었던 건데 지난해 말에도 IOC가 각 국제경기연맹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23세 이하 선수들은 다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고
0: 네.
1: 여기에 이은 추가 완화 조치입니다.
0: 네, 그렇다면 러시아 선수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된 겁니까?
1: 네, 그건 또 아닙니다.
0: 예.
1: 이제 러시아가 올림픽에서 국기와 국가 아니면 국가를 상징하는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러시아 선수들이 바로 모든 종목에 복귀하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각 국제 경기 연맹이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종목마다 따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세계 육상 연맹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공고한 입장인데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에 대한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했었는데
0: 예.
1: 우리는 이 조치 계속 유지할래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0: 사실 러시아를 제재했던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도핑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스포츠계 제재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도핑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2017년에 국가 주도의 도핑 스캔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했었고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러시아 선수들이 국기를 달지 못했어요.
0: 예.
1: 그 대신에 그냥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터졌어요. 2019년에도 이제 모스크바 반도핑 실험실의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0: 예.
1: 이제 러시아 반도핑 기구를 규정에 맞지 않는 기관으로 판단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4년간 출전이 제한되는 제재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러시아 선수들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반발할까요?
1: 당연히
0: 우크라이나죠.
1: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국제적인 소식이니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도 많은 얘기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4: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가 한국축구 쇄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 직후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신임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에 정전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2천여 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일부 도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에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지중송전 선로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력 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2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과 혼외자, 국고남용 등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 빌딩에 거점을 두고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 약 38억 원에 가로챈 범죄 조직원들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4명 전원에게 징역 2년에서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이나 군부대 직원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식당 주인이 고가 와인 등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6개월 동안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이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그의 말이 귀전에 맴돌았다고 할 때 귀전은 귓바퀴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귀전에 대한 관용구가 더 있습니다. 귀전으로 듣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듣다라는 뜻이고 귀전을 울리다는 가까이에서 소리나는 듯 들리다, 귀전을 때리다는 귀에 세게 들리다라는 뜻으로 옆집의 다툼 소리가 귀전을 때렸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5: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으면 한창 그 음악을 듣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는 가수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락밴드 라이프하우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제이슨 웨이드는 본인들이 2005년에 발표한 이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마다 19살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건 이 음악이 19살에 고백했던 자신의 아내에게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된 사랑 노래였기 때문이죠. 앨범의 유일한 발라드인데다가 아주 개인적인 노래여서 히트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다지만 2005년 빌보드 싱글 차트 5위를 하면서 그의 내밀한 감성에 모두가 공감했던 노래입니다.

0: 7월 13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라이프하우스 You and Me였어요. 문지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가 골든디스크에서 옛날에 좋아했던 음악들 라디오에서 다시 들으면 진짜 그때 내가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들 사연으로도 정말 많이 오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수들도 그럴 거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아 정말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더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도 더 진하게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시점이라든가 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호응을 해줬던 시점이라든가 이 노래가 뭐 라디오에서 나왔을 때 뭐 그런 자기만의 어떤 순간들을 노래를 할 때마다 느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라이프하우스의 You and Me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요. 라이프하우스의 보컬은 이 노래가 19살에 고백했던 본인의 아내에게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된 노래라 19살 때 그 고백하던 그 소년의 그 모습 그대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가수들에게는 각자의 히트곡에 얽힌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그때의 그 시점이 각자 또 다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먼 훗날에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기억이 될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또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신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생각날 때마다 글 남기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6: 토익은 해커스.
8: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6676님, All for the Love of a Girl 신청해요. 얼마 전부터 다시 취미로 독서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자꾸 눈꺼풀이 내려와요. 천근만근 하셨는데요. 아, 왜 이렇게 공감이 가죠? 사실 제가 뭐 음반 욕심, 책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제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용 좀 훑어보고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하고선 책을 사는데 막상 사두면 잘 펼치지 않게 되고요. 또 펼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자꾸 좀 졸리고 집중 안 되고 막 읽다가 딴 생각 나고 그래가지고 예전만큼 이렇게 몰입해서 책 읽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이게 이 전 세계 공통적인 이 쇼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현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6676님의 이 사연을 받고 보니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군요. 신청곡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조니 호튼, All for the Love of a God. 이어진 노래는 박성남님 신청곡이었어요. 영화 그리스 OST였죠.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존 트라볼타가 함께한 Summer Night였습니다. 1004님 신청곡 저스틴 비버 베이비 듣고 싶어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일곱 바늘을 봉합하고 통증 때문에 일주일 넘도록 머리가 아픈데 머리 다친 이후에는 하루에 많이 자면 2시간? 거의 매일 하루 1시간 자고 출퇴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회사 업무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우리 삶에 온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1004님. 머리를 다쳐서 일곱 바늘이나 봉합을 하셨으면 진짜 꽤 크게 다치신 건데 그런데도 지금 잘 쉬지를 못하시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제 마음은 쉬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마음이고 뭐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다만 병원은 정말 계속해서 꼬박꼬박 잘 다니시고 의사분이 해주시는 처방과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은 꼭 가능하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자, 신청해 주신 음악 들으시면서 약간 좀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틴 비버 피처링 로다 크리스의 베이비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김남영님이 신청해 주신 프린스 1999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3년생 미국의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 이야기를 해볼게요. I Will Survive라는 노래로 너무 유명한 가수죠. R&B, 디스코 쪽에서 이제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 70, 80년대에 특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글로리아 게이너의 첫 앨범은 197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앨범 발매하기 전에 이제 이 앨범에서 선공개했던 싱글이 허니비라는 곡이었어요. 일종의 뭐 첫 앨범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래 자체는 큰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글로리아 게이너라는 이 가수가 아주 풍부한 성량과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알려준 노래였고요. 사실 이 노래에 이어서 Never Can Say Goodbye라는 두 번째 싱글이 나왔는데 이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9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허니비가 이 노래의 좋은 성적을 위한 어떤 발판이 좀 되어줬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글로리아 게이너는 2019년까지 20장의 정규앨범 발표했고요. 작년에는 미니앨범이라고도 하죠. EP 앨범을 발표를 해서 81살의 농익은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된 노래가 When I See You라는 곡인데요. 사실은 데뷔 때하고는 당연히 목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전히 대단하구나. 이거에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본업을 하면서 특히 80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할 수 있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단함을 음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글로리아 게이너의 데뷔곡 허니비 그리고 2025년 작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When I See You.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글로리아 게이너의 데뷔곡 허니비 그리고 2025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 싱글 When I See You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건넌 두 곡을 이렇게 이어서 만나봤네요. 6116님, 요양원에 계신 외할머니께 증손자 보여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할머니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저도 얼마 전에 할머니 뵈러 요양원에 다녀왔었거든요. 약간 좀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6116님이 갖고 계시다는 그 무거운 마음. 저도 다녀와서 약간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마 외할머님은 증손자도 만나시고 진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우리가 걱정하면서 좀 염려하면서 보는 시선과 또 할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이 자식들을 만나고 증손자를 만나고 했을 때 그 시선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도 오늘 하루가 외할머님께는 굉장히 좀 행복한 하루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5856님, 매일 청취하고는 있는데 음악 신청은 쉽지가 않네요. 오랜만에 신청해요. The Doors의 Waiting for the Sun.

택시 운전하면서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우리 5856 기사님은 굉장히 좀 멋있는 취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노어스의 노래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멋있다라는 표현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두운데 그 어두움 안에서 약간 안광이 비치는 것 같은 짐 모리슨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근데 그 노어스의 음악 안에서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균열을 바라보면서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스며드는 빛까지 딱 포용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표현력이 짧네요. 어쨌든 우리 5856님은 지금 이제 라디오 들으시면서 말 그대로 일하시는 중이신 거잖아요.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음악 신청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유가 생길 때 말씀드린 그 빛이 스며들 만한 틈이 딱 생겼을 때 그럴 때 이런 멋있는 취향 계속해서 좀 공유해 주세요. The Doors의 Waiting for the Sun 그리고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신 카멜의 Stationary Traveler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설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7월 13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빌리 조의 피아노맨입니다. 6835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

0: 내가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골반이 옹졸해 보이는 바지라는 말에서 옹졸하다는 종종 옹졸한 입술, 옹졸한 눈처럼 신체 부위와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옹졸하다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는 뜻이라서 옹졸한 생각이나 옹졸한 성격처럼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골반이 옹졸해 보인다는 말 대신 골반이 좁아 보인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선박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걷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해상 드론을 처음으로 투입해 이란의 해군 전력을 타격했고 예멘과 사우디에서도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6: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 속에 밤사이 인천 영종도 2만 4천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5: 코스피가 어제 9% 가까이 급락하며 두 달여 만에 7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재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0: 향후 주가 향방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 총 지출을 800조 원 넘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위태위태했던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양해 각서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습니다.
1: 공습과 보복이 이어지던 와중 이번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20%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을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들을 막아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뜻이자 동시에 양해각서의 핵심인 해상 봉쇄 해제를 깨겠다는 일방적 선언입니다. 트럼프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를 하겠다면서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운송 화물 가액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미국이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해협을 지키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봉쇄 조치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에 재개됐습니다. 양해각서가 본격적으로 무효화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모든 걸 전쟁 이전으로 되돌린 형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행사에 나와 군사력이 강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3: 미군은 세계 최강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를 보여줬고 현재 이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실제로 트럼프는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때릴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하면서 오는 16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오전엔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선언은 그동안 미국이 이란의 통항수수료 징수 계획을 맹렬히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시장부터 곧바로 반응해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4: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온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는 동시에 짙은 전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0: 전황이 격화되자 미군은 처음으로 해상 드론까지 투입했습니다. 예멘 수도의 국제공항이 공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이란 후티반군이 사우디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의 불길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5: 미군의 최신 무인 해상 드론인 코르세어 세척이 해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돌진합니다. 기지에 정박 중이던 이란군의 잠수함과 함정 정비시설은 불꽃을 내뿜으며 산산조각 납니다. 미군의 해상 드론 전력이 전투작전에 직접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이 약화됐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남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이 잇따랐으며 미 군용기가 목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군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과 전 세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6: 미국이 협력하고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명백한 전쟁의 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입니다.
5: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장악 중인 수도 사나이 국제공항에 미사일이 내리꽂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길이 홍해를 건너 예멘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푸틴은 즉각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 세력으로 지목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또 보복 차원에서 사우디의 아부아 국제공항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3: 예멘군 당국은 모든 항공사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영공을 통항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후티군 대변인입니다.
5: 반면 후티와 내전 중인 예멘 정부는 이번 공습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항에 착륙하려던 이란 항공기에 후티 지도부가 탑승하고 있어 공격에 나섰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주변 국가들로 번지면서 종전에 대한 비관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0: 어젯밤에도 전국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무더위 속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에선 대규모 정전으로 냉방이나 냉장고가 먹통이 됐습니다. 김웅준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0: 거리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스터디 카페, 병원, 학원도 모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 제가 지금 영종 하늘 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신호등이 모두 꺼져서 교통경찰들이 직접 신호를 통제하고 있고요. 한창 저녁 장사를 해야 되는 상점가들도 모두 불이 꺼졌습니다.
0: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영종구 하늘 도시 일대 2만 4천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열대야 가운데 일어난 갑작스러운 정전. 상인들은 당장 장사부터 걱정입니다. 횟집 수조 속 물도 금세 데워집니다.
2: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온도도 올라가니까 지금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고요.
0: 가정집은 에어컨도 냉장고도 모두 먹통입니다.
3: 냉장고는 지금 다 쉬어 터지고 있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4: 이 제일 더운 날에 햇빛 이 더운 날에 정전까지 돼가지고.
0: 밤 기온도 28도를 넘으며 더위가 꺾이지 않자 아예 차량으로 몸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5: 너무 더워서 내려와가 좀 쉬다가 올라가려고 차량에 지금 좀 와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0: 곳곳에서 승강기가 멈추면서 20명 넘는 주민들이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인근 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겨 전기가 끊긴 걸로 보고 있는데 복구 작업은 정전 7시간 만인 자정쯤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전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지역, 밤에는 경상도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에도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웅준입니다.
6: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이 더위로 숨졌는데 몸에 심한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7: 구급차와 경찰차가 좁은 농로를 잇따라 지나갑니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오전에 일한다며 나간 남성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찾아 나섰고 남성은 외출 7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주변 지역 온도는 33에서 34도 사이였습니다. 사인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발견 당시 노인의 몸은 심한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8: 근데 미약한 분들한테서 특강하게 폐지 줬다가 일로 지나갈 때는 수시로 여기 같이 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들려본 것 같아요.
7: 실제 비닐하우스 온도를 재보니 바깥 공기가 최고 33도를 육박하자 하우스 안은 금세 7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바로 옆 포도 농장도 찜통입니다. 포도나무가 햇빛을 가려 그늘이 진 땅도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도심도 달궈진 콘크리트로 발생한 열섬 현상으로 거대한 비닐하우스나 다름없습니다.
9: 더위에 시달리니까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가 피로가 쌓이고 그냥.
7: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88명으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시작된 지난 5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3명이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10: 이어서 간추린 뉴스와 날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통항 선박의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8.37포인트, 0.26% 내린 52,498.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9% 내린 7,515.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55% 떨어진 25,873.1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 정식 거래 이틀째 9% 넘게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 대비 9.32% 내린 152.3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 등 동종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번 급락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메모리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평가가치 부담과 기대치 조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당시 전강 의원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오늘 전국에 비는 내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밤에는 영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은 30에서 10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일과 모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1도입니다.

0: 오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숙박비를 올려받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단 한 번만 적발이 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나고요. 4차례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 명령 조치

0: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또 숙박 요금표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게시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아니어도 K-POP 공연처럼 특수를 노린 배짱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BTS 부산 공연 때 숙박비가 최대 7.5배까지 폭등을 했었다고 하죠. 이번에 이 바가지 숙박비 사태가 좀 근절되기를 바라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7도, 부산 27도, 대구 28도, 대전 27도고요. 광주 27도, 강릉 29도, 제주 27도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돼서 강한 저기압 중심에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 지방을 지나면서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정오 무렵을 전후해서 수도권부터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영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요 차이가 있는 밤낮의 전기요금이 똑같은 구조에 대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부족한 때는 비싸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상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순차적 실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요금이 더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산업용이 더 비싸서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어제부터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어제 자금이 모두 고갈돼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 중단을 알렸는데요.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항고 기한인 20일까지의 상황과 법원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홈플러스는 점포 수를 126개에서 67개로 줄이는 등 구조 조정을 진행했으나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전임 도지사 시절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해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된 지자체에서는 전임 단체장 시기에 슬로건이 적힌 간판 등을 일제히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수현 충남지사는 김태흠 전 지사가 정한 힘센 충남이라는 슬로건과 간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충남도는 간판뿐 아니라 집무실 집기와 도지사 전용 차량 등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 관계자는 간판 철거와 재설치, CI 교체까지 포함하면 약 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기존 시설과 물품을 활용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AI 안경을 쓰고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첫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5월 광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는데요. 검찰이 이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면서 AI 안경

0: 같은 방식으로 적발됐고 토익 시험에서도 5월에 2명, 6월 1명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AI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종 부정 행위를 모두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주식 무슨 일입니까? 지금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두 달여 만에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국내 증시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증시 어제 하루 만에 매도 사이드카, 선물이 5% 이상 떨어지면 발동하는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전날보다 8% 넘게 지수가 떨어지면 발동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0: 네.
1: 역대급 패닉인데요.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두 달 만에 7,000선이 무너져서 6,800선대로 밀렸습니다.
0: 네.
1: 이게 상징하는 게 꽤 크거든요. 9,100선 갔다가 8층 네. 무너지고 7층까지 지금 내려와 7층도 무너져서 6층 후반대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0: 네.
1: 대형 악재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전쟁 종식 MOU 양해각서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0: 네.
1: 외국인들 또 2조 원 넘게 매물을 쏟아냈고요. 여기다 국내 증시의 이제 큰 시가총액 1, 2위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나스닥 상장에서 ADR 성공적으로 상장시켰죠. 하루 만에 13%나 넘게 미국 본주는 미국 주식은 올랐지만
0: 네.
1: 어제 국내 증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본주는 15%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변동성을 키우는 바로 이 갤럽과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0: 네.
1: 수급이 왜곡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서킷 브레이커 전날보다 코스피 8% 넘게 떨어지면 발동되는 이게 7번째입니다.
0: 네.
1: 역대 지금 역사상 총 13번이 발동이 됐는데
0: 네.
1: 절반 이상이 올해. 올해 나타난 거고요.
0: 네.
1: 문제는 새벽에 뉴욕 증시 또 떨어졌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령을 재개하겠다.
0: 네.
1: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선적 물량의 20%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니
0: 예.
1: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9%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0: 네.
1: 브렌트유 기준 9.6% 올라서 배럴당 83달러대까지 올랐는데 하루 상승폭으로는 지난 4월 이후 전쟁 현장이던 4월 2일 이후 최대 폭이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4.78% 폭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 DR 가격 첫날 13% 올랐는데요.
0: 네.
1: 오늘은 9.3% 떨어졌습니다.
0: 이 변동성이 너무... 너무 큰데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은 잘 했는데 국내 증시 본주가 이제 오히려 급락을 했어요.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 그렇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최태원 회장이 오프닝 벨을 눌렀습니다.
0: 네.
1: 첫날 기분 좋게 이 149달러 공모 가격에서 무려 13%가량 올라서 16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0: 네.
1: ADR은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켰지만
0: 네.
1: 국내 본주는 외국인들의 투매 속에 15% 넘게 폭락을 하면서
0: 네.
1: 19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300만 원 찍었던 주식이거든요.
0: 예,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죠.
1: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0% 이상 급락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충격을 키우고 있는데요.
0: 네.
1: 우선 ADR 상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0: 네.
1: 특히나 ADR이 이제 이 1,700만 주가 신

0: 주로 미국에서 발행되다 보니 예. 이게 이제 주가 기존 주주의 경우에는 일부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입니다.
1: 예.
0: 삼성전자 후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실적이 정점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예.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15% 떨어졌기 때문에
1: 예.
0: 이 종목을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하이닉스 두 배 더 장마감 30점까지 두 배 더 팔아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 두 배 더 30% 넘게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SK하이닉스가 이제 레버리지 ETF 출시도 하게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0: 문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해외 기업으로는 최대 최고의 미국 해외 기업으로는 최대 이제 IPO에 성공을 하면서
1: 예.
0: 지금 미국의 대형 운용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관심이 높다라는 의미인데
1: 네.
0: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층이 넓어지고. 그리고 첫날 거래량이 1억 6백만 주를 기록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AI 대표 반도체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1: 네.
0: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할 때일 건
1: 네.
0: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미국 시장은 국내처럼 하루에 가격 상한폭 30%가 아닙니다.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1: 아, 네. 훨씬 더 위험하네요.
0: 맞습니다. 개별 종목 호재 악재에 따라서 하루 만에 뭐 20, 30% 이상 등락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1: 예.
0: 이것을 두 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1: 예.
0: 하루에 40%, 6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그러네요.
0: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서 강제 청산할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게다가 국내 본주가 문을 닫은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대규모 투기성 거래가 터지게 되면
1: 네.
0: 다음날 아침 한국 시장 개장과 동시에 본주가 흔들릴 수 있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그래서 호재인 건 맞지만 개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수급을 왜곡하는 극심한 이제 널뛰기 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 7000선이 이게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를 하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 걱정은 너무 늘었습니다. 이번 급락은 이제 이걸 일시적인 충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하락의 신호로 봐야 되는지 어떨까요?
0: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추세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1: 예.
0: 급등한 이후 가격 수급이 꼬였고 여기다 중동 리스크까지 가세하다 보니
1: 네.
0: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더 우세한데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지수만을 놓고 보면 9,100선에서 6,800까지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1: 네.
0: 한 달 만에 한 25% 폭락하면서 만스피 이제 기대감이 꺾인 충격이 상당한데요.
1: 네.
0: 물론 뭐 ADR 상장 재료가 소멸이 됐고 또 2분기 실적이 눈높이가 다소 조정이 되면서 피크다웃 이후 공포감이 좀 번졌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기계적으로 메모를 내놓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1: 네.
0: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아직 메모리 수요가 뭐 급감했다라거나 AI 투자가 중단됐다는 신호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 이제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의 문제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1: 네.
0: 고객 예탁금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목에만 자금이 이제 집중되면서 유동성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자, 결국 이번에는 아마 이제 이런 펀더멘털 이외에도 이제 2분기부터 어닝 시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닝 시즌 그리고 이제 트럼프발 이 중동 리스크가 재현될지 여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증시를 좌우하게 될 핵심 변수가 무엇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0: 크게 한 이번 주 증시 변수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의 물가입니다.
1: 네.
0: 아,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뭐 이거는 물론 7월 데이터입니다만 6월 데이터는 상당히 좀 국제 유가가 완화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둔화된다면 안정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5월 중 미국의 CPI가 4.2% 올랐습니다.

0: 그런데 6월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한 3.9% 조금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치고요.
1: 네.
0: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데요. 시장에서는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보다도 향후 어떤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한 시그널, 한은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요.
1: 네.
0: 최근에 롤러코스피 장세에서 금리의 방향은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1: 네.
0: 세 번째가 글로벌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 실적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ASML 그리고 TSMC,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1: 네.
0: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불거졌던 반도체 피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오늘부터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공개 토론회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이번 토론회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판을 다시 짜기 위해서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릴레이 공개 토론회가 오늘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1: 네.
0: 오늘 첫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단연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입니다.
1: 네.
0: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앞 압박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마르고 또 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 네.
0: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오늘은 국토부를 거쳐서 내일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모레는 재경부의 세제 개편 토론이 이어지고요.
1: 네.
0: 오는 23일에는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1: 네, 정부가 최근에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 74주 연속 올랐습니다.
1: 네.
0: 1년 5개월째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공급 부족. 두 번째는 규제를 피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1: 네.
0: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가 이 희소가치를 높이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 특징적인데요. 아마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급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4: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네요.
5: 네, 정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다.

0: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 정, 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 지금까지 그래왔듯.
0: 네.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래 원팀, 네. 원보이스 강조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부터 일신, 우일신 하겠다라며 자신을 이재명 정부를 끝까지 지킬 사람이라고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1: 네.
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1: 네. 근데 이 발언 중에서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네요.
0: 네.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또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이게 왜 조건부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1: 네.
0: 당대표직을 차기 대권 교두보로 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김민석, 송영길 저 두 후보는 당대표 나중에 대권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1: 네.
0: 본인은 오직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의 프레임은 정청래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진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 이렇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어제 당원들과 만났는데 노선 그리고 리더십 교체를 강조했네요.
0: 네. 경기도 안양에서 합동 당원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린다라며 대통령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 정부는 흔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해법은 뭐냐 하나인데 민주당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재명의 확실한 파트너이고 확실하게 총선을 승리해낼 수 있는 경험과 방향을 갖춘 김민석을 당대표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이 선거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라며
1: 네.
0: 개혁 DNA를 지키면서 당을 키우고 확장하는 덧셈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당내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고요. 당권 주자들 입장도 역시 변화가 없는 거죠.
0: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친청계인 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KBS 라디오에서 룰은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저렇게 갈리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다만 정 전 대표 본인은 기자들에게 어제
1: 네.
0: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면서 당원 당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조건 아래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당원 당규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고요.
1: 네.
0: 김민석 전 총리는 어떤 룰이든 전준희의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기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투표 제도가 어찌 되든 전당원 100% 투표로 결국 올바른 노선과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정 전 대표가 선호투표제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이거 본인이 불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김 전 총리 측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0: 고민정 의원은 양쪽 모두를 겨냥을 했는데요. 이 선호투표제를 가느냐 결선 투표제를 가느냐를 갖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개인 정치를 하셔야 할 분들께서 너무 소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고요. 민주당 최고위는 오늘 룰 합의를 재차 시도할 예정이긴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걸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0: 네, 광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묻자
1: 네.
0: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0: 재판부가 다시 장윤기에게 피고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느냐라고 묻자 장윤기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1: 네.
0: 경찰은 네. 처음에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를 했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서 강간 등의 살인 혐의로 이걸 바꿔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1: 네. 피해자 고 이채원 양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유족과 시민단체는요 재판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부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인 이양의 어머니는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하느냐. 경찰은 채원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부모 동의도 없이 폐기했고 운동화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0: 수사권 존치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좀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1: 네, 최근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 SNS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대해서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라면서
0: 네.
1: 형사 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 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0: 네.
1: 홍기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다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라면서 경찰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피해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뭐 일부 존치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1: 네, 진성준 의원 어제 SNS에 검찰보다 경찰의 문제만은 보는 듯해서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자? 아, 좋은데.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이냐 이렇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0: 네.
1: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각각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범죄를 처단하면서도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며 지금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0: 네.
1: 박지원 의원도 어제 SBS 라디오에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고 당내에도 몇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이슈를 만들어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겠냐라며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 네.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다시 다룰 것 같네요.
1: 네. 오늘 의원총회 공식 의제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아까 전해드렸던 이 홍기원 의원이
0: 네.
1: 본인의 주장처럼 성폭력, 스토킹, 학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를 할지 이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안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시기도 원래는 올해 10월 2일인데
0: 네.
1: 시간이 얼마 없고 그 사이 형사소법 개정안이 완전히 적용되기가 어려우니
0: 네.
1: 1년 더 늦추자. 27년 10월로 미루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어제 곽규태 의원이 의총 끝나고 기자들에게 형소법 개정안과 공소청 중수청법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맞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검사의 보안 수사 권한은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로 정했습니다.
0: 네.
1: 경찰이 기소, 불기소 의견을 보내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는 전권 송치제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정동식 원내대표도 어제 장윤기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의 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라면서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1: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전 대통령에게

0: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1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번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공소사실 중에서 14회 14번의 무상수수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재산상의 이익은 2,792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1: 예.
0: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라고 봤는데요. 즉 두 사람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을 했고
1: 네.
0: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1: 네, 인정이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네요.
0: 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의 당선을 도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을 한 거 맞다. 일부 여론조사는 특히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왜곡을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특히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1: 네.
0: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 네. 근데 앞서서 김건희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0: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네. 재판관이 이진관 판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 예.
0: 네. 일단 핵심은 네. 이번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주겠다라는 걸 알고 받은 건지 아니면
1: 네.
0: 시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명태균 씨가 알아서 가져온 건지 이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김건희 씨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1: 네.
0: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막 줬기 때문에 부부만 특별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았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실시가 됐다면 결국 조사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정치 자금이고 이 무상으로 받는다는 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이진관 판사
0: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그러면서 특검이 58번 전달됐다고 한 것 중에서
1: 네.
0: 직접 받은 14번만 유죄로 인정을 했고 나머지 네. 44번은 이유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이 변호인단하고 특검 측 입장은 선명하게 엇갈린 것 같네요.
0: 네,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 모두 무죄였는데 네. 일부 유죄 나온 거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1: 네.
0: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 네.
0: 반면 특검팀은 일단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김건희 씨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판단도 영향을 2심에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관저 이전 관련 또 금품 수수와 외압 행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 19일에 2차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네요.
0: 네. 19일 일요일 오전에 이 종합특검팀으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이고요.
1: 예.
0: 출석하게 되면 2차 특검 이후 첫 공개 소환 조사가 됩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듣는다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볼게요.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오늘 아침 곳곳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수도권 충남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호남지방, 또 밤부터는 영남지방에서도 비가 와서 내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으로는 최대 10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는 최대 80, 그 밖의 지방도 최대 60mm가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으로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대구 36도로 오늘도 푹푹 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2419님이요. 딸이 드디어 무사히 수습을 마쳤네요. 덥고 비가 내리지만 즐거운 출근길입니다. 하시면서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청해 주셨습니다. 네, 따님이 취업에 성공한 거죠? 따님 앞날에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여름철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식중독이죠. 기온이 오르면 음식에서 세균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간 식중독 환자의 절반가량이 여름에 발생합니다. 식중독균은 32도에서 43도 사이일 때 가장 빠르게 증식하죠. 따라서 이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데요. 요리할 땐 고온에 충분히 익히고 남은 음식은 곧장 냉장고에 넣어서 식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변질되기 쉬운 여름, 현명한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0: 13일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전 재개로 파기될 위기에 놓인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일종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를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배럴당 78.1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9.4%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주택 정책 관련 실무자, 학계, 주택금융업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약 60명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약속한 지난해 97 대책과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을 계획한 올해 129 대책의 이행 방안, 전월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관 보고, 현장 조사 등을 마치고 오늘 1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 및 부실한 대응 체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특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총 97명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1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수도권에 최대 120mm,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AI가 읽고 쓰는 일을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서 이런 능력은 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려면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맞는지 가려낸 힘이 필요합니다.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학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기술도 결국 이 기초 위에서 만들어질 테니까요. 기본이 항상 최고다라는 말은 낡은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부 레드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관련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냈던 양홍석 변호사를 3부에 연결하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촌철님들의 질문 두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JB에게 소소한 질문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두 개 골랐습니다. 권휘님, 안녕하세요. JB, 더위 속에 에어컨 틀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창문 열고 주무십니까?
4: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잔 적이 없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지.
5: 아, 창문은 열고?
4: 창문은 당연히 열죠.
5: 네. 어, 근데 그러기에는 어젯밤이 너무 덥던데.
4: 아유, 저는 베개를 대는 순간에 그냥 자고요. 자면 잘 몰라요.
5: 아, 그래서 똑같았네요.
4: 일어나 보면 여기저기 뜯겨 있어요.
5: 아, 모기. 아, 그래서 모기에 민감하셨구나.
4: 네, 네.
5: 예. 뭐 대단하시다라는 따봉 보내 주시는 거는 뭐가 대단하시다는 거지. 네, 하여튼 이렇게 소소한 댓글 있었고요. 이사나 님. JB, 비 오는 날 좋아해요?
4: 비 오는 날이요?
5: 이거 낭만 테스트인가?
4: 그러니까.
5: 그냥 솔직하게 답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4: 비도 비 나름인 거지. 폭우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고 이슬비는 좋죠. 거기다 파전은 그죠? 네.
5: 예, 오늘 폭우가 온다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파전에 막걸리.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싫어합니다.
5: 네. 네, 알겠습니다. 촌철님도 이렇게 JB를 더 알아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런 소소한 질문들 보내.

0: 주셔서 해결을 드렸고 이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1: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자, 그 판결 내용 들어보시죠.
2: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활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그 이외에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에 피고인 명태균이 부탁하는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장제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1: 자,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겐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자, 1심 재판부가 어디였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재판부였습니다. 이때 무죄를 판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부부가 명태균 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0: 네, 셔스님이 내란의 저승사자 이진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짚을 점은 어떤 겁니까?
1: 자, 똑같은 혐의, 그다음에 똑같은 그 증거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뭐냐? 역시 그 이유는 행위 해석의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상식에 기초해서 이진관 재판부의 해석이 상식에 지극히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0: 정당한 대가를 주고 여론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쓰겠지만 돈 한 푼도 안 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데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계약서 안 썼다는 이유로 이거는
1: 무죄.
0: 무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 그때 나왔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게 상식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물론 2심까지 김건희 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관련해서 상고심 판결이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틀 뒤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문 이미 써놨거나 쓰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관 재판부가 어제 떡하니 자 이런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시험에 들었느냐?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행위, 동일한 자료를 놓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이것은 법률적 해석의 문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법률적 해석이 이러이러한 법리에 기초해서 볼 때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대법원이 내놓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거나 국민 상식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법원도 휘말리게 돼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당군신하님이 맞아요. 속 시원한 이진관 판사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오진님도 포청천 판사 굿이라고 올려주셨고요. 클래스마스터님은 계약 체결 안 하고 혜택을 얻었으니 당연히 그게 불법이지 계약 없이 혜택 받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과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그 지난주인가요? 사법어 때 유튜브 현장 방송 사법어 때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1: 아, 그랬죠.
0: 식사를 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기자들의 취재 일체 응하지 않는다라는 네. 점 등등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만 본다? 법전만 본다. 주변 전혀 살피지 않는다. 오로지 앞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틀 남았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춘철님들의 평가는 이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최명석 변호인이 전한 얘기인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여기서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참 걱정이다.
0: 아이고 사법부 걱정하는 분이 그래 내란 일으키셨습니까? 본인 걱정이나 하라고 하세요.
1: 네, 네 그리고 김대왕님 오세훈 시장 판결에 영향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에 있죠.
0: 그렇습니다.
1: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오늘 신문에 실렸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강경투쟁 기류가 강하다. 오늘 의원총회 결과로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협상의 마지노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배분,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반발을 해서 국회 일정 보이콧하고 있는데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거 물 건너갔다는 얘기는 보이콧 방침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깔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문화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는 우리 측의 일관된 요구에 민주당이 미동도 없는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 보이콧을 끝내고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당내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점식 원내대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회를 더 이상 불출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1: 자, 네.
0: 이 말을 한 주체가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1: 여기도 핵관이 등장하네요.
0: 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지금 나온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0: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 지금 이견이 노출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뭐 몇십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견이 노출이 된다? 혹시 그게 아니라 이중 플레이냐? 이것도 지금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이중 플레이?
0: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메시지와 B라는 메시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면서 뭐를 보는 겁니까? 여론의 반응도 체크하고 당내 반응도 체크하는 이런 이중 플레이성도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건 원내 지도부

0: 핵심 관계자의 말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이 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복귀하는 명분도 지금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법사위원회에서 네. 처리하려고는 어떤 문제? 보안수사권 문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명분까지 이미 깔아놓고 지금 이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의총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조금 지금부터는 관계자의 말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여전선을 편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고의 전선으로 꼽는 건 뭘까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면 대통령이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1: 이미 나오고 있어요.
0: 네. 여대 야의 구도가 아니라 대통령 대 야당의 구도로 끌어올리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을 펴는 데 있어서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필요한데 그 디딤돌을 놓는 그리고 그 디딤돌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뭘?

0: 그래 나를 밟고 가라라는 어떤 모양새를 연출하는 게 명분에 더 좋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복귀 일정과 복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지금 민주당이 내놨던 그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1차 판단 지점은 거기일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소식도 들리던데요.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에 이어서 11일에도 서울올림픽공원 시위현장에서 팻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제명아라고 반말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제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특검 받아야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일에는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런 문구였었죠.
1: 네.
0: 자,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7일엔 마스크를 썼었고 11일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자, 이 차이에서 확인되는 장동혁 대표의 심리 상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심리 상태요?
0: 자, 마스크를 벗고 시위자들에 둘러싸인 장 대표의 얼굴 표정 혹시 보셨습니까?
1: 미소,
0: 네,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얼굴에.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심리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요, 위축됩니다. 대신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기차집니다.
1: 그렇죠.
0: 불안하면 의기소침해지고 편안하면 분기탱천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표정을 보면서 참 편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왜 편안할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정반대로 당에서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미소가 가득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굳은 표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당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속칭 꼬나보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수고 근데 올림픽공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함성 속에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분기탱천하고 분기탱천하다 보니까 저런 목소리 내는 것 아니냐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당의 평가가 궁금한데요. 잠시 후 박정화 의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수는요?
0: 자, 지난 3일 저희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된가 전과 저기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전기 있잖아요.
2: 네.
0: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2: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아니라 일반용 전기 요금 체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산업용으로 전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는데 기왕에 이제 일반용 요금 체계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세일즈를 하려면
0: 네.
2: 전기 요금 값이 얼마다 이걸 네.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0: 근데 혹시 그렇게 해서
2: 네.
0: 다른 데서 혹시 그 부족한 그 전기요금을 보충을 해야 돼서 일반 가정적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오르는 건 아니겠죠?
2: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0: 네.
2: 되게 첨예한 경쟁을 하는 게 주로 산업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런데 경쟁을 안 하는 영역이 일반이거나 주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주택용 전기요금이 훨씬 싸고 산업용 요금이 상당히 비싼
0: 뭔가
2: 체계여서 산업용 요금을 조금 낮춰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장관님 말씀 뭔가 복선이 있는 듯한
2: 아닙니다.
0: 아니 그건 아닙니까?
2: 네.
0: 네, 알겠습니다.
2: 나중에 필요하면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0: 그리고 어제 다시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나눈 대화 들어보시죠.
3: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4: 그렇습니다. 보통은 국제 경쟁을 하지 않는 영역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3: 그러면 네. 이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요금 체계상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4: 그렇습니다.
3: 것밖에 없겠네요.
1: 네, 신원섭파님이 이전 인터뷰가 복선이 맞았네요. 결국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는 가정용 전기요금 올린다라는

0: 얘기잖아요. 올리는 대신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좀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일에 저희하고 했던 인터뷰에서는 제가 물어봅니다. 가정집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전이,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가 만성화되어 있다는 지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있었고,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전력 공급이 더 이제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인터뷰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놔야 되는 것은 인상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면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건립을 통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럼 일반 국민에게 환류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반발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뉴스만 전해왔는데 제가 그래서 덤마카한테 욕을 했습니다. 덤마카도 뉴스 한번 뽑아봐라 해가지고.
1: 저 원래 뉴스 많이 보거든요.
0: 덤마카 픽을 하나 골랐는데 한번 좀 전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1: 이게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는데요. 아무튼 제가 어제 주목한 뉴스는 이겁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겠다면서 투명 투표함을 도입했다는 소식. 저희가 이 시간 JB타임즈에서도 전한 적이 있고요. 지난 5월에는 선관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13억 원을 들인 이 투표함이 투명 투표함을 제작한 업체가 선관위 출신 대표에 선관위 출신 직원들이 근무 하는 업체라는 게 밝혀졌다는 어제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0: 예.
1: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5개 업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 퇴직 시점이 오래돼서 업체 간부의 선관위 근무 여부를 몰랐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 JB는 이 해명이 신뢰가 가십니까?
0: 근데 저는 이 해명 자체보다
1: 네.
0: 그 이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선관위 발주한 사업의 99%가 수의 계약이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나왔던 이야기가 선관위에서 수의 계약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에 좀 부실하다는 그 지금 뉴스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독 보도가 정해진 게 있는데요. 선관위가 전국 각급 선관위원회 수의 계약 등 계약 업무 처리를 자체 검사해서 감사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건수가 지난 5년간 4배 가까이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0: 네.
1: 여기 보면 견적서 비교도 없이 수의 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자체 감사를 매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다.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0: 근데 조금 아까 전해주신 거에도 똑같이 그런데도 이 모양이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투명 그 투표함 이거는 지금 입찰 경쟁을 통해서 발주한 거라면서요.
1: 5개 업체가 했대요.
0: 그런데도 입찰. 이 모양이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부실이나 불량 이런 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 업체가 납품한 것에서 790개가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 장치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회수가 됐고요. 투표함 납품 기한도 20일을 넘겨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발주한 사업에서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99% 넘는 수의 계약을 통해서 발주한 사업의 그러면 내용은 어떨까? 오히려 이걸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두 번째,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발주한 사업에도 전직 선관위 직원이 운영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수의 계약을 통해서 발주한 업체의 그 대상 업체들의 운영자는 누굴까? 업체의 주인은 누굴까? 이것도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해야 되죠.
0: 꼬리에 꼬리를 보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
1: 맞습니다.
0: 좀 드려도
1: 될까요? 맞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게 쌓이고 있다. 백님은 참 투명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픽해 오세요. 네.
1: 감사합니다.
0: 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0: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4: 네,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4: 어제 의총이 있었죠?
5: 어제 의총이 있었어요.
4: 참석하셨습니까?
5: 예예. 예.
4: 어제 주된 논의 사항이 뭐였습니까?
5: 사실은 어제 뭐 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이 주가 될 뻔했는데 보안 수사권 문제가 요즘 워낙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4: 네.
5: 법안을 성안을 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마 의원들 의견이 쭉 있다가 원 구성하고 국회 복귀하고 하는 거는 원내 지도부의 일이 맞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 수사권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을 완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4: 그래요. 좀 전에 전해드렸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겨레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원구성 협상 없고 당분간 안 돌아간다라는
5: 네.
4: 요지로 발언을 했고 근데 그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가 문화일보 기자한테 한 이야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안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5: 그랬구나.
4: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5: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게 장기간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당이 뭐 처음부터는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주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4: 그렇지, 그렇지.
5: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 법사위원장 문제 또 하나는 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관련한 문제 또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특검 받겠다고 하고
4: 특검
5: 이 특검의 추천권.
4: 추천권
5: 이런 것들 사실은 좀 민주당이 저희 당에 뭐 배려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덜어 있어요.
4: 양보.
5: 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에 관한 의견들에 대한 수렴한 결과를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언제까지 이 국회를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
4: 예.
5: 지금 걸려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저희 당이 실리적으로 민주당이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잘 협상을 해서 그걸 받아내고 원구성하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4: 보안수사권 존치 쪽으로
5: 네.
4: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돌리는.
5: 네네.
4: 그러면서 어떤 협상 테이블을 열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양새가 하나가 있고.
5: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4: 또 하나는 선관위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것은 여야가 이제 일치된 의견이니까
5: 네네.
4: 특검 추천권을 국민의힘에 주는 방안.
5: 그렇죠.
4: 뭐 이 정도가 양보안이 될 수 있다.
5: 충분히 줄 수 있고 그 건이면 저는 의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다면.
4: 네.
5: 있다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우리 당도 이제 원구성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냥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4: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입장.

0: 땅을 담은 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인 거고.
0: 논리상 네. 법사위로 가잖아요.
1: 네, 네.
0: 그럼 복귀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 일정에.
1: 아, 안이라는 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안이라는 게 지금 원구성이 안 된 상황이라서 못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할 의사가 있고 저희 당에 무언가를 양보할 의사가 있다면 그건 성안을 해놓고 난 다음에 법사위가 구성이 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니까.
0: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러니까 네. 아니요.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발의를 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이제 검토를 해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1: 그렇죠.
0: 그게 법사위니까 결국은 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 일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1: 아, 그거는 왜냐하면 성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그 성안이 돼서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논의할 시점은 8월, 9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9월이면 정기국회 시작이 돼야 되는 거. 그때는 국정감사해야 되니까 그 전에야 원구성 협상이 완료가 되겠죠. 그런데 네. 그게 7월 달 내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헌절 이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냐.
0: 그렇죠.
1: 아니면 이후 8월까지도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0: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헌절 이전은 뭐 안 될 거라고 딱 어제 선을 그었고.
1: 이미 시기상 오늘이 14일이잖아요. 제헌절 이전에. 그거를 뭐 해갖고 들어갈 수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양당 원내 지도부 간에 매일 뭐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그거에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아무튼 근데 그 국민의힘 안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한 문제식이 상당히 큽니까?
1: 상당히 크죠. 어제 그 우리 법률자문위원장이 네. 성안을 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그 파장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도 생길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들은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는 의원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장동윤 대표 있잖아요. 올림픽 공원 또 찾았던데.
1: 아, 그 어제도 갔어요?
0: 아니 11일 날.
1: 부산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11일 날.
0: 11일 날 이제 마스크는 벗고 모자는 쓰고 또 가서 손팻말 들었고.
1: 네.
0: 그런데 또 제명하라고 또 했고.
1: 네.
0: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0: 네.
1: 지금 그 당내에서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상적으로 논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0: 네.
1: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 당이 공당이잖아요.
0: 네.
1: 그 110명 이상 되는 의원들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고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뭔지를 수용하는 게 기본 당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해서 분노하는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100% 이해를 하고 그거는 저희 기성세대 내지는 지금 현재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여야 모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부정선거 재선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있었던 탄핵 이런 것들 소위 말한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털지 못하고 선거를 치러서 사실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진작에 저희가 잘 슬기롭게 털고 선거에 임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또다시 부정선거 옹호 정당이라는 이미지까지 쓴다면 그거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도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일을 저는 의원들, 그러니까 주요 정당의 구성원인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는 것보다는 더 좀 심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0: 그런데 이거저거 떠나서 제명화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행보라고 생각했어요.
1: 정치 언어의 품격이라는 점에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제가 청와대 오래 있었을 당시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때 뭐 또 험한 얘기도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험한 얘기도 민주 진영에서 주로 많이 나왔어요.
0: 네, 네.
1: 꼭 그랬다고 우리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털어내야 될 나쁜 문화인데 지금.

0: 또다시 저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야당 대표로서 나는 대통령을 동일한 위치에서 상대할 수 있다, 상대한다라는 아주 그렇게 지금 어린 학생들의 치기 그런 거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1: 속칭 동급으로 생각한다.
0: 뭐 그런 데서 나온 건 그게.
1: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행적이 네. 대표직을 그러니까 내놨느냐 고수하느냐의 차이를 빼면 뭐하고 똑같냐면 황교안 전 대표가 거의 똑같아요. 선거를 지휘했다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귀의를 했던 지금 장동혁 대표가 걷는 코스도 거의 똑 동일하지 않습니까?
0: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이제 일부는 침대 축구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대표직을 계속 저렇게 사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호랑이 등이 원래 탔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면 나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0: 아쉬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당 밖에 있는 그들과 연합을 내지 연대를 해가지고 자신을 사수하고자 한다.
0: 그렇죠.
1: 근데 그게 힘이 있을까요, 근데?
0: 그게 이제 그 계량화돼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저희 당원들이 뭐 100만 당원, 110만 당원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오염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계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거기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당원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맞다. 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당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빨리 건강한 당으로 와야지. 소위 말하는 짠물들만 네. 짠물들만 의견을 표출하고 짠물들이 과다 계산이 돼서 마치 당이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는 거는 저희 당 계열이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부터 해서 쭉 해서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를 만들어 오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응원하고 있는 이 당의 모습에 비춰보면 저는 잘못된 부분이고 고쳐야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PK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쭉 빠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0: 일단은 그 이제 한 조사였으니까 네. 다른 조사의 추이들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바람들이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보수 정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고

0: 만들어준 결과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한 달여 지나면서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거를 당내 의견으로 수렴해서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반대한다. 차라리 창당을 해라.
0: 얼씬도 하지 마라.
1: 예, 이런 요지에 주장을 했는데 일단 한번 총평부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일단은 그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어떤
0: 그러니까
1: 점에서?
0: 안철수 의원이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뭐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급발진한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법정에서의 증언했던 게 기사화되고
1: 그렇죠.
0: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당에 있는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또 전해서 막 새벽에 또 내가 이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한번 봐라. 뭐 이런 글까지도 올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딘가에 또 잘못 그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1: 쓰임을 당하고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뭐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어떤 숙주 정치에 잘못 또 이렇게 발을 담그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1: 혹시
0: 들어요.
1: 혹시 뒤에 친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0: 아, 그 세력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아니고 지금 뭐 그 좀 그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관련된 분들의 페북을 많이 봤을 텐데 거기 보면은 그 안철수 의원을 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굉장히 옹호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을 굉장히 폄훼하는
1: 네네네.
0: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는 또 휘청하고 거기에 그분들이 휩쓸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분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0: 장 대표 주변에 뭐 이렇게 요새 호의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라고 봐요. 당내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 라고까지는 보기엔 좀
1: 근데
0: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일부의 분석은 왜 그 우리 당을 내란정당으로 몰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요지에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친윤해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던데.
0: 그거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이 소위 말하는 난가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좀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 오래된 얘기고 거기에 이렇게 급발진하게 되는 거는 그 구친윤 계열의 우리 많은 의원들이 있는 그분들보다는
1: 네.
0: 지금 우리 당을 너무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잘못된 그분들의 오히려 좀 빨려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뭐 당신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은 철수 정치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번 건으로 저는 전 안철수 의원은 잠수 정치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1: 듭니다. 잠수?
0: 회복할 수 있을까요?
1: 아, 그런 점에서?
0: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안철수라는 새 정치로 국민들의 열망을 한때 받았던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뭐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문에 보면 중진이라고 해요. 근데 중진이면 저 같은 초재선처럼 말 한마디, 내 발언 하나가 어떤 파장, 그다음에 어떻게 소비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했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분이 과연 어떤 정치를 우리 당원들한테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요.
1: 하나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것은 한동훈 개인의 왜 영웅사서로 뭐 만들어 가느냐라고.
0: 그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인데.
1: 저는 거기서 되게 감정적 불만이 되게 쌓여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읽었거든요.
0: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더 촉발이 된 거라고 보고 그 잘못된 촉발을 시키는 거에 쉽게 넘어간
1: 자극을
0: 거.
1: 해버렸다. 그걸 가지고
0: 긁혔다고 하나요?
1: 네, 그렇죠.
0: 긁힌 거에 누군가가 이렇게 딱 자극을 하니까 그냥 발끈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오래된 거 역사라고까지 표현 못하지만 1, 2년 전에 있었던 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의원께서 당신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기록에 보면

0: 12시 이후에 당시 12월 3일 밤 자정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엄 이후에 긴박하게 돌아왔던 거는 10시 반 이후부터의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뭐 의원들을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모이게 했다라는 거는 사실에는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걸 급발진해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과잉됐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서 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누가 긁어서 긁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감사합니다.
1: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오늘은 1964년에 태어난 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올해 62세인데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강 씨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친척집에 보내졌고 그 이후에 전전하다가 보육시설에 또 맡겨졌는데요. 시설을 나온 다음에도 일정한 거처가 없이 홀로 떠돌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최근 경기 수원시의 도움으로 태어난 지 62년 만에 주민등록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해온 수원시청의 새빛 민원실 김경숙 베테랑 팀장을 통해서 그 사연을 좀 들어봤습니다.
1: 아니 그럼 이분은 62년 동안 주민등록증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4: 네. 아예 주민이 아닌 걸로 법적인 상태로 살아온 건데요. 네. 어렸을 때도 아무도 이제 어른들이 그 도움을 좀 주지 않았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서울이며 경기도에 이제 거처를 옮길 때마다 행정기관을 찾아갔지만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8월에 이제 수원시청 새빛 민원실을 찾아갔는데요. 그 당시 강 씨 모습을 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김경숙 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처음에 사람을 잘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민등록이 없이 사시다 보니까 눈치 보시면서 살아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말도 못하시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호적은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많이 봤는데 호적 자체가 없는 경우는 저도 사실은 못 봤거든요. 지금 네. 30년 됐는데 공무원 생활한 지 가족이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신 게 있나 했는데 그것도 잘 정확하지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셨어요.
1: 아니 그러면 학교도 못 갔을 것 같고 어떻게 지내왔대요?
4: 네. 그러니까 그 시설을 나온 다음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같은 그런 일터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좀 요청을 하고 간간이 소일거리를 하고 용돈을 받는 식으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런 삶이 반복이 됐던 거고 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범죄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는데 다행히 거리에서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터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고 지금도 한 지인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어떻게 이 주민등록이 이번에는 가능했던 겁니까?
4: 그러니까 이게 그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법원을 오가면서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를 해왔는데 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그 변호사와 연계를 해서 절차를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김경숙 팀장이 길잡이가 돼서 다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청 내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넘어선 업무이긴 했던 건데 이 김 팀장은 그 강 씨의 사연을 좀 그냥 허투루 넘기진 않았던 거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그래서 이분이 왜 여태까지 있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분이 낳아준 부모님이나 누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뭔가 하려고 많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은 없지만 호적은 혹시 있지 않을까 자기 어디에 있는데 버려져서 자기 일을 못 찾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래도 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 요건 김경수 팀장이 큰 역할을 했네요.
4: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좀 사실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좀 포기하지 않았던 끝까지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5: 그분이 일단 병원을 못 가셨어요. 이가 좀 몇 개 빠지시고 치과 못 가가지고 평생 60년 넘게 살았는데 아무런 흔적 없이

0: 것이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그래도 말씀으로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해드릴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가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한 부분도 있죠.
1: 그리고 강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번에 시청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워낙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큰 기대를 하진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강 씨가 62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마주쳤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뭐 보육시설일 때는 어른들이라든가 뭐 고용을 했던 고용주들이라든가 또 이후에 수없이 찾아갔을 행정기관에서 마주했을 담당자들도 이강 씨를 서류상의 유령으로 남겨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결국 이렇게 한 베테랑 공무원이 이제 기구한 사연을 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강 씨는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게 된 건데요. 또 더불어서 이제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원시청에서 상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2년 만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2: 그럼 지금은 뭐 거주지나 이런 건 있는 거고요?
1: 지인의 집에 이제 같이
2: 지인의 집에서 같이
1: 겁니다.
2: 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62세가 됐으니까 이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면 좀 지원이라 이런 것들 이제 받을 수 있다.
1: 그렇죠. 그나마 복지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좋고 일단 내 이름 석자로 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좀 많이 기뻐하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6: 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계속되는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 나타난 곳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에 체감온도가 벌써 2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포항이 37도, 서울, 대전, 전주 32도로 오늘도 영남지방으로 가장 덥겠고요.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서 이제 밤이 되면 영남지방 에서도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전북지방으로는 최대 120mm 이상, 특히 밤사이 집중호우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데요. 저희가 어제 경찰 직장협의회 쪽 입장 들어봤는데 오늘 다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양홍석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보안 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2: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2: 이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요.
1: 예.
2: 부족한 수사를 채우는 보충 기능이 있을 수 있고,
1: 그렇죠.
2: 틀린 걸 바로 잡는 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장윤기 사건 같이 수사기관이 잘못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 예.
2: 이제 교정 기능 자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직접 하는 게 필요하죠.
1: 그 장윤기 사건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제 이제 연결했던 경찰 직협 쪽에서는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2: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형사사법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네. 1차 수사기관이 스스로 오류를 인정을 하고 바로잡는 경우보다는
1: 네.
2: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론을 그냥 유지하려는 경향도 뚜렷하고 하기 때문에 은폐를 오히려 철저히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1: 네.
2: 1차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했으면 또 그 수사의 신뢰성

0: 적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수사 주체를 변경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1: 또 한 가지는 장용기, 그러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게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단서가 모두 경찰의 수사 기록에 담겨 있었다. 요즘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윤기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아, 그럼요. 그 경찰이 수사를 그래도 1차 수사에서 잘했기 때문에
1: 네.
0: 밝혀진 것인데 그런데 그 단서들을 왜 놓쳤느냐 내지는 왜 의도적으로 배제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1: 예, 예.
0: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수사 주체에 의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장윤기 사건이 특이한 사건이죠. 특별한 사건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굉장히 수사를 잘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방향이 적절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1: 예.
0: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우려나 이제 신뢰 부족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경찰이 그동안 21년도 이후에 잘 설명을 하고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갖다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보안수사권은 없애요. 폐지를 하고 보안수사 네.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0: 요구를 강화하는 걸로도 일정 부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1: 예.
0: 보안수사 요구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 여건상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관점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 확증 변형. 예.
0: 예. 아니면은 수사기관이 뭔가 좀 부정한 어떤 의도 내지는 불법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는 밝혀내기 어렵죠. 보안수사 요구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1: 예, 예.
0: 검사가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 주체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경찰 직협에서 물론 저 사실 그 규정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도 보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던데요.
0: 감찰 요구 권한은 없고요.
1: 아, 없습니까?
0: 예. 이제 보안사 요구에 대해서 지금 현행 제도는 불이행하게 되면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징계 요구는 가능하다.
0: 예, 그런데 예. 불이행이기 때문에
1: 예.
0: 부실 이행이나 지연 이행의 경우에는
1: 아.
0: 징계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 아.
0: 국가기관끼리 아예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은 거의 없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요구가 그냥 상징적인 제도고 실제로 징계 요구를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1: 아, 하는 신용으로 하니까 불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0: 그렇죠.
1: 거고.
0: 네.
1: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그래서 보안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0: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도 못 지키고 있거든요. 경찰이.
1: 예. 예.
0: 그러니까 경찰이 못 지키는 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이 너무 많고
1: 예.
0: 여건상 새로운 사건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개월로 줄이면은
1: 예.
0: 부실하게 이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다시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1: 예.
0: 이게 보안수사 요구와 부실 이행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을 갖다가 예정한 제도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1: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보안수사권을 존치를 해야 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0: 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걸 사건으로 나눌지 특정한 사건 뭐 중범죄에 대한 경우에만 하게 하자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건만 하자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 요구로는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을
1: 예.
0: 바로잡는 2차적인 형태의 안전판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지
1: 예.
0: 이걸 어떤 사건이나 사람으로 나누게 되면 그 사건들은 잘 되겠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공백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어서
1: 예.
0: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지금 변호...

0: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는 게 혹시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네. 임박한 상황 혹시 그렇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1: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간상 부족하거나
0: 네.
1: 여러 차례 보안사 요구를 뭐 한 서너 번 했는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거나
0: 네.
1: 아니면 뭐 이런 장인이 사건처럼 뭔가 이제 조금 비위나 부정이 있어서 이건 해봐야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했는데도 뭔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2차적인 그 리뷰하고 교정하는 절차가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안수사권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 예외적 인정 사유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든지 민생범죄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을 좀 인정해주자라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특정한 사건군에 대해서 한정해서
0: 네.
1: 보안수사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것
0: 예.
1: 그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떤 상황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그런데 어제 경찰 직협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민생범죄 같은 경우 보안수사권을 인정해 주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생범죄는 99.99% 다 경찰이 해왔다.
1: 아니, 경찰은 이제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검사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재판을 하니까 경찰에서 어디까지 했고 검찰에서 뭘 보충했는지를 다 보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뭐 대단한 걸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9.9%를 경찰이 하지만
0: 네.
1: 그건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마무리를 하는 것은 검찰이 100%를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고 기능이 있는 것인데 서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폄훼해가지고는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0: 그런데 또 정반대로 보안수사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냥 이건 수사권이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순간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근본 취지는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1: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이제 너무 그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0: 예.
1: 수사 개시하고 수사 종결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둔 상태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보충과 교정을 위한 활동인데 그것이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수사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 기능도 남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0: 예.
1: 그것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0: 예.
1: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선 이렇게 해보고 원하시는 대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완벽한 분리를 하기 위한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나
0: 예.
1: 대안이나 아니면 운영 방법을 제시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제시를 못하고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적절한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절충적인 모델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결국은 변호사님 말씀을 좀 중간 정리를 하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면 경찰 수사를 보충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빠지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0: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부실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걸까요?
1: 그렇죠.
0: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경찰서에서 막 수사를 하다가 이게 수사가 영 이상하게 간다. 그러면 피해자 측이나 이런 때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뭐 요청을 하는 이런 거 불가능 겁니까?
1: 현재는 뭐 어떤 신청권이 있거나 권리가 있지는 않은데
0: 예.
1: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0: 예.
1: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경찰 스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검찰 스스로 바꿀 수는 있겠죠.
0: 네.
1: 그런데 그게 이제 제도로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혹시 그걸 제도화하면 좀 그게 좀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1: 완벽한 대안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0: 네.
1: 그게 이제 정당한 요구일 경우에는 들어주면 되죠. 그런데
0: 무리한 요구가 또 남발할
1: 가능성이 예, 무리한 있다.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네.
1: 이 사람 나를 더 수사를 갖다가 엄청 잘할 것 같으니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심사하고

0: 갖고 판단하는 것이 예. 또 경찰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데
1: 예.
0: 그것으로 검사가 하는 그 직접 보안 수사 예외적으로 하는 것들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러면 어떤 그 시초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고 하는 큰 정책 방향을 잡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문제 의식이 그러면 네. 보안 수사권을 존치를 시켜주면 이 그러니까 최초의 문제 의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0: 저는 사실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수사권이 남용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1: 예.
0: 크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안 수사를 하는 그 시점, 방식,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리뷰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1: 네.
0: 검찰 내부, 그러니까 공소청 내부에서도 평가하도록 하고
1: 예.
0: 아니면 또 외부에 또 다른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 방법을 갖다가 좀 통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오남용은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럴 때 이제 그 1차 검찰 개혁을 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네.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시행령 바꿔가지고 사실상 직접 수사권을 넓혀버렸던 이런 전례가 있는데 이런 여지를 조금이라도 법에 남겨두면 결국은 이런 게 재탕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근본적 불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0: 물론 근본적 불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 예.
0: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하고 실제로 비교해보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1: 네.
0: 등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직접 검찰이 수사한 사건하고 윤석열 정부 때 직접 수사한 사건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1: 아, 그랬습니까?
0: 그러니까, 예, 더 줄어들었고요.
1: 예.
0: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런 것들
1: 네네네.
0: 일부 사건들이 튀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걸러내거나 그런
1: 네.
0: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1: 네.
0: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제도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갖다가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지 아예 이걸 갖다 순기능을 하는 것까지 다 덜어내야 된다라고
1: 네.
0: 할 정도로 이 오남용이 아주 심각하거나 사례가 아주 많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1: 예.
0: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치면 검찰도 그 수사 부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건 누가 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검찰이 수사가 부실한 경우 그러니까 경찰은 뭐 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검사가 수사가 부실한 경우에
1: 네.
0: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1: 만약에
0: 부실한 수사를 가지고 공소 제기를 하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부실한 수사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검찰 항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 예, 예, 예.
0: 검찰 항고하고 재정 신청이 실질적으로 구제 기능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실질화하자. 그리고 재정 신청의 범위도 확대하고 실제 공소유지 변호사도 도입하고 해서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우니까
1: 예.
0: 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교정해보자라는 논의가 있고 그것들을 확대하자라는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아직 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실제 이제 순기능도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꽤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1: 네네.
0: 이런 대책들을 한번 해보고 다 같이 한번 절충적인 상태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것이죠.
1: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좀 끝낼게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셨잖아요. 그런데
0: 네.
1: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그 정부는 정부 입장을 안을 내지를 않기로 했고 국회에 지금 넘겨버렸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건 좀 뭐 어쨌든 뭐 정치적인 판단이시니까
1: 네.
0: 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쉬운 문제죠. 어쨌든 8개월 동안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쟁점들
1: 네.
0: 지금 논란이 있는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고민을 하고 어쨌든 뭐 어떤 방안이 완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방안들을 이제 검토를 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라도 어쨌든

0: 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안을 예. 발표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좀 예. 아쉽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양홍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어제부터 홈플러스가 남아있는 점포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노조 여러 차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입주 업체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판매 대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점 점주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점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3: 저희는 지금 원래 그 5월 10일부터 휴점을 했었었고요.
1: 아, 이미?
3: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폐점 발표를 중간에 하시고, 현재는 계속 유령 그 공실처럼 예. 좀 사람이 많이 없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고별전, 뭐 홈플러스 폐점, 예, 감사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뭐 이런 타이틀로 손님들이 다시 오시곤 하는데, 네. 아주 좀, 오픈 상황입니다, 진짜.
1: 그러니까요, 먼저 세일 이제 상당히 큰 폭을 이루어지니까 손님들이 몰린다 이런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3: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친한 사장님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네. 그분들이 이제 행사를 하시는데, 예. 좀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러면 그 판매 대금은 다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태?
3: 아, 일단 5월 판매 대금이 7월의 하루 전날 원래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일단 개인 점주님들이 다 거의 가까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입금이 계속 안 돼서 여쭤봤더니 제가 그 법인 사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개인 점주님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영세 소상공인이어서 주셨다. 그래서 이 법인 사업자는 저는 이제 그 계약에 그냥 형식이어서 선택을 했던 건데 저도 예,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그래서 제출을 드렸어요. 저도 있어서.
1: 네.
3: 그런데 그걸 받고도 뭐 법인 사업자로 안 된다는 같은 말만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 7월 달에 사실 내야 되는 그 대금들을 다 빌려내거나 혹은 뭐 좀 미루거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 그럼 지금 얼마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3: 지금 제 그 5월 대금인 7월 하루 전에 받아야 됐던 대금이 1,600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그래.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에 따라서 달리했다고요, 그거를?
3: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뭐 자본금 그 규정이 없어져가지고 뭐 쉽게 법인 만드는데.
3: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요.
1: 그래서 언제 준다 혹시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3: 아,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뭐 개인적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1: 네.
3: 잘 모른다에 그 제가 유선으로 요청했었을 때 그런 답변이었는데 서면으로 하나도 안 오다가 다른 기자님께서 그쪽 홍보팀에 물어봐 주셔서 그거에 대한 회신을 저한테 따로 알려주셨어요.
1: 아, 공식 답변도 하니까. 아니네, 그러면 회사 측에?
3: 저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뭘 받은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냥 모른다. 이게 유선상 답변이었습니다.
1: 다른 점주분들 사정은 좀 들어보셨어요? 어떤지?
3: 지금 어제부터 그 이제 전체적으로 휴점을 하게 되었잖아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점주님들 함께 하는 대화방이나 뭐 이런 곳이 있는데,
1: 네.
3: 아, 지금 아주 아비규환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고, 사실 저는 한 두 달 전에 이미 겪었기 때문에,
1: 네.
3: 조금 어느 정도, 뭐랄까요,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점주님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1: 휴점은 두 달 전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 사태는 계속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사진 같은 경우.
3: 일단은 그 최초의 회생 그 접수를 하시고,
1: 네.
3: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저희한테 뭐 하나의 그 예고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 이렇게 접하다 보고 또 가장 큰 거는 저희 임대업체는 해도 된다라는 무슨 선택을 주셔갖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희가 폐점을 한 거 혹은 예정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언제까지 운영을 하냐. 아니, 저희는 폐점 계획이 없는데 사실 저희는.
1: 예.
3: 그게 너무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오시면 그걸 해명하느라 진짜 너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혹시 그 점주분들이 모여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홈플러스 본사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혹시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3: 뭐 여러 차례 했지만 사실상 예. 예, 그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0: 없는 것 같아요.
1: 제가 그래요?
0: 예, 단체 대표는 아니지만 저희 집행하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1: 네.
0: 네, 사실 그 노조분들만큼의 저희가 사실은 큰 이런 결속력이나 힘이 없다 보니까
1: 예.
0: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사장님은 손해를 어느 정도 보셨어요? 토탈하면.
0: 와, 그게 지금 아, 그거는 좀 제가 직계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1: 죄송해요. 이런 질문 드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참. 네. 그 저기 예,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하나 좀 뭐 진짜 부탁 아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 네, 네.
0: 그렇게 제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점주님 특히 그냥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 어, 그럼요. 예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조분들과 저희가 입장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계약 당시에 홈플러스가 건강해서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약속된 조건에 따라서 그 법 하에서 그냥 성실하게 영업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근데 이후에 회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했는지 저희가 뭐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거든요.
1: 예예.
0: 그런데 그 결과가 뭐 지금 현재로서 저희에게 다가온 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것들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신 뭐 기업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었고.
1: 네.
0: 또 그 법의 허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미처 보완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국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지원을 해달라라는 이런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으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이런 도움.
1: 알겠습니다.
0: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내일 이제 그 점주분들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이제 그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목소리를 내시기 위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0: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되게 잘 견디셔라 이런 말씀밖에 좀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0: 예, 끝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1: 아유,
0: 감사합니다.
1: 무슨 말씀이에요?
0: 저희가 목소리를 낼 공간이 많이 없어서요.
1: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좀 힘 좀 내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홈플러스 입주. 점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800조 원 넘게 편성할 걸로 보입니다. 지출예산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8년 만입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기기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대다수의 보험료가 소폭 오릅니다.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긴 하지만 또 당장 부담은 좀 늘어나니까 신경이 좀 쓰이시겠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7월 14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7: 내년 우리나라 예산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내년에 예산을 크게 늘리는 슈퍼재정.
9: 네.
7: 이 예고됐는데.
9: 그렇습니다.
7: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9: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 쓰는 주체를 정부, 기업, 국민 이렇게 세 개로 봤을 때 그간은 정부는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민이나 기업이 좀 많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더군다나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호황이 지금 초호황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정부의 총 지출이 8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올해 본 예산이 727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 한 10% 이상 증가하는 수치가 될 것 같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본 예산 기준으로 총 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경기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막 돈 쓰던 때거든요.
1: 예.
0: 이때가 10.6%였으니까 18년 만입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세 수입을 412조 1000억 원 정도로 예측했는데요.
1: 예.
0: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년 세수가 지금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세수 전망치가 390조 2000억 원이었으니까 정부 예측이 맞다면 국세 수입의 절대 규모가 1년 새 지금 1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게 800조 원 이상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세금이 당초보다 100조 원 정도 더 거칠 것 같으니
0: 그렇습니다.
1: 더 거칠 것 같으니 그거는 100조 원 정도 더 쓴다.
0: 네.
1: 들어오는 세금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더 쓰는 폭을 보니까 한 70조 원 정도 더 쓰는 거면 대략 한 3, 40조 원 정도는
0: 네.
1: 국채를 덜 찍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한다는 뜻이겠군요.
0: 요즘도, 예, 아마도
1: 요즘도 매년 같습니다. 100조 원 정도씩 국채 찍어서 지금 부채를 늘리고 있는 속도가 그 정도인데
0: 네.
1: 기존에 이제 찍어놓은 국채 갚는 것까지는 안 하고 다만 이제 찍는
0: 발행을
1: 국채
0: 좀 감소시킬 가능성이
1: 감소시키는
0: 있죠.
1: 정도로 감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한 70조 원 더 쓰는 걸 어디에 더 쓸 거냐 이게 궁금할 텐데
0: 두 개의 분야를 강조를 가장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정부하고 기업들이 같이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 분야지 않습니까?
1: 예.
0: 여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 분야 재정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한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뭐 전력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여기에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정주 여건 구축 등 정부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1: 예.
0: 그런 차원에서 연내 메가 특구법을 제정해서 신규 원전 건립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지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세가 살아나고는 있는데 청년층의 고용과 자산 형성 여건은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청년 소외 지적이 좀 많다.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취업, 주거, 자산, 결혼, 출산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몇 가지가 언급됐는데 청년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그러니까 ISA라고 하죠. 이거 출시가 예고됐고요. 이건 이제 목돈 마련을 돕는 방법이고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소득 산정 방식도 손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이자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청년 뭐 특화형 통장에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1: 그럼 이제 청년에서 장년 넘어가도 계속 혜택 준다는 거죠?
0: 뭐 아마도 어떤 방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대출 받을 때 부부합산 소득 뭐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것도 일부 뭐 불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앞서 그 메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좀 돼 있는데 전문 인력 20만 명 양성해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얘기, 청년에 대한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하고 임차료 지원 얘기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갑자기 100조 원 더 쓰려고 하니까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을 텐데 아마. 근데 이 과정에서 진짜 이 돈이 잘 쓰여질지 지금도 낭비되는 예산 너무 많다는 얘기를 우리는 가까이서 매년 보잖아요.
0: 그래서 50조 원 정도의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 중에
1: 네.
0: 줄일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도 같이 들어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쓰는 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 근데 그거 줄이면 150조 더 쓰는 건데.
0: 네.
1: 이제 급하게 갑자기 이제 용처를 어딘가에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쓸 수 없는 돈 쓰라고 숙제가 내려온 거니까.
0: 네네.
1: 그러니 이것도 참.
0: 뭐 이제 뭐 쓰고 싶었는데 못 쓰는 것도 있었을 테고요.
1: 그러니까
0: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또 쓰려고 하다 보면.
1: 다행히. 네. 그래서 아마 드는 생각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는 일이야 갑자기 있기는 어렵지만
0: 네.
1: 평소에도 만약 우리가 세수가 늘어난다면 또는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면 뭐를 구조조정하고 뭐를 더 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소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1: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그때 담당 공무원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거를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0: 단 한 번도 이렇게 세수가 늘어날 걸 예상해 본 적이 없어서.
1: 평소에 해봐야 네. 되는 그런 문제다. 우리 그 의료보험 예산 쓸 때도 다음에 뭐 해드리지라고 할 때 탈모한다고 했다가 지금 온 국민이 난리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1: 평소에도 다음번에는 우리가 돈 더 생기면 이런 거 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다음번이 뭐였지? 아 이거였지?
0: 네네.
1: 그럼 이거 해야지라고 하든가 두 번째 거가 좀 낫지 않아? 그러면서 토론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0: 그래도 싸웠을 것 같습니다. 네. 나 더 달라고. 네.
1: 자 그러면 네. 조금 더 들어볼 얘기가 있나요?
0: 이게 이제 그 돈을 아까 더 들어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 좀 계획도 있고 뭔가가 원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 예.
0: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초과세수 국가재정법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3개 잉여금을 사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뭐 상환 그리고 국채 상환 이 순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1: 혹시 그동안 못 줬던 돈 주고 남는 돈은 빚 갚아라는
0: 네,
1: 거죠?
0: 그러니까 야당하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나라빚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것 때문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별도 기금 신설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거를 법제정이나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좀 내보이고는 있습니다.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그 반도체를 통한 초호황이라는 게 한 해 지금 반짝할 게 아니라 몇 년간 구조적인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을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미래의 성장력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1: 예.
0: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발표에서 이제 뭐 논란을 좀 제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면 정부의 국가 채무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왜 안 밝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9년 국가 채무 비율 목표가 지금 58%인데 이거보다는 낮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 2026년에서 2030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아마 구체적으로 그 수치는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온 겁니다.
1: 그렇죠.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0: 네.
1: 그렇게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서 나중에 세금이 더 들어올 거 아니냐.
0: 네.
1: 그러면 그걸로 갚는다.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렇지. 그렇게 그게 맞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세금이 더 들어오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세금이 더 들어오면 이건 또 지금 또 쓸 때가 또 있으니 또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고 나라 위에 쓴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야 할 수 없지만
0: 네.
1: 그럼 나쁠 때도 빚 내고 좋을 때도 빚 안 갚고 그럼 빚은 언제 갚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0: 네.
1: 참 답하기는 마땅치는 않은데 또 돈 들어올 때마다 빚부터 갚는 게 과연 그럼 제일 효율적인 거냐 하면 또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서
0: 그렇습니다.
1: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투자가
0: 네.
1: 어려운 문제죠. 그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정지석 기자님 준비해 주신 네. 소식은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소송을 냈다. 무슨 네. 얘기입니까?
2: 그러니까 애플이 오픈 AI한테 우리 기술 훔쳐갔다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1: 네.
2: 단순히 뭐 직원 한두 명이 자료를 가져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픈 AI가 하드웨어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전직 애플 임원과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애플의 영업비밀과 뭐 제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악용이 됐다, 활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이제 오픈 AI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인 부사장이 애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원이 애플의 협력사 정보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을 했고 뭐 면접 과정에서도 애플 직원들에게 뭐 설계도나 내부 프로젝트 자료 좀 가져와봐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전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쓰던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채 회사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뭐 1000페이지 넘는 자료를 내려받았다. 뭐 이런 내용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 애플도 직원 관리 잘 안 되네요. 퇴사하는데 노트북 반납도 안 챙기고.
2: 그러니까 너무 많이 퇴사를 해서 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1: 네.
2: 지금 일단 이 얘기를 들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타사 영업 비밀을 관심

0: 없다. 혁신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서 직원이 회사 옮기는 거 굉장히 흔한
1: 흔한
0: 일이잖아요.
1: 일이죠.
0: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빼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빼갔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지금 애플은 아이폰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어떤 제조 공정이나 협력 업체의 관리 방식이나 공급망 운영 노하우

0: 하고 있고요. 일단 애플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는 경쟁사가 이런 정보를 확보하면 사실 경쟁사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도 건너뛰고 훨씬 빠르게 제품을 만들 그렇겠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법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오픈 AI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유 중인 애플의 모든 영업기밀 자료를 폐기할 것을 명령해달라라고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1: 그 부사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뺄 수 없지만
0: 네.
1: 서류로 갖고 간 건 다 내놓거나 불살라라.
0: 네, 폐기해라.
1: 오픈AI랑 애플은 원래 좀 친한 사이들 아니었어요?
0: 원래 그랬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AI 분야에서 대표적인 윈윈 관계였고요. 애플이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하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이나 아니면 글쓰기 기능의 챗GPT를 연동을 했죠. 그러니까 애플이 부족했던 생성형 AI 경쟁력을 보완하자는 취지였고 또 오픈AI 입장에서는 수십억 대의 그 아이폰 이용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오픈AI가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안주할 수 없고 앞으로는 하드웨어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이폰 디자인 이끌었던 조니 아이브가 만든 AI 기기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플 출신의 핵심 엔지니어도 같이 대거 영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올해 말에 처음으로 AI 전용 기기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기기가 성공을 하게 되면 챗GPT가 더 이상 아이폰 안에서 돌아가는 앱이 아니라 아이폰 자체와 경쟁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플랫폼 하나 나오는 게 뭐 대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AI 시대에는 뭐 스마트폰보다는 AI 비서가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 열어서 앱을 열어서 검색을 하고 쇼핑을 하지만 뭐 나중에는 그냥 뭐 오늘 회의 잡아줘 아니면 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AI가 대신 처리하는 시대가 올 거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은 이게 기기,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니라 AI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선 아이폰과 앱스토어 중심의 지금의 현재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는 거고
1: 네.
0: 반대로 오픈 AI 입장에서는 애플 플랫폼 안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기기를 통해서 이용자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소송이 겉으로는 뭐 영업 비밀 분쟁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는 어떤 AI 시대 플랫폼 주도권 경쟁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나오고
1: 기기.
0: 있습니다.
1: 네.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최초에 애플이 내놓았을 때도
0: 네.
1: 음악 듣는 기계였는데
0: 그죠.
1: 통화도 돼요.
0: 맞아요.
1: 뭐 그거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도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기기인데 통화도 돼요. 그러면
0: 그럴 수 있죠.
1: 이게 휴대폰이네.
0: 이제 맞아요.
1: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 같군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둘이 이렇게 소송을 전을 벌

0: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오픈 AI에 전직한 그러니까 애플에서 옮겨온 직원들만 한 4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많았던 건데 이렇게 되면 오픈 AI에서 지금까지는 애플의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공유하고 뭐 빠르게 개발하는 게 가능했지만 만약에 이번 소송 이후에는 모든 개발 과정에서 아 혹시 이게 내가 애플에서 배웠던 내용인가? 애플의 기술이 섞여 있는 건가라고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럼 뭐 법률 검토니 컴플라이 이런 절차들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개발 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다.
1: 영향은 있겠군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오픈 AI가 AI 기기를 만들려면 폭스콘 같은 제조업체와 부품 협력사가 반드시 필요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애플은 사실 세계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력업체 입장에서 애플과 오픈 AI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당연히 더큰 애플과의 관계를 좀더 우선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또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오픈 AI의 어떤 인재 확보나 제품 개발이나 공급망 구축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손희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야기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월급 봉투에서 조금씩 떼가잖아요. 사대 보험을 더 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7월부터.
2: 네, 맞습니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그리고 하한액이 동시에 인상이 된 건데요.
1: 예.
2: 국민연금 보험료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이 소득의 최고한도 그리고 최저한도를 높인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한액은 기존에는 월 637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659만 원으로 22만 원 인상됐고 하한액은 40만 원이었는데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건 물가 상승이랑 임금 상승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3.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분을 여기에 다 반영을
1: 반영하는
2: 한 거,
1: 거다.
2: 맞아요.
1: 기존에는 637만 원까지만 소득의 뭐9% 이렇게 걷고
2: 네.
1: 638만 원이나 6,380만 원이나 월급이 6억 인분이나 똑같이 637만 원으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을 걷었는데
2: 네.
1: 이제는 그 637만 원이라는 그 천장선을 659만
2: 659만 원.
1: 원으로 인상했으니,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더 낸다. 그 말이에요?
2: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얼만큼 더 내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1: 예.
2: 네, 기존에는 637만 원 상한선에 묶어두고 이제 최고 60만 5,150원을 걷었거든요.
1: 대략 9% 내니까 그렇겠죠?
2: 네.
1: 예.
2: 그런데 이제 이달부터는 이제 659만 원으로 상한이 됐고, 그리고 또 연금 개혁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제 보험료율 자체도 9%에 9.5%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적용을 하면은 이제는 62만 6,050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한 2만 원 정도 오른 건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랑 절반씩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만원 정도, 1,450원 선입니다.
1: 월급이 그600 몇십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런 변화가 생긴다.
2: 네,
1: 만 원씩 더 뗀다.
2: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한액도 살펴보자면요.
1: 예.
2: 41만 원 미만을 버는 저소득자들도 이제 하한선 인상으로 인해서 1,000원 정도 명세서 고지액이 늘어납니다. 월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에 이제 중간 소득 가입자가 한86% 정도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상한액 조정 자체에는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보험료율 자체가 0. 5% 포인트 인상 자체가 이미 돼서 모두가 조금씩 더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1: 100만 원당 한 2,500원씩 더 내겠네요.
2: 네,
1: 대충.
2: 맞습니다.
1: 사대보험 떼는 돈이.
2: 네.
1: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돈 받을 때 어느 정도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더 뗀다고 하니까.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이제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노령연금 산정할 때 바탕이 되는 이 평균 소득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대체율이 지난해 41.5%에서 올해부터 이제 43%로 상향이 된 건데요. 평균 소득을 기록한 이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 납 했을 때 이제 은퇴 후에 생애 평균 소득의 43% 정도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1: 지금은 네. 41.5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약속을.
2: 네.
1: 그러니까 평균 40년 가입한 분이 나중에 은퇴하면 그분의 평균 생애 소득이 아니라 국민들의 평균 생애 소득에 그걸 주는 거죠. 이른바
2: 네,
1: A값이라고
2: 네,
1: 하는.
2: 맞습니다.
1: 그거에 41%를 주는 거에서 43으로 올라갔다.
2: 네.
1: 정부가 약속을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2: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어요. 예.
2: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받는 혜택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0: 노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관련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은퇴한 50세 이상 국민이 생각하는 1인 가구 적정 생활비가 월 197만 6천 원 정도인데요. 반면에 올해 65세 이상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이 69만 8천 원 정도였어요.
1: 예.
0: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이제 기초연금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104만 원 수준이라서 93만 원 정도 생활비가 부족하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1: 이거는 자력갱생해야 되는 건데.
0: 네.
1: 100만 원 정도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연금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노인 빈곤 문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금 흐름 확보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한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게요. 돈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이건 예전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몇 년 안 남은 제 얘기예요.
0: 현실이죠.
1: 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수면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주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구호단체의 기부를 1년에 30만 원 하실래요? 하루에 850원 하실래요? 총액은 거의 똑같지만 역시나 하루에 850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돈도 잘게 나누면 부담을 덜 느끼는 원리죠. 결론은 좋은 비용은 나누기를 하고 나쁜 비용은 곱하기를 하란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담배 한 갑이면 몇천 원이지만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면 무려 백수십만 원. 자, 다시 한번. 좋은 비용은 나누기, 나쁜 비용은 곱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X를 통해 현지 시간 14일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이란군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교전을 재개한 데 대해 어제 합의를 하고 100% 성사될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면서 그들은 극도